0: 중동 정세 불안과 미 국채금리 급등 등의 여파로 미 뉴욕 증사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22% 내린 53,343.40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0.69% 내린 7,691.7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 지수는 1.33% 내린 26,289.71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이란은 미국과의 일시적인 휴전이 아니라 분쟁의 완전한 종식을 원한다고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에 따르면 아라그치 장관은 현지 시간 18일 일부 국가들이 중재를 제안해왔지만 그들 모두에 대한 우리의 답변은 절대적으로 명확했다며 우리는 휴전이 아닌 전쟁의 종식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휴전으로 끝났다가 불과 몇 달 뒤에 다시 싸움이 반복되는 12일 전쟁 따위는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진행 중인 협의나 대화는 없고 예정된 것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8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 게시글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서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 조처가 온전히 유지되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번 언급은 이란 전쟁과 관련한 휴전이나 종전을 위한 대화가 없는 상황에서도 이란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압박을 지속할 것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폭염특보가 확대되는 가운데 오후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대전과 충남 남부, 광주 전남에 5에서 30mm,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내륙 5에서 40mm 등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춘천 32도로 예보됐습니다. 이영은이었습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내가 걸어서 가야 할 목적지를 입력하면 그늘 위주의 길로만 안내해주는 앱이 있습니다. 그늘로 뚜벅의 여름길이라는 앱인데요. 지하 통로는 물론이고 건물 그림자와 가로수 데이터까지 활용해서 길을 알려줍니다. 그런가 하면 냉방시설을 갖춘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 쉼터를 표시해주는 웹페이지도 나왔고요. 무더위 쉼터 위치를 알려주는 지도 앱도 등장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낳은 시민 개발자들이라고 할까요? 대학생, 회사원 등이 만든 무료 생활 밀착형 서비스들. 무더위를 식히는 소나기처럼 시원하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4: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와, 아침 공기가 꿉꿉합니다. 오늘은 습도가 높고 폭염까지 예보되어서 무덥겠고 곳에 따라 소나기 소식도 있네요. 수해를 입은 지역에서는 오늘도 복구 작업이 이어질 텐데 무더위가 심한 날씨라 참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당당이 님들께서는 산 주변

0: 이나 또 급경사지에 있는 주택과 아파트를 비롯해서 만약의 경우에 위험할 수 있는 곳을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자 이런 제안을 해오셨습니다.
1: 네, 정말 시급한 일입니다. 경상남도 지역에 내린 이번 폭우를 기상청에서는요 200년 만에 한 번 올 비라고 했는데 이런 재난성 호우가 3년 연속 나타나고 있답니다. 왜 그 스펀지 비유 전에도 들으셨을 텐데요. 지구 온난화로 대기가 스펀지처럼 물을 머금을 수 있는 양이 늘고 있고 대기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일 때는 가뭄이 왔다가 대기 스펀지가 물을 쫙 짜낼 때는 이제 홍수가 지는 시기랍니다. 예보하기도 어렵다는데 그래도 가뭄과 홍수 양쪽을 다 대비하면서 댐과 제방시설, 배수시설 살피고 산사태 대비책도 시급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0: 나라 밖으로도 눈을 돌려보니 대만 소식이 크게 들려요. 대만에서는 전 국민에게 1인당 44만 원 정도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AI와 반도체 업계 특수로 얻은 성과를 국민과 나누는 거라고 했다죠?
1: 네, 그렇습니다. 글로벌 AI 특수 속에서 대만에 있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위탁 생산 전문 기업 TSMC가 높은 영업 이익률을 달성하면서요. 올해 GDP 성장률이 39년 만에 최고치인 11.05%를 달성하고 수출액도 전년 대비 41% 넘게 늘어날 거라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한편 그쪽 정치권에서는 오는 11월 지방선거용이라는 비판도 거세다고 하네요. 이 정치권은 어디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할 일이 많습니다. 복구하고 건설하고 수출하고 힘내서 나라 안팎을 누벼봐야죠. 삶의 무기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0: 부탄가스의 힘.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회사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4: 네, 수요일 아침 여성시대 1, 2부는 환인제약,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효원수 글로벌, 올품, 국민연료 선연료,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NH농협손해보험, IBK기업은행, 성원에드피아, 한월사이언스 타타타, 음주우엔 팀앱대리, 백조싱크, 금호타이어, 브람산마의자, 빅토스, 한국타이어앤 테크놀로지, 도드람 한돈,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와 함께합니다.
5: 으라차차차!
4: 예!
5: 피로야 아하. 가라! 두 팔 번쩍 올리면서 네 기지개 쭉 펴시고요. 상암 쪽은 지금 습도가 좀 어마어마해요.
4: 네.
5: 새벽에 비가 와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은 어떠십니까? 이 습도가 높아서 꼭 어항 속을 걷는 기분일 때는 움직임은 적게, 효과는 크게 볼 수 있는 심호흡 좋습니다. 숨 크고 깊게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고개는 좌우 최대로 돌려보시고 또 고개를 의자에 딱 앉으셨다면 내 뒤에 뭐가 있나 고개를 돌려서 그렇게 보시고요. 어깨도 발목도 팔목도 빙글빙글 수시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4: 네, 그리고 무슨 일이든 술술 풀릴 겁니다. 수요일 아침 오늘도 여성시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 또는 미니로 알려주세요. 소개된 분들께는 이제 이 선물도 거의 끝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5: 네.
4: 시원한 컵빙수.
5: 오호.
4: 네, 모바일 쿠폰으로 보내드릴게요.
5: 아유, 제발 컵빙수가 마지막이면 좋겠어요.
4: 그러게요.
5: 그러니까 덥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컵빙수가 안 나간다는 건.
4: 네, 네.
5: 아유, 참. 문자는 #8001 우물정 8001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이 더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를 주시면 무료입니다.
4: 오늘이 8월 19일인데요. 음력으로 7월 7일이네요.
5: 오호!
4: 네, 그래서 0581님의 문자. 7월 7성 맞아 저희 회사 전 직원 팔씨름 대회가 열립니다.
5: 아, 좋다.
4: 회사 창립 이후 19년째 열리고 있는데 1등한 사람에겐 상금 100만 원과 3박 4일의 포상 휴가가 주어지기에 그동안 힘센 오빠들 대상으로 연습 많이 했는데 오늘 꼭 좋은 성적 거두길 응원해 주세요.
5: 네, 하셨습니다. 응원합니다. 예. 상금 100만 원이라. 게다가 그것보다도 3박 4일의 포상 휴가.
4: 이건 마치 군대라면 사격 잘하면 보내주는 것처럼 팔씨름 대회.
5: 네.
4: 남자부 여자부 따로 있나 봐요. 그래서 오빠들 그래요. 대상으로 연습을 많이 하셨다고 하니까.
5: 네, 네. 네.
4: 오, 근데 7월 7석을 맞아서 팔씨름 대회도 참 독특한 대회네요.
5: 좋죠.
4: 그러니까
5: 뭐 우리 옛날의 풍습을 그대로 지키는 것 같은.
4: 네.
5: 연결선상에 있는 것 같은. 그죠?
4: 팔씨름 이게 전완근이랑 요쪽이 좋아야 되는데.
5: 아, 그래요.
4: 예, 한 번도
5: 보통님 아니더라고.
4: 야, 아무튼 저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5: 0581님께도 컵빙수 보내드려요. 드시고 1등 하시라고.
4: 네.
5: 네.
4: 힘내세요.
5: 자, 오늘의 첫 사연은 당당이님이 주셨습니다. 전국 뉴스를 보면 균형감 측면에서 아쉬움이 생길 때가 많아요. 특히 재난이나 재해 소식을 전할 때 뭐 수도권에 호우, 태풍, 가뭄 등 자연재해가 예보되면 아주 떠들썩하니 난리가 납니다. 이번 여름 경상남도는 지역에 따라 한낮에는 42도까지 올라갈 정도로 폭염이 심했어요. 아, 그런데 우리 지역이 그런 폭염에 시달린 지 며칠 지나서야 뉴스 마지막 부분에 간단히 말하고 끝나더라고요. 그러다가 폭염이 수도권 쪽으로 옮겨가니 뭐 낮에 38도가 됐다며 남쪽 지방의 폭염 때와는 달리 뉴스 맨 처음으로 보도하면서 신문으로 치면 아주 대서특필을 하더군요. 가뭄도 그렇습니다. 한동안 영남권은 밭작물이 타들어가고 논은 쩍쩍 갈라지고 저수지는 바닥을 드러내고 농민들은 논에 물대느라 소방차까지 동원해서 매우 힘들었어요. 하지만 뉴스에서는 간단하게 언급하다가 더 심해지자 보도하는 양을 늘렸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주말에는 폭우로 경남 지방이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특히 거제 통영은 900mm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산사태에 인명피해까지 났고 물기둥이 아파트 2층 높이까지 치솟고 차량이 침수됐습니다. 예전에 수도권에 물난리가 났을 때는 텔레비전에서 특별 재난방송을 종일 했던 게 생각났어요. 그런데 이번 우리 지역 재난에는 텔레비전도 라디오도 정규방송만 하더라고요. 여기는 뚝이 터지고 자동차는 지붕만 보이고 너무 심각한데 말입니다. 물론 비가 더 와야 해갈되는 지역도 있었고 곳에 따라 일기의 차이가 많다는 건 알지만 많이 서운했습니다. 작년에 경상북도에 큰 산불이 났을 때도 며칠 지나서야 전국 방송 뉴스에서 보도하더라고요. 다른 지역에 폭우가 쏟아져도 수도권이 맑으면 오늘 화창하니 놀러가고 싶다고 얘기하는 라디오 진행자도 있었습니다. 전국 방송에서 날씨 이야기를 할 때는 지금 여기 서울은 이러한데 다른 곳은 어떠실까요? 라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하철 얘기를 할 때도 그냥 1호선, 2호선이라고 하는데 서울에만 지하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방 소멸을 걱정하면서도 실제로는 지방을 배제하고 인구 많은 쪽 위주로 움직이고 이루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 공화국이라는 비아냥도 있나 봅니다. 지방에서 일어나는 일은 수도권 사람들은 모르거나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고 서울과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일은 작은 사고라도 어찌나 떠드는지 지방 사람들까지 다 아는 현실이 유감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방은 의료시설이나 문화생활 면에서 억울한 면이 많습니다. 그러니 지방의 자연재해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4: 야, 이번 사연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네요.
5: 그죠, 그죠.
4: 네, 이게 수도권 너무 서울 중심으로만 미디어 또 보도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많은 분들이 이 사연에 공감 표시를 해주고 계세요. 9609님이 맞습니다. 서울 수도권 보도 중심 너무 심하게 와닿습니다. 이렇게 느낌표를 빠바박 쓰면서 보내주셨고요.
5: 3467님은 듣는 제가 다 서운해요. 어째 그런다요.
4: 9859님도 이번 거제 폭우 때도 미디어에서는 관심이 없는 게 너무 화가 났어요. 서울만 한국이냐 이렇게 해주셨는데
5: 진짜
4: 그러니까.
5: 네.
4: 이게 왜 지난번에 왜 그런 말씀해 주셨죠? 내가 이고 있는 하늘
5: 내가 이고 있는 하늘만
4: 보며 산다.
5: 네, 다들 그렇게만 보며 산다.
4: 아무래도 우리도 이제 상암동의 날씨만 이렇게 여기는 조금 흐린 듯
5: 그런 높아요. 식으로 얘기를 하죠 맨날.
4: 네.
5: 방송하면서 시작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저희는 여러분들 계신 곳은 어떠신가요라는 말씀은 많이 드리는데
4: 그렇죠. 날씨
5: 하여튼
4: 말씀
5: 명심하겠습니다. 서울만 한국이냐?
4: 아니죠. 맞습니다. 아니죠.
5: 네. 어디서든 무슨 일이 있으면 또 여러분들이 알려주시고 또 뉴스에서도 좀 챙겨서 보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4: 네. 맞습니다. 네. 5619님도 맞는 말입니다. 뉴스부터 지역 차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방이 살아야 수도권도 삽니다.
5: 옳습니다.
4: 아, 맞는 말씀이십니다.
5: 네.
4: 네. 저희도 전국 방송으로 또 전국의 많은 우리 당당인 분들과 함께하니까 수시로 그 지역의 소식도 여쭙고 전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경기 평택시 소사로의 최미정님이세요. 어릴 적 우리 집 현관문은 문이라기보다 그저 동네 사랑방이었다. 1990년대 그 시절 여름은 유난히 덥기도 했지만 사람 사이의 온기는 참으로 깊었다. 여름만 되면 바람이 통하라고 대문을 환히 열어두고 살았는데 솔직히 바람보다 먼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온갖 보따리를 짊어진 행상들의 고단한 땀냄새였다.
5: 인삼 사시오! 몸에 좋은 인삼 사시오!
4: 땡볕 아래 머리에 큼지막한 보따리를 이고 다니던 인삼 파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골목에 퍼지면 엄마는 마루에 앉아있다가 밖을 슬쩍 내다보았다. 땀 범벅이 되어서 비틀거리듯 걸어가는 할머니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5: 아유 할머니, 이 더위에 쓰러져요. 어서 들어와서 땀 좀 식히고 가세요.
4: 엄마는 할머니를 억지로 마루 끝에 앉혀놓고는 주방으로 들어가 커다란 대접에 얼음 동동 띄운 달달한 미숫가루를 가득 타왔다. 옆에는 푹 삶아낸 옥수수 몇 자루를 무심하게 툭 놓아두었다. 할머니는 미안하기도 하지만 절박한 마음에 흙 묻은 인삼을 꺼내놓으며 아우 이거 몸에 진짜 좋은 거라 좀 사주면 안 될까? 하고 보따리를 꼼지락거렸다. 엄마는 그 지친 눈빛을 차마 외면하지 못했다. 당신 주머니 사정도 넉넉지 않으면서 엄마는 마당으로 나가 담벼락 넘어 옆집을 향해 목청을 높였다.
5: 진이 엄마! 아유 순정 엄마! 빨리 좀 이리 좀 와봐!
4: 엄마의 부름에 옆집 아줌마들이 하나 둘 담을 넘어오거나 대문으로 들어섰다. 엄마는 마루에 앉아 머뭇거리는 할머니를 가리키며 동네 아줌마들을 부추기기 시작했다.
5: 아유 이 할머니 인삼 좀 봐. 밭에서 막 따온 거라 잔뿌리 하나 안 상하고 싱싱하네. 요새 애들 여름 탄다고 골골대는데 이거 잘게 썰어서 꿀에 재워두거나 삼계탕에 넣고 푹 삶아 먹이.

0: 하면 딱 좋겠다. 진이 엄마 요새 남편 기력 떨어졌다며? 몇 뿌리 가져가 봐.
1: 옆집 아줌마들도 처음엔 구경이나 하려고 왔다가 땀을 뻘뻘 흘리며 앉아

0: 주방 장롱 깊은 곳에서 비상금을 꺼내 인삼 한 묶음을 냉큼 샀다. 텅 비어있던 할머니의 돈지갑이 지전으로 두툼해지고 보따리가 가벼워지자 그제야 할머니의 어둡던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피어났다. 할머니는 연신 고개 숙여 인사를 하며 미숫가루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깔끔하게 비워냈다. 어디 그 인삼 할머니뿐이었을까? 찌는 더위에 와이셔츠가 땀으로 흠뻑 젖은 채 양손에 묵직한 가방을 들고 다니던 방문 판매원 아저씨도 단골이었다. 그 가방 안에는 위인전과 세계 명작 전집이 가득 들어있어서 보기만 해도 어깨가 눌릴 듯 무거워 보였다. 엄마는
1: 책살 형편은 안 되니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우선 목이나 좀 축이고 가세요.
0: 하며 선뜻 문을 열어주었다. 갓 삶아서 찬물에 헹군 국수 한 대접에 양념장을 얹어내주면 아저씨는 체면도 잊은 채 후루룩 마시다시피 그릇을 비워냈다. 그릇을 다 비운 아저씨가 고마운 마음에 나를 옆에 앉혀두고 샘플 동화책을 열정적으로 읽어주기 시작하자 엄마는 은근슬쩍 대문 밖을 향해 또 한 번 목소리를 높였다.
1: 동수 엄마! 집에서 애들 놀 놀이 없으면 이리로 건너와 봐요. 아주 재미난 책 읽어주는 아저씨 오셨어.
0: 엄마의 영업 아닌 영업에 골목에서 놀던 동네 아이들과 엄마들이 하나 둘 우리 집 마루로 모여들었다. 순식간에 우리 집 마루는 작은 야외 도서관이자 구경판이 되었다.
1: 아유, 좋다.
0: 아저씨는 시인이 나서 땀을 뻘뻘 흘려가며 목소리를 바꿔가며 동화책을 읽어내려갔고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몰입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엄마가 옆집 엄마들의 팔뚝을 살짝 건드리며 바람을 잡았다.
1: 아유 동서 엄마, 애들 만화만 보게 하지 말고 이렇게 위인전 하나 들여놔. 애가 저렇게 눈을 못 대는데 아유 요즘 애들 글씨 익히는 데는 전집만 한 게 없어. 한 달에 얼마씩 나눠내면 부담도 적다잖아.
0: 처음엔 그저 구경거리에 끌려 들어왔던 동네 엄마들도 아이들이 책에 푹 빠진 모습을 보자 하나 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1: 아이고 진짜 구성이 괜찮긴 하네. 아저씨 이거 할부로 하면 한 달에 얼마예요?
0: 아유 우리 집은 저 위인전 말고 세계 명작으로 하나 계약할게요. 아저씨는 뜻밖의 계약서 몇 장을 품에 안고는 감격한 표정으로 몇 번이고 엄마와 동네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고마움의 표시로 내 손에 두툼한 샘플 동화책 두 권을 쥐어주고 그리고 나서는 아저씨의 발걸음은 들어올 때와 달리 훨씬 가벼워 보였다. 그 시절 우리 집은 보따리 장수들에게는 잠시 숨을 돌리는 그늘이었고 지친 상인들에게는 따뜻한 간이 식당이자 열린 장터였다. 요즘은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으면 문조차 열리지 않고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세상이 되었다. 그렇다 보니 문을 뻥 뚫어놓고 정을 나누던 그 시절의 여름 풍경이 유난히 그립다. 엄마가 내주던 시원한 미숫가루 한 대접과 옆집 사람들을 끌어모으던 그 와글와글함은 단순한 일상이 아니라 길 위에서 고생하는 이들의 짐을 나누어지려 했던 가장 뜨겁고 깊은 사람 대접이었다. 오늘처럼 무더운 날 얼음 띄운 미숫가루를 마시다 보면 대문을 열어둔 채 가난한 행상들의 보따리를 비워주려 애쓰던 그 시절 엄마의 정겨운 목소리가 아련하게 떠오른다.
1: 와, 참 어머님 마음이 넓으시다.
0: 그러게요.
1: 그게 오가는 사람들 일단 들어와서 목이나 축이고 가라고.
0: 특히 응? 이런 여름에 아우 그 보따리,
1: 그러게. 뭐
0: 책 전집을 그러게. 이고 지고 다니시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1: 그러니까 할머니 이 더위에 쓰러져요. 어서 들어와서 땀 좀 식히고 가세요.
0: 야, 그래서 미숫가루 이렇게
1: 얼음 동동 띄운
0: 시원했죠. 고소하니 맛있었죠 당시.
1: 네,
0: 달달하기도 그렇지. 하고.
1: 달달하죠.
0: 네.
1: 근데 일단 거기서 숯탱 국그릇에
0: 맞아.
1: 설탕을 넣은 다음에 예. 물을 붓고 조금 이 설탕을 녹여.
0: 네.
1: 그 다음에 이제 미숫가리를 타서 다시 또 한번 휘저어요.
0: 미숫가리. 맞아, 미숫가리라고 그랬어. 아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옆집 저기 아줌마들 다 불러다가.
1: 그러게 기가 막히시다. 네.
0: 그때 판매하셨던 분들은
1: 보이니까.
0: 진짜 얼마나 고마우셨을까 그래.
1: 그렇지. 인삼이며 책이며 사실 여유가 있으면 다 누구나
0: 좋은 거죠.
1: 네, 그렇죠.
0: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고. 맞아.

0: 그렇게 도움을 주셨네요.
1: 90년대 여름 추억으로 이렇게 쓰셨는데.
0: 어머. 90년대.
1: 얼마 안 되죠.
0: 근데 너무 옛날같이 느껴졌어. 그렇죠, 그렇죠. 이런 모습들이.
1: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 네. 30여 년 전인데요. 그렇죠.
0: 4614님이요. 그 시절에는 자전거에 선풍기 싣고 방판하는 아저씨도 있었더랬죠.
1: 아유, 방문 판매 많았죠.
0: 가전제품도 이렇게 방판을 했어요.
1: 오. 그럼요. 뭐 저는 50년대 60년대로 가면 마켓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손수레, 지게 뭐 이렇게 다 끌고 이구지구 다녀서 팔았어요.
0: 예.
1: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아주머니들하고 낯을 트기도 해요.
0: 맞아. 그러니까 저 학창 시절 오면서는 저희 집에 보면 그 화장품 방판.
1: 코티분. 네, 옛날에는 그랬지. 예, 예. 화장품. 네.
0: 그래서 또 동네 이렇게 아주머니들 맞아, 집에 맞아, 모이거나 맞아. 이렇게 해서 화장품 착 널어놓고.
1: 요구르트 아줌마도 있어.
0: 어, 맞아, 네, 맞아. 네, 네. 그런 기억들이 새록새록 납니다.
1: 그래요.
0: 예. 자,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0: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미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오픈 예정 1551 8454 동원 개발.
1: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2: 울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대의회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며 더 따뜻하게 더 세심하게 더 책임 있게 일하겠습니다. 소통으로 풀고 협치로 나아가며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면 함께하고 필요한 일에는 분명한 책임으로 답하겠습니다. 울산의 오늘을 살피고 내일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3: 울산 MBC 캠페인 시민을 향한 마음 책임으로 실천하는 울산광역시의회가 함께합니다.
4: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5: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이 시간 시작하면서 AI와 반도체 업계가 특수를 누리는 대만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쪽 청년들도 취업은 쉽지 않고 저출산에 양극화가 심각하다 그러네요. 우리 청년들 사정은 오늘 아침에 나온 청년 고용 위축에 대한 한국은행 보고서에서 다시금 보여주었는데 신규 채용 시장에서 청년층 비중이 최근 2년 동안 가파르게 하락했다고 했습니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AI가 주요 고용 지표에 유의미한 변화를 주지는 않고 있지만 유독 청년층 비중이 감소하는 현상만은 뚜렷하다. 이렇게 말했으니 기업에서 AI를 도입한 것이 청년층 고용시장에 충격을 주었고 채용문을 좁게 하고 실직도 늘게 했음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회 진입이 어려워진 청년들은 마음을 푸는 방식에서도 전 세대와 차이를 보인다네요. 바로 전 세대가 빨리빨리 이걸 구호로 취업에서도 노는 거에서도 술 마시는 것에서도 속도를 냈다면 요즘은 천천히 느리게 혼자 하는 활동에 관심이 많아 보인대요. 예를 들면 뜨개질과 손바느질을 취미로 하는 청년들이 늘었대요. 시간을 들이면 들이는 만큼 결과물이 눈에 보이게 나온다는 점을 가장 큰 매력으로 꼽는다는데 빨리 서두른다 그래서 뭐 성취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니까 그래 그런 흐름도 생길 수 있겠다 싶어지고 마음이 좀 짠해져요. 뜨개질하면서 차를 마시는 카페가 생기고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뜨개질하는 청년들을 종종 볼 수 있고 소셜미디어에도 뜨개인, 뜨리니, 뜨개파티 등등이 등장하는데 집에서 혼자 즐길 수 있는 일이라는데도 밑줄을 긋게 됩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은 모여서 노는 일도 전 세대처럼 많지 않고 모여도 술 마시며 노는 일은 꺼리는 편이라고 합니다. 질병관리청에서 그저께 발표한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도 20대의 하루 평균 알코올 섭취량이 60대보다 낮게 나타났대요. 청년들은 술이 발암물질임을 잘 알고 있고 술 문화가 돈이 많이 든다는 점, 윗세대와의 술자리가 권위적일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한답니다. 대신 캐릭터 인형 뽑고 부수거나 누르는 촉감을 즐기는 장난감을 사는데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매끄러운 유리 액정만 만져서 그 반대편을 찾는 거다. 이런 해석도 보입니다. 시내 술집 자리는 이런 성인 장난감 가게로 바뀌고 있다네요. 이런 설명에 대해 청년 담당이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아이 우리는 그냥 그러는 건데 왜 이러실까요? 여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양희은입니다.

0: 김수철의 나도야 간다 듣고 왔습니다.
1: 네.
0: 아, 이 시대 청년들이 이제 모여서 노는 일들이 많이 달라졌네요.
1: 그렇죠.
0: 그냥 술 먹고 노는 것이 아니라 예, 뭐 뜨개질 하는 카페도 있고.
1: 어, 지금 저희가 컴퓨터 화면에 떠서 봤는데 대단하네요, 규모가.
0: 네네.
1: 아니 우리 신지호 PD도 연희동에 바느질 카페를 가봤대네요.
0: 오, 그래요?
1: 아니 무슨 대형 서점 규모야.
0: 맞아요. 어디 막 털실 같은 게 이렇게 쫙처럼
1: 있고. 네.
0: 하고.
1: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구입할 수도 있는 거죠, 재료를. 재료상도 겸한 카페네. 네.
0: 그 가서 보니까 그 요새 그 OTT들 예, 네. 드라마나 뭐 이런 걸 이렇게 딱 틀어놓고 차 마시면서 느긋하게 바느질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1: 오.
0: 처음 본 사람들끼리도 어울려서 뜨개질 하고. 이게 아무래도 뜨개질 이거 잘 이렇게 코가 안 끼고 막 이런 것도 누가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1: 그럼요. 예. 이게 이제 딱 보면 고수가 있어요. 그럼 가서 아, 난 여기가 되게 안 풀리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바늘 그 코를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해라 가르쳐 주는 분들도 계시겠죠.
0: 오, 그렇구나. 이렇게 뭐 대화도 나누고 뜨개질도 하다가.
1: 네.
0: 밤안추라는 표현도 있다네요.
1: 밤안추? 뭐예요?
0: 바느질하는 사람들의 만남추구.
1: 어허. 네.
0: 바느질 하다가 내가 저 사람도 코를 깨는 거지. 내 짝으로.
1: 그럴 수 있지.
0: 그 밤안추.
1: 아, 근데 술보다 낫다.
0: 그러네요. 그러네. 확실히. 예. 이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러니까 결국 어울리기 위해서 만나는 건데 뭐 야, 뭘 술 먹어? 할 거 많은데.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 그렇게 예.
1: 그러니까 마주 앉아서 계속 끊기는 대화, 끊길까 봐 초조해하면서 뭐 얘기를 이어가려고 그러기보다는 각자 바느질하면서 한두 마디 툭 또 바느질하면서 방해 안 받을 수도 있고
0: 그리고 결과물도 확실하게 나온다는 거죠.
1: 아, 그게 중요하네.
0: 네네. 뭔가 뭐
1: 내가 그렇게 됐고. 보낸 시간의 결과가 네. 이렇게 물건으로 있다
0: 나오니까
1: 그리고
0: 이런 건 굉장히 아주 건강하면서도 건전한 취미네요.
1: 네.
0: 2995님이요 예전에 저도 대바늘로 덮버섯 많이 떠서 신었어요.
1: 아, 그랬어요. 우리 가사 시간에 있었어요. 뜨개가.
0: 네네. 네. 보통 집에서도 이제 바느질 많이 하셨죠.
1: 그렇죠.
0: 어머님 세대는
1: 어머님이
0: 특히.
1: 많이 뜨개질. 옛날에는 기성품 바지가 나오기 전에는 두꺼운 털실로 이제 떠서 네. 입혔어요. 털실로.
0: 맞아 맞아.
1: 그런데 애가 커. 그러면 이제 또 실을 거기다 이어붙여.
0: 오?
1: 그래서 바지가 완전히 이렇게 다른 색깔의 멋쟁이 바지가 됐죠.
0: 아, 원래 완성품이 있는데 거기다 더 덧대서 더.
1: 그렇죠. 이제 그러면 예, 뭐 형이 입든 뭔가를 또 거기서 풀러가지고 뭐 주전자에 물을 펄펄 끓이거나 그래서 털실이 꼬불꼬불하니 라면보다도 더 꼬불꼬불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0: 예예. 예.
1: 그거를 증기를 쐬면서 실을 펴요. 그 작업을 하면서 이제 양손에 이렇게 쭉쭉 이렇게 꿰죠.
0: 네.
1: 이렇게 양손에 감아요.
0: 아, 양손에 감는 거죠.
1: 네. 그래서 이제 타레를 다시 또 만들어요. 그래서 뜨개질을 하셨죠.
0: 야, 고수다 고수. 아, 2394님이요. 저는 여성시대 이런 얘기가 참 좋아요. 제가 주변에 이야기하면 그냥 듣기만 하고 듣질 않아요. 사연도 공유하고 싶고 그런데 아, 내가 말하는 재주가 없나? 아니면 일상을 바꾸는 게 어렵나? 다들 유튜브나 TV를 본다네요. 저는 지금 이런 사연 너무 좋은데.
1: 좋죠. 정말 좋아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예. 모두 이렇게 좀 천천히 조용조용히 예, 서로 좋아하는 걸 공유하는 이런 시간들.
1: 네.
0: 예.
1: 아, 사는 얘기 뭐 일단 내가 글 쓰는 재주가 없나? 그러면 열린 사서함에도 한번
0: 음성으로만
1: 남겨주시고요.
0: 남겨주시고요.
1: 네. 맞습니다. 0622님. 클리커도 색깔에 따라 소리와 타건감이 달라요. 희한하게 저도 모르게 누르고 있는데 심신의 안정을 주더라고요. 아, 요새 이렇게 컴퓨터 자판처럼 된긴
0: 키보드처럼 된 게 뚝 떼가지고
1: 조그만한 거 해갖고 톡톡

0: 톡톡 누르면서
1: 네. 거?
0: 그게 또 있고 또 뭐 이렇게 손에다 주물럭거리는 게 있어요.
1: 예예. 예. 촉감이 이렇게
0: 촉감. 네.
1: 물컹하게.
0: 예. 그게 뭐 또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 그래요.
1: 확실히 달라졌어. 우리 시대는 스트레스 풀려야 오늘 한잔 해야지.
0: 너무나 잘 나온다 쉽게. 그
1: 대포집에 가가지고 이제 한잔 해야지. 근데 요새는 스트레스를 각자 이제
0: 알아서 혼자서 클리커나 뭐 또 뭐예요? 키캡은 뭐야? 왁부볼은 뭐야? 왁부볼 이게 아 키캡이 이제 키보드를 그렇게 만든 거고
1: 자판 이렇게 떼다가 만든 거. 클리커가 뭐예요? 그럼 클리커가 난 그건 줄 알았지.
0: 클릭 클릭 하는 거겠지. 같은 거죠. 거예요? 네. 왁부볼은 뭐예요? 왁부볼?
1: 왁 부셔버리는 볼. 왁.
0: 왁 하고 부셔버리는 글쎄 아 공 모양인데 왁스로 쌓아놔서 이게 부실 때 쾌감을 준대요.
1: 네.
0: 공인데 왁스로 쌓아놔서 팍 부시면 막 산산 조각이 난다는 얘기인가? 하여튼 참 별아별.
1: 우리 때 공원 뭐
0: 다 나온다.
1: 테니스 공원 뭐죠? 오재미 뭐 그 뭐 있잖아요.
0: 오재미.
1: 예.
0: 오재미.
1: 예.
0: 뭐
1: 안에 뭐 이렇게 막 다 그 들어 있는
0: 거. 팥 들어 있는 거.
1: 팥 들어 있고 막.
0: 콩 들어 있는 거. 오재미도 있었지. 근데 그거는
1: 아니 고무공 하나면 뭐 그냥 동네에서
0: 아,
1: 맨날 놀았지.
0: 그렇죠. 이 뽁뽁이를 또 만나면 계속 터뜨리는 친구가 있어.
1: 아하.
0: 뽁뽁뽁 터뜨리는. 예. 끝도 없이 터뜨리는 친구가 있어. 자,
1: 각양각색의
0: 그러네 각자의 있네. 방법으로 어쨌든 스트레스는 푸는 게 좋습니다.
1: 네. 이번에는요 서울 중구 세종대로의 최인재님이십니다. 요즘 들어 아내가 유난히 제 행동을 궁금해합니다.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있으면 도대체 우리 신랑이 뭘 저렇게 열심히 보고 있는 거지? 또 책을 붙잡고 한참 읽고 있으면 아니 무슨 책인데 저렇게 푹 빠져 있는 거야? 그런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슬쩍 지나가며 힐끔힐끔 쳐다보는 걸 보면 제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요즘 제가 읽고 있던 책이 조금 묘했습니다. 중국의 사상가 후스에 관한 책이었는데 그중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후스가 아내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 말을 들은 그의 아내가 나와 아이들이 모두 죽어야 우리 관계가 끝난다. 단호하게 얘기하더랍니다. 후스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후 후스는 죽는 날까지 남편이 아내에게 지켜야 할 3종 4덕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읽고 있는데 아내가 어느새 제 뒤를 지나가며 책을 한번 쓱 훑어보고는 아무 말 없이 가더군요. 저는 별 생각 없이 책을 계속 읽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내가 보낸 사진 한 장이 톡으로 도착했습니다. 업무가 바빠서 대충 확인만 하고 넘겼는데 퇴근길에 문득 생각이 나서 다시 보니 뭐라고 쓰여져 있는 글씨가 있는데 그게 잘 보이질 않았습니다. 사진을 보니 내용보다는 프린트한 것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위치를 확인하라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 그 궁금증은 현관에서부터 하나 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으면 바로 보이는 TV 옆, 화장실 문 앞, 냉장고 문, 컴퓨터 책상 앞, 심지어 와 침대에 누우면 천장까지.
0: 오호.
1: 그건 바로 제가 자주 머무는 곳마다 궁서체보다 더 무서운 정자체로 큼지막하게 출력된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제목은 단 하나. 남편이 아내에게 지켜야 할 3종 4덕. 책에 적혀있던 바로 그 3종 4덕이었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3종. 부인이 외출할 때 반드시 모시고 다녀라. 부인의 명령에는 무조건 복종하라. 부인이 아무리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도 맹종하라. 4덕. 부인이 화장할 때 절대 불평하지 말고 기다려라. 생일을 절대로 잊지 마라. 야단 맞을 때 쓸데없이 말대꾸하지 마라. 부인이 쓰는 돈을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걸 보는 순간 결국 웃음을 참지 못하고 빵 터졌습니다. 종이를 붙여놓은 위치를 보니 정말 치밀했습니다. 소파에 앉아도 보이고 컴퓨터를 켜도 보이고 냉장고 문을 열어도 보이고 화장실에 가도 보이고 잠자리에 누워도 천장에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도망갈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웃고 있으니 아내는 팔짱을 낀 채 씩 웃으며 윙크를 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참 사랑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애할 때는 친구처럼 편한 사람이었는데 결혼하고 함께 살아보니 지금은 세상에서 제일

0: 제일 든든한 사람입니다. 은행 업무며 각종 집안일까지 제가 신경 쓰기도 전에 척척 처리해주니 저도 모르게 많이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런 장난도 미워하기보다는 웃음부터 나옵니다. 그래도 억울한 마음에 한 번은 말해봤습니다. 아니 그럼 아내가 남편에게 지켜야 할 3종 4독도 있어야 공평한 거 아니야?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내가 깔깔깔 웃기 시작했습니다.
1: 그래서 내가 3종 3번째에 밑줄까지 그어놨잖아.
0: 그러더니 손가락으로 종이를 가리킵니다. 부인이 아무리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도 맹종하라. 거기에 형광펜으로 아주 진하게 밑줄까지 쫙 그어놨더라고요. 순간 머릿속에서 반박할 말이 수십 개 떠올랐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입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괜히 한마디 더 했다가는 5덕, 6덕까지 추가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결국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집안 곳곳에 붙어있는 그 종이들을 볼 때마다 피식 웃음이 납니다. 아무래도 우리 집에서는 그 종이가 가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저 이대로 평생 3종 4덕 실천하면서 살아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저도 몰래 아내가 남편에게 지켜야 할 3종 4덕을 만들어서 붙여볼까요? 아마 붙이기도 전에 철거당할 것 같기는 합니다. 해주셨는데요.
1: 이야 참 진짜 재미나다.
0: 그러니까
1: 이 중국의 사상가 이분이 좀
0: 후스.
1: 네. 후스. 네. 희한한 분이네.
0: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그걸 이제 책 읽는 걸 딱 보셨기에 아내분도 쫙 지나가면서 어 그래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바로 이제 3종 4덕을 만드셨네요. 본인만의 딱 스타일로.
1: 그러게. 네. 근데 일본에서는 관백선언인가 뭐 이런 게 노래로 만들어져서 말도 못하게 히트를 쳤던 게 이제 아내에게 남편이 하는 말이에요.
0: 네.
1: 네가 지켜야 할 것. 나보다 먼저 죽지 마라.
0: 어머.
1: 어머 난 그게 제일 인상에 남아. 그러니까 내가 떠난 뒤에 좀 더 살다가 따라오라. 뭐 부모에 대해선 이래라. 뭐 내가 집에 들어오기 전에 잠들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다 있어요.
0: 가부장적이다 완전히.
1: 네. 근데 이제 유교 문화의 영향인지 하여튼 그게 있었는데
0: 네.
1: 여자가 따라야만 하는 규율이 있었는데 후수는 또 완전히
0: 아 반대로 이제 남자가
1: 네,
0: 또 따라야 할
1: 네네.
0: 3종 4덕이다. 재밌습니다.
1: 재밌네요.
0: 외출할 때 반드시 모시고 다니고 무조건 복종.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도 맹종. 아, 그럼 우리 남자들도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1: 글쎄, 당연히.
0: 게임할 땐 건들지 말 것. 뭐 이런 것들.
1: 어.
0: 예. 뭐 처갓집에 간다고 할 땐 무조건 1박을 할 것. 간다고 했다가 되돌아오지 말 것. 아,
1: 아이고.
0: 네. 아, 근데 이분도 우리 사연 주신 최인재님도 이렇게 막 여기저기 곳곳에 붙여놓은 걸 보고 아 뭐야 이거 스트레스 받게 이런 반응이 아니시잖아요.
1: 네.
0: 너무 사랑스러운 거잖아.
1: 네네.
0: 그게 행복한 모습이죠.
1: 그렇죠.
0: 예.
1: 네.
0: 이동구님도 부부의 모습이 참 행복해 보이시네요.
1: 그렇죠. 누구나 느끼는 건 똑같아.
0: 그러니까.
1: 같아요. 네.
0: 이런 걸 보고 내 아내가 참 사랑스럽다, 귀엽다,
1: 든든한.
0: 아이 사랑꾼이세요.
1: 사랑꾼이세요. 그래요, 정말.
0: 예. 근데 이제 거기서 팔짱 끼고 진짜 속으로는 생각, 장난 같지? 진짜야. 이제 아내분은 속으로, 이거 진짜야. 웃으라고 만든 거 아닌데. 이러실 수도 있지. 아무튼 참 재밌는 화목한 부부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지금까지 이런 제조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4: 제초제는 타타타.
3: 한얼 사이언스.
5: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막이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2: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1: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2: 혹시 TVX 멤버십?
1: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2: 베테랑은 고민 안하죠.
3: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4: TVX
5: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6: 엄마!
5: 우리 아이 도드람
7: 나왔어.
5: 우리 남편 도드람,
8: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5: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9: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10: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1: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0: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0: 에어렉스.
12: 여성시대에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13: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12: 자동중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13: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12: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13: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 세트,
12: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13: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12: 보헤미안 바기추 커피에서 원두 커피 세트,
13: 안전한 식탁 라이프 온도에서 내열 유리 밥 공기 세트,
12: 50년 가마솥 떡볶이 해운대 상국인에서 밀키트,
13: 면역 증진 기억력 개선에 좋은 닥터 큐민 오리진 X,
12: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13: 네, 오늘 1, 2부에 사연 소개되신 첫 번째 당당이님께는 러브하우스 꾸러미를, 최미정님과 최인재님께는 해피라이프 꾸러미로 종합선물 세트 세 분께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12: 네, 그나저나 이 3종 4덕의 여파가 큽니다.
13: 아, 그래요? 큰일 이거 났어요. 큰일 났네요.
12: 네, 박종옥님 3종 4덕 뭐라고요? 저도 집안 곳곳에 붙여놔야겠어요.
13: 이건 이제 여자분이시고요.
12: 네, 이진식님 맹종? 아, 그거 이따 저녁에 집에 가면 써 있겠네요. 우리 아내도 여성시대 들어서.
13: 김화정님, 어머, 저도 오늘 당장 주입식 교육 시작이다.
12: 그렇죠, 그냥 주입시키 보이는 데다 그냥 다 붙여놓고.
13: 저도 이거 사진 찍어놨어요 지금.
12: 진짜요?
13: 네, 남편한테 보여주려고.
12: 어, 큰일이네. 자, 궁금해하신 분도 계시니까 한번 빠르게 정리해드릴게요. 3종, 부인이 외출할 때 반드시 모시고 다녀라. 부인의 명령에는 무조건 복종하라. 부인이 아무리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도 맹종하라. 4덕, 부인이 화장할 때 절대 불평하지 말고 기다려라. 생일을 절대로 잊지 마라. 야단 맞을 때 쓸데없이 말대꾸하지 마라. 부인이 쓰는 돈을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 이제 각 가정마다 이렇게 좀 달리 한번 써보세요.
13: 네. 재밌다. 자,
12: 예. 우리 그래. 내일 남성시대. 남성시대에는 3종 4덕을 다른 걸로 우리가 좀 한번 꾸며봐야 돼. 우리 남편들도 일어나야.
13: 남성의 입장에서?
12: 그럼요. 우리 남편도 바랄 건 바래야죠.
13: 내일이 남성.

0: 상황이시더라 이거죠?
1: 예.
0: 오호. 자, 시원한 컵빙수 받으실 분들 명단 여성시대 홈페이지 방송 내용방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1: 네, 저희는 뉴스 듣고 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마음의 평화 필요하신 분들 10시 5분에 다시 만나요.
2: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울산 MBC 캠페인 한조소금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사진작가 박태진입니다. 그동안 렌즈 너머로 세상의 수많은 풍경을 기록해 왔습니다. 같은 사물, 같은 풍경이라도 촬영하는 각도에 따라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주곤 하죠. 우리 일상도 참 닮아있지 않나요? 어떤 각도에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지루했던 오늘이 설레이는 하루가 되기도 하고 힘겨운 고행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결국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의 각도에 달려있습니다. 어차피 살아야 할 하루라면 오늘은 어제와 조금 다른 각도로 일상을 올려다보면 어떨까요? 시선이 바뀌면 여러분의 매일이 늘 즐거운 소풍이 됩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한조소금 협찬입니다.

0: 요즘 즐겨 먹는 술이요? 당연히 태아르죠. 턱 쏘는데 깔끔하기까지 자꾸 찾게 돼요.
1: 퇴근길엔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0: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1: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 탁주 태아르.
2: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3: 제주 어선전복 사고 속보입니다.
4: 최근 5년간 선박사고 통계를 보면 어선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가 가장 많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어선사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구명조끼 의무 착용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선박용 구명조끼 어떻게 착용해야 할까요? 먼저 조끼형은 착용한 후 가슴과 허리끈을 당겨 묶습니다. 목걸이형은 머리를 먼저 넣고 구명조끼를 몸에 밀착시킨 후 버클을 단단히 조여줍니다. 팽창형 구명조끼 중 목걸이형은 물속에서 자동으로 팽창되지 않으면 작동끈을 당겨 팽창시키고 노즐에 공기를 불어넣습니다. 허리벨트형의 경우 포켓이 뒤 버클이 앞으로 오도록 착용합니다. 구명조끼를 바르게 착용해 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하세요.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5: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10시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6% 넘게 급락하며 6,500선이 무너졌습니다. 지수는 어제보다 4.96% 내린 6,528.77로 출발해 6%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1조 원 가까이 순매도 중인데 매도세가 몰리면서 개장 6분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돼 프로그램 매도 호가의 효력이 멈추기도 했습니다. 장 초반 삼성전자는 7%, SK하이닉스는 9% 넘게 떨어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올가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참모들에게 요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미국 당국자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대면 회담을 추진하는 방안을 비공개로 논의했습니다. 특히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즉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아시아 순방기간 김 위원장과 만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직 정상회담을 위한 공식적인 준비 작업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중단된 북미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기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국가안보 보좌관을 지낸 대북 강경파 존 볼턴이 한미연합훈련 축소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현지 시간 18일 미 MS 나우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

0: 평양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와 관련해 트럼프는 김정은을 처음 만났을 때도 불필요한 양보이자 실수를 했는데 지금은 더 큰 실수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첫 정상회담을 한 뒤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민을 통합하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어젯밤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대통령께 한 가지 결단을 공개적으로 건의하고 싶다며 마침 민주당 전당대회도 끝났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의 국정 난맥과 극심한 국론 분열 현상에 대해선 대통령께서 가장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며 국민 통합을 국정의 제일 목표로 내걸고 진정으로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이젠 한 정당의 대통령이라는 정치적 울타리에서 벗어나셨으면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은 미국과의 일시적 휴전이 아니라 분쟁의 완전한 종식을 원한다고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폭염특보가 확대되는 가운데 오후부터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전과 충남 남부, 광주 전남에 5에서 30mm,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내륙 5에서 40mm 등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춘천 32도, 강릉 33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폭염이 기승을 부린 올 여름, 한 관공서에서 조금은 씁쓸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건물을 청소하는 미화원들이 냉방기에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일해야 했던 거죠. 이곳 미화원들은 새벽 6시에 출근해서 청소를 시작하는데요. 정작 에어컨은 직원들이 출근하는 8시부터 켜진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불과 한두 시간 차이로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해야만 했죠. 미화원이나 경비 인력도 업무를 함께하는 동료로 할 수 있죠. 다양한 구성원이 힘내서 일하도록 차별적인 관행을 줄여나가면 좋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모셨고?
4: 잘 모셨어.
3: 어디로?
4: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3: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4: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3: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5: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는 울산 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7: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8: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9: 여보세요. MBC 라디오 여성시대 열린사서입니다.
7: 저 당첨됐어요.
8: 진짜? 복권 당첨됐어? 어제 저 제가 꿈에 나와가지고 번호 알려줬다는 그분이신가? 자, 오늘 사서 일주일 가보십니다.
10: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저는 늘 여성시대를 들어왔어요. 20대부터 들었는데 벌써 60이 넘었습니다. 가끔 문자도 보내고 정답도 보내고 월요일에는 번호도 보내보고 했는데 번번이 된 적이 없었어요. 섭섭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계속 보냈는데 몇 주 전에 그런데 기대도 안 했는데 당첨됐다고 문자가 온 거예요. 나는 뭐야 이거 장난인가 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당첨이 됐어요.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선물 수저 세트를 주었어요. 또 놀란 건 선물이 내 생일이 생일날에 온 겁니다. 너무 놀랐어요. 8월 7일이 내 생일이었거든요. 한 달이 걸릴 수도 있다고 했는데 아, 웬 행운이 나에게 왔는가 하면서 여성시대에 감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시대 앞으로 계속 잘 듣고 있을게요. 여성시대 화이팅입니다.

0: 네, 파파야의 스마일 스마일 듣고 왔습니다.
1: 네.
0: 최영숙님이 남겨주신 음성 편지에 이어서 들려드렸어요.
1: 아하, 그래요. 참 그렇게 20대부터 들어서 60이 넘으셨다 그랬는데 네. 월요일에 뭐 행운 숫자도 그렇고 문자도 보내고 정답도 보냈는데 한 번도 되질 않아서 섭섭했다.
0: 예, 아니 섭섭하지는 않았다 그래도.
1: 아 섭섭하지는 않았다.
0: 근데.
1: 예. 근데 어느 날 당첨이 됐더라. 그 기분이 좋았다. 이런 예. 말씀이시죠.
0: 맞습니다. 아우 때마침 딱 생일날 또 이렇게 저희의 선물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네, 저희도 네. 기분이 좋네요.
1: 네.
0: 이게 아마 그 수저 세트를 저희가 7월에 행운 선물로 드렸던 것 같은데
1: 네, 네, 네.
0: 그때 이렇게 딱 당첨이 되신 모양입니다.
1: 아우, 좋죠, 좋죠.
0: 예, 자 늦었지만 8월 7일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1: 네.
0: 네.
1: 생일 선물 받은 느낌으로 생일에 딱 상품이 도착해서 너무 다행입니다.
0: 맞습니다. 또 오늘 음성까지 남겨주셨으니까 선물 또 드려야죠.
1: 겉바 속촉 치킨 세트를 보내드리겠어요.
0: 와우 좋아요.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한 뜻밖의 행운이 찾아올 때가 있죠. 옷 정리하다가 주머니 속에 만 원을 발견했다거나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 취소표를 구했다거나 웨이팅이 심한 맛집에 줄 안 서고 바로 들어갔다거나

0: 다거나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뜻밖의 행운이나 야 오늘 나 운 좀 좋은데 싶었던 순간들 열린 사서함 02789-1000 02789-1004번으로 편하게 보내주세요.
1: 잠시 후 3, 4부에서는 성진 스님 김진 목사님과 함께 님과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0: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3: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4: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 수요일엔 님과 함께.

0: 지금은 집착하지만 실은 집착할 실체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1: 수요일엔 님과 함께
0: 김진 목사님, 성진 스님 두 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예, 두 님 반갑습니다. 우리 당당이님들이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절에 갔는데 큰 스님 계시느냐고 묻는 사람을 봤습니다. 아니, 네. 큰 스님이 계시고 작은 스님이 계시나요? 주지 스님도 궁금하고 다른 호칭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교회에도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등등 다양한 호칭이 들리는데 가르쳐주세요 하셨습니다. 확실히 이게 절과 교회에서의 호칭, 뭐 직급 이런 면을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2: 네. 예. 참 이 큰 스님이란 표현이 나오는 순간 이제 작은 스님이 동시에 출연될 수밖에 없는.
0: 아, 그렇죠.
2: 언어적 구조가 있는데 이 큰 스님 표현에 정식 용칭은 아니에요.
1: 아, 그래요. 네,
2: 이거는 그냥 이제 흔히 말해서 네. 사찰에 있던 그 스님들의 호칭을 잘 모르니까 보니까 연로하시고 보니까 가장 어른 스님 같은데 이제 이런 표현을 이제 아주 쉽게 제가 불자님들이 하다가 나온 표현이 이제 바로 이 큰 스님이라는 표현인데
0: 네.
2: 이제 원래는 이제 뭐 사찰에서 가장 어른 스님을 표현했던 호칭이 따로 있어요. 회주 스님이라는.
1: 어?
2: 회주. 그 모임의 스님이요? 가장 큰 어른 스님이다.
1: 모임의
2: 회주. 네, 회주 스님이라는 표현도 있고 조실이라고 하는 표현이 따로 있고요.
1: 네.
2: 그 통도사, 뭐 해인사, 송강사 이런 큰 백양사, 큰 사찰은 이제 방장 스님이라고 하는
0: 방장
2: 그 사찰의 절의 가장 큰 어른. 네, 그런 호칭이 있는데
1: 네.
2: 이걸 다 제가 불자님 다 모르잖아요.
1: 예.
2: 네. 가장 어른 스님이라는 표현을 이제 여기서 제일 높은 분 표현이 이제
0: 네.
2: 큰 스님.
1: 큰 스님.
2: 해가지고
1: 네.
2: 우리 김희주 아나운서부터 출가하시면
1: 네.
2: 출가하자마자 큰 스님 된다고 키 큰 스님이라고 막 이렇게 막 이제 스님들끼리 농담도 하고 하는데
1: 예.
0: 네.
2: 이제 그렇게 호칭을 잘 모르시다 보니까
0: 네.
2: 표현을 하신 거고요.
1: 네. 네. 큰 스님이 계시다고 있다. 작은 스님이 계신 건 아니고
0: 아니다.
2: 네. 그렇죠.
0: 네. 네. 네.
2: 작지만 키가 더 클 수도 있고
3: 높여 부르는 말씀이죠.
2: 그렇죠.
3: 네. 네. 스님을 높여 부르는 뜻에서
1: 네. 아~ 네. 네.
0: 교회에서는 뭐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뭐 전도사님 등등 해서 이렇게 정해지는데 이런 건 어떻게 연차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
3: 그렇죠.
0: 건가요?
3: 원로 목사님은 보통 그 목회를 하시고 은퇴하신 그 교회에서 은퇴하신 목사님 부를 때 원로 목사님이라 부른 거고요. 이제 담임 목사님은 지금 현재 그 교회를 지금 목회하고 있는
0: 네.
3: 담임 목사님. 그다음에 부목사님 분은 이제 직능적으로 담임 목사를 돕는 목사다라고 네. 해서 이제 제가 부목사님 또 전도사님은 이제 목사 안수를 안 받고
1: 네.
3: 목사 직책은 아닌데 신학을 하신 분 중에서 교회를 조금 더 이렇게 목회 안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을 우리가 전도사님 이렇게 부르는 거죠. 네.
0: 네.
3: 그래 교회에서는 사실은 원래 성경에 또는 이제 개신교 전통에서는 딱 네 직분밖에 없어요. 목사.
1: 네.
3: 그다음에 교사,
1: 목사, 교사,
3: 장로, 집사 이 네 직분만 있는 거고요.
1: 예.
3: 이제 그것이 이제 18세, 19세기 오면서 미국 장로교회, 감리교회가 막 복잡해지면서 여러 다양한 이름의 호칭들이 생겨나는 거죠.
0: 네.
1: 네. 네. 기본적으로는
3: 기본적으로 네
1: 직급을
3: 네,
1: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
3: 네.
0: 자, 상담청에 오신 사연 보겠습니다.
1: 속이 너무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남편이 팔순을 맞았습니다. 환갑 때는 가족 16명이 해외여행을 갔다 왔고 칠순 때는 남편 형제들과 우리 형제들이 모여서 뷔페에서 밥 먹고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번에는 날씨도 덥고 하니 우리 식구들만 회식하고 즐겁게 보냈는데 남편 형제들이 축하금을 남편에게 보낸 것 같고 우리 형제들도 보내줬습니다. 근데 누가 얼마를 보냈는지 남편이 제게 말하지를 않아요. 제가 알면 돈을 달라고 할까봐 그런 것 같은데 참고 있자니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자기 형제야 얼마를 줬던 나는 상관 안 하는데 우리 동생들이 보낸 돈은 말을 해야 돼. 그래야 고맙다고 하고 동생들 집안 행사 있을 때 내가 그걸 감안해서 갚지 라고 해도 말을 안 해줍니다. 이런 남편을 어떻게 하죠?
0: 아니, 근본적으로 아주 화목한 댁 같아요.
1: 네, 네.
0: 가족 16명이 한꺼번에 해외여행 간 건 환갑되고 칠순 때는 또 시댁 쪽 형제들 네. 또 우리 형제들 아내 쪽 형제들 뷔페에서 밥 잡숫고 사진관에서 사진도 찍고 이제 팔순이신데
1: 네.
0: 와
1: 이게 축하금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말씀을 안
0: 해주시면 아니 아내 말씀이 그렇잖아요. 내 동생들이 보낸 건 좀 알려줘야 내가 걔네 집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감안해서 갚지. 이 말은 또... 반듯한 말씀이신데.
1: 그러네요.
0: 네.
1: 야, 근데 이거 어떻게 받았는지를 또 아내분한테.
0: 사실 이렇게 축의금 받거나 그런 건 언젠가 다 갚아야 될 빚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1: 네.
0: 네.
2: 이제 뭐 남편분께서는 두려움이 있으신 것 같네요.
1: 어떤 두려움이요?
2: 아내에게 뺏길 것 같은 두려움이나 나눠야 되는 이런
0: 네.
2: 그게 혹시나 있지 않을까 끝까지 닫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저는 이제 이 연배 드리는 표현에는 있는 것 같아요. 그 아유 그냥 적든 크든 그냥 나는 감사한 표현했어 라고 이제 하고 싶지 또 이거 얼마 누군 얼마 줬고 누군 얼마 줬고 말하는 게 혹여나
0: 네, 네.
2: 좀 이게 이렇게 남편으로서도 그렇고 나이 8순이 된 사람으로서 좀 이걸 얼마랑 하는 게
0: 예.
2: 내가 좀 마땅치 않아서
1: 네.
2: 라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당당이님의 편을 뭐 애써 든다면 어차피 형제들 내가 전화 걸어서 물어볼 수 있는데
1: 네.
2: 그러기 전에 자진해서 이야기도 할라.
1: 아.
2: 직접 물어볼 수도 있다.
1: 그러네요. 네. 내 형제들 내가 물어볼 수 있지만
2: 그러니까
1: 자기가 그냥 나한테 얘기해줘.
2: 한번 걸러가기 전에 이대로 이야기할 거다.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해가지고 나는 너희들 챙겨야 되는데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물어본다.
0: 네.

0: 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예, 우리 당당이님의 형제 정도는 사전 정보를 알려달라. 절대 네네. 뺏지 않겠다.
1: 그게 꼭 예, 단서가 달아야 될 것 같아요.
2: 혹시 남편분이 이걸 알려주면 네. 형제 간에 네. 분란이 있지 않을까.

0: 수도 있으니까.
1: 수도 있어요.
0: 예. 네. 남편 입장에서는 그냥 아예 감사하게 받는 것으로 그냥 이해해라고 하는 마음에 네. 얘기 안 할 수도 있다. 저는 또 그 네. 생각도 드네요. 네.
2: 저는 한편으로 나이 80이 되시면 스스로 그렇게 가질 수 있는 용돈의 폭이라는 게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모처럼 들어온 나만의 용돈을 좀 내가 누리겠다.
3: 마치 비상금이나
2: 그럴 이렇게. 수 있어.
3: 예, 네,
2: 그럴 수 있어요.
3: 말하고 싶지 않다. 뭐 그런 것도 다 일리가
2: 내가 좀 누려버리라. 모처럼 내 앞으로 들어온 봉투다. 이렇게.
4: 저희 당당이님 남편분의 편을 또 한번 들린다면
3: 네. 네.
4: 다음에 혹시 네. 형제 쪽 일이 있으면 내가 이거 막 알아서 드릴게.
3: 아 그렇게 또 말씀.
4: 당신 보고 내라 안 할게. 그렇게 하면은 이제 예. 이 논리가 깨질 수 있으니까.
3: 그러네.
4: 두 분을 다 위하는 말씀.
3: 아니 스님께서 병 주고 약 주고 이쪽 저쪽에 저기 공격과 수비의 말씀을 다 해주셨네. 네,
4: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 예. 다 각자의 사정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3: 그러니까.
0: 아니 근데 그 아내분이 이것 때문에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안 받으면 좋겠어요. 이제. 지금 당장 그 형제들한테 뭐 이렇게 대갚을 손맛이 할 일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3: 네.
0: 혹시 그때가 돼서 물어봐도 늦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2: 네.
0: 네. 그래서 네. 이것 때문에 이렇게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네.
3: 근데 얄밉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죠.
2: 그렇죠.
3: 그렇죠. 네.
2: 아니 그게 뭐라고 그렇게 입을 맞아. 꽉 다물고 말을 안 해주냐.
3: 누가 진짜 뭐 달라고 있지. 하기를 해.
2: 그러게.
3: 그럼 이제 진짜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되겠네. 나중에 내 쪽 뭐 이렇게 식구들 뭐 이렇게 축하할 일 있거나 하면 당신이 그거 알아서 해요 그럼. 나는 뭐 그냥 그돈 모르니까 뭐 이렇게도 하실 수는 있는 거고. 예. 참.
4: 당당이 남편분께서 좀 나눠주시면 어떨까.
3: 아.
4: 아내분, 당당이님께 네. 조금은 나눠주십시오.
3: 그래요.
2: 아니 내가 그 나눠달라고 하는 말이 아닌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또 아내분은.
3: 예.
2: 예.
3: 쉽지가 않네요.
2: 쉽지 않아요.
4: 근데 네. 행복해 보이는 가정입니다.
3: 그러니까 네. 다 같이 모여서 그렇죠? 여행 네. 가시고 식사하고.
2: 네, 화기애애하신. 네.
3: 자 이렇게 두 님께 의논하고 또 상담하고 싶은 인생의 크고 작은 고민, 종교에 대한 궁금증 여성시대 홈페이지 님과 함께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휴대폰 문자로 보내실 때는 #800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 더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에서 문자 보내실 때는 무료입니다.
2: 자 상담 청하신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50대 중반의 워킹맘이에요. 큰 딸은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이고 작은 딸은 아직 대학 3학년입니다. 남편은 직업군인이었는데 30년 넘게 근무하고 전역했고 현재는 화물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고민되는 부분은 제가 친정 부모님을 좋아하다 보니까 자꾸 친정 부모님과 살고 싶습니다. 두 분은 2시간 거리에 사시는데 연세가 있어서 소소하게 편치 않으실 때가 많아요. 아직 작은 아이 학업 기간이 남았으니 시골에 와서 작은 백반집을 운영하면서 살고 싶어요. 현재 회사에서는 15년 정도 근무했고 급여도 생활하기에 충분한데 재작년 말부터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상처를 받다 보니 계속 근무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은 모두 퇴사하고 없지만 사직서까지 냈다가 다시 다니기로 했는데도 의욕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회복이 쉽질 않네요. 자영업이 쉽다고 생각하지 않기에 용기가 나질 않고 부모님과 형제들 모두 몸상한다고 반대하고 있는데 제가 음식 만들고 나누는 걸 좋아해서 제게 음식점이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님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 같아서는 작은 아이 졸업할 때까지는 직장에 다니고 싶지만 하고픈 일이 있으니 마음을 잡기가 쉽질 않아요. 그러셨어요.
3: 야, 그야말로 마음이 여러 갈래로
2: 네. 네,
3: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참 선택이 쉽지 않은 상황.
4: 네.
3: 네. 직장에서는 의욕이 떨어지고 있고 친정 부모님 가까이 가고 싶고 또 식당 운영도 하고 싶고 둘째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직장 다녀야 되나라는 생각도 하시고.
4: 그러니까 이제 이걸 거의 도미노라고 하는데요.
3: 예.
4: 뭐냐면 제 첫 도미노가 뭔지를 좀 찾아야 돼요.
3: 그러니까
4: 도미노가 10개가 쓰러진 데에서 자꾸 뭔가를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3: 예.
4: 어려워요. 그러니까 첫 도미노가 뭐였냐.
2: 아.
4: 내가 이 첫 도미노가 뭐였냐를 찾아야 돼요.
3: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4: 그렇죠. 이 예. 생각 왜냐면 벌써 여기에 나온 것 중에 뭐 나온 것 중에 일단은 뭐 일단 갑자기 이제

0: 자식분의 이야기 쭉 하시다가
1: 네. 네.
0: 친정 어머니 살고 싶다는 마음이 또 나왔어요.
1: 네, 친정 부모님. 네, 네.
0: 그런데 또 갑자기 또 이제 또 직장이 요즘 문제가 생겼다가 다시 다니겠지만 직장이 좀 마음에 안 좋으면 가고 싫어라는 마음이 나왔고.
2: 네.
0: 근데 갑자기 음식을 또 이제 내가 좀 하니까 식당을 하기가 또 나왔고.
1: 백반집을 하고 싶다.
0: 그런데 네. 아직 아이가 됐고 대학교 3학년이니까는 이게 다시 원점으로 가서 내가 직장을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2: 그 시작을 저희가 광고 후에 한번 찾아보도록
0: 그러시죠.
2: 네. 아, 하겠습니다. 여기 여성시대입니다.

0: 10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1: 오.
0: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1: 2.
0: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1: 1.
0: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2: 9월 남구에 옵니다. IS 동서
3: 등산 중 인대 손상 예방과 대처 요령.
4: 아버지, 어머니까? 나만 믿어.
3: 산행 지역의 정보를 확인하고 적합한 복장을 착용합니다.
4: 조심해. 걱정 마요.
3: 목이 있는 등산화의 끈을 단단히 조여 착용합니다.
4: 천천히 와.
5: 할 수 있어.
3: 등산 중 접질렸다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부상 부위의 움직임을 최소화합니다.
4: 천천히 오라니까.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3: 차가운 물병 등을 손수건이나 여벌 옷으로 감싼 후 부상 부위에 약 10분간 냉찜질을 실시합니다. 통증이 심한 경우 등산 스틱, 손수건 등을 이용해 부목을 만들어 고정하고 119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4: 예, 119죠? 괜찮다고 했잖아요. 언제 철드나.
6: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실내 온도는 늘 26도에서 28도 사이로 유지하고 15분 정도 낮잠을 자는 등 적절한 휴식을 취합니다. 더위에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를 차 안에 절대 혼자 두어서는 안 되며 만약 이상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119나 1339로 전화해 도움을 청합니다. 또한 열대야를 이기고 숙면을 취하려면 심야 시간대 TV 시청과 컴퓨터 게임을 삼가고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만이 이 폭염으로부터 소중한 가족과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7: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네, 소율 여성시대 님과 함께 김진 목사님, 성진 스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광고 전에 나눈 사연이 마음에 여러 갈래가 있어서 선택이 쉽지 않다는 50대 중반 워킹맘 우리 당당이님의 사연이었는데요. 우리 스님께서는 이제 이게 도미노의 시작을 찾아야 된다. 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1: 이게 다이키에 마치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네. 네, 네. 하나가 딱 건드리니까 이렇게 쫙쫙쫙 금 가듯이 이렇게 쫙 갔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대부분에 금 간 거 쫓다 보면은 결국 어디서 금이 갔는지를 못 찾아요.
0: 아.
1: 그금 찾다가 이제 다 이제 시간 가고 이제 네. 그럼 막 복잡하죠. 금이 한 10군데 갔는데
0: 이미 퍼져버린 막 금들을
1: 그거를
0: 보느라고.
1: 막 찾아서 마음이 쫓아다니면 네, 쫓다가 헤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10가지 어떻게 해결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고야 큰일 같이 가는 거죠.
2: 네.
1: 근데 가장 그러면은 발화점이 뭐냐?
0: 어디서부터 시작인 건가?
1: 결국은 내가 이렇게 낸 게 뭐야? 그러면 직장인지. 직장에서 내가 지금 현재 나를 좀 서운케 하고 서로가 안 좋았던 사람 때문에 내가 직장에 대한 마음이 흔들리는 그 감정이 발화점이 돼서 일으켜내고 있구나를 찾든지 이제 이 부분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되게 단순한 데서 벌어져요. 왜냐하면 단순한 데서 벌어질 때마다 우리는 되게 복잡하게 상황을 엮으려고 그래요.
0: 네.
1: 왜냐하면 단순한 거는 사실 내가 이게 되게 가치가 별로 없거든요. 그걸 내 가치 없는 게 좀 붙들고 있기가 인간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성이 그거를 매우 뒷받침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아 직장이 가장 큰 예, 결국은 발화점이 아닌가.
2: 아 네. 예,
1: 그러면 직장에 대한 문제를 내 감정을 먼저 내가 조금씩 어떻게 바라보고 내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이제 앉았을 때 마음 지금 이게 회사에 대해서 예전처럼 들지 않는 마음 이 마음에 대한 집중을 좀 하면서 먼저 그 하나를 먼저 해결해 나머지는 천천히 생각하자 예 하고 그 문제를 조금 버려야 되는 건데 그게 말하면 예전에 할 때 정해진 비커에 큰 돌과 작은 돌을 다 넣는 방법은 큰 돌부터 이제 넣는 거거든요.
0: 네.
1: 무엇이 중요한지를 찾듯이 발화점 저는 내 감정의 발화점을 먼저 이제 생각하셔 들어가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
0: 예. 네. 그러네요. 이 도미노의 시작. 그러니까 마음을 잡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한번
2: 네, 그렇죠.
0: 파악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이럴 때 있으셨어요? 혹시?
3: 저도 예, 이제
0: 여러 갈래 고민들이 그렇죠. 그냥 막.
3: 네, 그럴 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원칙 중에 하나는 정말 네가 하고 싶은 것이 뭐냐. 이제 그리고 정말 네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이 너가 이렇게 겉으로 그냥 뭐 이렇게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말 원하는 것이냐부터 이제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정말 하고 싶은 것.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근데 그 하고 싶은 거를 네가 할 수 있냐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 능력을 제가 먼저 좀 객관화 시켜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때를 잘 분별하는 중요한 것 같고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처음에 발화점 그러니까 스님 말씀 이어서 하자면 그 직장에 상처받은 것 때문에 사실은 모든 것에 어떤 삶에 대한 회의라든가 또 네. 새로운 일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이 이렇게 엮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자기를 괴롭힌 분들은 다 퇴사했다고는 하지만
0: 네.
3: 아직까지 그 상처가 남아 있는 것 같고 거기서 좀 시체 말로 정이 떨어진
2: 네,
3: 느낌이
2: 네,
3: 좀
2: 네.
3: 있어요 직장에 네. 대해서.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그 부분부터 좀 이렇게 정상적으로 마음을 좀 잡아야 판단 오류를 하지 않아요. 잘못하다가는 자기가 그냥 이거 나 원해 해가지고 정말 순간 판단 잘못해서. 그르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이렇게 마음을 안정시킨 다음에 본 원래의 그 직장에서의 마음을 좀 더 회복한 이후에 이제 그런 이후에 결정에 늦지 않는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0: 그러니까 우리 사연 주신 분은 뭐 이렇게 사연을 통해서 두 님께서 이 그 고민의 시작이 아무래도 직장 문제인 것 같다. 거기서 좀 상처를 입고, 왜냐면 친정 부모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것도 위로 받고 싶은 마음도 있으신 것 같고.
2: 그렇죠. 편하고 싶고 쉬고 싶은 마음.
0: 일단 뭐 내가 하는 이 일은 좀 때려치고 그냥 자영업을 할까? 그랬더니 이제 주변에서 자영업 힘든데 뭐 여기 이런저런 고민들의 시작을 직장으로 찾아주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 보통의 우리들은 이게 내 고민의 시작을 어떻게 찾는 것이 좀 좋을까요?
1: 그게 방법이 있어요.
0: 그래요?
1: 예. 인류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나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방법들이 동원 있어요.
0: 어떤 방법?
1: 그 첫째로는 그 내가 생각하는 걸 이렇게 잘라야 돼요.
0: 잘라요?
1: 우리는 자꾸 생각을 이렇게 연결시키거든요.
0: 네네.
1: 다 꼬운다 이거 이렇게.
0: 생각을 타고
1: 연결해가지고 다 의미 있게 만들어요. 그 길을 끊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생각한 그 단편적인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분리해놔야 돼요. 이렇게
0: 고민들을 분리해봐라. 예,
1: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보통은 이렇게 쓰게 해요.
0: 네,
1: 종이에.
0: 1번 뭐, 2번 뭐,
1: 2번 뭐.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 지금 뭐 음식점 뭐 이게 다 쓰게 해요.
0: 네.
1: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배를 타고 있는데 지금부터 여기서 막 5가지 썼어요. 여기서 3개만 건져야 된다. 2개는 침몰하기 때문에 버려야 돼.
0: 오.
2: 아하.
1: 그래서 버리기부터 합니다.
0: 예.
1: 그 실제 종이를 써서 이렇게
0: 네.
1: 이 5개 중에 2개부터 버려야 돼. 아, 네. 배가 침몰해.
0: 네.
1: 2개를 고르게 해요.
0: 예.
1: 그리고 또 있다가 이제 마지막 2개를 더 버려야 돼.
0: 이게 무슨 밸런스 게임 같은데 지금.
1: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는
0: 예.
1: 그냥 생각만 갖고 있으면 구체화되지 않고 계속 엉키 실천을 이렇게 엉켜요.
0: 맞아. 머릿속에선 그냥 다 엉키.
1: 그럼 왜 그러냐면 생각과 사고는 연결해서 앞생각이 뒷생각, 뒷생각 앞생각을 먹고 생각한다고 해요. 계속 이걸 연결해놔요. 그럼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해놓고 하나씩 버리는 연습을 먼저 해요. 내가 살라면 뭘부터 버려야 돼? 배가 침몰하는 게.
0: 근데 이 버린다는 의미가 뭔가요? 해결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1: 덜 중요한 걸 지금 표현해 볼 때 내가
0: 덜 중요한 걸 일단 지워가 보자.
1: 내가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찾게 하는 거예요.
0: 아.
1: 그 다음에 남는 걸 가지고
0: 예.
1: 이야기를 하는 거. 내가 진짜 이게 왜 중요했지?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내 감정점이 어디서부터 감정과 분리 아무 관계 없는 걸 찾은 사람도 있고. 그럼 그래도 알아요. 아 내가 사실 이것도 알고 보니까. 이게 진짜 중요하면 나머지는 별 이건 다 의미가 없었구나 또 찾고 실제로 이렇게 해요.
0: 예.
1: 그래서 버리는 연습이라는 걸 이렇게 진짜 종이에 적고 단계별로 버리게 해요.
0: 예.
1: 한 번은 다 못 버려요.
0: 이게 약간 말씀드려보니까 밸런스 게임보다는 약간 이상형 월드컵 같은 거예요. 내 고민을 적어놓고 1번 고민, 2번 고민 중에 나이가 만약에 위로 올린다면 그렇죠?
1: 그렇죠.
0: 예. 이거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1: 진정한 욕구 찾기예요.
0: 네. 그 이거 올리고.
1: 네, 진정한
0: 이 문제 붙였는데 이게 더 고민인 것 같아. 네. 결국 그 최종에 남는 고민부터 해결하면 된다.
1: 네, 우리는 생각을 내가 하기 때문에 내 생각을 내가 이렇게 품고만 있으면 헷갈려서 정확하게 못 봐요.
2: 네. 네.
0: 야, 우리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저는 이제 사회나 국가도 다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0: 네.
3: 개인도 역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개인의 역사. 제가 살아온 삶의 그 흐름, 역사가 있다고 봐요.
0: 네.
3: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 흐름과 역사, 제가 표현한 어떤 그 이제까지 살아왔던 인생사의 흐름에 거의 99%는 좋은 결정은 거기서 벗어나지 않아.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0: 네.
3: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 자기가 살아왔잖아요. 살아왔던 삶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삶이 있어요. 그리고 지가 어떤 걸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결정이 자기가 이제 살아왔던 삶과 삶을 배반하거나 튀거나 그렇지 않아요.
0: 네.
3: 그럴수록 좋은 결정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 흐름에 자연스럽게 가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 개인의 삶이 아니고 다 가족과 연결돼 있잖아요. 지금.
0: 맞아요.
3: 그러니까 자기의 결정이 다른 가족들과 어떤 파급이 있고 어떤 네. 영향이 있는 것까지도 함께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좋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음식을 잘해. 난 지금 식당을 해야 돼. 근데 그 결정이 돌아올 파급을 예상을 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자기가 잘하는 건지도 자기가 이제까지 그 살아왔던 역사를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 식당을 할 만한 정도의 정말 잘하는 건지도 돌아봐야 되고 또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도 이런. 근데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판단될 때 결정하는 것이 저는 그게 가장 좋은 결정일 수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해서 이분들한테 조금 더 이렇게 자기를 좀 이렇게 객관화놓고 네. 이렇게 객관화시켜놓고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네. 삶을 전체적으로
2: 네. 네.
0: 한 발짝 뒤에서 한번 나를 바라보자. 네, 네. 네. 그것도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2: 그렇죠.
0: 네, 네.
2: 맞아.
0: 한번 제 고민을 진짜 이렇게 쭉 적어보시는 것도 네.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사연 보겠습니다. 매일 듣다가 처음으로 목사님과 스님의 의견을 여쭙고자 익명으로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저희 가족은 모두 교회에 다니는데 저는 다니지 않습니다. 어릴 때는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지만 신앙을 앞세워 공동체 참여를 강요하는 분위기가 부담으로 다가와 성인이 되면서 교회를 멀리하게 됐습니다. 엄마는 종종 교회에 가자고 하시는데 저는 거절했습니다. 남편에게도 가자고 하시는데 사위에게까지 강요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며 막았습니다. 특히 한 집사님은 엄마 집에도 자주 오시는데 저희 남편을 볼 때마다 계속 교회에 나오라고 권유하셨습니다. 남편도 웃으며 거절했는데 저는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 남편이 편의점에서 그 집사님을 만났고 또 교회에 나오라는 말을 들었대요. 이후 집사님이 엄마 집에 와서 그 이야기를 다시 하셨고 저는 결국 표정 관리가 안 돼서 기분 나쁜 티를 냈습니다. 집사님은
2: 교회 나오라고 하지 않을게요. 미안해요.
0: 라고 사과를 하셨지만 저는 그 말이 비꼬는 듯 느껴졌습니다. 집사님이 가신 후 저는 엄마와 크게 다투게 됐습니다. 엄마는 제 결혼식에도 교회 식구들이 와줬으니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고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셨습니다. 저는 교회 분들이 결혼식에 와주신 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그것과 종교를 강요하는 문제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

0: 그러면 저는 남편이 친정에 오가지 않게 할 생각입니다. 생신이나 명절에도 저만 참석하려고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아니면 엄마와 집사님의 행동이 지나친가요? 님들 말씀을 기다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종교 생활 물론 내가 좋으니 예 주변 내 가족들이나 뭐 이렇게 좀 권유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부담을 느낀 예.
1: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모임이나 네. 어떤 장소든 어떤 기관이든 그것을 가고 싶을 때 가는 거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0: 내 의지대로.
1: 그렇죠.
0: 네. 예. 내 발로 가야 이게 진짜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1: 어떤 사람이 거기를 오고 싶게 하려면 네. 아, 그 모임이 또는 그곳이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는 것을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면 돼요.
0: 네.
1: 그러면 사람들이 야 거기 그렇게 재밌어? 아 그렇게 좋아?
0: 아,
1: 의미 있어?
0: 그렇지.
1: 그럴 때 가는
0: 맞아요.
1: 거죠.
0: 네.
1: 근데 아직까지도 누구한테 교회를 가라고 강요해서 교회를 갈 데려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큰 착각이죠. 지금 21세기에.
0: 오,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1: 그건 오히려 부작용. 지금까지 부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0: 네.
1: 오히려 지금 이렇게 전도 또는 뭐 선교한다 그럴 때는 절대 이 방법은 이미 옛날 방식이어서
2: 네.
1: 잘하지 않아요. 한두 번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마음을 상처 줄 때까지 한다는 것은
2: 네.
1: 이 어머니나 또 교회 분들에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0: 네.
1: 그래서 이 문제를 그렇다고 해서 싸움의 원인으로 계속 가져가면 안 되니까.
0: 네, 그럼요.
1: 또 어머니의 마음도 어머니의 마음도 또 나름 또 상처를 받으시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때가 되면 저는 나가 되지 않겠어 엄마 강요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그냥 좀 더 이렇게 진정성 있게
0: 네,
1: 무조건 반대하면 또 상처받으시니까 그렇게 좀 얘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 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또 남편도 마찬가지고 네, 남편도 아 그런 분들이 계시는 거니까 그렇게 하신 거니까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0: 네.
1: 차라리
0: 그래도 남편은 아무래도 네. 우리 장모님이 하는 말씀이니까 그래도 웃으면서 지금
2: 그렇죠.
0: 이제
2: 그렇죠.
0: 하고 있지만 이게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될지 그럼요. 모르니까
1: 네. 네.
0: 우리 당당이님이 고민하시는 거죠.
2: 불편이 커지는 거죠 점점.
0: 목사님 말씀이 근데 저는 너무 일리가 있다고 느낀 게 이 종교 활동을 하면서 내가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어떻게
1: 전도죠.
0: 보면 전도일 네. 것 같아요
1: 네.
0: 진짜.
1: 네. 네. 네.
2: 그렇죠.
0: 강요하는 것보다.
3: 이제 뭐 가족이 다 이렇게. 한 종교의 생활을 한다는 게 참 보기 좋죠. 종교인들 입장에서 볼 때.
0: 네.
3: 근데 그건 또 어려운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찰에서도 이제 뭐 장모님과 사이가 같은 이제 사찰에 올 때, 그 이제 또 딸이 올 때 굉장히 그 미묘한
2: 아, 네.
3: 그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머님들은 내 딸이 있으니까 예, 종교 생활은 각자 하는 거예요. 집단이
0: 네.
3: 안 돼요. 그러니까 가족이 종교 같다고 해서 그거를 그 종교 성전에 가서도 이제 가족의 위기로 살 수도 없고 왜냐하면 종교는 각자의 자기 다 모두 믿음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하찬에서도 어머님이 이제 예, 딸이 종교 생활을 왔는데도 내 딸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처럼 자꾸 보이게 할 때 생 충돌이 있어요. 왜냐하면 종교생활이라는 것은 정말 개인적인 거예요.
0: 네.
3: 믿는 부분이나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 영역이기
2: 그렇죠.
3: 때문에 그래서 같이 다녀도 지켜줘야 되고 각자의 그러니까 딸의 종교생활을 어머니가 침해하면 안 되고 그만큼 또 우리가 가족관계가 종교의 문제가 탁 튀게 되면은 사실은 가족 관계 자체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2: 그렇죠.
3: 이거는 분명히 조심하셔야 된다. 서로가 다 조심한 영역이 있지 않으면 가족 관계 영역을 해칠 수 있으니까
2: 그렇죠.
3: 모두가 조심하셔야 된다. 한 종교 같이 믿어도
2: 네. 거기서도 조심할 수 있죠.
3: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2: 네.
0: 근데 우리 어머님이랑 또 뭐 모르겠습니다. 그 집사님도 그런지 몰라도 어머님 네. 막 이제 집에까지 와서 막 큰 소리를 이제 내시는 거 아니에요. 예.
1: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한번 싸움이 났으니까 아마 네. 어머니도 조심하게 될 거예요. 조심하게 될 거고 또 따님도 아마 한편으로는 미안함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아마 만약에 이런 상황인데도 다시 한번

0: 또 어머니가 교회를 가자.
1: 예.
0: 뭐 그런 표현을 한다 그러면
1: 네.
0: 그때는 정말 정색을 하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1: 어, 한번 정색을 해요. 네.
0: 이거 이제 정말 이런 것이 말 예수님이 또는 네. 어? 원래 원하는 방식이었나?
1: 오.
0: 그렇지 않지 않냐? 어? 아, 예를 들면 뭔가 이분이 어머님이 그렇게 하는 행위가
2: 네.
0: 기독교적으로도
2: 네.
0: 예수님 그 종교적으로도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막 거부한다기보다
2: 네. 네. 이렇게 강요하는
0: 네, 하는 것이
2: 문제에 대해서
0: 오히려 네. 네. 오히려 네. 나를 더 멀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1: 그러니까. 네.
2: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할 때 뭐 종교 뭐 정치 얘기는 좀 그만하라 이러는 이유가
0: 아, 그럼요.
2: 그렇죠. 그러니까 뭐 스포츠나 날씨나 이런 얘기 아 스포츠도 좀 그럴 수 있겠다. 응원하는 팀이 다르네. 아니,
1: 그거야 뭐 재밌게 각자 응원하는 팀 얘기할 수 있는데
2: 날씨나 스포츠로 가라 그러잖아요.
1: 아, 맞아요.
0: 네. 네. 이게 이제 다른 거 아는데 굳이 모를 때는 이제 물으러 봐야죠. 그러면 또 그 뭐 상대가 내가 어떤 걸 몰라서 물어서 이야기를 했으면 나는 이렇다라고 또 확실하게 밝혀야 되고 그게 매너예요. 한국은 그렇게 해도 대충 넘어가요.
1: 네.
0: 한민족이어가지고.
1: 예, 예, 예.
2: 네.
0: 근데 정말 이거는 아무리 한국 사람인데 해외에 나가서 다른 종교가 뻔히 다른 걸 알고 있는데 말 건넸다는 건 아마 거의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큰
1: 그렇겠죠.
0: 큰 신뢰를 아는 줄 알아서 하지 않거든요.
1: 이런 거 종교 가지고도 얼마나 전쟁을 많이 했습니까?
2: 아유 왜 아니에요.
0: 안 한다니까요.
2: 네. 살상이 일어나죠. 네.
0: 그래서 네. 이게 우리가 분명히 이거는 이제 배려가 필요하다. 다를 때는.
2: 네. 네.
0: 매너죠.
1: 저는 그럼 아까 뭐 두 분 말씀을 종합해서 어머니께 그런 말씀 좀 드릴 것 같아요. 엄마가 그 교회 나가고 종교 활동하면서 진짜 좋아 보여 엄마. 근데 난 아직은 아닌 것 같아. 나 우리 남편하고 좀 더 시간 있다가 예, 그때 함께 할게요. 지금 너무 강요하지 마. 나 오히려 그럼 멀어진다. 약간 이렇게 좀 한번은
0: 그런 뉘앙스로 네, 네,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1: 네, 네. 네.
2: 그래요.
1: 이렇게 그냥 한번 좀 예, 흔히 말해 앵기세요. 엄마, 아 나중에 갈게. 나 아 그래. 꼭 가는데 지금은 아니야. 제가 그러고 있거든요.
2: 아, 그러고 있어요? 엄마, 내 마음이 아직도 부자야. 내가 가난해질 때까지 좀 기다려줘.
1: 냉담자, 냉담자. 예, 우리 집의 냉담자.
2: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1: 아, 근데 진짜 제가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두 엄마 아빠가 예, 그 주말에 그 종교 활동을 참 네. 좋게 하세요. 모임도 많이 하시고 우리 엄마 뭐 성가대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시간을 내고 함께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엄마는 아직은 아니야. 좀 더 있다가 갈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2: 네, 그게 뭐 어떡하겠어. 부모라고 그래서 예. 강요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0: 그러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목사로서 정말 부탁드리는데요.
1: 예.
0: 정말 좋은 전도는 삶으로 보여주는 거다.
1: 이게 네. 진짜.
0: 이걸 기억하시고 자신이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의 행복한 삶을 보여주시라.
1: 아,
0: 이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1: 진짜 멋진 네. 말씀이신 네. 것 같습니다.
2: 아,
1: 자
2: 그래요.
1: 오늘 벌써 헤어질 시간이 다 됐네요.
2: 네, 벌써 시간이 휙 갔어요.
1: 예.
2: 추천곡도 못 받겠네요.
1: 네. 대신 좋은 말씀 나눴으니
2: 네.
1: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두님 감사합니다.
2: 네, 고맙습니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4: 우와.
3: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큐레큐.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3: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치맥의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4: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5: 아, 푹푹 찌는 무더위, 북적북적한 출근길에 부대 끼고.
6: 내맘 같지 않은 일터에서 또 한 번 치고.
5: 내 머리 위로만 소나기가 쏟아지는 것 같을 때.
6: 그래도 괜찮아요. 제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도 우리가 같이 들어드릴게요. 자, 일중 씨.
7: 영차, 영차, 영차.
5: 삶의 무기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6: 여성시대입니다.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5: 주방의 꽃 남양키친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6: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5: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6: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 세트,
5: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곡,
6: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5: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 발화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6: 물걸레 쉰내 걱정 끝 아스토니쉬에서 바닥클리너,
5: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6: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5: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여성시대 기념타올,
6: 씹는 즐거움을 오래도록 온누리스토어에서 이가덴트정,
5: 가을봄 코스메틱에서 카멜리 키즈 선크림을 드립니다.
8: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우리의 세상이 우주만큼 커지는 시간,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이 방송됩니다.
5: 네, 수요일 함께 하셨던 여성시대 님과 함께 좋은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6: 네, 요즘 이런 날씨가 계속되면 뭐 감정선들이 이렇게 안정적이질 않아요.
5: 맞아요,
6: 특히
5: 맞아요, 맞아요.
6: 열대야 때문에 잠을 푹 못 주무시니까 그것도 괴롭고요. 까칠하죠. 그래서 언제든 여러분들 사연 주시면은 저희가 수요일마다 익명으로 두 님께 사연 올려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5: 네.
6: 24시간 열려 있어요.
5: 맞습니다. 그죠? 사연 주세요.
6: 님과 함께 네. 네. 여성시대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네. 님과 함께 이렇게 찾아오셔서 긴 이야기를 전하셔도 되고 방송 나가는 동안에 짧게 또 여쭤셔도 되겠습니다.
5: 네, 오늘 하루 뽀송하게 많이 습하지만 마음만은 뽀송한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6: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8: MBC 라디오 생명 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1990년 보이저 1호가 태양계를 벗어날 때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탐사선 카메라의 방향을 지구로 돌리자고 제안합니다. 그렇게 찍힌 한 장의 사진, 제목은 창백한 푸른 점입니다. 그 작은 점이 바로 우리가 아는 한 생명을 품고 있는 유일한 행성, 지구입니다. 거대한 우주의 점 하나,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주 한가운데 먼지 같은 지구, 그곳 위에서 사랑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서로에게 다정할 책임이 있어요.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9: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10: 안녕하세요. 새를 관찰하고 사진으로 기록하는 사진작가 윤기덕입니다. 많은 분이 묻습니다. 어떻게 아름답고 희귀한 새들이 순간을 포착하냐고요. 새들은 사진 찍기 좋은 때와 장소를 미리 알려주는 법은 없습니다. 그저 한 장소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게 전부이지요. 포기하고 자리를 떠나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끈기로 버텼습니다. 기회는 언젠가 찾아옵니다. 준비하지 않는다는 건 마침내 찾아온 기회 앞에서 정작 내 손에 카메라가 없는 상황과 같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긴 기다림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가요? 포기하고 싶어지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의 카메라를 다시 한번 챙겨보세요. 끈기 있게 자리를 지킨 당신에게 기회라는 눈부신 새 한 마리가 반드시 날아오르니까요.
9: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미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오픈 예정 1551-8454 동원개발.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2: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만큼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행복을 야속하게 빼앗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위식도 역류질환인데요. 성인 10명 중 1명이 갖고 있을 만큼 흔한 질환이죠. 밥 먹고 누우면 소가 된다는 속담이 있죠. 게으르면 고생한다는 뜻으로 밥을 먹고 바로 누우면 위산이 식도로 올라와서 염증을 일으키고 가슴 통증 등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오래 먹는 즐거움을 누리고 싶다면 식사 후 바로 눕지 않는 것이 위와 식도를 편안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4: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3: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11시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올 가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개최 방안을 참모들에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개최 시기 등은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아시아 순방 기간에 김 위원장과 만나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 전쟁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 의혹을 보이는 배경으로 짚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연합 연습 축소 지시에 따라 한미 군당국이 당초 11일간 실시하기로 했던 연습 일정과 규모가 대폭 감축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올해 한미연합연습 을지자유해방패 기간을 17일부터 21일까지 닷새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가 다음 주 실시할 예정이던 대북 역공격 반격 가상훈련은 취소됐습니다. 또 연습연합 기간 중 계획했던 대규모 야외 실기동 훈련 전사의 방패를 일부 축소해 실시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한미가 협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이 용산공원의 일부를 주택부지로 사용하면 최대 조 단위까지 들어갈 수 있는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용산공원 중심으로 한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수석은 오늘 한 방송에 출연해 용산공원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데 드는 돈이 적게는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까지 들어간다며 공원 일부를 주택으로 쓴다면 땅을 파 흙을 다른 곳으로 반출해 정화작업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지정된 용산공원 조성특별법에 공원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는 것과 관련해선 20년 전 서울 주거 환경과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지 않았느냐며 중대한 공익적 목적이 있으면 심의를 통해 일부 재척할 수 있는 등의 조항을 하나 넣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 행안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으로부터 적합한 중수청장 후보자를 천거받는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당연직 위원 6명과 위촉직 직원 3명으로 구성된 중수청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연직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김민재 행안부 차관, 기호정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 이렇게 6명이 맡습니다. 대법관 후임 임명을 대통령실과 협의 없이 서면으로 대통령에 제청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련 질문에 묵묵부답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이 대법관 후임을 청와대에 서면 통보한 이유를 묻자 수고하십니다라고 짧게 답하고 들어갔습니다. 5개월간 대법관이 공석이었는데 청와대와 조율이 잘 안 된 거냐는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간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을 제청하지 않았던 조 대법원장은 어제 후임으로 손봉기 대부지법 부장판사를, 다음 달 퇴임하는 이훈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습니다. 경북 영천의 한 교차로에서 새벽 청소에 나선 환경위원 3명이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늘 새벽 4시 3분쯤 영천시 도동 내거리에서 25톤 덤프트럭과 6톤 청소차가 충돌해 청소차에 타고 있던 환경위원 3명이 숨졌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폭염특보가 확대되는 가운데 오후부터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대전과 충남 남부, 광주 전남에 5에서 30mm,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내륙 5에서 40mm 등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춘천 3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6: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7: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여러분 우주 좋아하시죠? 우주를 이야기하다 보면 빼놓을 수 없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출간된 지 40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과학자들이 가장 먼저 추천하는 과학 고전,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입니다. 한편으로는 사놓고 책장에 모셔만 두거나 몇 번 읽다가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책으로도 유명하죠. 그런데도 세월이 흐를수록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인생책으로 꼽는 걸 보면 분명히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오늘 오승훈의 이과학자 과학에서는 천문학자 이명현 박사와 함께 코스모스가 전하는 우주 이야기와 그 속에 담긴 과학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8월 19일 수요일 오승훈의 이과학저 과학 첫 곡은 이광조의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듣겠습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안전하는 오늘부터

0: 안전.
1: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3: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6: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5: 건강해.
6: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7: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6: 하루 한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7: 건강기능식품.
8: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9: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8: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9: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8: 에어렉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회사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1: 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3: 이과학 저과학, 저는 아나운서 오승리입니다. 외계 지적 생명체를 탐색하는 세티 연구소의 한국 책임자이자 과학 책방 갈다의 대표님, 천문학자 이명현 박사님과 오늘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네, 박사님,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과학 책방을 운영하시는 박사님의 굉장히 박사님과 어울리는 과학 책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과학 책 가운데 꼭 읽어야 하는 책으로 꼽히는 책이에요. 네, 박사님도 여기에 동의를 하시죠?
4: 많은 사람이 저도 물론 동의하죠.
3: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입니다. 네.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도전을 하다가 완독을 결국엔 아직까지도 못하고 한 세네 번을 도전을 한 것 같습니다.
4: 네, 많은 분들이 집에 가지고 있고 기도하고 네. 실패하는 네. 책이죠.
3: 일명 우리가 벽돌책이라고 불리는 네. 책장의 가운데에 딱 꽂혀 있는 멋있는 책 중에 하나인데, 오늘은 그래서 박사님께 이 코스모스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코스모스가 왜 지금까지 사랑받았는지 조금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면 또 그것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모스를 사놓고도 끝까지 읽지 못한 분들, 왜 꼭 읽어야 하는 책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이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그 이제 뭐 꼭 읽어야 되는 책이 뭐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3: 그렇긴 하네요.
4: 하지만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책에 저는 항상 코스모스를 집어넣는데요. 네. 일단 이 코스모스가 갖고 있는 특징이 예. 그냥 단순한 과학책이 아니라 여기에는 뭐 문학, 철학, 뭐 전설, 지리, 역사, 정치 이런 게 다 녹아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흔히 얘기하는 종합적인, 융합적인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단면적으로 볼 게 아니라 단편적으로 네. 볼 게 아니라 좀 종합적으로 본다면 이 책이 괜찮은 책이다. 네. 그런 생각을 해요.
3: 이게 과학자가 썼다고는 하지만 이건 인문학 책이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네,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4: 그러니까 보는 것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입체적인 책이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책이 저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그렇지. 코스모스가 그런 장점들을 네. 미덕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읽었으면 하고 권하는데요. 네.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생생한 과학 지식에 목말라 있고 그걸 당장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근데 방해가 되죠. 다른 것들 사실은.
3: 그러니까 과학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역사. 갑자기 그쵸. 인류에 대한
4: 그러니까 사실은
3: 건너뛰고 막 이런
4: 그런 걸 종합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은 와 하면서 읽을 수가 있지만 예. 지금 목성 얘기만 해야 되는데 왜 딴소리 하는 거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 나는 거기서 어떤 메시지를 얻고 싶은데 왜 이렇게 과학 얘기를 깊이 들어가는 거야? 그럴 수도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장점 자체가 일종의 문턱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취향이 있고 그 시절에 읽어나가고자 하는 그 의지와 예. 또 능력이 있고 그렇죠. 이런 게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밀도가 높게 짜여진 책이다 보니까 어렵죠.
3: 종합 과학 인문학 서적 뭐 이렇게
4: 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저는 이걸 그냥 고전이라고 얘기하겠어요. 고전. 현대의 고전.
3: 예, 네. 현대의 고전. 네. 칼 세이건이 저자입니다. 칼 세이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칼 세이건은 네. 가장 그 뛰어난 과학자이면서 네. 가장 뛰어난 과학 커뮤니케이터 20세기에. 왜 그러냐면요, 이분이 이제 그 1960년에 박사학위를 받는데요. 예. 박사학위 논문이 예. 말하자면 우주 생물학이라고 하는 그 학문 분야를 창시했다고 해도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외계 생명체를 찾는 그 과학적인 방식에 대해서 예.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흔히 말하는 과학 저널 중에 네이처 사이언스라고 하는 유명한 과학 저널도 있거든요. 네. 거기에 60편이 넘는 논문을 발표했어요. 오. 그러니까 과학자로서 한 분야를 개척한 사람이다. 예. 그런 뛰어난 사람이고 반면에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플루처상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에덴의 용이라는 책을 써서 예. 1977년에 플루처상을 타요. 그다음에 1980년에 코스모스를 하고 예. 그래서 코스모스가 그 노벨 문학상 후보였다는 소문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몇 년이 지나야지 그걸 밝히기 때문에 아직 알 수는 없는데.
3: 아, 문학상 후보.
4: 왜냐하면 풀처상을 타서 이미 문장의 검증을 받은 바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있고 예. 그래서 과학적인 학문적인 것과 이것을 일반 사람들과 나누는 커뮤니케이션 양쪽에서 네. 드물게 뛰어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3: 책의 내용처럼 본인도 굉장히 종합적인 능력을 가진.
4: 네. 그러니까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면 네. 이분이 이제 뉴욕의 브루클린 쪽에 살았는데 네. 그 칼 세건의 엄마가 자기 아들은 피아니스트가 될 거라고 생각했대요. 예. 왜냐하면 중산층 가정인데 피아노가 있었고 워낙 잘 치니까 네. 그리고 카네기홀에서 중학생 때 피아노 연주를 해요.
3: 예. 음악에도 재능이 있었어요.
4: 그래서 피아니스트가 될 거라고까지 엄마가 생각할 정도였고 예. 그다음에 그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어쨌든 학교를 16살에 졸업을 해요. 대학을 16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농구부, 아마추어 천문, 문예부, 연극반, 그 연극 연출도 하고 네. 연설도 하고 이런 온갖 것들을 다 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걸 들어보시면 굉장히 그 여러 르네상스적인
3: 그렇죠. 다재다능한 사람이네요.
4: 그리고 그걸 다 잘했죠.
3: 예.
4: 그러다 보니까 이런 책을 쓸 수 있었던 배경이 되는 거죠.
3: 그 나사 내에서도 굉장히 굵직굵직한 프로젝트를 주도했다라고 알고
4: 그렇죠.
3: 있어요.
4: 1960년에 그러니까 16살 박사 과정에 들어가니까 1960년 시카고 대학을 16살에 들어가요. 네. 월방을 해가지고 예, 예. 박사학위를 1960년에 받는데 이분이 1934년생이시거든요. 예. 26살 때 박사학위를 받아요. 그런데
3: 예.
4: 그게 우주생물학의 시초가 되는 논문이라서 최연소 나사의 최연소 뭐 그 우주탐사 자문위원. 그러니까 온갖 곳에 다 최연소인 거예요. 그래서 아폴로 계획부터 시작해서 화성 탐사 계획 이런 모든 것에 연구원으로 자문위원으로 항상 최연소로 참여를 했죠.
3: 그렇게 뭔가 굉장히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 그 경험과 지식을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여러 사람들과 나누려고 노력했다는 것 자체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많이 했다라는
4: 많이 했죠.
3: 생각이 네, 들어요.
4: 그 학문 분야에서도 이분이 지도교수가 두 명인데요.
3: 예.
4: 둘은 원수예요. 서로 말을 안 해요.
3: 지도에서 두 분이.
4: 두 분이.
3: 아, 중간에서 학생이 되게 괴로웠겠네요.
4: 그러니까 칼색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이 예. 학생이 이제 워낙 뛰어나니까 둘 다 놓지 못한 거죠.
3: 네.
4: 그리고 두 사람이 한 명은 화학과 생물을 하는 분이고 한 분은 천문학. 두 사람을 지도교수로. 그러니까 이분은 그런 식의 융합을 학문적으로도 하고요.
3: 그렇겠네요.
4: 그리고 그 당시 학문의 벽이 굉장히 높았는데 학문 간에 다 학제 간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연대를 하고 이런 거를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3: 네네.
4: 그 연대가 학문에 머물지 않고 일반인들에게도 우주에 대한 걸 알려야 된다.
3: 네.
4: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한 거죠.
3: 아니 저는 되게 놀랐던 게 칼 세이건이 제가 어렸을 때 콘택트라는 조디 포스터의 주연의 영화를 보고 와, 우주에 대해서 되게 나는 우주가 너무 마음에 들어 좋아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콘택트의 원작 소설을 칼 세이건이 썼다고
4: 썼죠.
3: 하더라고요.
4: 네 맞아요.
3: 그러니까 소설까지 잘 쓰는 사람이니까.
4: 그렇죠. SF 동아리도 학교할 때 하고
3: 네,
4: 했고.
3: 참 대단한 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코스모스 자체도 되게 이야기? 그런 것들이 소설과 같이 좀 흥미진진하게 펼쳐지는
4: 그렇죠.
3: 책이겠죠.
4: 그러니까 칼 세이건의 책들이 다 비슷한데요. 처음에 옛날 얘기를 막 해요. 옛날 얘기에 사람들이 이제 익숙하잖아요.
3: 네.
4: 옛날 얘기를 막 한 다음에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현대과학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옛날 이야기를 동의했으니까
3: 네.
4: 현대과학 이야기가 좀 마땅치 않거나 생소하더라도 동의할 수밖에 없잖아요.
3: 약간 조금 익숙한 느낌을 주는 거죠.
4: 그렇죠.
3: 옛날
4: 앞에서 빌드업을 하는 거죠.
3: 예, 예.
4: 그렇게 하는 그 스토리텔링을 해요. 그런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를 우주에서 끝내지 않고요.
3: 네.
4: 우리들의 문제로 끌고 와요.
3: 네.
4: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성 이야기를 해요.
3: 네.
4: 그럼 금성의 이야기를 막 하다가 금성 신화 이야기도 하고 하다가 금성이 이렇게 뜨거운 이야기를 해요. 지금 뭐 표면이 470도다.
3: 네.
4: 근데 그 원인은 이산화탄소가 많아서 그렇다. 온실효과 얘기 막 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지구가 이산화탄소 양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러다가는 금성점이면 어떡하지? 그럼 우리가 경각해야 되지 않을까?
3: 네.
4: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끌어가요.
3: 그렇죠. 아,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종합적인 느낌이라서 좀 장벽이 되기도 하지만
4: 또 한편으로는
3: 굉장히 풍성한 이야기가
4: 풍성한 되니까. 이야기고 인간의 문제를 끌고 오니까 또 우리가 생각하면 이거는 그냥 이 사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네 이렇게
3: 네.
4: 생각할 수도 있죠.
3: 칼 세이건이 아까 금성 얘기를 하셨는데 금성이 칼 세이건이 연구하기 전에는 생물이 사는 그런 따뜻한 곳으로 맞아요.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하다가 칼 세이건이 엄청나게 뜨거운 온실 효과가 작용하는 행성이다.

0: 가까우니까 조금 더 따뜻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칼세이건이 관측을 해가지고 그 이론적으로 파헤쳐서 했고 네. 그 원인이 온실효과라는 걸 밝히고 그걸 가지고 칼세이건 1960년대부터 기후 위기를 네. 계속 이야기를 해요.
1: 아, 그 시절부터 벌써요.
0: 그걸 이제 자기의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래서 칼세이건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려고 하던 이야기가 네. 백악관에서 기후 위기에 대한 연설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죽었잖아요. 그 원고를 알고란 분이 하버드 대학교 시절에 칼세이건의 제자예요. 네. 그분이 대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현실의 문제도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분이죠.
1: 그런 칼세이건이 쓴 코스모스 책입니다. 책 제목이 코스모스인데 이게 우주를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유니버스, 코스모스, 그리고 스페이스.
0: 그렇죠.
1: 뭐 스페이스부터 작게 조금 유니버스.
0: 스페이스 그러면 이제 일단 우리가 탐사선 띄워가지고 좀 해볼 수 있는 네. 그런 우주 공간.
1: 그렇죠.
0: 그다음 유니버스는 말 그대로 물리학 법칙이 성립하는 그 건조한 목적이 없는 그 물질 자체로서의 우주.
1: 우주.
0: 근데 코스모스는 카오스의 대척점이잖아요.
1: 네.
0: 카오스가 질서가 없는 것이라면 코스모스는 질서.
1: 질서가.
0: 그러니까 이제 네. 그 생명체가 있어서. 우주를 생각하는 거죠.
1: 네.
0: 그렇게 해서 인식되는 우주가 코스모스거든요. 그러니까 제목을 코스모스를 잡은 이유도 아마
1: 네.
0: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주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주가 우리 삶에 어떤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지
1: 네.
0: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그 칼세이건이 코스모스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0: 네. 네.
1: 칼세이건이 말한 코스모스는 어떤 의미인지 이 책에 어떤 이야기를 담고 싶어 했는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게 처음에는 네. 제목을 처음에 할 때 Man in Cosmos였어요.
1: 아.
0: 근데 그 칼세이건의 이제 부인인 예. 앤드류안이 여자분이잖아.
1: 예.
0: 맨이 뭐냐? 사람을. 근데 그 당시는 이제 맨이 사람을 대표하는 거지.
1: 네.
0: 그래서 잘라버리고 코스모스로 해라. 그래서 코스모스가 되었어요.
1: 아, 남녀 평등의 시대로 가야 되는데.
0: 그렇죠. 그러니까 맨이 코스모스보다는 코스모스가 좋잖아요.
1: 네네.
0: 그리고 칼세이건 이제 저는 이제 그 부인 앤드류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요. 코스모스라는 책을 쓰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1: 네.
0: 사람들을 우주는 경이롭고 신비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그거고 우리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라고 생각하잖아요.
1: 네.
0: 너무 크고 너무 좀 웅장한 뭔가 신비롭기만 하고
1: 네, 신비로운데 조금 멀리 느껴지는 있는. 게 있죠.
0: 근데 사실은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원소도 별에서 온 거고 사실은 그 금성 이야기도 했지만 우주의 네. 문제가 우리의 문제고 이렇게 해서 우주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삶의 문제라는 것을
1: 네.
0: 이야기해 주고 싶었대요. 그래서 코스모스라는 책을 쓰게 되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제목이 유니버스가 아니고 코스모스가 된 거죠.
1: 우주는 우리 삶이다라는
0: 그렇죠.
1: 이야기. 알겠습니다. 책 초반부에 우주 달력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예요.
0: 그렇죠.
1: 예, 138억 년의 우주 역사를 1년으로 압축한 이 비유가 있는데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청취자분들이
0: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1: 네.
0: 이게 그 에덴의 용이라고 하는
1: 네.
0: 1977년에 칼세이건이 썼던 플루처상을 탄 거기에 첫 챕터가 우주 달력이에요.
1: 예.
0: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우주를 이야기했는데
1: 이미.
0: 우리가 138억 년 그러면 너무 좀 이게 감이 안 잡히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138억 년을 우주의 빅뱅의 순간을 1월 1일 0시 그다음 지금 우리가 있는 순간을 12월 31일 자정
1: 네.
0: 그걸 해놓고 압축을 시켜 비율적으로 만들면
1: 네.
0: 그러면 태양계는 한 9월쯤 생기고
1: 네.
0: 우리 인간은 12월 31일 뭐 11시가 되어서야 태어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우리가 실감이 나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제 만든 거죠.
1: 네.
0: 그랬는데 그 코스모스 다큐멘터리에는 우주 달력을 광범위하게 써요. 근데 책에는 정작 못 실렸어요.
1: 아, 그런가요?
0: 저작권 문제 때문에.
1: 왜요? 에덴의 용에
0: 네,
1: 들어있는?
0: 네. 그 당시에 출판사들이 다루고 이래가지고.
1: 아.
0: 그래서 다큐멘터리라는 영상 매체에는 그걸 광범위하게 쓰는데.
1: 아, 그럼 제가 본 건 영상 매체에서 본 거예요.
0: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착각을 많이 하는데
1: 네.
0: 정작 코스모스 책에는 우주 달력이라는 게 들어있지 못해요.
1: 아, 그렇군요.
0: 네, 그게 재밌게도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1: 우리 인류가 태어난 게 12월 31일 밤 11시가 지나서야.
0: 그래서 거기에 보면
1: 네.
0: 그 부처님과
1: 네.
0: 예수님이 1초 간격으로 막 태어나고 그러죠.
1: 그렇겠네요. 우주의
0: 그렇죠.
1: 역사를 1년에 담는다면. 지금 이 시점을 그냥 자정으로 보는 거죠.
0: 그렇죠. 그렇게 네. 보니까 이게 우주 달력이 그렇게 압축시켜서
1: 네.
0: 우리에게 우주라고 하는 것의 시간 개념을 좀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준 것도 있는데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는요.
1: 네네.
0: 지금이 12월 31일 자정이잖아요.
1: 자정이라고.
0: 새롭게 시작하는 1월 1일 0시이기도 하잖아요.
1: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네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우주의 역사를 그렇게 앞.

0: 이제 보고 네. 지금 우리는 그 역사를 바탕으로 12월 31일 자정에 살고 있지만 1월 1일 0시를 시작한다. 아,
1: 다음 날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0: 그것은 우리들이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냐. 아, 이런 메시지도 사실은 던지고 있는
1: 그
0: 거죠.
1: 그 의미까지 담았군요.
0: 그렇죠.
1: 알겠습니다.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천문학자 이명현 박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2: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3: 요즘 그렇죠 뭐.
2: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3: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2: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4: 1.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에 빛날 에일린의 뜰.
3: 5.
4: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3: 2.
4: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3: 9월 남구에 옵니다. IS 동서.
5: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의 깊이를 아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하고 점프나 다이빙은 적어도 수심이 4m 이상인 곳에서만 즐겨야 합니다. 물놀이 중 체온 저하로 몸이 떨리거나 입술이 부르고 얼굴이 당기는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물놀이를 중지해야 합니다. 다리에 쥐가 오거나 피부에 소름이 돋을 때도 물놀이를 중지하고 물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음식물을 물고 수영을 할 경우 질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물놀이 중에는 껌이나 사탕 등의 음식물을 먹지 않아야 합니다. 나와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물놀이 안전 기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6: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 완화제를 반드시 소지하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7: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8: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네,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천문학자 이명현 박사님과 코스모스 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책에서는 철학과 역사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등장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완독을 안 해서 단언해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할세 이거는 왜 우주를 말하면서 거기에 옛날 이야기 아까 말씀하신 그리고 역사와 철학 이야기들을 끼워 넣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계속 곁들여서 얘기를 했을까요? 왜?
0: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한 가지는 주체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의 그 지식과 네. 그런 이제 지적 욕구 네. 이런 것들이 그 이것뿐 아니라 이제 여러 곳에서 그런 것들을 주체하지 못한 것 같아요.
1: 너무 그러니까 나누고 싶은 마음이니까요.
0: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 예. 또 한 가지는 그런 이제 우리의 문화 유산에 대한 그 존중이 있어요 이분이.
1: 네네,
0: 그러니까
1: 맞아요.
0: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우리 선조들의 그런 빛나는 문화유산 때문이다 하는 것에 대한 존경심이 있고 존중심이 있고 네. 그런 것이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1: 예.
0: 그런 면이 있고 그다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예전에 우리가 지금의 우리가 있게 하기 위한 동력이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지금은 과학과 기술의 시대다. 그래서 새로운 그것과 비슷한 맥락에 이야기들이 현재 과학이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현재 과학은 예전에 현재의 신화인 거죠. 예전의 신화를 대체할 수 있는.
1: 네.
0: 그렇다면 우리가 예전에 그런 거룩하고 아름다웠던 문화유산을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1: 네.
0: 존중하지만 아름다운 이별을 하자. 왜냐하면 번개같이 든 것들 예전에는 신의 노염이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 실체를 알잖아요.
1: 예.
0: 그럼 이 실체를 아는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살아갈 새로운 가치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안에서 존중하지만 이별할 때다.
1: 네.
0: 그리고 지금은 새로운 우리가 알아낸 것들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관을 만들어서 살아가자.
1: 네.
0: 이걸 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존중하지만 이별해야 될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 옛날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의 생각이나 그런 기조들은 많이 변하지 않았다.
1: 네.
0: 하지만 지금 우리가 알아낸 것들이 더 큰 범위고 옛날에 없던 것들이니까 마땅히 새로운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관과 살아갈 방

0: 정도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빌드업을 했다고 생각해요.
1: 아, 아까 그 우주의 역사를 1년 달력이랑 비교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세요.
0: 거죠. 네.
1: 어, 지금이 자정이라고 봤을 때
0: 그렇죠.
1: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은 새해가 되고 1월 1일 새로 그렇죠. 시작하는
0: 우리가 이제 관성적으로
1: 시기에.
0: 해오던 것들 있잖아요. 아. 그걸 갖고 지금까지 버티면서 문명을 건설했는데
1: 네.
0: 지금 알아낸 과학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인간의 문제에 도는 이런 스토리텔링의 이야기도 있고
1: 어.
0: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런 분들의 특성이
1: 네.
0: 에드워드 윌슨도 마찬가지인데요.
1: 네.
0: 책에다가 줄창 이런 걸 써놓죠. 요즘 사람들은 하기 힘든 일이죠.
1: 그렇군요. 코스모스를 읽고 나서 인생관이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0: 네, 꽤 많죠.
1: 네. 네. 이 책을 번역한 국내 번역자 돌아가신 이 홍승수 교수님 역시도 이 책을 번역하면서 자신의 삶이 달라졌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0: 그러니까 처음에 출판사에서
1: 네.
0: 코스모스 책을 번역해달라고 홍승수 교수님한테 그 이제 의뢰를 하니까
1: 네.
0: 홍승수 교수님이 엄청 화가 났대요. 그러니까 홍승수 교수님은 전통적이고 전형적인 선비 같은 교수님이셨거든요.
1: 아, 예, 예.
0: 그러니까 아니 교수가 연구나 해야지
1: 아,
0: 왜 텔레비전 나가서 떠들고 이따위 책을 쓰냐 그런 게 한 가지가 있었고요.
1: 예, 예.
0: 또 하나는 이렇게 오래된 책을
1: 네.
0: 과학책인데 나도로 번역하라고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이 또 엄청 나빴대요. 그래서 이제 고사를 하셨죠. 그런데
1: 네.
0: 출판사에서 이제 이분이 그전에 다른 천문학 책을 번역을 하신 게 있어요.
1: 네.
0: 빅뱅이라고 하는 책을. 그래서 잘하셔서 또
1: 네.
0: 의뢰를 하셨죠. 그랬더니 이제 더 화가 나신 거죠. 그랬는데 이제 옆 사람들한테 동료를 물어보니까 다 칭찬을 하는 거예요.
1: 코스모스라는 책.
0: 네, 그래서 그렇게 결심하셨대요. 그것도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이 코스모스라는 책이 얼마나 엉터리고 칼 세이건이 얼마나 멍청하고 나쁜 놈인지를
1: 오.
0: 내가 파헤치겠다.
1: 아, 이거는 학문적인 책이 아니다. 학자로서 좀 자존심이 상한다라는 생각이셨는데.
0: 그래서 이제 그거를 번역을 하다가
1: 예.
0: 칼 세이건에 매료되셨대요. 학문적으로나
1: 아예 생각이 바뀌셨군요.
0: 그래서 바뀌어서 그 강성도 교수님 자신이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되셨고 책도 쓰시고 글도 쓰시고
1: 아.
0: 저희 과학재판 갈다에 참여도 하시고 그렇게 바뀌셨죠. 엄청난 변화죠.
1: 인생을 지켜온 뭔가 가치관을 흔들 수 있을 정도의 책이 아닌가 싶은
0: 그런
1: 생각이
0: 고백을
1: 들어요.
0: 나의 코스모스라는 책으로 써놓으셨어요.
1: 아, 그렇군요. 나의 코스모스라는 책을 별도로 또 쓰셨군요.
0: 네, 그 반은 이제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책 이야기고요.
1: 네.
0: 당신 인생을 이제 여기다 투영시켜서 쓴 얇은 책인데 그 책에서 이제 그런 고백을 다 해놓으셨어요.
1: 박사님은 그러면 처음 읽으신 네. 건 언제였어요?
0: 저는 고등학교 그 1980년 나오자마자
1: 완독을 하셨어요. 그때?
0: 그때 완독을 했는데 비디오도 봐서 다 보고
1: 예, 예.
0: 그랬는데 그때는 저는 이제 과학자가 되겠다고 하는 청소년이었잖아요.
1: 네, 네.
0: 그리고 1979년도에 보이저 1호가 목성 근처를 지나가면서 찍은 사진이
1: 맞아요.
0: 코스모스 1980년에 나왔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저는 이걸 따끈따끈한 화보집으로 봤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문학동인회도 하고 있었는데
1: 네네.
0: 친구들이 빌려가 가지고 이걸 문학책이라는 거예요. 어떤 애는 철학책. 제가
1: 네.
0: 엄청 무시했어요, 그 친구들을. 근데 이제 나중에 귀국해서 강연을 하게 돼서 다 읽어보니까 그 친구의 말이 맞는 거예요.
1: 예.
0: 그 걔들을 소집해서 제가 술 사면서 사과를 했어요.
1: 문학책이 맞다.
0: 그러니까 저는 그냥 따끈따끈한 화보집으로만 읽었어요. 그 당시에.
1: 그러면은 지금까지 통틀어서 코스모스를 몇 번 정도 읽으셨을까요?
0: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첫 코스모스 강연을 하면서
1: 네.
0: 그 생각한 게 계속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강연을 할 때마다 새로 책을 읽어요.
1: 네.
0: 오늘도 오기 전에 한번 읽고 왔는데 물론 네. 좀 빨리 읽어요. 한두 책만 읽어요.
1: 네.
0: 그러니까 제가 뭐 100번 강연을 했으면 100번 읽었겠죠. 근데 읽을 때마다 이런 게 있었어?
1: 네.
0: 그런 게 있어요.
1: 읽을 때마다요. 이게 우리가 한 가지 책 예를 들어서 어린 왕자를 어렸을 때 본 것과 대학생 때 본 것과 그다음 나이가 지긋이 들어서 읽은 거는 다 느낌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한
0: 그렇죠.
1: 책도. 저는 그렇게 읽은 책이 많지는 않아서 이거를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칼 세이건이 아까 말씀하셨어요. 칼 세이건이 외계 생명체 연구에 거의 선구자적인
0: 네.
1: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코스모스에는 화성 탐사 얘기도 나오고
0: 많이 나오죠.
1: 네. 외계 생명체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칼 세이건은 화성과 외계 생명체를 어떻게 바라봤는지 오늘날에는 사실 다시 화성 이주 뭐 이런 것들이
0: 예,
1: 화두가 되면서 화성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외계 생명체에 대한 관심도 또 덩달아서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이 시대 벌써 40년 50년 전의 이야기들인데 이게 지금도 통용이 되는 건지

0: 그 시절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얼마나 앞서간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1: 그러니까 이제 바이킹 1호와 2호가 네. 1976년 7월 달에 네. 화성에 착륙을 해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제대로 착륙한 거거든요.
0: 76년.
1: 그게 바이킹 그 프로젝트 칼세이건에 참여를 했어요.
0: 네.
1: 그 칼세이건을 비롯해서 거기에 참여했던 과학자들이 엄청 기대를 했어요. 그게 가면 화성에서 생명체를 발견할 수 있을 거다. 근데 그 당시 기술로는 네. 그 발견하기가 좀 어려웠죠. 그래서 실망을 엄청 했어요.
0: 네.
1: 그래서 일종의 번아웃이 왔어요. 칼세이건이. 그래서 번아웃이 왔을 때 그 같이 했던 동료 중에 한 분이
0: 예.
1: 우리 이거 번아웃 오고 이러니까 그 일반인을 위한 다큐멘터리를 만들자. 그래서 시작된 게 메인 인 코스모스 프로젝트예요.
0: 네, 다큐멘터리를 먼저 만들고 그다음 책을 썼다면서요.
1: 네, 그래서 네. 근데 그걸 하고 있는데 BBC 방송에서 영국에 네. 또 독자적으로 우주 다큐멘터리를 기획하고 있어서 만나서 BBC 다큐멘터리를 만들기로 합의가 됐다 깨졌어요. 그래서 이제 메인 인 코스모스라는 걸 버리고 코스모스로 해서 독자적으로 만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실은 화성에서 생명체를 엄청 기대를 했는데
0: 기대가 실망으로
1: 바뀌고 이제 멘붕이 왔을 때 돌파구로서 시작된 게 사실은 코스모스 책이기도 한
0: 예.
1: 거죠.
0: 어쩌면 그 화성에서 찾지 못한 게 우리
1: 네.
0: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뭐 다행인 그런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1: 근데
0: 드네요.
1: 이제 지금은 그때 샘플을 다시 이제 분석하기도 하고
0: 예.
1: 그 사이에 이제 수십 년 동안 화성 관측을 통해서 지금 화성을 땅을 파면 땅 속에 메탄가스를 뿜어내는 미생물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과학자들이 가리키는 화살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굴착기를 가진 탐사선을 보내자 이게 지금 준비되고 있는 단계라서 가부간에 뭐 그런 미생물 단계에 생명체가 있을지 없을지를 판가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돌아가시긴 하셨지만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연구들 이런 목표들을 들으시면 굉장히
1: 엄청
0: 반가워하고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칼세이건이 만약에 지금은 이제 화성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는 일론 머스크로 대표되는 화성 이주 계획 때문에 우리가 화성에 관심을 또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화성 이주 계획을 지금 듣는다면 칼세이건이 만약에 살아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실까요?
1: 그러니까 칼세이건의 그 행적과 그 판단하고 형성했던 거를 미루어 보면
0: 네.
1: 유보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0: 네.
1: 우주 왕복선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0: 예.
1: 미국에. 근데 우주 왕복선
0: 콜롬비아라고
1: 콜롬비아호하고 뭐 챌린저 호 이런 거 있었잖아요.
0: 예.
1: 그 우주 왕복선의 심사위원이었는데
0: 네.
1: 칼세이건이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표를 던져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0: 네.
1: 뭐 여러 가지 이유들에 의해서 안정성 문제.
0: 네.
1: 그래서 조금 더 지연해서 차분히 하자 이런 주의예요. 그러니까 칼세이건은 우주를 사랑하고 우주 탐사로 외계로 나가자고 주장했던 사람이지만
0: 예.
1: 그냥 막 나가자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차근차근 해결하고 나가자는 주의였어요. 그래서 그 지금 칼세이건이 있다면
0: 네.
1: 화성으로 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걸 가기 위한 준비를 우리가 차근차근히 하고 그런 것들이 지구의 문제와 어떻게 연계가 되고 그런 시너지가 나는 쪽에서 가자 이런 신중론을 폈을 것 같아요.
0: 예, 예. 어쩌면 일론 머스크가 추진하는 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빠르게
1: 네, 네,
0: 추진하는 그런
1: 네.
0: 면도 없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론을 주장을 했을 것 같다.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그리고 이제 칼세이건은 우주 탐사에 돈이 들잖아요. 그 돈이 드는 걸 무조건 써야 된다고 주장하지 않고 돈이 든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그 돈을 어디서 끌어올까를 항상 얘기했어요.
0: 네.
1: 뭐였냐면 군축. 그 군사적인 경쟁을 줄여서 그 돈으로 우주 탐사를 하자.
0: 네.
1: 심지어는 냉전이 끝나고 나서 어떤 주장을 했냐면 지금 소련과 미국에 남아도는 군대가 있잖아요.
0: 네.
1: 그들을 다 우주 방위군으로 돌리자. 어쨌든 목적이 있어야 되냐 군인들은.
0: 네.
1: 그런 식으로 해서 항상 대안을 얘기하면서 우주 탐사를 얘기를 했었죠.
0: 네. 그럼 칼세이건이 코스모스에서 화성과 외계 생명체를 이야기하면서는 어떤 인류의 역사나 철학과 연관 지은 거는 어떤 이야기들일까요?
1: 그 화성에서는 이제 노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엘 천문대를 만든 사람인데요.
0: 예.
1: 그 사람이 노엘 천문대를 만들어서 화성을 관측해서 화성에 운하가 있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0: 네. 네.
1: 그래서 그런 역사들을 쭉 얘기하면서 그런 역사가 나중에 판명되기는 운하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생상하고 노력하는 것들에
0: 네.
1: 대한 또 존중을 하는 이야기를 쭉 쓰죠.
0: 상상력에 대한 존중일까요?
1: 그렇죠. 상상력과 모험심. 그래서 이런 얘기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계 생명체를 찾아 나서고
0: 예.
1: 또 우주 탐사를 하는 것은

0: 그것이 우주라고 하는 전체적인 것에서 마땅히 지적 생명적으로 태어난 사람으로서 지구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다.
1: 마땅한 의무다.
0: 나아가서 호기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은 우리들의 지적 생명체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1: 그런 생각은 사실 많이 해보지 않은 생각들인데.
0: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의 자식이고 우주의 구성체로 만들어졌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면 마땅히 우리가 외계 생명체 찾는다는 얘기는 그들이 했던 그런 탐사의 흔적을 찾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거기에 동참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1: 굉장히 인류를 사랑하고 그러면서도 공동체의 공동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0: 맞아요. 뭐 그런 것들을 많이 굉장히 강했던 거죠.
1: 예.
0: 그래서 무작정의 거네요. 우주 탐사 개발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서 돈을 빼올 것인가. 그래서 군인들을 저 우주방위들을 만들어 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군축한 걸 가지고 우주 탐사를 하자.
1: 그 방법까지도
0: 방법까지도 고민을 했던 거죠.
1: 알겠습니다. 정말 수많은 이야기가 등장하는 코스모스인데 누군가에게 이렇게 이 책이 정말 재밌어라고 하면 일단 굽기부터 앞두게 되잖아요.
0: 그렇죠. 네, 맞아요.
1: 이 챕터를 먼저 읽어봐. 이 중에서 한 챕터만 딱 꼽아서 이게 소개해 주시고 아니면은 이게 좋다라고 추천해 주실 만한 챕터는 어떤 챕터일까요?
0: 네, 제가 추천하는 챕터와 제가 좋아하는 챕터는 좀 달라요.
1: 아, 그럼 둘 다 말씀해 주세요.
0: 네, 제가 좋아하는 챕터는 12장 은하 대백과 사전.
1: 네.
0: 근데 그거는 뭐냐면 가상이에요. 그러니까 도서관 같은 것들과 이런 지적인 어떤 알카이브가 우주적으로 나아간다면 우주 공간에 그 디지털 알카이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지만 우주의 정보를 담고 있는 그 앞선 외계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그 얘기를 줄창 써놔요. 그러니까 이게 다큐인데 SF를 써놓은 거죠.
1: 소설이죠.
0: 그게 잊혀진 조상의 그림자라는데도 한 챕터가 SF가 들어가요. 사람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또 칼 세이건 식의 어떤 농담과 그런 걸 던지는 거죠.
1: 본인이 소설가니까 소설을 한 챕터에
0: 그래서
1: 딱 넣어서
0: 그 과학적인 이야기를.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는 엄밀해야 되잖아요. 이걸 상상력을 뛰어넘어서 한번 툭 던져보는 챕터들이 들어있는 책이 많아요.
1: 위트 있는 재밌는
0: 위트 있기도
1: 챕터네요.
0: 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약간의 그 과학적인 팩트에 어쩌면 약간 그것에 의해서 억압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방시켜주는 그래서 굉장히 저는 멋진 챕터로 생각하고 제일 좋아하는 챕터예요.
1: 12장 은하
0: 대백과 사전. 근데 홍승수 교수님은 번역하신 분은 그 챕터가 제일 불편하시대요.
1: 아, 굉장히 학자적인 그 철학이 확고하셨으니까.
0: 네. 그리고 이제 추천을 하라면 저는 마지막 챕터 누가 이 지구를 그 이제 대변할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집약된 거라고 봐요.
1: 마지막
0: 옛날
1: 결론으로.
0: 문명의 이야기, 문화 이야기, 그다음에 현대 과학 이야기를 하고 그것들이 얽혀서 우리 삶과 어떻게 연관지어지는가. 그렇다면 이 소중한 우주를 우주 속에서 정말 미약하기도 하지만 소중하잖아요. 결국은 이거를 지켜내고 사랑해야 되는 것은 우리밖에 없다.
1: 그래서 우리가 지구를 대변한다.
0: 대변해야 된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우주와 과학이라는 걸 계몽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요. 우리가 같이 지켜나가야 될 우리가 연대해서 소중히 해야 될 대상으로 얘기하고 같이 동참하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계몽적이거나 이렇게 막 억압해서 강압하거나 이러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마지막 챕터에 잘 나타나 있어요.
1: 그렇군요. 저는 코스모스 책을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읽어야 된다는 많은 분들이 가지는 그런 강박 때문에
0: 네, 그렇죠. 우리가
1: 12장까지 못 가봤는데
0: 맞아요. 항상 수학의 정석 1장에서 끝나듯이
1: 맞아요. 그래서 명제 부분만 엄청 잘하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런데 12장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괜찮을까요?
0: 저는 그 발췌독을 하는 게 청소년 시절에는 오히려 좋다고 봐요. 그래서 흥미가 생기면 여기저기 보는 거죠. 이게 챕터들이 연결되는 맥락도 있지만 챕터별로 완결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1: 근데 청소년이라고 하면 좀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데
0: 어렵게 느끼니까
1: 몇 살 정도부터면은 이거를
0: 저는 중학생부터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 저희 이제 과학재판 갈다에 코스모스 읽기 할 때 초등학생들도 와요. 자발적으로 오는 친구도 있고요. 엄마한테 끌려오는 친구도 있는데 이 친구들이 끝나고 나서 오는 거 보면 지적 자극을 받아요. 내용은 이해를 잘 못해도 굉장히 신기할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어린 시절에 낯선 경험을 하는 지적인 경험. 그러니까 영화도 그렇고 이런 걸 굉장히 낯선 거를 어릴 때 봤던 그 추억이나 충격 같은 게 있잖아요.
1: 맞아요.
0: 자기는 이해를 못해도.
1: 맞아요.
0: 이럴 수도 있까? 이런 것도 있나? 이런 자극이 학교라고 하는 제도권 안에서 충실하게 배우는 것도 좋지만 네. 학교 바깥에서의 그런 신선한 충격, 그게 굉장한 동력을 만들 수 있다 생각해요.
1: 맞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 누구죠?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약간 미스터리한 그런 것들을 풀어낸 단편 영화들
0: 네, 그렇죠.
1: 그런 거 방송에서 한 걸 보고서
0: 신기하죠.
1: 예, 너무 신기하고 맞아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했던 초등학교
0: 맞아요.
1: 저학년 때 생각들이 아직까지 남아있거든요. 그렇죠.
0: 여행도 우리가 갈 때 익숙한 곳도 갔지만 조금 낯선 곳을 가기도 하고 그런 걸 이제 경험시켜주려고 노력하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책도 저는 수준을 꼭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습 면에서는 근데 책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딱 도끼처럼 어떤 거를 떼려가지고 팍 이렇게 느끼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언어를 몰라도 어떤 이상한 글씨를 그쵸, 쓰는 걸 그쵸. 보더라도
1: 맞아요.
0: 그 느낌을 맞습니다. 받는 거는 정말 소중한 추억이잖아요.
1: 그래서 어린아이도 그런 경험을 위해서
0: 네, 그리고 좋을 실제로 수 있다. 그 물론 이제 책을 읽으러 오는 6학년들은 좀 다르겠지만
1: 네.
0: 책을 좋아하겠죠. 그 친구들이 또 뭐 그 종로 그 신문 같은 데 써놓은 것들을 네. 읽어보면 오, 그 거기서 느낀 것을 초등학생이니까 요렇겠지가 아니라 상당히 자기 나름대로
1: 네.
0: 치열하게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보기에 완독하는 것이 아니라
1: 네네.
0: 그런 어떤 하나의 발췌독도 좋다고 생각해요.
1: 네. 12장과 13장 추천해 주셨고요. 알겠습니다. 요즘에는 책이 막 두껍고 하면은 영상으로 책을 대신 소비하거나
0: 그렇죠.
1: 이런 문화들도 많이 있어요. 실제로 코스모스라는 책도 칼 세이건이 다큐멘터리를 먼저 만들고 그걸 또 책으로 엮었다고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내용이 뭐 정확하게 같은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가지로 접할 수 있는 창구가 두 개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박사님께서는 처음 접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책을 먼저 추천하실까요? 다큐멘터리를 먼저 추천하실까요?
0: 제가 요즘에 이제 독서를
1: 네.
0: 독서 더하기 비독서 행위를 통틀어서 독서를 해야 된다 이러고 이제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다니거든요.
1: 네.
0: 왜냐하면
1: 어떤 내용이에요? 독서 플러스 비독서는?
0: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네. 지금 영상도 얘기하셨지만
1: 예.
0: 오늘도 책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1: 네.
0: 이런 걸 듣는 거는 비독서 행위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독서 행위가 정보 습득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면을 들어가면
1: 네.
0: 뭐가 되든 받아가지고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어디 가서 코스모스에서 하는 메시지를 떠들 수 있다면
1: 네. 네.
0: 꼭 책을 읽어야 될까? 이렇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그 독서라는 거를 책으로 묶어두지 말고
1: 네.
0: 우리가 하는 정보 입력 행위를 다 포괄하자 현대적인
1: 네.
0: 의미에서. 그러면 다큐멘터리도 되고요. 아까 홍승주 교수님의 나의 코스모스 뭐 제가 여러 군데서 찍어놓은 그 유튜브에 찾아볼 수 있는 영상들
1: 네.
0: 이런 거를 보는 것도 코스모스 책에 대한 비독서 행위이지만
1: 네.
0: 크게 보면 독서다.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은 다큐멘터리가 이게 상보적이거든요.
1: 네.
0: 다큐멘터리 먼저 보고 어떤 얼개를 잡고 보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1: 오늘 박사님과의 코스모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의 생각도 한번 이 이야기를 듣는 걸 통해서 우주만큼 우리의 생각이 좀 넓어지는 한
0: 네,
1: 시간이 아니었나
0: 좋겠습니다.
1: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임영현 박사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2: 종근당 건강
4: 건강기능식품
5: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2: 제조사 노바렉스, 한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5: 잠시 후 12시 5분 손석희 12시가 방송됩니다.
6: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비틀즈의 Across the Universe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낮 11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반주소금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명화를 통해 일상의 예술을 전하는 작가 이윤서입니다. 오늘도 바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하루에도 우리는 스마트폰 화면을 수없이 바라봅니다. 오늘은 단 1분만이라도 명화 한 점을 검색해서 감상해보는 건 어떨까요? 명화 한 점은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게 하고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내 마음의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보다 잠시 멈추고

0: 저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화 한 점이 당신의 하루의 온도를 바꿉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주소금 협찬입니다.

0: 됐어.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1: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 닭주 태화루.
2: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1: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3: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4: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5: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4: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정오 뉴스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높여 잡았습니다. 이는 지난 5월 전망보다 0.7%포인트나 오른 수치입니다. 내년 성장률도 0.5%포인트 올려 2.2%로 전망했습니다. KDI는 오늘 발표한 경제 전망 수정에서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내다봤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대통령 패싱 논란이 일고 있는 조이대 대법원장의 신임 대법관 서면 제청에 대해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이라고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오전 부산 현장 추구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해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사법농단을 부끄럽지 않게 맨얼굴로 할 수 있느냐며 한덕수 씨 같은 내란 공범의 길로 가려 하고 왜 그렇게 창피한 길을 자처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이대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후보 2명 제청을 이른바 대통령 패싱했다는 논란에 대해 대법원장의 적법한 인사 제청권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 권한이라며 누구와 사전에 소통하고 조율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법부 독립을 위해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으로 한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연합연습 축소 지시에 따라 한미군당국이 당초 11일간 실시하기로 했던 연습 일정과 규모가 대폭 감축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올해 한미연합연습 을지자유의 방패 기간을 17일부터 21일까지 닷새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가 다음 주 실시할 예정이던 대북 역공격 반격 가상훈련은 취소됐습니다. 또 연합연습 기간 중 계획했던 대규모 야외 실기동 훈련 전사의 방패를 일부 축소해 실시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한미가 협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이 용산공원의 일부를 주택부지로 사용하면 최대 조 단위까지 들어갈 수 있는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용산공원을 중심으로 한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수석은 오늘 한 방송에 출연해 용산공원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데 드는 돈이 적게는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까지 들어간다며 공원 일부를 주택으로 쓴다면 땅을 파 흙을 다른 곳으로 반출해 정화작업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제정된 용산공원 조성특별법에 공원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는 것과 관련해선 20년 전 서울 주거환경과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지 않았냐며 중대한 공익적 목적이 있으면 심의를 통해 일부를 재척할 수 있는 등의 조항을 하나 넣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 행안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으로부터 적합한 중수청장 후보자를 천거받는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당연직 위원 6명과 위촉직 직원 위원 3명으로 구성된 중수청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연직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김민재 행안부 차관, 기호정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욱 대학변호사협회 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 이렇게 6명이 맞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겠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저녁까지 경기 남부와 충청권, 남부지방 등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60mm의 사이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33도, 대구 32도 등 전국이 30도에서 34도로 분포하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9도입니다.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7: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실내 온도는 늘 26도에서 28도 사이로 유지하고 15분 정도 낮잠을 자는 등 적절한 휴식을 취합니다. 더위에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를 차 안에 절대 혼자 두어서는 안 되며 만약 이상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119나 1339로 전화해 도움을 청합니다. 또한 열대야를 이기고 숙면을 취하려면 심야 시간대 TV 시청과 컴퓨터 게임을 삼가고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만이 이 폭염으로부터 소중한 가족과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8: 지금 시각은 12시 5분입니다.

국제시사와 서사가 있는 음악 손석희의 12시입니다. 한미 양국이 처음으로 공식적인 합동훈련을 한 것은 1955년 추기훈련이었습니다. 추기, 문자 그대로 가을철 훈련이었죠. 다음 해 이어진 훈련은 봄비, 영어로는 스프링 샤워 훈련이었습니다. 뭐랄까 그때까지의 이름은 다소 낭만적이긴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포커스 렌즈, 팀 스피릿, 을지 포커스 렌즈 등등으로 바뀌었고 북미 관계에 따라 취소된 적도 있었으나 중간에 하다가 멈춰버리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죠. 모두가 왜와 그 다음은 이 두 가지에 주목하고 있는 오늘 1, 2부에서 모두 이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이글스의 돈 헨리는 꾸준히 미국 사회에 비판적이었습니다. 오늘 첫 곡 The End of Innocence도 마찬가지죠. 순수의 종말, 하물며 외교 관계에서야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부탄가스의 힘.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4: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예, 지구촌 사이드 A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A면은 한반도와 미국입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미연합훈련 규모도 축소됐고 훈련 기간도 단축됐습니다. 훈련 진행 중에 이렇게 중단 결정이 내려진 만큼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죠. 전 세계 외신들도 각기 다른 분석과 전망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르면 올가을에 트럼프와 김정은이 정상회담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추진 중이라고 하는군요. 한반도의 안보 시기가 상당히 빠르게 흐르고 있는 느낌인데 오늘 1, 2부에서 한미연합훈련 축소가 불러올 파장을 좀 심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인터뷰 중에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문자 샵 8001번이나 스마트 라디오 어플 미니 또는 유튜브에서 손석희 12시 검색하시면 저희 프로그램 홈페이지가 뜨는데 거기에서 라이브 채팅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샵 8001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자, 먼저 단지 미국 언론뿐 아니라 다른 나라 언론들의 분석도 좀 다각도로 살펴보겠습니다. 뉴스포터 신혜리 국제전문기자가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아주 급하게 아침에 좀 모셨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2: 아닙니다.
1: 예. 외신들 반응 뭐 워낙 다양하게 나와서.
2: 네.
1: 혹시 그 다양하게 나오는 그 외신 중에 좀 공통적으로 짚이는 게 있습니까?
2: 네, 공통적으로 짚이는 게 있습니다.
1: 예, 뭐죠?
2: 바로 지금 트럼프가요, 지지율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얼마 예. 전에 로이터와 입소스 여론조사에서 최저치 33%를 찍었고
1: 이러다 20%까지 네. 내려갈 수도 있겠네요.
2: 많은 분들이 야 30%면 그래도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 트럼프가 한 짓에 비하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미국에서는 웬만하면 30%대에 나온 대통령이 거의 없을 정도로 예. 굉장히 낮은 것이고요. 부정평가는 2배 이상 나왔고 지금 이란 전쟁에서 굉장히 지금 사실 굴욕적인 모습을 예. 보이다 보니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간선거 전에 이란 전쟁에서 눈 돌릴 만한 게 필요했고 그것이 우리나라가 되었다라는 공통적인 분석이 있고요.
1: 예.
2: 그리고 주한미군의 뭐 주둔비나 연합훈련 비용에 대한 불만이 작용했다라고 외신이 보도는 하고 있는데
1: 예.
2: 그거는 조금 다른 것이 이전부터 그 헤그세스나 그 참모진 중에서 우리나라가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는 굉장히 모범적이다. 이렇게 축초 세운 적이 예.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 모순이 있는 그런 분석이긴 하나 그런 언급들이 계속 있습니다. 어쨌든 공통적인 시각은 트럼프가 지지율 하락에 반등의 여지를 주기 위해서
1: 예.
2: 한국을 표적으로 삼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예, 북한을 이용해서.
2: 네.
1: 그 신혜리 기자가 특히 주목한 보도도 있다면서요. 어떤 네. 겁니까?
2: 바로 좀 특별한 보도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특별하다 보기에는 재밌는 보도입니다.
1: 예.
2: 텔레그래프죠. 영국의 텔레그래프 보도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제목이 트럼프의 한국 질책은 한국이 은근 바랄 수 있다.
1: 그래요?
2: 이런 예. 얘기인데요. 어떤 얘기냐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이번에 한국을 향해서 어쨌든 비난을 한 거 아닙니까? 질책을 한 것인데
1: 예.
2: 이런 한국 때리기가 역설적으로 이재명 정부한테는 대북 관여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이런 분석이 나온 겁니다.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이런 거친 언사나 뭐 군사 훈련 축소 조치를 해라 이런 얘기가 결국에는 김정은을 대화로 다시 이끌기 위한 미끼 성격이 있고 이게 겉으로는 한미 동맹의 균열로 보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 남북 관계 개선이나 대북 대화 재개를 계속 희망해온 이재명의 정부의 이해관계와 궤를 같이 한다 이런 분석이거든요. 사실 좀 생각을 해보면 지난 6월에 G7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를 향해서 했던 말이
1: 예.
2: 예, 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 아니었습니까?
1: 뭐 그렇죠. 예.
2: 그것이 우리나라 정부에도 계속.

0: 이제 과제기도 했고요. 그것이 트럼프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도 이것을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겉으로는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때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이재명 정부의 희망을 알고도 있고 본인도 원하기 때문에 일부러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를 때리는 척하면서 북한과 대화를 열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 그러니까 뭐 동기와 이유는 뭐 어찌됐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북미 간의 관계가 좀 개선되고 회담을 할 수 있다면 한국 정부로서는 뭐 이게 뭐 말릴 일이 아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군요.
0: 네, 근데 이제 리스크도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기사 속에서 트럼프가 이제 추진하는 아메리카 퍼스트 방식의 대타협이 있을 텐데 만약에 이게 그냥 북한과 이제 평화 협정을 체결하고 나서 나면 이제 한국은 오히려 핵 우산 보장을 잃을 위험에 처했기 때문에 이 안에서 한국이 오히려 리스크를 감수해야 될 상황도 있다. 이제 그런 리스크도 얘기를 했습니다.
1: 뭐 지금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아무튼 생각과 추측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0: 근데 이런 텔레그래프의 이런 보도가요. 사실 어제 교도통신에서도 일본에서 나왔어요.
1: 아, 그런가요?
0: 이런 식의 트럼프의 발언이 겉으로는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국이 원하는 것이고 반길 수 있다는 것도 어제 일본 언론에서도 나왔던 점이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그 오늘 아침에 아무튼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올해 안에 만날 수 있다. 뭐 이런 추측 보도도 나왔습니다.
0: 네. 이 보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트럼프가 만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김정은과의 회담을 어떻게든지 성사를 해라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빨리 올 가을에 추진하도록 참모진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런 보도였습니다.
1: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죠.
0: 월스트리트 저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중국 선전에서 APEC 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바로 11월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김정은을 만날 수 있도록 지금 모든 총력을 다해봐라 이렇게 지시한 내용이 단독 기사로 나왔고 일부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마치 이것이 만날 것처럼 이렇게 좀 묘사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트럼프의 희망이 들어간 그런 기사지 실제적으로 뭔가 김정은 측과 뭔가 뭐 이루어지고 있거나 그런 거.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된 내용은 없다는 점.
1: 원래 물밑대화가 있었다면 물밑대화가 있었다면 그건 어디까지나 추측이지 보도를 정식으로 할 만한 내용은 아닐 테니까요.
0: 어제였나 그제였나 그 백악관 기자들이 트럼프한테 기자회견 때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김정은이 혹시 당신과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트럼프가 그렇다. 그러고 나서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면서 하지만 말해줄 수 없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끈질기게 말해달라고 어떤 내용이냐고 하는데도 그건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트럼프의 항상 전략입니다. 뭔가 이렇게 여지를 주고서는 전혀 공개하지 않는 거. 근데 제 생각으로는 정말 그 김정은과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있었다라면 분명히 그것을 자랑하듯 하나 두 개는 꺼냈을 텐데 아직까지 저는 진전이 되는 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뭐 일단 북한 쪽에서는 이 회담 자체에 대한 어떤 평가는 하지 않았고 다만 이 훈련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만남에 대해서는 혹시 백악관 차원의 공식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0: 네, 백악관은 이제 외신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은 적절한 시기에 만날 것이다.
1: 그거야 뭐.
0: 네, 딱 그 한마디가 이제 백악관 측의 공식적인 이야기고요. 일단 뭐 재개 기회를 좀 보고는 있는데 이 내부에서는 이번에도 큰 진전은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잘 아시겠지만 김 위원장의 지금 몸값이요 이전과는 다릅니다. 북한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부유해지고 있다는 기사가 뉴욕타임스나 월스트리트저널에 정말 많이 나오고.
1: 러시아 기자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면서
0: 기자들이 평양에 가서 취재한 거 보면 정말 평양의 모습이 싱가포르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세련된 고층 빌딩의 호텔에 샤넬 매장까지 있거든요.
1: 그 고층 빌딩은 원래 있었잖아요.
0: 네, 근데 그 고층 빌딩의 그 아파트의 형태가 정말 그 여기가 과연 북한이 맞는가 정도로 현대식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고 여름에는 테마파크까지 생겨가지고요. 우리나라의 그런 워터파크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데서도 휴가를 보낼 만큼 특히 평양은 굉장히 부유해지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 위원장이 지금 몸값이 이렇게 이게 오른 상황에서 과연 트럼프와 만날 미끼가 있느냐는 것이고요.
1: 예.
0: 그렇기 위해서는 지금 트럼프는 상당 부분 많은 것을 양보해야 되는데 이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는 아직도 강경파가 득세하기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이 핵과 관련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하면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이것을 얼마나 밀고 추진할 수 있는지는 아직 의구심이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0: 들과 많이 만나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1: 예.
0: 게리슨 센터라는 싱크탱크가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인이 근 한 세기간 한국의 피와 재산을 쏟는 사이 한국은 미국 제조업체와 경쟁하는 경제 강국으로 성장해서 스스로를 방어할 충분한 수단을 확보했다.
1: 예.
0: 이 그래서 더 야심차게 지금 이런 트럼프의 방향을 밀어붙여야 하고
1: 예.
0: 미군이 한국에서 손을 뗀 뒤 그 공백을 한국 정부가 어떻게 메울지는 미국이 더 이상 상관할 문제가 아니다.
1: 예, 예.
0: 이런 기고를 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목소리가 계속 트럼프를 자극하지 않았을까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예. 아무튼 그 어제 새벽에 그 한마디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분석들이 나오고
0: 네.
1: 그 국내 언론도 그걸 다 받아 쓰다 보니까
0: 네.
1: 좀 갈피를 잡기 어려운 측면들도 있어서
0: 네.
1: 오늘 일단 좀 지금까지 나온 보도를 좀 살펴보고
0: 네.
1: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0: 네. 한 가지 좀 주의를 드리고 싶은 점은
1: 예.
0: 이 미국의 기자들도 결국 이용하는 소스가 한정적입니다. 취재원이.
1: 그렇겠죠?
0: 그렇다
1: 예.
0: 보니까 이제 빅터차 같은 이제 조지타운에 굉장히 예예. 강경한 보수 인물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계속 줄곧 조장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패싱될 우려를 계속 제기를 하거든요.
1: 예, 예.
0: 그러니까 빅터차의 그 전문가의 발언을 그냥 기사화하는 그런 외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 예, 예.
0: 근데 그것은 그 빅터차의 전문가의 전망일 뿐
1: 그렇죠.
0: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1: 휘둘릴 필요가 없다고
0: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그 2부에 나오실 송호창 변호사도 아마 비슷한 생각이신 것 같은데 얼핏 듣기로는 2부에서 조금 더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포터 신혜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예. 가밀라 카벨로의 Real Friends를 듣겠습니다.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계속 My Friend라고 부르는 걸 보면서 고른 노래입니다. 진짜 친구라기보다는 뭐랄까 국면 전환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맞는 얘기기도 하겠죠. 물론 뭐 외교에서 친구라는 건 뭐 허상에 가깝지만 난 그저 몇몇 진정한 친구만 있으면 되는데 전부 어디들 숨어버린 거야라는 후렴은. 뭐랄까요 트럼프를 피하려 하는 각국 정상들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기막선 선거기는 말하고 있네요. 들어보죠. Real Friends 카밀라 카벨로의 노래입니다.

0: 안녕하세요. 비뇨약과 전문의 배양규입니다.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거나 밤에 여러 번 잠에서 깨지는 않으신가요? 소변 줄기가 예전보다 약해지고 다녀와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계속된다면 전립선 건강을 한 번쯤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 남성에게 흔한 전립선 비대증은 나이가 들수록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질환인데요. 배뇨 불편이 반복된다면 비뇨약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울산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3: 예, 강다은 아나운서가 나와 있습니다. 국제뉴스 전해주시죠.
4: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장악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CNN은 해운 데이터 업체 K플러 자료를 보니 최근 2주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의 80%가 오만 측의 항로를 이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K플러 데이터를 보면 이란의 선박 공격에 대한 무서움 때문인지 한 달 전만 해도 오만 측 항로를 이용하는 선박이 거의 없었는데요. 최근에는 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 순찰을 강화하면서 선박들이 통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이 약해졌단 분석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주 기준 하루 12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게 2월 말 미국과 이란 전쟁 발발 전에 하루 평균 130척 정도였던 것에 비하면 10분의 1 수준인데요.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행량 자체는 급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사나 국제해사기구는 이번 전쟁으로 현재까지 총 65건의 선박 공격이 있었으며 선원 17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이란과의 모든 무역과 금융거래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란이 아랍에미리트에 탄도미사일 두 발을 쐈다면서 나온 발표인데요. 물론 이란은 발사 사실을 부인하긴 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하우스는 이란이 원유를 수출할 때 아랍에미리트가 우회 금융창구 역할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정도로 이란이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물류와 금융의 의존도가 높은 편이라 이번 조치로 타격이 클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존 볼턴이란 이름 기억하시나요? 2018년 4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트럼프 일기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었는데요. 존 볼턴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는 큰 실수라며 트럼프는 완전히 방향을 잃었고 허우적거리고 있다고 MS나우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존 볼턴은 과거에도 외교나 안보 정책을 놓고 트럼프와 이견을 보이다 해임되기도 했는데요. 이후 반 트럼프 인사가 됐죠.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국익을 정의할 줄 모른다. 모든 것은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로만 여긴다라고 말입니다. 트럼프의 문고리 권력 얘기가 있습니다. 나탈리 하프 백악관 보좌관 얘긴데요. 트럼프가 자국 기자들까지 속이면서 전용기를 갈아탈 때 함께 동행한 것으로도 알려졌죠. 영국 인디펜던스지는 나탈리가 수시로 뉴스를 출력해서 트럼프에게 건네줘서 인간 프린터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뉴욕타임즈의 한 기자는 트럼프의 애착담요라고까지 표현했는데요. 백악관은 민주당 존 오소프 상원의원이 트럼프는 일을 하고 싶어하지 않고 그저 나탈리와 여행하고 싶어할 뿐이라고 밝히자 이를 강하게 반발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8월 19일 수요일 오늘의 국제뉴스 저는 강다은이었습니다.
5: 与世界接轨
6: Conectarse con el mundo
7: 世界とつながる
8: للتواصل مع العالم
9: Connect with the world
10: 세계는 연결돼 있다. 손석희의 12시

0: 예, 2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트럼프가 던진 한미연합훈련 축소, 이 한마디에 지금 실제로 진행 중인 한미훈련에도 뭐 구체적인 변화 움직임이 보이죠. 현재 일정을 대폭 줄여서 내일 모레 조기 종료한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건 어제 이 자리에 나와주셨던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도 예측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 의회와 언론에선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우리만큼 큰 뉴스는 아니라는 분석도 있고, 더구나 대미 투자와 관련된 건 아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가인 법무법인 대류가주의 송우창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0: 예. 예. 우선 뭐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비판의 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1: 일단 뭐 강하게 그 반발하는 그런 이 멘트들이 좀 나왔고요. 심지어는 이제 공화당 상원 의원 그 탐 틸리스 같은 경우에는 동맹에 대한 동맹과의 어떤 협력 관계를 이렇게 약화시키면 안 된다.
0: 예.
1: 라는 비판, 민주당 쪽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 그 비판적인 멘트가 먼저 나왔습니다.
0: 예, 예. 그 일부 외신에서 아무튼 트럼프가 훈련 축소를 지시한 배경에는 뭐 예를 들면 대미 투자를 좀 안 하고 있다, 미적미적하고 있다. 그래서 경제 현안이 연결됐던 분석도 했고, 우리 언론에서는 이 문제를 부각시킨 경우도 물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대미 투자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불만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그것과 연결되느냐?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1: 일단은 지금 뭐 이번 트럼프 2기 들어와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 본인과 그다음에 트럼프 정부의 실제 이제 그 내각의 실무 일을 하고 있는 정부를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뭐 많이들 이제 알려진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그 정부 내에서 충분하게 준비하고 논의된 상태에서 어떤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그리고 전혀 논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하는 것들이 아주 많았고 지금 이번에 이제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는 것도 사실은 국방부 내부에서도 미국 국방부 내부에서도 모르고 있었던 사안이라고
0: 그 조 현 장관이 국회에서 나와서 한 얘기 보면 우리 정부도 몰랐고 미국 정부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1: 트럼프 대통령 혼자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런 그 뭐 훈련을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미국 국방부 입장에서 일단 제일 좀 놀라는 상황이고요. 딴 거보다 사실은 이 한미연합훈련은 그 한국 측의 지금 북한과의 관계, 중국 경계선에서 상당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미군 입장에서 더 중요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0: 그렇죠.
1: 이게 이제 그 뭐 지금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러시아 전쟁에 실제로 파병을 해서 실전 전투를 치르고 있고 중국이나 러시아도 계속 거의 이제 실전 훈련을 하고 있는데 미군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실전을 치르고 있는 데가 없고요. 물론 이란 전쟁은 조금 논외이지만 실제로 육군을 비롯해서 그 군사력이 직접 이제 전쟁을 수행한다거나 훈련을 하는 것이 없는데 그 유일한 것이 사실은 한반도에서 한미연합훈련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태평양 미국 그 태평양 사령부 같은 경우도 이 한미연합 사령부에서 하는 매년 여름에 하는 이 훈련으로 새로운 어떤 기술에 대한 전략이나 그다음에 미군 병사들에 대한 훈련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미군 입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뭐 정치 경제적 이런 거 떠나서 순전히 군사적인 입장에서 놓고 보자면 더더욱 중요하다 이렇게
1: 그렇죠. 봐야 되군요. 미군 전체 전략을 움직이는 그 미군 사령부 입장에서는 뭐 이거는 양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한반도에 미군이 지금 28,500명이 있는 것도 그 미국의 매년 정하는 국방수권법에서 의회가 확정해서 숫자를 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숫자를 줄이는 것도 대통령이 혼자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0: 그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 같은 경우에 빅터 차의 의견을 많이 좀 반영한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0: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등등 해가지고 압박용이다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이게 그 빅터 차는 물론 뭐 한국에는 한반도 전문가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이 사람의 위상은 어떻습니까?
1: 일단 미국의 그 CSIS라고 하는 싱크탱크에 이제 한국 석좌 교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지타운 대학에서도 그 교수로 역할을 하고 있는 오래된 그 한반도

0: 또 전문가이죠. 그리고 지난 트럼프 1기 때 사실은 주한 미국 대사로
1: 그랬죠.
0: 파견을 하려고 이제 본인도 신청을 했다가 트럼프 정부 때 이제 좌절이 된 상태로 그 이후에는 사실은 크게 뚜렷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무엇보다도 이번 폴리티코 그러니까 이 사건 이 한미 훈련 축소 기사를 제일 많이 낸 것이 많이 냈다기보다 제일 먼저 낸 것이 이제 폴리티코하고 몇 군데 블룸버그인가요? 한 두세 군데 정도의 기사가 나오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해석 기사들이 나오는데
1: 일보를 내진 않았다는
0: 그리고 폴리티코는 원래 그러니까 미국의 그 언론사나 특히 정치 전문 매체들은 어떤 팩트나 누구의 발언을 얘기할 때는 항상 그 발언한 사람 본인의 실명으로 본인의 얘기를 하는데 이번 기사에서는 다 거의 빅터 차 교수 빼고는 나머지는 대부분 다 익명으로 발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첫 번째 익명으로는 누가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누가 얘기했고 이런 식으로.
1: 그 왜 그랬을까요? 중시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0: 중시하지 않는다기보다 지금 이 발언이나 해석 이런 해석 자체가 그렇게 크게 이렇게 신빙성이 있다든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단독의 즉흥적인 발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도 이 발언에 대한 뭐 배경이라든지 이것을 자기 이름 내걸면서 이렇게 설명하기를 좀 꺼리는 것 같습니다.
1: 아무튼 송 변호사께서는 지금 대미 투자하고 이번 한미 훈련 축소는 그렇게 큰 상관관계를 찾기 어렵다라는 입장이시죠?
0: 대미 투자 문제 같은 경우 뭐 그 일단 그 부분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린 게 트럼프 대통령 개인과 트럼프 정부 입장을 좀 구분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 투자 약속을 하고 아직까지 계속 진척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불만이 있는 건 사실인데 정부 입장에서 실제로 통상교섭본부라든지 한국의 산자부라든지 미국의 무역대표부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투자를 하거나 통상관계는 하루아침에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하고 긴밀하게 논의하면서 세부적인 이런 준비할 시간들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그 미국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알기 때문에
1: 공감대가 있다 그런 얘기죠.
0: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곧바로 연결시키면서 얘기하는 그런 연방정부의 공직자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1: 근데 뭐 실제로 아무튼 대미 투자 관련해서 쟁점이 많다거나 미국 쪽에서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거나 그런 경우가 일부 있긴 있었잖아요.
0: 대부분은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그다음에 이제 그 상무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그 대통령의 발언을 서포트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고요. 실질적으로 이 투자나 통상관계를 기획을 하고 집행을 하는 담당자들 내부에서는 아직까지 큰 얘기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1: 근데 이제 뭐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선거를 앞두고 물가나 유가 압박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투자 압력을 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그게 조금 그 경제 사정을 좀 나아지게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이런 뭐 방법을 썼다.
0: 뭐 3,500억 불이라고 하는 그 금액이 한국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큰 금액이지만 사실은 미국 전체 경제나 금융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는 그렇게 큰 액수도 아니고 이것이 또 한꺼번에 뭐 투자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뭐 이런 투자가 진행이 된다고 해서 미국의 현재 인플레라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당장 조금이라도 나아질 거다 하는 기대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1: 침소봉대에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근데 그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회담은 뭐 구체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일단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0: 그 문제도 뭐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겠다는 얘기를 지금 뭐 한두 번 한 것이 아니고
1: 지속적으로 하긴 했습니다.
0: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것도 뭐 지켜진 적도 없는 거죠. 그리고 아직까지 물밑 접촉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아직까지 이 그 정부 당국자 내부에서 뭐 구체적으로 어떤 진척이 있다든지 이런 반응은 없는 상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이 계속 거기에 실질적으로 병력을 파견하고 그런 관계 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기 이전에는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과 만나거나 어떤 협상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1: 예.
0: 그런 상황이라고

0: 워싱턴에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1: 그 뭐 전문가마다 조금씩 다 의견들이 다르신 건 맞는데 송 변호사께서는 일단 이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중시해서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일종의 해프닝?
0: 해프닝이라기보다도 이제 이란 전쟁에서 그만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좀 조급해지고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내각 트럼프 정부 내부의 내각 회의를 하면서도 그 내각에서 제대로 된 솔루션을 지금 내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그것도 서로 이제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주 크게 화를 냈다. 이런 맥락에서 지금 나온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발언이 나온 것을 보면 지난 주말인가요? 그게 이란과의 종전협정, 휴전협정의 만료일이었거든요. 만료일이 되고 난 뒤에도 이제 다른 해법이 없으니까 나온 건데 그 바로 그 다음 날 제일 먼저 사실은 발언했던 것이 이때까지 이란과 미국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계속해왔던 미국의 동맹 우방국이죠. 오만에 대해서 오만이 이런 중재 조절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폭격을 하겠다라는 그런 발언을 사실은 그런 발언으로 사실은 얘기를 시작했고 거기에 비하면 한미군사훈련을 축소한다고 하는 것은 지난 2019년 때 그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 때 그때는 아예 중단을 시켜버렸었죠.
1: 그랬었죠.
0: 그리고 그때 이후로도 이제 그때 그때도 중단이 일부 축소가 이제 되기도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좀 즉흥적으로 나온 얘기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하여간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계신 것 같긴 합니다. 우리 송 변호사께서는. 중간선거 얘기 잠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본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미국에서 부동층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0: 네, 최근 갤럽 조사에서 원래 이제 부동층, 그러니까 부동층이라고 하면 중도층을 포함해서 공화당과 민주당까지 선택하지 못한 진보 그룹이든 보수 그룹 중에서 후보를 정하지 못한 사람들이니까 조금 더 넓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최근 갤럽 조사에서 이 부동층의 비율이 45%까지 올라갔다.
1: 절반이네요?
0: 절반 가까이 올라갔다는.
1: 그렇게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나요?
0: 2008년에 비해서 지금 거의 10%가 올라갔다는 계산입니다.
1: 그러면 뭐 여전히 결정적인 변수겠네요.
0: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중간층, 부동층에 좀 집중이 되는 것이 지난주에 있었던 그 위스콘신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의 그 프란체스카 홍 후보가 두 배 이상 격차로 여론조사에서는 계속 앞서가다가
1: 근데 안 됐죠.
0: 선거 당일날 이제 졌죠. 그것도 이제 0.5% 정도 차이로 그렇게 떨어지게 됐는데 그런 여론조사가 물론 뭐 예비선거에서 여론조사는 훨씬 더 까다롭고 복잡하긴 합니다만 마지막에 표심을 움직이게 한 것이 바로 이 부동층이 급작스럽게 그러고 아주 다수가
1: 그거는 여론조사에 나타나지 않았던 유권자들이다 그런 말씀인가요?
0: 그렇죠. 그 이번 조사를 할 때 그 스테이트 내비게이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작년 버지니아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 계속 조사를 가장 정확하게 맞춰왔던 그 조사 기관 그리고 다른 뭐 여러 군데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한 것 중에서 이 기관에서 조사한 것의 좀 특징이 7월 달과 8월 달에 똑같은 그 사람을 대상으로 그 사람의 표심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추격하는 추적 조사를 했는데 630여 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7월 말에 한 것과 선거 5일 전에 했을 때 그 이 표의 이동이 상당히 크게 움직였다. 그러니까 홍 후보에서 다른 상대 후보로 움직였다고 하는 게 확인이 됐고 그다음에 그 조사하고 난 이후에 선거 당일까지 5일 사이에 더 많은 수가 움직였다는 거죠.
1: 그거는 뭘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특히 이번 선거에서 부동층이 가장 관심이 갔는 대목은 아마도 경제일 텐데 그에 따라서 선거 결과는 생각보다 더 크게 뭐 어느 쪽이 더 승리한다든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0: 큰 흐름으로 보면 지금 이제 제일 그 이 미국의 유권자들이 가장 불만으로 여기는 것 그다음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affordability라고 얘기하죠. 이 정책을 제대로 얘기하고

0: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크게 표가 많이 가는데
1: 예.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후보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스캔들이라든지 특히 이번에 이제 홍 후보 같은 경우는 그 과거의 추수감사절을 없애겠다라는 아, 예. 그런 얘기 사실 없애겠다는 얘기가 아니었는데 그런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까지 이렇게 나서서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아주 민감하게 움직이는 계층이기 예. 때문에 후보들 선거 캠페인을 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정교하게
1: 예, 예.
0: 그다음에 자신의 정책을 정확하게 유권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예.
0: 하는 얘기를
1: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호창 변호사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미국으로 가신다고 해서
0: 예.
1: 현지에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0: 예, 워싱턴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0: 고맙습니다.
1: 예. 에릭 크랩튼의 노래 Nobody Knows When You Are Down and Out을 보내드립니다. 돈 있고 힘 있을 때나 사람들이 알아주지. 그게 아니라면 뭐 껍데기란 뜻인데 권불심량이란 말도 있죠. 근데 거꾸로 보면 그래서 아마 힘 있을 때는 누구처럼 더 휘두르고 싶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이 곡의 원곡은 무려 100여 년 전인 1923년에 나온 지미 콕스의 곡이니까 100년 전에도 사람들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Nobody knows you when you are down and out. Eric Clapton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요즘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제초제는 타타타. 한얼 사이언스.
0: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에 날클 때. 키가 크고 싶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2: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4: 예, 문자 7570 쓰시는 분께서 7살 아이도 트럼프 대통령은 왜 욕심이 많아 이렇게 말하고 어린이집에 갔다고요. 어린이들이 배울 수 있는 어른들이 많아야 할 텐데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문자 7954 쓰시는 분, 여름 휴가 중이라서 직장인의 로망 평일 점심 특선을 먹고 왔다고 하셨습니다. 왜 쉬고 나면 리프레시가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쉬고 싶은 걸까요? 휴가 끝나가는 게 슬프다고 하셨는데 휴가를 제일 가고 싶은 순간은 휴가가 끝나는 날이라고들 하지요.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니의 이경호 씨, 점심 식사 후에 운동 겸 걸으면서 라디오를 듣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듣기 좋은 목소리라고 하셨는데 송호창 변호사님 목소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맙습니다. 3부에는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께서 돌아오십니다. 올여름 유홍준 관장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죠. 오늘도 재밌는 얘기가 기대가 되네요. 1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짹짹휴게소 대표 홍승민입니다. 자연을 관찰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학교에 가는 길,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늘 걷던 익숙한 길에서 잠시 고개를 들어 두리번 두리번 주변을 살펴보세요. 전에는 들리지 않던 새소리가 들리고 이름을 몰랐던 꽃과 나무가 보이고 작은 곤충 한 마리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세히 바라보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조금씩 좋아하게 됩니다. 저희가 자연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이유는 우리가 본 아름다움을 오래 기억하고 더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익숙한 길을 조금 천천히 걸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곁에는 생각보다 많은 생명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3: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위 태화강과

0: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오픈 예정 1551-8454 동원개발.
1: 오존주의보 발령 시 노약자, 유아 등 호흡기 질환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하고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야외 수업을 피해야 합니다. 오전 경보 발령 시는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야외 수업 및 체육 활동을 자제하고 오전 발령 대상 지역에는 일부 교통이 제한됩니다.
2: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4: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5: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6: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3: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한시 뉴스입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대통령 패싱 논란이 일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신임 대법관 서면 제청에 대해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이라며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오전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해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사법농단을 부끄럽지 않게 맨얼굴로 할 수 있느냐며 한덕수 씨 같은 내란 공범의 길로 가려하고 왜 그렇게 창피한 길을 자처하느냐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후보 2명 제청을 이른바 대통령 패싱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대법원장의 적법한 인사 제청권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 권한이라며 누구와 사전에 소통하고 조율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법부 독립을 위해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으로 한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로 높여 잡았습니다. 이는 지난 5월 전망보다 0.7%포인트나 오른 수치입니다. 내년 성장률도 0.5%포인트 올려 2.2%로 전망했습니다. KDI는 오늘 발표한 경제 전망 수정에서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내다봤습니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이 용산공원의 일부를 주택부지로 사용하면 최대 조 단위까지 들어갈 수 있는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용산공원을 중심으로 한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준경 수석은 오늘 한 방송에 출연해 용산공원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데 드는 돈이 적게는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까지 들어간다며 공원 일부를 주택으로 쓴다면 땅을 파 흙을 다른 곳으로 반출해 정화 작업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제정된 용산공원 조성특별법에 공원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20년 전 서울 주거 환경과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지 않았느냐며 중대한 공익적 목적이 있으면 심의를 통해 일부를 제척할 수 있는 등의 조항을 하나 넣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올 가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개최 방안을 참모들에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개최 시기 등은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아시아 순방 기간에 김 위원장과 만나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란 전쟁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 의혹을 보이는 배경으로 짚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연합연습 축소 지시에 따라 한미군 당국이 당초 11일간 실시하기로 했던 연습 일정과 규모를 대폭 감축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올해 한미연합연습 을지자유의 방패 기간을 17일부터 21일까지 닷새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가 다음 주 실시할 예정이던 대북 역공격 반격 가상훈련은 취소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겠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저녁까지 경기 남부와 충청권, 남부지방 등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60mm 사이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대전 33도, 대구 32도 등 전국이 30도에서 3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올라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선영입니다. MBC 1시 뉴스를 마칩니다.
8: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9: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2: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10: 세상의 어떤 일도 세상의 어떤 음악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에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

예, 올여름은 대한민국 국립중앙박물관장과 함께 손석희 12시가 어쩌다 보니 여름 특집으로 기획한 유홍준 국립박물관장과의 인터뷰가 지난 화요일에 이어서 오늘과 내일 이어집니다. 제가 어쩌다 보니라고 말씀드린 건 지난주에 인터뷰를 이어가다 보니까 너무 흥미로워서 유 관장님을 계속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추천곡도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추천되신 분께는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4: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모든 인쇄 가능한
9: 서머네드피아.
8: 온라인 주문 간편한
9: 서머네드피아.
8: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9: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0: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8: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1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2: 예, 손석희의 12시 3부는 질문들로 채워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모신 분을 이제 또 소개를 해드려야 될 텐데, 오늘 다시 약속해드린 대로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님을 모셨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지난 11일과 11일에 국립중앙박물관과 그 주요 소장품에 대한 얘기를 아주 흥미롭게 소상히 해주셔서 진짜 그 말씀하신 대로 안 가봐도 될 만큼 실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안 가보시면 안 되고 꼭 가보셔야 되겠죠. 근데 오늘은 서울 용산에 있는 중앙박물관 말고 각 지역으로 시선을 좀 돌려볼 텐데, 여러분들 뭐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각 지역의 국립 박물관은 정말 중요한 소장품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오늘 그 뭐랄까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가 우리나라 역사와 유물에 대한 지식을 대중화시킨 기념비적인 저서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은 유홍준 관장님의 나의 국립박물관 답사기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겠죠?
3: 네, 괜찮습니다.
2: 예, 예. 마이크를 조금 이렇게 네. 가까이 예, 와주시면 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역사학자 유홍준과 함께 각 지역의 국립박물관으로 떠나는 귀한 여행,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 근데 나를 역사학자라고도 많이 하는데 예. 실제로는 미술사가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예. 같습니다.
2: 알고는 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3: 그래도 그래야지 미술사가 선전이 되죠.
2: 아, 그렇죠. 예, 예. 예.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술사학자 예. 이자 역사학자 네. 유홍준 박사님과 함께 시작하죠. 요즘 뭐 사실 몸이 10개라도 모자라실 만큼 바쁘시다고 들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장이라는 자리가 사실 그 서울 용산만 이렇게 관장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3: 네.
2: 전국의 국립박물관을 다 관장하고 계셔서 출장도 자주 다니셔야 되고 물론 뭐 옛날에 답사여행은 뭐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다니셨겠지만 네. 이렇게 바쁘신데 아무튼 우리 그 손석희 12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또 시간을 내주셔서 저희는 뭐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니,
3: 저로서는 우리 예. 박물관에 국중박도 좋지만은
2: 예.
3: 그 지방에 있는 박물관도 우리 국민들이 많이 찾아가서
2: 예.
3: 즐기고 배웠으면 하는 그 홍보
2: 예.
3: 그 대사로서
2: 예.
3: 나왔습니다.
2: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 와중에 아무튼 방송 주제도 정해주신 거죠. 대한민국 역사 고도에 있는 국립박물관들 네. 답사기를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포럼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군요. 난 박물관 주의자다.
3: 네.
2: 박물관 주의자라는 것이 뭐 사전에 있는 말은 아니지만 뭐랄까요, 숱하게 많은 그 역사 현장을 이렇게 답사를 네. 하셨는데 결국 당도하게 되는 것은 박물관이었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3: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 박물관이 발전을 하면은 국민들에게 교양과 또 지식뿐만 아니라
2: 예.
3: 국토와 나라에 대한 사랑이 저절로 일어난다고
2: 그럼요.
3: 생각합니다.
2: 예. 예. 그 박물관에 가면
3: 네.
2: 설명부터 꼼꼼하게 있는 사람들도 있고
3: 네.
2: 그냥 본인 느낌대로 감상하는 네.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3: 그렇죠.
2: 그러면 관장님께서는 전자시겠네요. 전자를 권하시겠네요.
3: 처음에는 그 열심히 읽었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2: 예.
3: 그 안목을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유물을 좋은 선생님하고 같이 보면은 안목이 느는데
2: 예.
3: 그 좋은 선생님은 사람이 아니고 책이나 안내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2: 예. 예. 잘 또 그렇죠. 정제돼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3: 그 명저라고 일컬어지는 명품 해설의 책을 갖고 가서
2: 예.
3: 그 유물 앞에서 그 글을 읽어보면은 저자의 그 설명대로 따라가 보려고 하면은 예. 유물이 다시 보이고 이것이 여러 번 겹치다 보면은 책 없이도 나도 이제 느끼게 되겠죠.
2: 예예. 아 그렇군요. 어, 또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 관장님의 책 네. 나의 문화유산답서가 뭐 그냥 정말 선풍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읽었을 때 아 이거 일종의 권력이다.
3: 네.
2: 유홍준이 보는 대로 우리도 봐야 되는 것은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3: 저 그거는 저도 그 미술사를 공부하면서 제일 예. 그 갖고 싶었던 거의 하나가 선생님이나 책에 도움 없이 저 그림은 명화다라고 내가 느낄 수 있기를 꽤 바랐습니다.
2: 아유, 그건 뭐 보통 경지가 아니잖아요.
3: 글쎄, 근데 그것이 예. 타고나거나 어떤 천재성에 있어서 나온 게 아니고
2: 예.
3: 절대평가는 상대평가를 많이 해본 사람이 잘합니다.
2: 예.
3: 그러니까 어떤 도자기 하나를 볼 적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어떤 분의 것이 더 마음에 와 닿는다
2: 예.
3: 하는 그 상대평가를 하다 보면은 나의 견해와 느낌을 갖게 되는 게 아. 안목을 키워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2: 예. 결국은 선생님.
3: 저도 여러 사람의 견해 중에 하나로 받아들이시고 예. 동의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거부하면 되는 겁니다.
2: 예. 그러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말씀은 오랜 그 경험과 지식과 그런 것들의 축적물이 결국은 자기 자신의 판단의 기준으로서 네. 살아남을 수 있다.
3: 네.
2: 거기서 자기의 주관이 생겨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박물관도 한번 대해보자라는 네. 생각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설이 조금 길긴 했습니다만은 대한민국 역사 고도에 있는 박물관과 그것의 대표 유물들 지금부터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께서 직접 가이드를 해주시겠습니다.
3: 우리 저 박물관의 소속 박물관이 13군데가 있는데요.
2: 예, 예.
3: 그중에 역사 고도에 그 세워져 있는 박물관 중심으로 한번 예. 보면은 첫 번째는 경주를 가야겠죠.
2: 뭐 어쩔 수 없이 경주를
3: 가야 됩니다.
2: 예, 천년 고도인데.
3: 그러니까 경주에 뭐 수많은 유물이 있지만 일단 경주 박물관 들어가면은 저 앞에 있는 성덕대왕 신종을 한번 가서
2: 예, 예.
3: 거기가 그 시간대로 녹음 테이프를 틀어줍니다.
2: 예, 예, 예.
3: 그러니까 그 종소리도 듣고 거기에 그 명문에 쓰여 있던 부처님의 예. 목소리라는 그런 그 지극히 종교하는 마음으로 했던 예. 것을 상기시키고 비천상이 아름다운 거 보시고
2: 예, 예.
3: 경주 박물관 가면 우선 금관을 봐야죠.
2: 그렇죠.
3: 그렇죠?
2: 예.
3: 근데 경주 그 금관에 대해서 그 이 사람들이 이 피상적으로 아는 경우가 많은데
2: 예.
3: 경주 시내에 가면은 저 황남대총에서 천마총으로 고분들이 쭉 있잖아요.
2: 예, 예.
3: 이제 거기에서 나온 건데, 근데 그것이 왕릉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2: 아 그런가요?
3: 예. 신라 고분의 시내에 있는 게 지금 155개거든요.
2: 예.
3: 그 155개의 그 능은 AD 350년에서 500년 사이 150년간 마리칸 시절의 경주 김씨들의 묘역입니다.
2: 예. 네. 아 그러니까 왕은 없는 거군요.
3: 거긴 그 마리칸이 왕이라면은 왕릉이죠.
2: 뭐
3: 그렇게 있죠.
2: 예.
3: 근데 그 다음에
2: 예.
3: 그 지중왕 때가 중요한 것이 예, 이제부터는 그 마리칸이라고 하지 말고 국제적인 관례로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씁니다.
2: 아, 킹. 그때부터. 예.
3: 그리고 나라 이름도 삼국사기에 나오기를 나라 이름도 설아버리니 사로국이니 저 신라니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하나로 고정시킵시다.
2: 예.
3: 그래가지고 선택한 게 신라예요.
2: 예.
3: 왜 신라라고 했느냐 하면은 덕업 일신 망나사방. 덕업이 날로 새로워져서 사방으로 망라된다.
2: 예.
3: 그거의 준말이 신라입니다.
2: 예. 아, 우리가 그 얘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3: 네, 우리가
2: 예.
3: 고등교육을 받으면서도 예. 신라를 그냥 뭐 백제 고구려 같은 이름으로 알았지
2: 예.
3: 그런 선택을 했다고 하는 거가 없잖아.
2: 예, 네. 그러게요. 그런데 아. 어찌 보면 이제 그때부터
3: 예. 더 이제 고대 국가로 가는 거죠.
2: 예, 본격적인 국가의 체제를
3: 갖춘 거죠.
2: 거로 봐야 되죠.
3: 그렇죠. 버풍왕, 진흥왕
2: 예.
3: 그대로
2: 아,
3: 가는 거죠.
2: 그게
3: 그 이전에.
2: 예.
3: 마리칸 여섯 명이 지중 마리칸까지 이제 오는데
2: 예.
3: 이분들이 자기네 예. 가문의 위세를 보여주기 위해서 호화분묘를 만든 적성목각분이 예. 등장하는데 거기에서 근관이 나오는 거예요.
2: 아, 예.
3: 근데 이 근관이 지금 현재 발견된 게 여섯 개인데
2: 예.
3: 그 세 개의 금동관은 많아도 금관은 30개가 안 될 거예요.
2: 전 세계적으로?
3: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예. 우리 신라는 금동관이 아니고 순금으로 예. 만들어서 지난번에 APEC 계기로 해서 전체 그 전시할 적에 보고서도 냈는데
2: 예.
3: 실제로 쓴 거냐 부작용이냐는 지금도 학자 둘이 설이 있어요.
2: 제가 그래서 그저 이걸 말씀드리면서 질문드리고 싶었던 게 아니 그게 뭐 18K든 21K든 24K면 더 무거웠을 테고 네. 그거를 실제로 썼을까?
3: 네.
2: 라는 생각을 좀
3: 지금 이제 썼다는 설이 이제 뭐 썼습니까? 한 게 아니다 예. 하는 설은 뭐냐면은
2: 예.
3: 이 금관이 출토될 때 옆으로 삐죽삐죽 나온 게 아니라 위 모서리가 이렇게 한 대 뭉쳐 있어요.
2: 아, 그럼 그게 네, 그걸 펼친 건가요?
3: 펼친 거죠. 전시용으로.
2: 아, 예.
3: 이게 뿔쳐 있고 이 관의 태가 있잖아요.
2: 예.
3: 그 태가 그 시신의 이마에 있지 않고 턱에 있습니다.
2: 그건 어떻게
3: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은 예. 염을 한 다음에 얼굴 위를 감싼 형식이죠.
2: 아, 네. 예.
3: 그래서 이게 부작용이다 하는 그 설인데
2: 예.
3: 부작용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실제 사용한 것의 모델로 해서 했으니까 역시 예. 근관은 근관이다.
2: 아.
3: 그렇게 예. 되어 있는데
2: 뭐 실제로 썼어도 잠깐씩 썼을 것 같습니다.
3: 그렇겠죠.
2: 네. 예, 무거워서.
3: 그 예. 그러니까 그 금관에서 보면은 형태의 아름다움도 있고
2: 예.
3: 고대 공예가 갖고 있는 그 우리 신라 사람들의 기술도 보고
2: 예.
3: 그 다음에는 그런 금관을 만들 정도의 문화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2: 그렇죠.
3: 볼 수가 있죠.
2: 예.
3: 그 힘이 이제 신라가 통일해 가는 그
2: 예.
3: 기본이 됐다. 그래서 경주에 가시면 금관을 볼 때
2: 예.
3: 제가 얘기한 거를 기본으로 염두에 두고 가면은
2: 예.
3: 디테일한 것들이 이제 잘 있으니까
2: 예.
3: 경주에서 주의하고 보시고 딴 데로 떠나죠.
2: 예. 어디로 갈까요?
3: 네.
2: 나주로 가시는 나주. 게 어떻습니까?
3: 예. 나주로 내가 가고 싶은 거가 저 나주는 역사 고도 중에서 여기가 마한 지역입니다.
2: 예.
3: 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유물이 별거도 없고 뭐 하는데 예, 옛날에 저 국립광주박물관 초대 관장을 하신 이후로 관장님이 돌아가셨어요.
2: 예.
3: 이분이 그 광주에 가면은 그 학생들한테 설명하는데 우리 호남에는 금관은 없어도 온관은 있습니다. 그 온관.
2: 온관은 뭐죠?
3: 그래서 동무덤.
2: 아.
3: 도구로 무덤을
2: 아, 옹.
3: 옹. 네.
2: 옹기할 때 옹을
3: 옹기, 그 예, 예. 이런 저 항아리 두 개를 이어가지고 그 안에다 시신을
2: 예,
3: 했어요.
2: 예.
3: 근데 그게 엄청 큽니다. 이게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초에
2: 예.
3: 저 나주에서 반남고분군. 이 반남이 왜 저 반남박씨라고
2: 네,
3: 들어봤죠.
2: 네, 있죠.
3: 그게,
2: 예.
3: 그게 여기예요. 반남.
2: 아, 그렇군요. 예, 예. 반남박씨가 그렇게 많진 않았지만.
3: 나도 네,
2: 예.
3: 반남. 유명한 거는 반남박씨죠.
2: 그럼요.
3: 그
2: 예.
3: 반남고분군에 있는 거 보면은 온관이 갖고 있는 그 처연함이 있어요. 유물의
2: 예.
3: 아름다움보다도
2: 예.
3: 마한이라고 하는 결국은 국가가 못되고 멸망한 나라인데
2: 예.
3: 거기에서도 그만한 그 문화를 갖고 있었는데 이 나주 온관을 전시해 놓은 디스플레이가
2: 예.
3: 국중박의 반가사유상 사유예방 못지않게
2: 그런가요?
3: 예. 거기에 그 반남고분 바로 그 자리에 있거든요.
2: 예, 예.
3: 박물관이
2: 예.
3: 나주 박물관이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디지털 동영상으로 그 갈대가 막 바람에 휘날리는
2: 예.
3: 동영상이 뜨고 그저 나주 관장이 얘기가 관람객들 보면은
2: 예.
3: 특히 중년 여성들이 오면은 거의 뭐 울듯이 그 앉아가지고 처연하게 있다가 됩니다.
2: 왜 왜?
3: 그 분위기가 그래요.
2: 아, 분위기가? 아니, 중년 남성은 안 됩니까?
3: 좀 달라요.
2: 예.
3: 그저 그래서 내가 그 나주 관장한테
2: 예.
3: 거기서 노래 틀 적에 이동원의 이별 노래를 틀어놓으면 아마 좋을 거다. 그런 그 뭔가 선하면서도 예. 역사적인 분위기가 딱 살아나거든요.
2: 아, 그렇군요. 아니 그걸 저기 사회방에 비견하셨을 정도니까 네. 여기 나주 가시는 분들은 뭐 분명히 들려보실 것 같습니다.
3: 아무튼 저 제가 과장되게 얘기했는지 한번 좀 가보시면은 예, 예. 그 역사적인 향수 그렇군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예.
2: 나주까지 여기까지 가.

0: 볼까요?
1: 네.
0: 예. 그러면 지금
1: 부여?
0: 시간은
1: 네. 예. 부여는 뭐 가면 무조건 금동대향로 별도관을 예. 만들었죠.
0: 아, 그런데

0: 있으니까.
1: 그 아무래도.
0: 네. 예. 근데 용틀림을 해서 연꽃봉우리를 물고 있는데 오인의 악사가 있고 마지막에 봉황새가 날잖아요.
1: 예, 예.
0: 근데 그 연꽃봉우리의 잎새마다 조각이 돼 있는 게 83가지예요. 디테일이 어마어마하게
1: 대단하네요.
0: 알았습니다.
1: 예. 백제 금동 대향로. 네. 이거 혹시 이제 놓치신 분들 위해서 여기는 지금 부여에 와 있어요.
0: 네, 부여에 아주
1: 국립박물관.
0: 여기에 향로관이라고 별 3층에
1: 아, 따로 마련이 되어
0: 있고 했어요.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야 돼요. 그 부여의 에스컬레이터 그 두 번째 놓인 거랍니다.
1: 그런가?
0: 네. 그 예. 향로관 들어가면은 이제 전체 홀 양옆으로도 앉아 있을 수 있는데 앉아 예. 있으면은 그 부여박물관에서 향을 피워가지고 향이 아. 올라옵니다.
1: 야, 그거 대단하겠는데요.
0: 네. 예. 그리고 이 일본이나 중국에서 예. 향로 전시할 때면은 그것 좀 빌리려고 그러는데 아. 그게 아직도 한 번도 안 나갔습니다.
1: 향하면 중국, 일본도
0: 그렇죠.
1: 네. 결코 뭐 이렇게 뒤처지지 않는
0: 것입니다. 뭐 향로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우리처럼 예. 그렇게 화려하면서도 그 정말로 품이 있는 거가 예.
1: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 왜 백제 미를 설명할 네. 때 흔히 거미불로 화이불치.
0: 예. 내가 그거 저 여기다 써왔어요.
1: 아 그러셨군요. 예.
0: 거미불로 화이불치.
1: 예.
0: 여기 삼국사기 백제본기 온조왕 15년조에
1: 예.
0: BC 15년이에요. 새로 궁궐을 지었는데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았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았다. 예.
1: 거미불로 화이불치.
0: 예. 이게 백제 의미인데.
1: 그러니까요.
0: 정도전이 경복궁을 치면서 이 얘기를 그대로 합니다.
1: 아.
0: 워딩만 달라요.
1: 예.
0: 그래서 이거는 한국의 미다.
1: 예.
0: 그런 마음으로 그 보면은 그리스 미술사로 체계를 지은 게 빈켈만이라는 분이에요.
1: 네. 예.
0: 그 미술사의 아버지죠. 그분이 그리스 미술을 1100년을 쓰면서 결론으로
1: 예.
0: 고귀한 단순과 조용한 위대 이것이 그리스 미술의 그 핵심이다.
1: 고귀한
0: 단순성이 얼마나 고귀하고
1: 예.
0: 위대하다는 거는 시끄러운 게 아니라
1: 조용하게
0: 나온다. 그런데 이 개념이 뭐냐면은
1: 예.
0: 이 말을 알고 아데네를 간 사람하고 기냥 간 사람하고 보는 가이드라인이 아. 다릅니다.
1: 예.
0: 본래 이제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만든 말이잖아요.
1: 예, 예.
0: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말은 다른 거를 보는 지침이 되잖아요.
1: 그렇죠. 예.
0: 거미불로 화이불치의 시각을 개념을 갖고
1: 백제 미술을 보면
0: 국립공주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을 가서 보면은
1: 예.
0: 다가오는 것과 다를 겁니다.
1: 예. 아. 잠시 좀 머리 좀
0: 네.
1: 좀 정리하겠습니다.
0: 네.
1: 예. 예, 와닿습니다. 오늘 뭐 저도 나름 이렇게 관심 갖고 역사도 이렇게 네. 들여다보고 그러는데
0: 네.
1: 저는 오늘 관장님께 배운 게 너무 새로운 게 많아가지고 이거 저기 그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배가 고픕니다.
0: 네.
1: 그래서 내일 더 모시겠습니다.
0: 한 번 더 오라고요?
1: 예. 제가 배가 고프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예, 내일 좀 마저 지식을 많이 저한테 매겨 주시죠.
0: 네,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1: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이게 귀한 분을 이렇게 벌써 네 번이나 모시게 됩니다. 내일 모시면 이게 사실 좀 저희 손석회 12시에서도 두 번 이상 모신 분은 안 계신데 무려 두 배인 네 배를 모시게 네 번을 모시게 됐습니다.
0: 아무튼 난 또 여기서 끝나면은
1: 예.
0: 다른 소속 박물관장이 나를 또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1: 그럼요. 예. 네. 다른 데도 좀 소개를 해 주셔야죠. 네. 예. 그러면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과의 내일을 기약하면서 오늘 또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0: IS 통서.
1: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2: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3: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4: 예, 문자로 3253 쓰시는 분께서 엉뚱하고 예측 불허의 트럼프와 김정은 북미 뉴스 들으면서 불현듯 떠오른 노래입니다. 1983년에 발표된 컬처 클럽의 카르마 카밀리언을 듣고 싶다고 하셨네요. 진실되게 살지 않으면 나중에 업보로 돌아온다, 이런 내용의 노래죠. 그 둘의 속내는 뭘까, 상대방에게 얼마나 진실일까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오랜만에 보이조지의 목소리를 듣게 됐네요. 추천곡 보내주신 문자 3253님께는 말씀드린 대로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큰 건 아닙니다. 근데 소박한 건데 그래도 저희들의 정성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래 듣죠.

0: 1.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1: 5.
0: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1: 2.
0: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1: 1.
0: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1: 9월 남구에 옵니다.

0: 8월 19일 수요일 손석희의 12시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국제 뉴스입니다. 미국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인플레이션 우려와 40조 달러, 우리 돈으로 5경 6천억 원에 달하는 국가부채, 또 유가 상승 등으로 일시적으로 5.3%를 넘었습니다. 2007년 이후의 최고치인데요.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캐나다도 국채 수익률이 급등했습니다. 국채 이야기 조금 어려우시죠? 내일 오건영 단장의 얘기에 귀 기울여 보시죠. 채권이 주식까지 끌어내렸습니다. 뉴욕 증시는 3거래일 연속 하락했는데요. 코스피도 주요국 장기 국채 급등 여파에 대형 반도체주에 대한 매도가 많아지면서 급락했습니다. 장 초반 7%까지 떨어지면서 오전 한때 매도 사이드카도 발동했습니다. 코스닥까지 동반 하락했습니다. 오늘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5년 만에 한국을 찾죠.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광복절 경축사에서 6.25 전쟁 종전 다자 논의 구상을 제안했었는데요. 10월 미중 정상회담에 11월 북미 정상회담 설까지 나오는 지금 우리 정부는 중국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일본 정치에서 군소정당으로 분류되는 공산당이 NHK 여론조사에서 자민당에 이어 지지율 2위를 기록했습니다. 지지율만 보면 제1야당인데요. 물론 자민당이 35%인데 비해 공산당은 3.4%입니다. 무당층은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8월 19일 수요일 오늘의 국제뉴스였습니다. 지구촌이라는 레코드의 B면을 짚어봅니다. 이선영의 지구촌 사이드 B.
1: 예, 오늘 지구촌 사이드 B는 어디인가요?
0: 네, 오늘은 뉴욕으로 갑니다.
1: 예.
0: 지난 일요일에 뉴욕시가 부모들에게 자유부부의 밤, 패런츠 나잇을 제공했다는 뉴욕타임스 기사인데요. 뉴욕시가 일요일 저녁 4시간 동안 무료 돌봄 서비스를 전격적으로 제공하면서 폭발적인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1: 예.
0: 저도 좀 부러워서 이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1: 예. 그렇겠죠.
0: 네.
1: 뭐 파격적인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매주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아직?
0: 네. 아쉽지만 이벤트성으로 진행된 서비스라고 하고요.
1: 예.
0: 당연히 전체 가구 대상은 아니었고 선착순으로 참가 신청을 한 신청 인원 중에 265가구만 참가했다고 합니다.
1: 예.
0: 일단은 파일럿 이벤트였고 앞으로 이제 피드백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다시 진행할지 아니면 정례화할지 이제 논의를 한다고 하고요.
1: 예.
0: 사실 이게 맘단위의 큰 그림을 위한 밑그림 성격도 있는데 그 얘기는 조금 있다가 하고 좀만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출산하면 3주 정도까지 산후관리사 제도를 이제 소득 구간에 따라서 지원을 나라에서 해주거든요.
1: 예, 예.
0: 그래서 이제 시터 개념이 조금 대중화가 됐죠. 부모 세대들보다는.
1: 예.
0: 아 근데 만약에 정부 지원을 안 받는다면 이런 시터를 사용하는 비용이 뭐 시급 서울 기준으로 한 15,000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 예, 예.
0: 그럼 이제 하루에 한 13만 원, 8시간 쓴다고
1: 그렇군요.
0: 하면 한 달이면 260에서 280만 원이니까
1: 이제 오, 꽤 많네요. 그렇게 되면.
0: 네. 비싸죠. 예. 근데 이제 뉴욕은 시급이 30불이라고 하니까 한 3배 정도 높은
1: 그러네요.
0: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제 쓰기 힘든 상황에서 이런 이벤트 아주 이제 꿀 같은 이제 부모들에게는
1: 예.
0: 환호성이 터져 나올 만한 그런 이벤트였습니다.
1: 운영은 잘 됐다고 합니까? 그래서?
0: 그러니까 그것도 좀 놀라웠는데 굉장히 체계적이었고요.
1: 예.
0: 뉴욕시에서 시립으로 운영되는 레크리에이션 센터에 있는 이제 요원들이 나와서 아이들을 그냥 집에서 뭐 그야말로 시팅만 하는 게 아니라
1: 예.
0: 연령별로 모아서 뭐 농구도 시키고 과학 체험도 시키고 팔찌 만들기도 하고
1: 예.
0: 독서도 시키고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잘 운영.

0: 되었다고 하고
1: 예.
0: 특히 이제 엄마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식사인데 이건 또 민간 기업의 후업을 잘 받아가지고 우리 돈 천만 원어치의 저녁 식사가 아주 야무지게 제공이 됐다고 합니다.
1: 천만 원어치 아, 전체 네. 가정에
0: 네, 전체 예, 가정이요. 예.
1: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이제 전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 앞으로? 그게 관건이겠네요.
0: 네. 결국 예산이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이벤트가 맘다니가 공약한 무상보육의 어떤 밑그림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0: 맘다니 시장이 이제 공약으로 5세 미만 모든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 확대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현재 뉴욕시가 제공하는 3, 4세 대상 무상보육을 더 확대를 해서 예. 영아까지 이제 제공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1: 예예.
0: 심지어 그냥 뭐 미국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민자나 뭐 그냥 유학을 온 사람들까지 대상으로 한다니까 뭐 생각만 해도 예. 돈이 많이 들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기사의 한 싱크탱크가 분석하기로는 연간 12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해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1: 뭐 12조 원이나 확보하려면 그건 뭐 고생 좀 해야 되겠는데요.
0: 네. 맘다니는 일단은 연간 100만 달러 이상 버는 고소득자 과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예,
0: 우리 돈으로
1: 예.
0: 치면 뭐 한 13억, 14억 정도 되는 건데 시민들 반발도 있을 거고 이제 주정부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장이라고 맘다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좀 지난한 예. 과정이 예상이 됩니다.
1: 지켜볼 만한 그런 정책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조금 짧게.
0: 예. 알겠습니다.
1: 예, 왜냐하면 뒤에 좀 긴 곡이 또 있어서.
0: 네. 좋은 노래가 예정돼 있다고 예, 들었습니다. 예.
1: 이선영 아나운서와 함께 지구촌 사이드 B를 진행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예.
2: 노래도 기록이고 역사다. 손석희의 12시.

예, 미국의 작가 데일 제임스의 단편 소설 중에는 Without You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방탕한 락스타가 사랑하는 연인을 망가뜨리고 끝내 자기 자신까지 파멸로 몰아가는 비극인데요. 1991년에 이 소설에서 영감을 받은 한 편의 뮤직비디오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은 20세기에 발표된 뮤직비디오 가운데 가장 높은 유튜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죠. 오늘 기준으로 보면 뭐 굉장합니다. 약 24억 6,900만 회. 아, 이게 가능하군요. 네. 유튜브가 생기기도 전에 만들어진 영상인데다가 노래 길이가 9분이나 되는 대곡이라는 걸 생각하면 더 놀라운 숫자입니다. LP에선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김학선 선곡위원이 엄선한 락 발라드 특집의 세 번째 곡이 되겠습니다. Guns N' Roses의 November Rain입니다. 여기 자켓 있습니다. 네. 1991년에 발매된 Use Your Illusion 1입니다. 지난번에 그 커버곡 특집에서 Knockin' on Heaven's Door을 들려드릴 때 꺼냈던 LP Use Your Illusion 1과 같은 디자인으로 색상만 좀 다릅니다. 그땐 파랬고 이번에는 붉은 쪽이죠. 두 앨범은 같은 날 동시에 나왔습니다. 상당한 모험이죠. 차트 성적이 분산될까봐 혹은 뭐 음반이 덜 팔릴까봐 시간차를 두고 앨범을 발표하는 것이 보통이 있는 일인데 Guns N' Roses는 그런 걸 다 무시하고 타협 없이 정면 돌파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은 숫자로 증명되게 됐습니다. 빌보드 앨범 차트에서 두 음반이 나란히 1, 2위를 기록했으니까요. November Rain은 Axl Rose가 만든 곡입니다. 처음엔 25분 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이제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8분 59초로 다듬었습니다. 뭐랄까 뼈를 깎는 심정으로 만든 곡인 만큼 뮤직비디오에도 공을 들였다고 하는군요. 사막 한가운데 있는 하얀 목조 교회 그 앞에서 혼자 기타를 연주하는 기타리스트 슬래쉬의 모습은 뮤직비디오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락의 명장면으로 꼽히기도 하죠. 어제 들려드린 프린스의 퍼플 레인처럼 이 곡도 라디오에서는 좀처럼 완곡을 듣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곡은 정말 마지막까지 가봐야 그 진가를 알 수 있는 곡이죠. 아직 여름의 한가운데서 11월의 비를 떠올리는 것도 역시도 괜찮기도 하고요. 8분 59초 처음부터 끝까지 듣겠습니다. Guns N' Roses의 November Rain입니다.

0: 예, 오늘따라 이 레코드판이 좀 굴곡이 심해서 듣는 내내 사실 좀 조마조마했습니다. 락발라드 특집의 세 번째 곡 Guns N' Roses의 November Rain을 LP로 들었습니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4: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6: 경북 기업이 잘 되는 경북 천재력을 전문가로 경북 4호선 캠퍼스 경북.
7: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싱크.
3: 예, 문자 8794 쓰시는 분께서 LP 코너가 워낙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곡위원분들 사랑하신다고요. 듣고 계실 겁니다. 유튜버 권승린 씨, 예, 생일이 노벰버였는데 예, 11월을 이렇게 좋아하게 해준 곡이라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눈물이 다 고인다고 하셨습니다. 유튜브에 리라는 분, 작년에 내한 공연 보신 분들 계시냐고 이제 예, 여쭤보셨는데 예, 형님들 애쓰고 가셨다고 했습니다. 예, 힘들었겠죠. 이제 나이도 좀 있으니까요. 7023 쓰시는 분께서 수원 시민이라고 하셨는데 지난주에 유홍준 관장님께서 너무 이야기를 재밌게 해주셔서 국립경주박물관에 다녀오셨다고 했습니다. 그 유 관장님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9886 쓰시는 분께서도 하루 종일 들어도 질리지가 않는다고요. 유 관장님 얘기는 한 번 더 날 잡아서 강의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셨는데 좀 바람이 선선해지면 한 번 더 들러주시기로 저희하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 내일 12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4: . 더위가 잦은 여름철 열사병 등 온열 질환을 유발하는 폭염에 미리 대비해야 하는데요. 무더위로 현기증, 메스꺼움, 근육 경련이 있을 시엔 휴식을 취하고 시원한 물을 천천히 마십니다. 평소에도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는 삼가고 휴식 시간은 짧게 자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 작업장에서도 가장 더운 시간인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엔 야외 작업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폭염 예방 캠페인 지금까지 MBC 라디오에서 보내드렸습니다.
5: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6: 울산 MBC 캠페인 SK 에너지 협찬입니다.
7: 안녕하세요. 울산 시립합창단 예술감독 겸 지휘자 박동희입니다. 합창단 공연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목소리들의 화음입니다. 서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나의 목소리를 맞춰갈 때 비로소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이 완성되죠. 우리 삶의 대화도 이와 참 비슷하지 않을까요? 상대의 이야기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자세, 그것이 바로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대화의 가장 기본일 것입니다. 내가 먼저 들을 때 상대방도 마음을 엽니다. 결국 진정한 소통은 들으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화음을 함께 만들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6: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 완화제를 반드시 소지하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1: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엔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0: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1: 커피보다 더 진한 즐거움 찾으시나요?
2: 잠시 후 2시 20분부터는
1: 배윤호 이남희의
2: 확 깨는 라디오가
1: 방송됩니다.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4: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4: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2시 종합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수요일 MBC 2시 종합뉴스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관례를 깨고 새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이라며 물러나는 게 맞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대법관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 권한이라며 대법원장을 탄핵하면 국민이 정권을 탄핵할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두둔했습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데 따라 한미 양국이 을지 자유의 방패 기간을 당초 11일에서 닷새로 줄여 모레 끝내기로 했습니다. 대규모 야외 실기동훈련인 전사의 방패 훈련은 축소하기로 했고 북한의 공격에 반격과 역공격을 주의하는 가상훈련은 취소됐습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 준비에 착수할 것을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참석차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를 순방할 예정인데 이때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입니다.
2: 코스피가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5% 이상 급락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도 일제히 하락했는데 미국의 30년 만기 국채금리가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국제유가까지 상승한 것이 하락 요인으로 꼽힙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1: 자, 오늘 먼저 정치권 소식 정승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네.
1: 앞서 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주요 뉴스에서 조희대 네.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을 서면으로 해가지고 네.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이에 대해서 이제 조 대법원장한테 사퇴라 아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요거부터 좀 정리를 해주세요.
3: 네. 뭐가 논란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헌법 104조 2항에는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청 권한은 대법원장에게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청와대와 일단 대법원이 서로 협의를 한 뒤에 최종적으로 대법원장이 직접 대통령을 만나서 말 그대로 얼굴을 보면서 대면 제청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1: 네.
3: 그런데 어제는 대법원이 두 명의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해달라고 서면으로 제청, 사실상 이제 서면 통보해버린 셈이 됐는데요. 이에 대해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대법원장에 대한 존칭까지 생략하면서 격하게 비판했는데 오늘 최고회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4: 그리고 유리창 깬 다음에 퇴학시켜달라고 지금 공부 안 하겠다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입니다. 왜 그동안의 관습적 법 절차를 어기고 이번에 대법관 제청을 한 의도가 뭡니까? 잘라달라는 겁니까? 저는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 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3: 조희대 씨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1: 말이에요.
3: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원회에서도 민주당은 대법원장이 사법 정치를 하고 있다. 정치꾼이다라는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1: 그럼 궁금한 게 조희대 네. 대법원장은 왜 그동안 관리대로 대면 제청을 하지 않은 건가요?
3: 그래서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이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5: 대법관 후임 청와대에 서면 통보하신 이유 있으실까요? 저 5개월간 공석이었는데 청와대하고 조율이 잘 안 되신 건가요?
3: 대법원장의 목소리가 좀 작아서 잘 안 들리는데요. 대법원장은 수고하십니다. 혹은 묵묵부답으로 그냥 일관했다고 합니다.
1: 네.
3: 다음 달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인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관련해서는

0: 청와대와 협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 재청은 기자들의 질문처럼 몇 개월간 계속 미뤄져 왔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와 사법부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해석이 그동안 나왔었는데 그러다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재청한 겁니다. 청와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공식 입장은 없다면서 말을 아끼고 있는데
1: 네.
0: 이미 전대 과정에서 한 차례 탄핵론이 언급됐던 여당에서는 다시 탄핵론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자신의 페북에다 대통령을 패싱하는 것은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대통령을 뽑은 국민적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거다. 이미 탄핵을 한 차례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그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1: 그렇군요. 국민의힘은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을 좀 엄호하고 나섰죠.
0: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청권은 사법부 독립의 핵심적인 권한이라면서 대법원장을 감쌌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에 여러 차례 글을 썼는데요. 옳지 않은 관행을 깨는 게 맞다. 대통령 재판 재개할까 무서워서 탄핵한다고 겁박하고 있냐. 탄핵 시도할 테면 해봐라. 그러면 국민이 정권을 탄핵할 거다라고 쓰기도 했고요. 정점식 원내대표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대법원장이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를 저지른 건 단 하나도 없다. 민주당이 대통령 뜻에 어긋나는 후보자를 재청하는 괘씸죄를 묻는 거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관 재청은 됐습니다만 나머지 절차도 있습니다. 법대로 해보자라고 해서 법대로 했을 때 대통령이 임명 동의안을 제출해야 되고 또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거든요.
1: 네.
0: 이 과정들이 순탄하게 이루어질지는 불확실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그리고 이제 이미 보도된 대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김민석 당대표하고 송영길 정청래 의원 함께 이제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0: 네.
1: 아무래도 이제 전당대회에서 빚어진 여러 가지 갈등을 봉합하는 원론적인 얘기들이 오가겠죠?
0: 네, 맞습니다. 이들 모두를 이제 청와대로 초청한 거 말씀하신 대로 좀 봉합을 해보자. 이틀 만에 당선자, 낙선자 다 모여서 이제 앙금 다 털고 다시 하나가 돼보자라는 자리긴 했는데요.
1: 네네.
0: 워낙 그동안 치열하게 치렀던 터라 심리적 분당이다, 전쟁이다 이런 말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1: 그렇죠.
0: 하루아침에 풀리긴 좀 어렵겠지만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친청 세력을 끌어안는 것도 김민석 대표의 과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산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예방하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찾아뵙고 하는 것들이 뭔가 친노, 친문, 친청을 다 끌어안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해석되고 있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유튜브 채널이죠. 뉴스공장에서 김어준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이번 이제 전당대회에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0: 네, 네.
1: 친명을 내세우는 것이 과연 의원들에게 그 도움이 될지 그걸 아마 의원들이 따지게 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찌 보면 이제 뼈 있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이 맥락 좀 짚어주세요.
0: 네. 일부 언론에서는 이걸 보고 이제 뒤끝 있다라는 제목을 달기도 했었는데요.
1: 네.
0: 김어준 대표가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어제 말씀하신 대로 유튜브 채널에서 김용 최고위원 후보 이재명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걸로 알려진 이 후보가 탈락한 것을 놓고 이 메시지가 예사롭지 않다. 친명이라고 내세우는 것이 자기 당선에 도움이 되나? 의원들이 이제 따지기 시작할 거다. 곧 총선이 있고 자기 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청와대는 그렇게 의원들이 시작하는 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게 지금 대통령 지지율 빠진 것보다 더 이상의 위기가 될 거다라고 주장하기도 했고요.
1: 네.
0: 역시 친청계인 최민희 최고위원은 어제 입장문을 내고 끝까지 정청래 전 대표와 함께 하겠다. 제가 받은 표는 제 표가 아니다. 정청래 대표님이 나눠준 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여당 내부에서는 승복은 한다 그래놓고 승복이 깨끗하지 않다. 꼬리가 길다라는 말도 나오기도 하는 상황인데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마찰을 빚었다고 하는데 국무회의에서 있었던 일이죠?
0: 네, 맞습니다. 어제 비공개 국무회의에 오 시장이 참석을 했는데요.
1: 네.
0: 그 참석 이후에 비공개니까 내용이 언론에 안 알려주고 오 시장이 이제 페북에다가 이런 글을 썼거든요. 대통령께 이제 오 시장 본인이 용산공원에 아파트 짓는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한다고 말씀드렸다. 용산공원은 서울 한복판에 마지막으로 남은 대규모 녹지이기 때문에 닥치고 공급, 닥공에도 원칙이 있다라고 자기가 말을 했고
1: 네.
0: 또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분명한 답안지가 있기 때문에 용적률 완화 같은 그런 좀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청와대가 이를 정면 반박하면서 약간 진실 공방 같은 게 벌어졌거든요.
1: 그렇군요.
0: 강유정 수석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면서 우리는 용산공원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0: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집값을 폭등시켜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을 했다. 이렇게 브리핑했습니다.
1: 이제 용산공원이 워낙 좀 넓다 보니까 네. 이걸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0: 네.
1: 그 하준경 경제수석이 여기다가 주택 공급해야 된다. 또 이런 또 강조를 했죠.
0: 네. 오늘 TV조선에 출연했었는데요. 하 수석은 용산공원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데 드는 돈이 적게는 수천억에서 조단위까지 들어가는데 공원 일부를 주택으로 쓴다면 어차피 파야 되니까 그 정화 작업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용산공원 넓이가 91만 평이나 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잘 활용해서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여기에는 사실 용산공원 조성특별법이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제정이 됐는데 2007년에 국가는 이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 변경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이 조항인 지금 주거 환경이 그때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 특별법을 개정할 가능성까지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의지가 그렇군요. 강력하다는 걸 보여준 것 같습니다.
1: 국민의힘은 뭐 오세훈 시장 지원에 나섰죠?
0: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무엇이 문제인가 부동산 정책 이런 오늘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1: 네.
0: 오세훈 시장도 역시 또 자신의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시장이 신뢰하지 않는다. 그리고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건립해서는 안 된다. 반대한다. 이 말을 분명히 또 했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끝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제 결국 공식적으로 사직서를 냈고 청와대도 받아들이기로 한 거죠?
0: 네, 맞습니다. 정 장관이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요.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2: 이제 형사소송법도 통과됐고 남은 건 뭐 공소청 출범입니다. 크게 제가 할 역할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뭐 국회 가서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약간의 문제점들 이런 걸 신속하게 수정하는데 내가 할 일이 더 많지 않겠나.
0: 정 장관의 이런 의사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속 인사 때까지 역할을 다해달라고 말을 해서 면직안을 제거하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고 합니다. 후임 장관 후보에는 박균택, 이건태 의원 등 검사 출신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1: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정승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3: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미 양국이 을지자유의 방패 연합연습 기간을 닷새로 줄여 모레 끝내기로 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강하게 반발해온 대북반격작전 가상훈련은 아예 취소하고 야외훈련도 대폭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손한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연합연습 축소 지시에 따라 한미 군당국이 당초 열 하루간 실시하기로 했던 연습 일정과 규모를 대폭 감축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한미연합연습 을지자유의 방패 기간을 닷새로 줄이고 오는 21일에 마무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훈련을 시작한 한미연합연습을 미국 측의 요청으로 조기 종료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한미는 당초 북한 도발 상황을 가정해 이를 방어하는 연습을 이번 주 진행하고 다음 주에는 대대적인 반격을 중점으로 훈련을 이어갈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습 기간 단축에 따라 대북 역공격 반격 가상 훈련은 아예 취소됐습니다. 합참은 또 연합 연습 기간 동안 계획했던 대규모 야외 실기동 훈련 전사의 방패를 축소하기로 하고 한미가 세부 사항을 협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군당국은 당초 14건을 실시하려 했던 연합 야외 훈련 대부분을 각자 진행하거나 연기 취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미는 전시지휘소인 경기 성남 CP탱고 활용을 줄이고 평시지휘소인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 연습을 분산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한미연합연습에 평양 진격 시나리오가 포함돼 있다며 북침 연습이라거나 침략전쟁 시연이라고 강하게 반발해왔는데 북한이 비난해온 핵심 훈련 상당수가 빠진 셈입니다. 합참은 연합훈련의 목표 달성과 연합방위 태세 확립을 위해 한미가 다양한 방안을 함께 논의해 시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손한일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가을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미 연합훈련 축소 시점과 맞물려 적지 않은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준비에 착수할 것을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참석차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는데 이때 김 위원장과 만나겠다는 겁니다. 이 만남을 계기로 그동안 중단됐던 북미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입니다.

0: 계획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아시아 순방 당시에도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추진했고 북한도 긍정적으로 반응했지만 일정이 맞지 않아 무산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자신의 대화 요청에 응답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북미 간 물밑 접촉이 있었다는 취지인데 언제 어떤 경로로 어떤 의견을 교환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것도 결국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사전 포석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란 전쟁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 의욕을 보이는 배경이라고 분석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1: 계속해서 울산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발표가 가시화됨에 따라 울산시가 유치 대응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오늘 오전 상황실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중소기업은행 등 유치 희망기관 40곳에 대한 유치 전략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울산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중요한 기회로 보고 유치 활동을 전략적으로 펼칠 계획입니다. 울산시와 경상남도가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의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정부에 공동 요청했습니다.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는 KTX 울산역을 출발해 경남 양산을 거쳐 김해 진영과 창원을 연결하는 총 연장 54.6km, 최고 시속 180km급 북선 전철 사업으로 총 사업비 3조 12억 원 규모입니다. 울산시는 울산, 양산, 부산 광역철도와 함께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가 건설돼야 부울경 광역교통망이 완성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고용 행태가 청년층 채용은 감소한 반면 50대 이상은 늘어나는 세대 역전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리더스 인덱스가 현대자동차의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25년 신규 채용은 14,200여 명으로 2023년에 비해 43.9%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청년층 채용은 5,700여 명으로 65.1% 감소한 반면 50세 이상 신규 채용은 3,300여 명으로 14% 늘었습니다. 올 들어 7월까지 폐업을 신고한 울산 지역 건설업체는 모두 42곳으로 2018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 들어 7월 말까지 울산에서 폐업을 신고한 종합 전문 건설업체는 모두 42곳에 달합니다. 업계는 공사비가 올랐지만 경기 침체로 신규 공사 물량이 줄면서 중소건설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된 게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울산신항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과 울산항만공사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항만개발과 운영을 담당하는 두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신항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친환경에너지, 물류중심의 미래 항만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기관은 앞으로 인허가와 설계, 사업계획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협력하고 사업 추진 상황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실무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속노조 울산지부는 오늘 고용노동부 울산 동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도급을 주는 원청회사의 성실한 교섭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결정이 잇따르고 있지만 정작 원하청 간 교섭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개정노조법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원청이 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고용노동부의 적극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울산 지역은 저녁까지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 소나기가 내리겠으며 기온은 23도에서 32도의 분포가 예상됩니다. 울산기상대는 어제 서부 지역에 이어 오늘 오전 동부 지역에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체감온도가 더 올라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연경이었습니다. MBC 뉴스를 마칩니다.
2: 울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구대의회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며 더 따뜻하게, 더 세심하게, 더 책임 있게 일하겠습니다. 소통으로 풀고 협치로 나아가며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일

0: 이라면 함께하고 필요한 일에는 분명한 책임으로 답하겠습니다. 울산의 오늘을 살피고 내일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시민을 향한 마음 책임으로 실천하는 울산광역시의회가 함께합니다.
2: 본격적인 여름이 찾아오면서 더위를 피해 시원한 물놀이를 떠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즐거운 물놀이를 떠났다가 안타깝게도 안전사고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어린이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보호자는 어린이가 항상 확인 가능한 시야 내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살펴야 하고 어린이는 신발 등의 물건이 떠내려갈 경우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물놀이 중에 친구를 세게 밀거나 물속에서 발을 잡는 등 무리한 장난을 치는 것은 위험합니다. 나와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물놀이 안전 기본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3: 지금 시각은 2시 20분입니다.

0: 백윤호
1: 이남미의
0: 화학개능 라디오. 안녕하세요, 백윤호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남미입니다.
0: 일하다 지치거나 스트레스가 머리끝까지 치솟을 때 여러분 어떻게 열을 식히십니까?
1: 보통 커피 한잔 드시거나 잠시 바람을 쐬기도 하실 텐데, 최근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직장인들이 귀여운 강아지 영상을 딱 15분 동안 본 것만으로도 혈압과 맥박이 떨어지고 불안감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0: 이게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요, 실제로 신체적인 스트레스 반응이 줄어든다 그러더라고요.
1: 와우.
0: 동그란 눈에 아주 귀여운 얼굴을 가진 강아지를 보면
1: 네.
0: 우리 뇌에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1: 이걸 전문용어로요, 베이비 스키마라고 부른대요. 베이비 스키마는 큰 눈과 둥근 얼굴, 작은 코와 입처럼 아기를 연상시키는 특징을 보면 사람이 본능적으로 귀여움도 느끼고 관심을 갖게 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0: 그래서 우리 제 아내가
1: 네.
0: AI로 만든 그 강아지, 말하는 강아지들 있잖아요.
1: 저도 맨날 봐요.
0: 그거 보면서 혼자 키득키득 웃고 있어요.
1: 너무 귀엽잖아요.
0: 그래서 또 AI 강아지 보지.
1: 그러면 그 강아지가 막 청소하고 이런 거 되게 웃기거든요. 밥하고 이런 거.
0: 그거 보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 귀여움이 세상을 구한다고 하잖아요.
1: 네.
0: 스트레스 받을 때는 술 마시지 말고 귀여운 영상, 강아지 영상 보시면서 정신 건강에 훨씬 좋으니까
1: 네.
0: 이 영상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귀여운 것만 보면서 스트레스 지수가 확 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화깨라 최예나의 캐치캐치로 출발합니다.

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4: 백조싱크.
5: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6: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5: 수확량 줄어도?
6: 보장.
5: 가격이 내려도?
6: 아이, 그럼.
5: 보험이 든든하구만.
7: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8: 보험가입식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9: 네, 수요일 학계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10: 네.
9: 아, 사회생활 하다 보면 보기 싫은 얼굴도 봐야 하고요. TV 뉴스를 봐도 스트레스 받는 소식들만 잔뜩 나오잖아요.
10: 아무래도 그렇죠.
9: 저는 이런 소식을 전하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만.
10: 아, 배현 아나운서 얼굴 보고 조금 나아진다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9: 그런 사람 없습니다.
10: 힘내세요.
9: 아, 이럴 때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귀여운 강아지 영상 찾아보시면은 스트레스 관리에 참 좋다고 하네요.
10: 생각해보면 어른들이 다 인상 쓰고 있지만 또 가방은 키링 같은 거 귀여운 거 다는 이유가 이렇게 귀여움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인 것 같은데, 사실 우리 배현 아나운서는 집에 반려견 토리가 있잖아요.
9: 있죠.
10: 실제로 딱 일 끝나고 들어가시면 좀 확 스트레스가 풀리는 그 느낌이 있나요?
9: 걔가 나와가지고 꼬리를 흔들면서 반겨주죠. 먹이달라고. 간식달라고.
10: 간식달라고. 아빠다.
9: 예. 네.
10: 아, 그런 또 귀여움 때문에 또 다들 또 좋아하시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9: 귀여워서 좋긴 한데
10: 네.
9: 아, 얘가 아플 때는 너무 힘들어요.
10: 맞습니다. 옆에, 가족이잖아요.
9: 옆에서 보고 있기가 너무 힘들어서.
10: 아유.
9: 요즘 좀 그렇습니다.
10: 아, 네. 쉽지 않습니다.
9: 자, 잠시 후에는요. 여러분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10: 네.
9: 안부묻기 프로젝트 별일 없나 시작을 하겠습니다.
10: 네.
9: 예, 그 전에 노래 한 곡 들을까요?
10: FX가 불러줍니다. 좋아해도 되나요?

0: 네, 화계라에서 5연승을 차지한 이세미 씨의 이렇게 살아요 함께 들었습니다. 자, 저희들은 광고 듣고 와서 안부묻기 프로젝트 별일 없나 진행합니다. MBC
1: 라디오.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0: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신삼성 자동차 학원이 밤 12시까지 교육하는 거 알아?
2: 응, 나 퇴근하고 가서 배우는걸? 원하는 날짜, 시간이 예약되니까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교육받아.
1: 그래서 인기구나. 교통 편리하고 대형버스, 트레일러 시험장까지 갖춘 자동차 학원의 명문 신삼성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
2: 삼산현대백화점 앞 울산 260-0003.
3: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 누가 이렇게 재밌는 라디오를 진행하는가? 아, 배윤호 이남미 밖에는 라디오구나. 앞으로 이 라디오만 듣도록 하라. 채널 고정.

0: 전화 안부 묻기 프로젝트
1: 별일 없나.
0: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는지, 점심은 뭘 드셨는지, 어제 잠은 잘 주무셨는지,
1: 네,
0: 별별 사는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1: 오랜만에 청취자 한 분과 전화 연결 한번 이어가 보려고요. 오늘 어떤 분이 연결돼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예, 반갑습니다. 선생님,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2: 저는 울산 중구에 살고 있는, 배달하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1: 아, 예. 성함을 알려주실 순 없나요?
2: 성함? 성함은 다음에 할까요?
1: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 선생님 얼마나 되셨어요? 배달일 하신지?
2: 한 1년 정도.
0: 1년.
1: 어떠세요? 해보시니까.
2: 괜찮습니다.
0: 괜찮아요.
1: 아, 그래요?
0: 근데 이제 요즘 덥잖아요.
1: 맞아요.
0: 더운데 배달일 하시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2: 더위와 싸움이죠 뭐.
1: 아, 근데 더 이제 배달일 하실 때 시원한 것도 좀 많이 드시면서 하시는지도 궁금해요.
2: 네네, 물은 항상 들고 다니고.
0: 물
2: 네.
0: 들고 다니시고.
1: 아니, 근데 오토바이를 원래 좀 탈 줄 아셨어요? 아니면 배우신 거예요?
2: 자전거 탈 줄 알면 다 타는 거.
0: 아, 그래요?
1: 아니에요, 쉽지 않은데. 그럼 운동신경이 좋아야 할 수 있는 일 같은데.
0: 저는 못 하겠던데.
1: 저도요.
0: 무서워서.
2: 괜찮더라고요.
0: 아, 괜찮아요.
1: 아, 네. 아니, 일하시면서 이제 사실 올해 진짜 더웠잖아요. 지금도 네. 좀 덥기도 하고. 근데 네. 이제 1년이면 이제 계절을 다 겪어보셨을 텐데, 어느 네. 계절이 좀 제일 힘드신가요?
2: 여름이 제일 힘들죠.
0: 여름이.
1: 아, 그래도 여름이 네. 제일.
0: 요 며칠 비 왔잖아요.
2: 네네. 네.
0: 더울 때가 힘드세요? 아니면 이렇게 비 올 때가 힘드세요? 더울 때.
1: 아, 더울 때가 제일. 네. 아, 비 올 때 오히려 빗길이 미끄러워서 힘드실 것 같은데 더울 때가 더 좀 괴로움이 있군요.
2: 예. 아, 뭐 비 오면 예. 뭐 일이 많아요.
0: 아, 비 오면 일이 많고. 아,
1: 근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비 오는데 빗길에 힘드실까 봐 안 시켜야 되나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2: 예, 예.
1: 근데 오히려 더울 때가 훨씬 힘드시다는 거네요. 그렇죠?
2: 그렇죠.
1: 아, 배달도 훨씬 많고요.
2: 아니, 더울 때는 배달이 없으면 더 힘들고.
0: 아,
2: 배달이 있으면
0: 좀 나요.
2: 예, 네, 달리니까.
0: 아, 달리니까.
1: 야,
0: 아, 맞네. 이게 그 주문 들어올 때까지는 서서 기다리시는
2: 네.
0: 거죠?
1: 맞네요.
2: 네.
0: 아, 그러면
2: 네.
0: 덥겠네.
1: 아니, 그럼 선생님 저기 어떤 음식이 제일 좀 배달하기가 까다롭습니까?
2: 냉면 같은 거요.
0: 냉면.
1: 냉면 국물이 있어서 그런가요?
2: 아니, 녹으니까 빨리 가야 되니까.
1: 아, 얼음 같은 게 녹으면 안 되니까?
2: 네네.
0: 아,
1: 아 그러면 이제 가장 편안한 음식은 어떤 겁니까?
2: 뭐 편의점 과자 같은 거. 그,
0: 편의점 과자를 저 배달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1: 우리는 이제 새 세대가 안 나니까.
0: 아, 그래요?
2: 네, 아, 정말 많아요.
0: 우리 양 작가가 배달시킨대요.
1: 아, 그거는 최소 금액이 얼마예요, 그러면? 만 원?
2: 아마 만 원 이상일 거예요.
1: 아, 그러네요. 이렇게 생필품이라든지 편의점 음식들은 잘 밀봉이 돼 있으니까 하시기가 확실히 쉽겠네요.
0: 저는 과자를 배달시키는 건 오늘 처음 알았어요.
1: 사실 저도 알고는 있었지만 시킨 적은 없거든요.
0: 대단하시네.
1: 네, 글 쓰느라고 그만큼도 걸어나가지
0: 그러니까.
1: 않습니다. 양 작가가. 예. 그래야 또 우리 선생님께서 또 많은 일거리가 또 생기는 거니까.
0: 요즘은 뭐 진상 손님은 없어요?
1: 어때요?
0: 진상.
2: 거의 대면을 안 하니까.
0: 아, 대면을 안 하니까.
2: 네.
1: 아, 거의 문 앞에 놓고 가세요가 많군요. 그쵸, 선생님?
2: 네네.
1: 아.
0: 예를 들어서,
1: 네.
0: 아까 그 냉면 배달하기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2: 네네.
0: 냉면을 배달을 했는데, 다시 전화가 와서, 이거 다 녹았으니까 환불해주세요. 네. 뭐 이런 사람 없어요?
2: 있죠.
0: 있어요?
1: 그럼 선생님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배달하신 분이 물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 그 체제를 잘 모르니까.
2: 그럼 저 배달한 앱에서 뭐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줄 거예요.
1: 아, 정리가 되고. 네.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손해 보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배달이 잘못됐다거나 이런 어떤 경우에 좀 네. 손해 보시는 경우가 있나요?
2: 아, 다른 집에 갖다 줬어요.
0: 아, 그런 경우 있어요.
1: 어떠세요, 선생님? 네. 배달 실수 하신 적 있으세요?
2: 딱 한 번 있어요.
1: 와, 근데 1년 중에 한 번이면 진짜 대단하신 야. 건데.
0: 그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2: 한 번이라고 봐주더라고요.
0: 아. 아, 그것도.
1: 아, 그럼 이거 궁금해요. 선생님, 만약에 저희가 배달을 안 시켰는데 저희 집 앞에 치킨이 왔어요.
2: 예, 예.
1: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덜 손해 보시는 겁니까?
2: 그냥 놔둬야죠. 그거 먹으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0: 아.
1: 이게 웬 횡재야? 이러고 드시면 안 된다.
2: 예,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0: 저희 집에 한 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1: 어떻게 하셨어요?
0: 치킨을 시켰는데 치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뜯었죠. 근데 우리가 시킨 치킨이 아닌 거야.
1: 다른 집게 왔어. 아.
0: 그러고 나서 보니까 동호수가 다 잘못됐어요.
1: 아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시켰으니까 네. 당연히 열었는데.
0: 그치. 호수는 똑같은데 동이 달라.
1: 그럴 수 있겠네.
0: 그렇게 해서 한번 연락을 했죠. 그랬더니 그냥 그거 드세요 그러더라고요.
1: 어쩔 수 없어서 그러셨나 보다.
0: 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모르고 뜯었으니까.
1: 아.
0: 그런 적은 한번 있는데 그러면 이제 손해를 이 배달하신 분이 다 물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2: 그게 그 업체랑
0: 예.
2: 제가 알기로는 업체랑 배달기사가 한 반반 정도
1: 아 반반. 그렇구나. 이런 손해보시는 게 좀 없어야겠네요. 그죠?
2: 한 번도 없습니다.
1: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올여름에 가장 많이 배달하신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생각해보면
2: 많이 배달한 건 짜장면.
0: 짜장면.
1: 역시 1순위군요. 아니 근데 선생님 배달한다고 식사 못 챙겨 드실 때는 그거 냄새 날 때는 너무 배고프실 것 같은데 어떡해요?
2: 치킨이랑 짜장면이 냄새가.
0: 그렇죠.
1: 가장 힘드네요. 또 우리 선생님 제일 좋아하시는 음식은 어떤 거예요?
2: 저는 통닭을 좋아합니다.
1: 야 그럼 배달 가실 때 진짜 힘드시겠다.
0: 아니 그런데 이 배달 일 하시면서 식사는 어떻게 해결하세요?
1: 그러니까요.
2: 식사는 한 뭐 피크 시간 지나서 예. 잠깐 시간 내서 먹어요.
0: 뭘 드시는데요?
2: 뭐 편의점 주먹밥 이런 것도 먹고.
1: 네.
2: 뭐 컵라면도 먹고.
1: 아니 남의 집에는 좋은 거 배달해 주시면서 선생님은 간단하게 드시네.
2: 간단하게 먹고 또 해야죠.
0: 또 움직여야 되니까. 아. 주로 편의점 음식을 많이 드시나 봐요.
2: 예, 간단하게
1: 이동하셔야 되니까 그죠.
0: 그 오토바이 밖에다 세워놓고 그
2: 네.
0: 안에 들어가면 좀 시원하니까 좀 쉬시면서 네. 그렇게 해서 네. 간단하게 드시는군요.
1: 아. 그러면 오늘은 몇 시까지 일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2: 오늘 한 7시까지만 할까 싶어요.
1: 어떤 날은 필 받아서 더 하시는 날도 있어요?
2: 예, 네, 밤 10시까지 하는.
0: 아이고.
1: 그렇군요. 이건 선택하실 수 있는 거네요, 그죠?
2: 네, 네.
1: 아.
0: 피크가 어디에? 언제 때가 제일 주문이 많아요?
2: 저녁 시간대.
0: 저녁 시간대.
1: 아, 아무래도.
0: 그럼 오늘은
2: 먹고 예. 그다음에 야식도 다행히.
0: 야식 다행히. 오늘은 야식은 포기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2: 아니, 야식은 제가 이제 집에 가서 먹어요.
1: 그래서 오늘은 일을 조금 빨리 들어가시는 걸로.
2: 네.
1: 아, 선생님 그러면 저희가 선물 챙겨 드리고 싶은데
0: 네.
1: 1번부터 50번 사이에 번호 하나 골라 볼까요?
2: 1번부터 50번요?
1: 예, 네. 번호 하나 골라주세요.
2: 38번요.
1: 38번. 와우, 한우 식사권 축하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요거는 챙겨 드셔야 됩니다, 선생님.
2: 예, 예.
1: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0: 자, 좋아하시는 노래 두 곡만 좀 추천해 주실까요?
2: 이문세의 붉은 노을.
1: 네, 그리고 한 곡 더요.
2: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1: 곳. 아 좋습니다.
0: 진짜 바람이 불어와야
1: 맞습니다.
0: 시원하게.
1: 맞습니다. 선생님 때문에 네. 날씨가 빨리 네. 선선해지길 저희가 바라면서 두 곡 들려드릴게요.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네.

0: 울산 화개라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화개는 라디오에 엄청난 선물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이남미 기자.
1: 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선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좋을굿 기름오일 구도일 S오일에서 주요 상품권, 철원 별난농장에서 혈관 건강을 확 깨워주는 아스파라거스 액상차, 요가 필라테스 플라잉을 한 번에 삼산동 베스트 사우나 옆 리즈 요가 앤 필라테스에서 한 달 이용권, 귀한 손님에게 대접하는 명품 갈비탕 북구청 뒤편 가리명가에서 식사권, 힘나는 보양식 흑염소 생오리 요리 전문점 솔마루에서 식사권, 잡내 없이 쫀득한 식감, 몸에 좋은 콜라겐 듬뿍, 남구달동 황족 유황먹은 족발에서 식사권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스튜디오에 배은호 기자 나와주세요.
0: 네, 스튜디오입니다. 삼산 세이브존 내 루이카스텔에서 7만원 상당의 골프 모자, 성안동 백양사역 찜갈비명가 정한정에서 식사권, 삼산동 웨딩거리 금수저 피부관리에서 피부 두피관리와 천연 염색 이용권, 뉴코아 아울렛 성남점 맞은편 나눔을 실천하는 뚠뚠이 돈가스에서 식사권, 남구청 맞은편 크리스탈 녹두미인 화장품에서 녹두비누와 남녀 공용 화장품, 일본식 정통 효소욕장 효소지음에서 효소 찜질 이용권, 동구 휴 에스테틱에서 드리는 15만원 상당의 관리 상품권, 12주의 기적을 드립니다. 삼산동 디파인 다이어트 센터에서 1개월 이용권과 개인 PT 3회권, 지친 일상의 특별한 쉼표를 찍으세요. 프라이빗한 힐링을 약속하는 포항 알데아 펜션에서 1일 숙박권을 드립니다. 이상 울산 화개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3: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5: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6: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7: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8: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9: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10: 나왔어.
9: 우리 남편 도드람,
11: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8: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9: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2: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자, 오늘 스트레스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시니 궁금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 이 배달 일 하시는 분 얘기 들어보니까 네. 우리가 가만히 시원한 데 앉아서 스트레스 쌓이는 일은 좀 배부른 소리 같아요.
3: 아, 그러게 말입니다. 어쨌든 안전 운행하시기를 저희가 응원하도록 할게요. 5484번님의 신청곡 김다연의 칭찬고래 듣고 저희 3시 5분에 돌아옵니다.
2: 어디 가지 마세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2만원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이연섭입니다. 경로당 요양원 어르신들을 만나러 가는 날이면 저 마음은 알록달록 무지개 빛으로 물듭니다.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웃음을 드릴까 고민하며 분장을 하고 어우동어상을 챙겨 입는 그 시간부터 저는 이미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때로는 제 이름도 나이도 직책도 다 잊어버리고 어르신들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각설이가 돼서 재롱을 부립니다. 누군가를 행복하고 즐겁게 만든다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따뜻하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마음 하나만 있다면 누구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세상의 주인공이 되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0: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오픈 예정 1551 8454 동원 개발.
1: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이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4: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3: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3시 뉴스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신임 대법관 임명 제청 과정에서 벌어진 이른바 대통령 패싱 논란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요구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의 요구로 상정된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 안건은 표결에서 범여권 의원들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장기간 공석인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와 김건희, 한덕수, 이상민 재판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게 된 사유 등을 질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친임 대법관 추천이 늦어진 건 대법원장 제청권을 무력화시켰기 때문이라며 그걸 물어보기 위해 대법원장이 출석해야 된다면 대통령도 출석해야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반도체 호조 영향으로 올해 2분기 경기 충남 지역 수출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오늘 발표한 2026년 2분기 지역경제 동향에 따르면 16개 시 도에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수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와 충남 모두 메모리 반도체, 컴퓨터 주변 기기가 수출 증가세를 주도했습니다. SK하이닉스 공장이 있는 충북은 반도체, 전자부품 등을 중심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로 높여 잡았습니다. 이는 지난 5월 전망보다 0.7%포인트나 오른 수치입니다. 내년 성장률도 0.5%포인트 올려 2.2%로 전망했습니다. KDI는 오늘 발표한 경제전망 수정에서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내다봤습니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이 용산공원의 일부를 주택부지로 사용하면 최대 조 단위까지 들어갈 수 있는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용산공원을 중심으로 한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준경 수석은 오늘 한 방송에 출연해 용산공원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데 드는 돈이 적게는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까지 들어간다며 공원 일부를 주택으로 쓴다면 땅을 파 흙을 다른 곳으로 반출해 정화 작업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겠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저녁까지 경기 남부와 충청권, 남부지방 등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60mm 사이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30도입니다. 강다솜입니다.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6: 안녕하세요. 바둑기사 신진서 구단입니다. 저는 2020년 삼성화재배 결승을 뼈아프게 기억합니다. 실수로 내준 1국을 만회하려다 2국을 두면서도 마음은 3국에 가 있었고 그 틈을 파고든 상대에게 다 이긴 바둑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 패배는 저에게 현재를 집중하는 법을 가르쳐줬습니다. 지나간 실수도 오지 않는 결과도 눈앞의 한 수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후회가 밀려올수록 붙잡아야 할 건 지금 내가 둘 수 있는 한 수입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0: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1: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0: 아줌마 아줌마 아줌마 배준마 오늘 슈퍼 문 닫고 내캉 울산대공원 산책하러 가야시다.
1: 아 가게 문 닫고 피곤해 죽겠는데 나는 집에 가서 그냥 쉴래요.
0: 아미미미미미 진짜 아 이거 사람이 말이야 맨날 슈퍼집 슈퍼집 안 지겹나. 울산대공원 잔디광장 가면은 요새 가든 나이트 마켓이 열리갖고 볼거리 즐길거리가 억시로 많다 카던데 가자니까는.
1: 어머머 나이트 마켓이요?
0: 아모.
1: 어머 나이트 마켓이면 야시장이네요.
0: 그렇지.
1: 어머 대공원에 야시장이 열린단 말이에요?
0: 아니 그 푸드트럭이 억수로 많이 와있다 카는데 옆집 아줌마가 지난 주말에 갔다 왔는데 볼 것도 많고 먹을 거리도 있고 억수로 즐겁다 카디만은.
1: 아 그래요? 안 그래도 밥하기 귀찮았는데 오늘 저녁은 거기 푸드트럭 가서 맛있는 거 좀 사 먹어야겠네요.
0: 좋지.
1: 근데 오늘 여는 거 맞아요? 응? 주말에만 하는 거 아니에요?
0: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라 카니까네 오늘 딱 마켓 열리는 날이라 8월 말까지 그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한다 카니까 우리도 한번 가보이시다. 푸드트럭에 엄청 실이 와있다 카더라.
1: 그래요? 거기 먹을 거 말고 또 다른 건 뭐 있어요?
0: 그 메타세카이어 길이 있는데 황토로 쫙 돼 있어가지고 요새 건강에 좋은 맨발 걷기도 할 수 있어 좋다 카디만은.
1: 어머머머머머 황토 길이 있어요?
0: 그치.
1: 어머 황토가 피부에 그렇게 좋대는데.
0: 그래 그 세족장도 있고요 맨발로 걷기 좋다 카는데 축제 기간 동안 헤드셋을 빌려준다 카네. 황토 길 걸으면서 음악을 쫙 내가 좋아하는 거 들으면서
1: 어머.
0: 요가 리듬 체조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도 있다 카니까는.
1: 어머머머
0: 가가지고 체험도 신청하고 엄마야 이거 완전 임마 너무 축제가 좋네.
1: 그러네 그러네. 가족끼리 놀러가도 너무 좋겠네요.
0: 맞아요. 아들도 데리고 오기 좋은 게 오리기차 깡통기차 회전목마도 있다 카니까는 8월 말까지라 카니까는 여러분도 시간 나시면 멀리 갈 필요 없이 울산대공원 잔디광장 한번 가보이서 치기 줍니다. 소녀시대가 불러줍니다. 파티
2: Hey girls Do you know what time it is?

0: 네, 소녀시대 파티 함께 했습니다. 네. 아, 여기 가면 진짜 파티일 것 같아요, 매일.
1: 나이트 마켓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 골라봤습니다. 김준선이에요. 아라비안 나이트.
2: Hey friend, why did you forget your dream yesterday? Now, come to my fantastic world, Arabian Nights.

0: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2: 종근당 건강
4: 건강기능식품.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6: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5: 환인제약.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고.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집안 안전화 스타젠.
1: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2: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1: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2: 혹시 TVX 멤버십?
1: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2: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1: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3: TVX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자, 방금 들으신 내 인생의 고속도로의 주인공 네. 강태관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우리 태관 네. 씨 또 한 번 확개는 라디오를 찾아주셨습니다.
1: 네, 너무 좋아요.
2: 아, 울산 애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1: 안녕하세요, 여러분. 확개는 라디오 시청 청취자 여러분.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강태관입니다. 반갑습니다.
0: 예. 네. 이 얼마만이죠?
2: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아, 그래도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0: 자주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 부산 사람이 아닙니까?
1: 맞습니다. 이렇게 자주 불러주시면 자주 와야죠.
2: 아, 그럼 어때요? 이제 올 때마다 부모님 다 못 뵙고 간다고 했는데 네네. 이번에는 뵙고 가는 겁니까?
1: 뵙고 가야죠, 이번에는.
2: 아.
1: 매번 이제 안 뵙고 가면은 부모님께서 좀 삐지세요.
0: 실망하시죠, 당연히.
2: 그 얼마 만에 한 번씩 보세요?
1: 보통 자주는 못 오니까 한 2, 3개월에 한 번씩 뵙는 거.
2: 아, 그래도 뭐 멀리 네. 있는 것 치고는.
0: 솔직히 그렇죠. 얘기해서 부모님 한테 안 알리고 왔다 간 적 있죠?
1: 있습니다.
2: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0: 저도 그러거든요.
2: 되게 인천이시기 때문에.
0: 아하, 저도 그러시구나.
2: 그럴 수 있구나. 네,
0: 친구들 만나러 갔다가.
1: 맞아요. 네. 살짝 왔다 가고 싶죠.
0: 얘기 안 하고 그냥 옵니다.
2: 근데 저 이제 부모가 되니까 좀 서운하네요.
0: 서운하지, 당연히 서운하죠.
2: 그래도 태관 씨 활동하시는 거 보면 또 부모님이 엄청 좋아하시지 않나 싶은데.
1: 엄청 좋아하세요. 엄청 좋아하시고 맨날 이제 방송할 때마다 코멘트를 그렇게 많이.
0: 무슨 코멘트를 하시는데요?
1: 깨톡으로요. 네. 정말 장문의 편지를
0: 모니터를
1: 이제 코멘트로 이렇게 해주시는데.
2: 근데 마음이 반반이겠다. 좋을 때도 있지만.
1: 저는 사실은 보는 게 좀 불편해요.
0: 아, 그렇지.
2: 맞아.
1: 너무 불편해.
2: 식구가 보는 건 좀 그래요, 이상하게. 맞아요.
0: 칭찬이 많아요. 아니면 아니죠. 지적이 많아요.
1: 당연히 지적이 많아요.
0: 아, 그래요?
1: 칭찬만 많았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뭐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표정이 왜 그러냐. 옷을 왜 그런 걸 입고 갔냐. 옷을 좀 밝게 입어라. 아, 뭐부터 해서.
2: 소속사 대표님보다 더 힘든 존재.
1: 더 힘든 신분. 장난 아니세요.
0: 오히려 대표님은 별 얘기 안 하시는데. 그렇죠.
2: 태관 씨 믿으시니까. 아, 근데 태관 씨가 원래 또 국악 출신이잖아요. 네네네. 국악하실 때는 어땠어요? 부모님이 이런 피드백이 많았어요?
1: 국악할 때도 많았어요.
0: 아, 그랬어요?
1: 네. 제가 이제 어릴 때 서울에 올라갔는데 하루 일과를 끝내고 한 7, 8시쯤 되면은 그때는 문자 시절이었거든요.
2: 네.
1: 문자로 MMS 편지라고 하죠.
0: 네.
1: 장문에 질문을? 네. 오늘 무슨 수업을 들었고 오늘 점심은 뭘 먹었고부터 해서 쫙 질문을 해주세요.
2: 그러면 부모님과 떨어져서 국악 때문에 지냈던 거예요?
1: 그렇죠. 제가 중학교 때까지 대연중학교 이제
2: 부산에 네,
1: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 때 서울로 갔으니까요.
0: 아.
1: 17살에 서울 유학을 간 거죠.
0: 그거는 지적이 아니라 좀 걱정이네.
1: 걱정도 있었고.
2: 근데 아직 태관 씨의 이 뭐랄까 업적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서울까지 가서 국악으로 어떻게 성공했는지.
1: 성공한 건가요?
2: 얘기 좀 직접 해주세요. 어떤 상을 탄 사람인지.
1: 아, 이게 벌써 근데 너무 오래됐어요. 16년 전이에요.
2: 뭐죠?
1: 2010년에 전주대사습놀이라고
2: 네,
1: 국악대회로는 아마 가장 유서 깊은
2: 당연하죠.
0: 네, 아카데미라고 봐야죠. 아카데미라고.
2: 그곳에서 아카데미.
1: 거기서 일반부 판소리에서 장원을
0: 이야. 네,
2: 이게 했습니다. 근데 저 깜짝 놀랐는데 어마어마한 대회인 게 이 대회를 나오면 올림픽이랑 똑같은 거라면서요?
0: 그럼요.
1: 혜택이 있어요.
2: 어떤 혜택이죠?
1: 군 면제.
0: 아, 진짜? 아, 정말?
2: 아니, 모르시는 분 진짜 많을 거예요. 아, 저도 태관 씨 때문에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유서 깊은 대회라는
1: 맞습니다.
2: 거잖아요.
1: 네. 근데 이게 군 면제라 그러면 조금 오해를 하시는데 아예 안 가는 줄 아세요.
0: 4주 훈련하죠.
1: 4주 훈련하고 예. 복무도 해야 돼요.
2: 아, 진짜?
1: 예술공익근무요원이라고 있는데요.
0: 아. 네,
1: 문체부 소속으로
2: 예.
1: 이제 3년간.
0: 3년간?
1: 네, 보통 요즘 1년... 8개월
2: 예, 정도
1: 하잖아요.
0: 좀 길게 하네.
1: 예. 네, 저는 34개월인가?
2: 짧지도 않네. 네.
0: 가면서 그냥 가는 게 낫지 않아요?
2: 너무 건장하니까 그죠? 그냥 가는 게 편했을 수도
1: 그렇죠.
2: 있지.
1: 사실 훈련소 있을 때 비하인드도 좀 있는데요.
2: 아, 진짜요? 네.
1: 저는 이제 신체가 건강하잖아요.
0: 예, 예, 예.
1: 근데 이제 그 공익 판정을 받은 분들이랑 훈련소를 같이 가.

0: 군장이었네요.
1: 군장도 있었습니다.
0: 아, 있었어요?
1: 예. 와. 근데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2: 예.
0: 그거 한 20km 넘는데.
1: 맞아요. 그 약간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슬픈 이야기지만 천안함 사건이 있습니다.
0: 예, 예,
1: 그게 터지고 나서 바로 갔어요.
2: 아.
1: 네. 네, 훈련소로. 근데 원래는 안 그랬는데 군장을 FM대로 다 싸라고 하시더라고요.
0: 왜냐하면 그런 일이 있으면 군대는 네. 완전히 초긴장 상태거든요.
2: 그렇죠. 더
1: 엄해지니까. 네. 그래서 총 전후에 총을 두 개를 들고
2: 대단하다. 어. 이거 우리는 막 면제라고 좋아했더니 부럽다 이러려고
0: 그러니까
2: 했더니 더 힘든 군 생활을
0: 더 힘들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2: 역시 이렇게 들어봐야 알아요.
1: 현역 분들처럼 네. 2년 동안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0: 아,
1: 공연으로 아이 그럼요.
2: 아유,
1: 공연으로
2: 겸손합니다.
1: 봉사활동을 하면서 하는 게 훨씬
2: 아유.
1: 좋죠.
2: 아니 또 지난번에 오셔서
1: 네.
2: 신곡을 들려주셨잖아요.
1: 네네.
2: 오늘도 이 노래 또 듣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1: 맞습니다.
2: 또 한번 들어볼까요?
1: 네, 사슬 같은 사랑이죠.
2: 한번 저희가 같이 또 감상하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0: 사슬 같은 사람입니다.
2: 강태관.

0: 같은 차량도 판매 방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더 쉽고 현명하게 내 차의 가치를 높이는 선택. 두바이 무역. 수출로 고객을 더하고 거래로 감동을 전하는 대한민국 중고차 수출 파트너. 검색창에 두바이 무역.
1: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0: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1: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97.5 MBC 라디오.
2: 여러분,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는 라디오 한번 들어보세요. 알았죠?
3: 잠깐만요. 어디 가지 말고 채널 고정.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는 라디오.
4: 여러분의 친구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라가 왔단다. 한번 들어보이소. 좋다이.
5: 네, 수요일 화계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약속을 지킨 가수 의리의 선아이 강태관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광고 듣기 전에 강태관 씨의 신곡 사슬 같은 사랑 함께 들었습니다.
6: 아, 뭐 국악을 넘나들면서 네. 또 가요를 넘나들면서 다양한 장르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또 경연도 하셨었잖아요.
7: 맞아요.
6: 어떠셨어요?
7: 무명전설이라는 프로그램에 나갔는데 예. 야, 진짜 오랜만에 오디션 프로그램 나갔는데 너무 많이 긴장했었어요.
5: 아니 근데 전주 대사슴놀이를 하신 분은
6: 아 그러니까 무슨 긴장을 한다고.
5: 전혀 긴장 안 될 것 같은데.
7: 아 긴장이 많이 됐어요. 왜냐면 저는 오랫동안 판소리를 해왔던 사람이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 트로트계에서는 좀 신인이에요. 그래도
6: 아니 미스터 트로트로 얼마나 본인을 알렸는데 아직 뭐 신인이라뇨.
7: 근데 이제 무대 경험은 정말 예.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어린 친구던 후배던 뭐 선배던 간에 트로트로 무대 경험을 많이 쌓았던 분들이랑은 그래도 차이가 제가
6: 확실히 너무 떨려요.
7: 떨리고 그 내공이랄까요? 그분들이 판소리 대회를 나오시면 당연히 제가
6: 아 그런 거구나. 네,
7: 당연히 제가 더 잘하겠죠. 근데 이제 판소리만 하다가 트로트 경연을 나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공이 좀 내가 아직 조금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6: 겸손합니다.
5: 아니, 근데 보통 판소리 하신 분들은 약간 목소리가 약간 허스키한 게 느껴지거든요.
7: 네.
5: 근데 강태관 씨는 전혀 안 그래요.
7: 전혀 안 그래요?
6: 제가? 맞아요. 요즘 그냥 가수분들하고 그냥 목소리 똑같은데.
5: 그냥 트로트 가수예요.
7: 아 그래요?
5: 네, 전 그래서 판소리 하신 게 맞나? 그랬거든요.
6: 아, 살짝 판소리 한 소절 못 믿으시니까.
7: 그러니까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송림 깊은 골로 한김생 내려온다. 뭐 이 정도인데.
6: 아 역시 시원하다.
5: 이야.
7: 근데 그 저 목소리를 들으시면은 제 이름을 듣고 노래를 들으시면은 그 대중분들은 좀 오해를 많이 하세요.
6: 왜요? 왜요?
7: 맨날 뭐 쟤는 또 국악한다.
6: 어? 안 그런데. 네.
7: 저는 그래서 좀 억울한 거예요.
6: 좀 서운하네. 네.
7: 그래가지고 제가 그 가면 쓰고 하는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6: 네, 복면가왕.
5: 네. 복면가왕.
7: 아 동방송사인가요?
6: 예. MBC입니다. 네.
7: 거기를 나가고 싶어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좀 이미지 탈피를 하고 싶은 거예요.
6: 네. 이름, 다른 장르도 좀 불러보고 네.
7: 이름을 몰랐을 때도 과연 국악이라고 할 수 있을까?
6: 아.
7: 네. 강태관은 국악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국악한다고 계속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6: 선입견 같아서. 네.
5: 그렇죠. 그럴 수 있죠.
7: 그래서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6: 아 이건 인정이다.
7: 아무도 모르시고 거기에 제 친구 도진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6: 이도진 가수.
7: 도진이만 알더라고요.
6: 아. 친구는 안 해.
7: 누군지 알 것 같은데 계속.
6: 야. 아 그럼 어때요? 어떤 장르가 더 매력이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7: 트로트랑 국악 중에요?
6: 네.
7: 저는 둘 다 너무 매력이 있지만 그래도 오래 해온 판소리가 조금은 더
5: 아마 그거는 네. 평생
6: 몸의 배인
5: 못 떠날 것 같아요.
7: 맞아요. 네.
6: 그래도 국악을 잘하시기 때문에 뿌리, 또 구성진 노래를 하시는
5: 뿌리잖아요. 뿌리
7: 맞아요. 네. 뿌리라고도 하고 이제 뭐 제가 일생을 다 바친
5: 그러니까
7: 진짜 제가
6: 지금도 맞아요. 공연도 하세요. 국악 그럼요. 공연도 가 다대는 멀티네.
5: 그러니까
7: 그리고 또 오해를 또 하시는 게
6: 또 다른 오해.
5: 오해가 이렇게 많아.
6: 두 번째 오해
7: 많아요. 제가 미스터트로 나왔을 때 저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0년째 판소리를 하고 있는 강태관입니다 라고 인사를 했거든요.
6: 네.
7: 근데 일반인 분들은 20년 동안 판소리를 하다가 그만둔 강태관입니다 로 아시더라고요.
6: 아 이로 아예 전향했다고 네. 생각하시는구나.
7: 그 송가인 선배처럼
6: 아
7: 전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6: 하지만 강태관 씨는 멀티다. 네. 여러분 이거 기억해 주셔야
7: 저는
6: 됩니다.
7: 저는 그만뒀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국악 관계자분들께서는
6: 안 하나 보다 이렇게
7: 안 찾으세요.
5: 서운하시겠네 또. 그럴 수도 있겠다.
7: 찾으시질 않으세요.
6: 자 이제 강태관 씨 다시 꼭 찾아주시고요.
7: 찾아주세요.
6: 그러니까. 이 트롯계에서도 찾아주셔야 되는데 아니 그러면 네. 별이라는 노래는 어떻게 부르게 되신 거예요?
7: 별이라는 노래는 그 제목이 별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별이 있잖아요. 네. 하늘의 별도 있고 그쵸? 있는데 이거는 이별의 별이에요.
5: 아 진짜?
6: 어? 네. 슬픈 곡이네.
7: 되게 슬퍼요. 사실 이거 녹음할 때 그 조용수 작곡가님께서도 곡을 쓰셨는데 네. 녹음할 때 엄청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아~ 한 6시간?
6: 계속 불렀어요?
7: 네.
6: 야 대단하다.
7: 한 마디 한 글자 단어도 아니고 한 글자씩 녹음했거든요.
6: 우와!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
7: 약속한 이건데 약속 계속.
5: 아, 그러니까 한 글자 한 글자마다 그 느낌이 살아야 된다 이런 네. 이런 거겠죠. 네.
7: 영수형의 곡이 너무 좋은데 너무 너무 훌륭하고 너무 너무 좋은데 단점이 너무 어려워. 아.
6: 자 그럼 이걸 강태관 씨가 어떻게 불렀는지 예. 별이라는 곡 저희가 같이 청해 듣겠습니다. 네.

0: 네, 강태관 씨의 별.
1: 어, 또 다른 아, 느낌이네요.
2: 야, 아련하죠.
0: 근데 이 진짜 6시간, 7시간 이렇게 녹음하면
2: 네.
0: 솔직히 욕 안 나와요?
1: 난 나올 것 같아. 난 나올 것 같은데.
0: 나올 것 같아.
1: 아니 왜냐면 나중에 아 어쩌라는 거야? 약간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2: 근데 경수 형이 어. 디렉의 신이에요.
0: 아.
1: 잘 달랩니까? 예. 하게 만드는 거야.
0: 감정을 잘 맞아요. 추스려가면서.
1: 그래서 정말. 그런 주옥 같은 곡들이 야. 많은 이유가 있군요.
2: 당근과 채찍을 정말 절묘하게.
0: 진짜?
2: 오, 너무 좋다! 라고 했다가 어 이건 다시 해볼까?

0: 조련하시네.
1: 그러네.
0: 아, 오늘 또 뭐 태관 씨 덕분에 많은 얘기를 또 듣네요.
1: 녹음이 다 끝나고 나면 그 완성도 때문이라도 욕은 못 하겠다.
2: 맞아요. 네, 네. 요즘에 그 튠이라고 하죠. 네. 노래 하고 나서 후 보정하는 게 있는데 그 후 보정 때문에 또 얘기가 또 많더라고요. 근데 영수 형은 정말 후 보정 없이 바로 발매를 해도 될 정도까지 녹음 받으세요.
0: 가수들한테. 네. 야. 아, 이제 태근 씨는 이렇게 트로트도 했고 국악도 이제 하고 계속 네. 있잖아요. 네네. 앞으로 좀 어떤 가수로 남고 싶다는 포부도 있을 것 같아요.
2: 아, 제가 방송을 할 때마다 누차 저의 롤 모델은 조용필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올라운더시잖아요. 정말 세대를 아우르시는 그런 분이신데
1: 음악적으로는 네. 이분은 어떻게 늙질 않는 것 같아요.
2: 맞아요.
0: 진짜요. 계속 새로운 장르를 맞아요. 시도하시니까.
2: 맞아요. 20대 분들도 좋아하세요.
1: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2: 작년에 조용필 선생님 콘서트도 다녀왔는데
1: 아, 진짜?
2: 와. 와 정말 20대 분들도 많으시고 정말 어린 친구들부터 40, 50대, 60대, 70대까지도 다 세대를 아우르시는 그런 모습이
1: 그 연세에 목은 어떻게 관리하나 몰라요.
2: 그러니까요.
0: 신기하다.
2: 저는 그 연세가 제가 그렇게 되면은 그 목소리가 나올까가 네. 너무 저는 사실 걱정 반이거든요. 목소리도 사실 늙잖아요.
1: 맞아요. 늙어요.
2: 네. 네. 근데 그렇게 될까? 너무 저는 너무 거기 걱정되더라고요.
0: 그 정도로 오래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또 그쵸. 네.
1: 그분이 젊었을 때는 이거 무지하게, 무지하게 했거든요.
2: 이거요?
0: 네. 손으로 지금 표현하고 계십니다. 아, 술?
1: 아, 안 보이는구나 이거. 네. 술을 엄청 좋아하셔가지고.
0: 태가 씨 어때요? 좀 좋아하는 편입니까?
2: 저는 좋아는 하는데 자주는 못 먹어요.
0: 아, 그럼 더 오래 쓸 수 있겠네요.
2: 제가 숙취가 좀 있어가지고.
1: 아니 근데 그 가수들은 네. 술이 안 좋죠 목에?
2: 많이 안 좋죠.
1: 많이 안 좋죠.
0: 아, 확실히 네. 달라요? 부르고 네. 다음날?
2: 근데 또 두 부류가 있어요. 술을 드시면은 잘 된다는 분도 계시고.
1: 아 그래요?
2: 네. 술을 드시면은 또 아예 안 된다는 분이 있으신데
0: 그렇구나.
1: 저는 술 먹은 다음날 목소리 자체가 잘 안 나오거든요.
2: 저도 그래요.
0: 아 그러면 두 분은 자제하셔야 됩니다. 네.
2: 그리고 그 조금 약간 알딸딸한 상태에서 잘 드시는 분이 있어요. 또.
0: 아 노래를 네.
2: 저는 아예 음치가 됩니다.
1: 그래서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겠는데 콘서트 때 술을 반병 정도 마시고 올라간다는 분이 있어요.
0: 그래야 더 잘 된다. 네. 약간 그래야... 일종의 기름칠인가요?
2: 맞아요. 시동을 거는 있어요. 거죠. 시동을 거는 거죠.
0: 야, 근데 하지만 배우 아나운서와 강태관 님은 안 드시는 게 더 좋은 맞습니다. 소리를 낼 수 있다. 네. 아, 오늘 강태관 씨하고 정말 앞으로의 또 포부도 함께 들어봤는데 마지막 곡은 또 어떤 곡을 또 선사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2: 마지막 곡은 네. 달의 눈물.
1: 달의 눈물.
0: 어떤 곡이에요?
2: 달의 눈물이라는 노래인데 참 슬픈 사연이 있어요.
0: 왜요?
2: 예. 네, 이 드라마가 2022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0: 네.
2: 그 K본부에 예. 달이 뜨는 강이라는 드라마의 주제곡이었어요.
0: 우와, OST도 부르셨구나.
2: 네, 그 남자 배우분의 메인 타이틀곡이었어요. 그런데 참 아,
1: 드라마가 안 떴죠.
2: 아, 드라마가 시작은 좋았어요. 시작은 예. 그 시청률이 아주 좋았거든요.
1: 좋았는데?
2: 배우분께서
0: 아, 그 이슈 때문에 네, 안 좋은 이슈
1: 안 좋은
0: 때문에
1: 사고쳤구나 사고쳤구나
2: 맞습니다.
0: 그때 너무 속상했겠다 태권 씨.
2: 너무 속상했어요.
0: 남자 메인 테마면
2: 맞아요.
0: 거의 끝날 때까지도 나오는 곡인데
2: 맞아요.
1: 아니, 드라마가 중간에 종영됐어요?
2: 중간에 네. 남자 배우분이 바뀌셨어요.
0: 아 교체가 됐었구나.
1: 아 이러면 또 시청률이 나오기 힘들지.
2: 근데 처음 시작은 괜찮았거든요. 한 제가 알기로 7% 때, 오, 8%대 나왔었어요.
1: 괜찮게 나왔네.
2: 네, 괜찮게 나왔어요.
0: 근데 너무 속상했겠어요 개인적으로는.
2: 네, 한 3회 4회까지 너무 신나가지고 와 드디어 막 이랬는데 네. 뻥
0: 아, 네. 태관 씨는 전혀 그런 문제가 없는 가수라는 거 여러분
2: 없습니다.
0: 알아주시고요.
2: 없습니다.
0: 이 노래는 역주행되기를 좀 저희가 기대해보면서 같이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달의 네. 눈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태관 씨 오늘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저희와 함께한 시간.
2: 야 진짜 이렇게 자주 불러주시니까 너무 좋아요.
0: 오, 또 놀러와주세요.
2: 네, 얼마든지요.
1: 자, 아쉬운 분들에게
2: 네
1: 작별의 인사 한 말씀,
0: 한 말씀.
1: 해주시죠.
2: 야, 자 확깨는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들 진짜 요즘 여름 너무 덥잖아요. 몸 조심하시고 감기도 조심하셔야 되고 비 피해 또 조심하셔야 돼요. 다음에 또 불러주시기를 저는 기대하면서 신곡 사슬 같은 사랑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0: 네 멋진 가수 강태관 씨와 함께했습니다. 태관 씨 오늘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수요일 확계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1: 네, 아 강태관 씨와 함께 즐거운 시간 저희가 또 마련했었는데요. 앞으로도 많이 아껴주시고요.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9211번님의 신청곡입니다. 서지호예요. 돌리도.

0: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나요?
1: 선물은 무슨 선물이요? 확개라 듣고 문자 보내서 받아.
0: 어? 샵 2848 말이에요? 어디 보자. 현관문 번호키 파격 할인 울산 부자열쇠에서 디지털 도어락 설치권, 족발이 맛있는 집 더만족에서 식사권, 무거동 숙성한우 전문점 도우에서 식사권, 경주 보블로 가든이 아름다운 로스터리 카페, 수제 케이크 전문점 엘가든에서 음료권, 울산의 별빛과 야경을 커피에 담다 성안동 골든드랍 커피앤베이커리에서 음료권도 있네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할아버지.
1: 뭐 이렇게 선물이 많아?
0: 진짜 최고다.
1: 장발장이 훔쳐간 빵으로 유명한 바게트 왕자 슈크림 공주에서 주전 몽돌 쿠키 세트, 제주도에 안 가도 울산에서 고등어회를 즐긴다 읍내 해물전빵 명촌점에서 식사권,
0: 와우!
1: 21년 경력 오사카 출신 셰프가 만드는 오마카세급 판초밥 스시 전문점 시바스시에서 식사권,
0: 우후!
1: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순간 사진의 명가 마틸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바쁜 하루 속 나만의 쉼이 필요할 때 도심 속 여유로운 휴식 공간 애스틴 호텔에서 1일 주중 숙박권,
0: 끝난 줄 알았쥬? 공공기관 판촉물 그린 기프트에서 레디앤반전 립스틱 세트, 신선한 재료와 깔끔한 분위기에서 호텔식 중식을 저렴하게 대성 스카이렉스 뒤편 중식당 청월에서 식사권, 아름답고 건강한 손끝 케어의 시작 신정동 네일제이에서 네일아트 케어 이용권, 성안동 농협사거리 좋은 재료만 고집하는 365 식욕식당에서 한우갈비탕 식사권, 범서온천에서 이용권, 하늘에서 느끼는 감동과 전율 울산 페러파크에서 패러글라이딩 체험권을 드린대요. 너무 좋다.
1: 가족보다 화개라가 낫네.
0: 진짜네.
2: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 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3: 유동 골뱅이,
2: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5: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네, 오늘 수요일 학계라는 가수 강태관 씨와 함께했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찾아와 주셨어요.
3: 맞습니다. 우리 강태관 씨 앞으로도 많이 또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또 많이 노래 들어주셔야 또 더 잘 나갈 수 있으니까요.
2: 그러니까요. 그래야 또 우리 모시죠.
3: 예, 네. 학계라 또 놀러 와야죠. 그렇습니다. 자, 강태관 씨와 함께한 시간 이제 마무리하고요. 아, 사슬 같은 사랑도 여러분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지원이의 남자답게 남겨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2: 자, 저희는 내일 오후 2시 2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3: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 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삼호동에서 20년 넘게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서은영입니다. 꽃집을 찾아주시는 분들에게는 아름다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꽃을 찾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죠. 꽃을 고르는 분들을 보고 있으면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어쩌면 훨씬 더 행복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받는 분의 감동도 크겠지만 건네는 분의 행복 또한 결코 작지 않으니까요. 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목소리 그리고 작은 친절을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하루가 기분 좋은 꽃향기로 가득하길 응원합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오픈 예정 1551 8454 동원 개발.
1: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2: 요즘 그렇죠 뭐.
1: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 드림 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2: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1: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 드림 센터.
3: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4: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5: 잘 모셨어.
4: 어디로?
5: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4: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5: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4: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6: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7: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6: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8: 4시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6%

0: 가까이 급락하며 6,400선까지 밀렸습니다. 지수는 어제보다 398.66포인트, 5.80% 내린 6,471.17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은 5거래일 만에 순매도로 돌아섰는데 매도세가 몰리면서 장이 열린 지 6분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나와 프로그램 매도 호가의 효력이 잠시 멈췄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오후 한때 1397원까지 내려왔는데 1300원대로 떨어진 건 지난해 10월 2일 이후 약 10개월 반 만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공급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인 용산공원 조성특별법 개정안은 반환된 미군기지 주변 산재부지를 활용하는 캠프킴 등 복합시설 조성지구에 대한 공원, 녹지 기준 완화가 핵심입니다. 복합시설 조성지구에 한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개발 행위를 불허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공원녹지법의 예외조항을 둠으로써 국토교통부 장관 주도로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서울시 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도 협조 대상이지 허가 대상은 아니다라며 국토부가 마음을 먹으면 그냥 밀고 나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SNS를 통해 공개하고 미국 국방부에 지시할 때까지 우리 정부는 이를 사전에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소셜에 밝힌 내용은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미국 정부의 관계자들도 전혀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그래서 저희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한미 정부 당국자는 아무도 내용을 몰랐다며 장관인 저와 미 측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해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해 6.3 지방선거 당시 유세 지원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오는 27일에서 28일 열리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 초청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정 원내대표의 연찬회 초청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겠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저녁까지 경기 남부와 충청권, 남부지방 등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60mm 사이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국에서 30도에서 34도의 분포를 보였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9.8도입니다. 강다솜입니다. MBC 4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드라마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엔 감정을 보여주는 손목시계가 등장하죠. 설렘, 흥미진진뿐 아니라 실망, 격한 수치처럼 불쾌한 감정도 명확하게 아는 순간 마음이 진정된다. 매트 리버맨이란 미국 심리학자도 비슷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 이른바 감정 라벨링만으로도 뇌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전두엽이 활성화된답니다. 즉, 이 마음이 뭔지 찬찬히 응시하고 이해하려는 노력.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꽤 많이 풀린답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요즘 즐겨 먹는 술이요? 당연히 태아르죠. 턱 쏘는데 깔끔하게까지 자꾸 찾게 돼요.
1: 퇴근길은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0: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1: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 탁주 태아르.
2: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실내 온도는 늘 26도에서 28도 사이로 유지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합니다. 더위에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를 차 안에 절대 혼자 두어선 안 되며, 만약 이상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119나 1339로 전화해 도움을 청합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0: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0: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1: 아니, 우리 제작진 또 제보를 해주셨어요.
0: 예.
1: 어제 방송 끝나고 문천식 씨 저랑 따로따로 갔잖아요. 왜?
0: 네.
1: 자전거 타고 왔으니까 집에 바로 안 가고 어디로 새야겠다? 그런 말하고.
0: 아, 이걸 대본에 쓰면 어떡하냐고.
1: 아니, 방송국에서 일하면서 내가 뱉는 모든 말이 씨앗이 될 거란 생각 안 해요? 그런 각오를 하고 살아야지.
0: 아, 군잣말 같은 건데. 아.
1: 그러면서 또 덧붙였다면서요. 몇 시간 동안 나랑 연락 안 될 거예요? 이렇게. 아, 연락 안 되는데 어디로 센 거예요?
0: 아, 매니저까지 뭐, 알아봤어요.
1: 핸드폰 안 터지는 데 있었던 거예요?
0: 사담 하나 봐라 내가 이제.
1: 해요. 어차피 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입 열면 사담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어디로 섰어?
0: 아니, 이제.
1: 생규?
0: 가을바람이 살랑살랑 저 멀리서 오길래 어디 야장이 없어지기 전에.
1: 아, 야장 얘기를 어저께 하루 종일 하더라니.
0: 네. 밖에서 한잔하고 싶었는데.
1: 울지로 야장 이런 데 땡긴다고.
0: 그러고 싶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었나 봐. 그 부를 친구가 없어요.
1: 아, 네. 이제 배려심이 는 거지.
0: 아, 하루 이틀 전에 연락을 해야 되는데 급 안 돼서 그러니까. 집에 갔어요.
1: 네. 얼마나 재미없는 얼굴로 들어갔을까. 유라 씨 아마 그랬을 거야. 여보, 무슨 일, 안 좋은 일 있었어? 이렇게. 셀레다가 집으로 곧장 간 남자들의 네. 얼굴이 따로 있잖아. 왜?
0: 근데 이건 왜 물어보신 거예요, 정선희 씨?
1: 아, 문천식 네. 씨한테 다소 반가울 만한 연구 결과가 나와가지고 여쭤봤던 거예요.
0: 뭐가 있길래요?
1: 자,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한 700명을 대상으로 이런저런 조사를 했대요.
0: 네.
1: 제3의 장소, 그러니까 집하고 직장 말고 네. 뭐 카페나 체육관 등등 사람들과 어울리는 장소가 삶의 질을 높인다. 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답니다.
0: 오, 거 봐요. 그래서 제가 집이 아닌 제 3의 장소를 한 번씩 가는 겁니다.
1: 인정.
0: 아, 심신의 안정을 준다. 지금 이런 결과 나와 있지 않나요?
1: 예?
0: 예?
1: 비슷한 게 있어.
0: 그죠?
1: 죽도 살았지. 에휴, 이거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0: 에.
1: 심리적 안녕에 기여한다.
0: 아, 그렇죠. 여러분, 저에게 그 제 3의 장소, 뭐 야장, 이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저에게 심리적 안녕을 좀 주는 겁니다. 예.
1: 그 문천식의 문이 열고 닫는 문이에요? 그 문 열고 그냥 나가버리려고?
0: 그럴 문자예요. 어? 그럴 문 씨 제가. 예? 그럴 문.
1: 아. 그럴 문도.
0: 제가 늘 책을 보잖아. 예?
1: 네?
0: 제가 말하면서도 웃긴다.
1: 그래. 네. 그 양심은 있어.
0: 나 왜 문 씨야? 글을 본 적이 없는데 책을 본 적이 없는데 나 왜 문 씨야?
1: 아, 너무 웃긴다.
0: 예.
1: 아니, 근데 뭐 술집이나 뭐 요식업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뭐 등에 속해 등등이라는 거에 속해 있는 거는 장소가 도서관, 커피숍, 음식점, 뭐 여가 시절, 식료품점 뭐 다 있어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새도 돼요.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열심히 살았다면 하루 정도는 새도 돼요.
0: 예, 그리고 멀리 안, 여러분 집 근처에 있어요. 그럼 괜찮잖아. 그리고 법망 안에서 움직여요, 여러분.
1: 예, 맞아요. 생각보다 여러분 겁이 많아요.
0: 쫄보예요. 은근 쫄보라 여러분. 아무도
1: 대범한 척하는데 여러분 생각보다 겁이 많더라고요.
0: 개그맨 되고 길바닥에 침 뱉은 적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저는 진짜로.
1: 두 번. 예. 딱 두 번 있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자기 배에
0: 제 몸에 뱉었지. 예. 제, 여러분 만취해서 제 몸에 뱉었지 길에 뱉은 적 없어요.
1: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0: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1: 아, 그러니 여러분 천식 씨 걱정은 예.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0: 그렇습니다.
1: 새긴 새는데 들어올 대로 셉니다.
0: 예. 여러분 혹시 저 말고 여러분들
1: 어디로 새시는지
0: 오늘 일 끝나고 나 집에 안 간다 이런 분들.
1: 나도 진짜 나이 들면서 좀 새는 게 재밌다라는 걸 좀 각성했어요.
0: 누나는 너무 장건 사람을 잘하기 때문에 한번 새도 돼요.
1: 네, 저는 그렇게 좀 거짓말하고 새요.
0: 네, 여러분 오늘 끝나고 어디 가시는지 우리 형님들 뭐 당구 치시는지 아니면 뭐 도서관 가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죠?
1: 좋아요.
0: 네.
1: 자,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거 50번, 긴 거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0: 그렇습니다.
1: 조용필 씨의 노래 준비했어요.
0: 아, 이 노래 좋죠.
1: 그대 발길 머무는 곳에.

0: 네, 조용필 선생님의 조용필 씨의 그대 발길 머무는 곳에 듣고 오셨고요. 네. 여러분 문자 소개해드리기 전에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1: 아, 네. 8월 19일 오늘입니다. 오후 5시 울산 서부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된다고 해요. 물 충분히 드시고 또 이웃의 안전 살피시면서 더위에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너무 더운 하우스에 들어가지 마시고 네. 그쪽 계신 우리 지인분들 계시면 또 안부 전화 좀 넣어주십시오.
1: 맞아요. 또 알려드리고.
0: 네. 오늘 저희 여러분들의 동선을 여쭤봤는데 제 네. 3의 장소 이게 정서적으로 좀 도움이 된다고
1: 궁금하다,
0: 하니.
1: 궁금하다.
0: 예예. 1171님. 아 저는 지금 퇴근길에 네. 곰장어 집에 들러서 볶음으로 포장하겠습니다.
1: 볶음 포장.
0: 예. 와이프랑 저녁에 한 잔 먹으려고요. 아 너무 좋다.
1: 곰장어 볶음 너무 네. 맛있죠.
0: 그 첫 잔에만 들리는 소리가 있잖아요.
1: 맞아.
0: 이 공기 빠진 소리거든요. 두 번째 잔에는 안 나.
1: 진짜?
0: 이 귀한 한 잔을 배우자에 건넨다. 천생연분 사랑하는 거지. 예.
1: 많이 신났구나. 행복하구나 지금.
0: 죄송합니다.
1: 지금 이분하고 같이 꼼장어 볶음 포장해서 같이 퇴근하시는 분 같아요.
0: 예, 저 지금 1171님이랑 손잡고 가고 싶어요.
1: 나도 살짝 지금 네. 땡겼다. 꼼장어 볶음. 7017님. 저는 새우 소금구이 야장 갑니다.
0: 야장이요?
1: 시원한 맥주랑 함께 할 거야. 5시 되면 튀어나가야지. 부럽지요 천식 씨. 나 울어.
0: 나 울어.
1: 너, 나 웃어.
0: 웃어.
1: 하시면서 명랑쾌활하게 보내주셨어요. 어, 소금구이. 난 너무 좋아하는데.
0: 난 6시까지 일하는데 5시 혼자 가시면.
1: 그 약간 배가 고플 때, 그 출출할 때, 그 첫 잔이 생맥이야. 막 살얼음이 있어. 그걸 딱 잡고 이제 벌컥벌컥벌컥 할 때 짠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0: 너무

0: 타가지고 그죠? 어. 민크하게 되는 그 시원함.
1: 그치. 미간을 이렇게 저절로 찡그리게.
0: 새우구 이제 드시고 대가리는 이제 튀겨가지고.
1: 튀겨야지. 아. 고기 이제 짭조름하니까 계속해서 또 맥주를 부르죠. 아. 큰일 났네.
0: 열심히 일하시죠 정선혜 씨 우리는. 허숙자님. 저는 사교 댄스 갑니다. 아침 5시 반에 출근해서 일하고 마무리로요. 운동 1시간 하고 집으로 고고합니다. 아. 60대예요.
1: 아름다워요.
0: 수장님 멋있습니다.
1: 사교 댄스 추신 분들 제 주변에도 네. 많이 계시는데
0: 많이 계시고.
1: 이게 그렇게 좋대요.
0: 저희 장모님은 라인 댄스에 빠지셔가지고
1: 네. 이것도 발놀림을 네. 계속 맞아요, 편안하게 해줘야 맞아요. 돼서 인지 기능도 올라가고
0: 그럼요, 그럼요.
1: 굉장히 좋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멋지게 사는 언니들 보잖아. 네. 막 빛이 나. 얼굴도 막 피부도
0: 그럼요.
1: 너무 좋으시고
0: 달라요.
1: 맞아요. 네. 어쨌든 다른 분들 새는 얘기예요. 우리는 침샘이 샌다 진짜.
0: 자 오늘요 제 3회 장소가 주로 축구장인 분 소개하겠습니다. 에? 손수호 변호사님 만난 날이에요.
1: 맞아 축구 네. 너무 좋아하시죠. 지라시 법률사무소 문앤정 4부부터 함께합니다.
0: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처음 듣는 것처럼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샵 8001번이에요. 문자 안 보내보셨죠?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장도 가요. 50원의 정보 이용이 있고요. 긴 문자 보통 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1: 가끔은 밖에 구해달라고 하고 싶을 때가 많아. 여기에 이 기름기로부터 나를 구해줘.
0: 아니요. 저를 짊어지세요 누나. 저는 누나의 십자가입니다.
1: 너무 미끌거려. 안 짊어져. 잘. 너무 미끌거려. 자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네. 유니베라
0: 주식회사 올드프레쉬
1: 음주엔 티맵 대리
0: 한월사이언스 타타타
1: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0: 안터지는 맥스보탄
1: 성원 에드피아
0: 키움증권
1: 백조싱크
0: SK케미칼
1: 브람스 안마의자
0: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1: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0: IS통서
1: 올품
0: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2: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2: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필요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제초제는 타타타. 한얼 사이언스.
0: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지라시 웃음 편지 안 들으면 손해. 지라시 웃음 편지 안 쓰면 더 손해.
6: 정말 손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웃음 편지 쓰실 배짱이 씨?
7: 맞습니다. 안 쓰면 진짜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꼭 두 대.
6: 월 1200만원 상당의 상품과 상품이 걸려있는 지라시 웃음 편지.
7: 작은 에피소드 하나도 좋습니다. 웃음 편지방에 올려주세요.
6: 저희가
8: 집요하게 살려드리겠습니다.
5: 지라시 웃음 편지 안 들으면 손해. 지라시 웃음 편지 안 쓰면 더 손해.
9: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선임 화이팅. 아빠 조심히 마. 핸드폰 좀 보지 말고.
7: 아, 좋아다. 좋아. 몇 살 때죠?
10: 이게 6살 때인가 5살 때인데 어떡해. 벌써 4학년이 돼가지고 어제도 저랑 한 바탕에.
7: 이제 질 텐데 무슨 식사.
10: 말을 안 듣는.

0: 아유, 주아 이때도 똑 부러졌잖아요.
1: 맞아요.
0: 논리에서 밀릴 걸. 그 여자애들은 4학년 때 논리를 펼치잖아. 우리가 져요.
1: 맞아요. 네.
0: 자, 제목 아들 출생의 비밀.
1: 어, 출생이군요.
0: 서울에서 한재희님이 주신 사연입니다. 30만 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요. 10만 원 상당의 상품 추가로 받는 주간 베스트 후보, 200만 원 상당의 상품 받는 월간 베스트 후보 되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정선혜 씨, 문천식 씨. 저는 오후 4시만 되면 두 분 방송을 위해 라디오 채널을 듣기 위해서 돌리는 게 아니라 네. 아예 그냥 MBC에 미리 채널을 고정해 놓는 애청자입니다.
0: 아름다운 분이시다.
1: 예, 지라시 사연 소개되는 게 제 버킷리스트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들 태어날 때 이야기를 꺼내보겠습니다. 우리 아들은 출산 예정일이 지났는데도 나올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결국 병원으로 향했고 그날 바로 입원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분만 유도제를 맞아도 아이는 나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야, 괜찮아?
2: 안 괜찮아. 자기야. 난 물 좀 줘.
1: 아, 근데 안 돼. 의사 선생님이 제왕절개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아무것도 주지 말랬어. 시간이 갈수록 아내는 점점 지쳐가고 결국 더 기다리는 건 힘들겠다는 의사 선생님의 판단으로 우리는 갑자기 제왕절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0: 맞아, 이럴 때 있어요.
1: 첫 아이였고 모든 것이 갑작스럽게 진행되다 보니 저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3: 마취동에서 설명하실게요. 여기 서명하시고요. 청구서 확인서 잘 읽어보시고 사인하실게요. 수술동의서에도 사인하실게요. 여기에 인적사항 적어주실게요.
1: 예. 그렇게 저는 뭐가 뭔지도 모르게 정신없이 이것저것 막 적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수술은 시작됐죠. 드디어 우리 아들이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0: 그랬죠.
1: 마취에서 덜 깨어난 아내를 챙긴 후에 저는 아기가 너무 보고 싶어서 면회 시간에 신생아실로 내려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들을 보며 우와, 아기 천사다. 아, 그렇게 감동하고 있었는데 네. 간호사 선생님들이 저를 보는 분위기가 좀 이상한 겁니다.
0: 왜요?
1: 한 분이 저를 보더니 옆에 있는 선생님하고 뭔가 얘기를 쑥덕쑥덕하고 제가 쳐다보면 말을 멈추기도 하고요. 또 다른 선생님이 들어오더니 저를 한번 보고 다른 선생과 또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속으로 왜 저러시지? 내가 뭐 잘못했나? 생각했지만 짐도 챙기고 잠도 자야 해서 저 혼자 집으로 돌아왔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병원에 도착하자 아내가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왜 뭐?
3: 도대체 뭐라고 적은 거야?
1: 뭐가?
3: 자기 혈액형 뭐라고 썼냐고.
1: 어? 그때서야 신생아실 간호사 선생님들이 왜 저를 그렇게 쳐다봤는지 알게 됐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제가 간 후에 간호사 선생님 두 분이 아내가 있는 병실로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들어오신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서로 조심조심 쭈뼛쭈뼛 들어오시더래요.
3: 선생님이 얘기하세요.
4: 아, 선생님이 얘기해요. 선생님이 네. 발견했잖아.
3: 아니, 선생님이 하세요.
4: 선생님이 하그랬잖아요.
0: 뭔데요? 왜들 그러세요? 뭐 잘못됐어요?
1: 그러자 한 분이 아내의 귀 쪽으로 바짝 다가오셨대요.
0: 아니, 무슨 일인데?
4: 저기, 상무님.
0: 예.
4: 아, 저 혹시 네. 그 남편분께 애기 혈액형 숨겨드릴까요?
0: 에? 왜요?
4: 그 아기 혈액형이 그 산모님하고 남편분 사이에서는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어가지고.
0: 에? 아니 그게 무슨?
4: 아니 아무래도 그 아기 혈액형을 남편분께 말씀 안 드리는 게 어떤 가정의 평화라든지.
0: 잠깐만요.
4: 예.
0: 그럴 리가 없잖아요.
1: 순간 아내는 생각했답니다.
0: 잠깐만. 그럼 혹시 아기가 바뀐 거 아니에요?
1: 네? 아니 그게 무슨?
0: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어머 어떡해. 아기가 바뀌었나 봐.
1: 그러자 이번에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깜짝 놀라고 그때부터 병원도 바빠지기 시작한 거죠. 결국 신생아실에서는 자고 있던 우리 아이를 깨워 아들을 깨워서 피를 뽑아 혈액형 검사를 했는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0: 그렇죠.
1: 당연히 아기가 대성통곡을 했고
0: 어떡해.
1: 우리 아들이 울기 시작하니까 옆에서 자던 아기도 울고 또 그 옆에서 자던 아기가 울고 또 그 뒤에 아기가 울고
0: 어머 어떡해.
1: 결국 신생아실에 자고 있던 모든 아기들이 줄줄이 다 울게 된 겁니다. 새벽에 신생아실은 아기 울음소리를 가득 차고 간호사 선생님들은 깬 아기들을 달래느라 그날 밤새도록 고생하셨다는 얘기.
0: 어머.
1: 그런데 충격적인 건 검사 결과 저희 아기의 혈액형은 변함이 없었어요.
0: 그래서 내가 간밤에 한숨도 못 잤다고. 자, 혈액형 뭐야?
4: 아, 네, 맞아요. 솔직하게 그 아버님께서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0: 아, 빨리 말해, 빨리. 뭐야?
5: 아니, 나는 당연히 A형이지.
0: 아우, 진짜 이 왼수야.
5: 아니, 왜 여보? 뭐?

0: 엄마와 아기 혈액형을 비교했을 때 이 조합으로는 이런 혈액형이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만 계속했던 거래요.
1: 내가 자기 때문에 어제 병원 발칵 뒤집혔었어 어제.
0: 그날 이후 저는 간호사 선생님들 따가운 눈총과 아내의 구박을 받으며 퇴원할 때까지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기분으로 지냈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어이가 없죠. 제 글씨 하나 때문에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피도 두 번이나 뽑고 아내는 갑자기 사연 많은 여자가 되고 저는 아들에게 출생의 비밀까지 만들어줬네요. 그래도 다행히 모든 오해가 풀렸고요. 우리 아들은 지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1: 다행이다.
0: 그리하여 저는 제가 만든 이쁜 감옥에서 예? 사랑하는 간수와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1: 야, 진짜 한바탕 정말 시트콤 같은 일이 펼쳐졌었네.
0: 고생하셨네 진짜.
1: 그러니까 이게 혹시 아이가 바뀌었을 수도 있다라는 그쵸? 어떤 의혹이 다시 피검사까지 하게 만든 거잖아요.
0: 실제로 아기가 바뀌었다는 맞아. 설정으로 일본 영화 그렇게 아빠가 됩니다 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1: 진짜 그것도 너무 명작이었죠.
0: 그렇죠.
1: 근데 실제로 영화뿐만이 아니라 그런 뉴스가 가끔 있단 말이에요.
0: 있어요.
1: 천에 하나 많은. 근데 아빠는 A를 흘렸었을 뿐이다. 예전에는 우리 때보다 또 뒤에 조금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약간 혈액 검사 결과가 정확치 않았어.
0: 아 맞아요.
1: 섞이고 막 서류가.
0: 우리 때 어렸을 때 그죠?
1: 그래서 오랫동안 30년 정도 자기가 A형이라고 생각해 온 그 B형을 가진 맞아요. 개그맨 홍기훈 씨가
0: 아 맞아.
1: 오래도록 MBC의 소시미들 모임에 껴가지고 리더 역할을 했어요.
0: 본인 A형이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1: 그 자기가 A형이라고 계속 주장하면서 자기도 소심하다고. 근데 앞만 봐도 육반 대장군인데 나중에 알았죠. 네. B형이었던 걸.
0: 네. 그런 분들 많을 겁니다. 고유희님 맞아요. 우리 아들도 병원에서 바뀌는 줄 알았어요. 너무 잘생겨가지고.
1: 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도대체 이 비주얼이 나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나왔지? 이런.
0: 겸손하시네요.
1: 아니 그럴 수 있으니까 부모님들은. 자 광고 듣고 네. 계속해서 함께 할게요.

0: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1: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 닭주 태화루
2: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3: 요즘 그렇죠 뭐
2: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3: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2: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4: 1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3: 5
4: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3: 2
4: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3: 1
4: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5: 9월 남구에 옵니다 IS 동서
6: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7: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8: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9: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10: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9: 구추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10: 브랜드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9: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만인죽에서 간편식세트
10: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세트
9: 대한민국 한우의 새기준 꾸석지 돌판한우 상품권을 드립니다

0: 사는 이야기.
1: 아, 선혜 씨 우리 짠할까요?
0: 네, 짠. 짠. 잠깐만요.
1: 예?
0: 제 옆에 문천식님 계세요.
1: 어? 어머,
0: 저기요. 개그맨 문천식 씨 맞죠?
1: 아, 예, 안녕하세요.
0: 오, 대박. 아, 저 사진 한 장만 찍을 수 있을까요? 저 팬이에요.
1: 아, 무조건이죠. 예, 오세요, 오세요. 아, 같이 오신 분은 남자친구?
0: 아, 아니요. 아직 썸이에요.
1: 아, 남자분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쁜 분을 잡으셔야지. 두 분 결혼 이제 사회 봐드릴게요.
0: 실화입니다, 여러분.
1: 예?
0: 김주선님이 보내주신 실제 사연이에요. 지난 일요일에 포장마차에서 천식 씨 봤다고.
1: 그래요?
0: 저는 두 분 결혼하면 사회 봐드릴게요라는 멘트에서 아 이거는 문천식 씨다. 안타까운 사람 있으면 저랑 술 한잔해요. 좋은 일 있어서 커플들 예. 보면은 결혼하면 제가 사회 봐드릴게요. 이게 예. 문천식 씨가 계속 주고받는 어떤 예, 관용어고 명함이에요.
1: 일요일 밤 영등포역 앞에서
0: 아마 그럴
1: 예,
0: 거예요.
1: 예, 맞을 예. 겁니다. 예.
0: 사연자분이 뒷얘기를 전해주셨어요.
1: 예, 예.
0: 문천식 씨 말을 듣고 나서도 썸남이 고백을 안 하길래 사연자분이 먼저 고백했대요. 아니 어차피 좋은 감정인데 길게 끌 필요 있어요? 우리 사귀어요 이러면서.
1: 와
0: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1: 축하드립니다. 결국은 제가 좋은 일을 했잖아요.
0: 근데 예. 이거 술김에 한 말은 아니잖아요. 문천식 씨는 늘 그 결혼식 사회 봐주는 것들이 좋아하잖아요.
1: 저는 이렇게 사회 많이 봐드렸어요.
0: 예. 예. 그러면 그분들 결혼식까지 가게 되면 연락 주십시오.
1: 파이팅입니다.
0: 예. 샵 8001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1: 네. 예. 오늘은 이 주제로 가보죠. 술김에 내뱉은 말.
0: 야 이거 기억들을 하실까? 어떤 공약이나 그리고 지켜야 되는 약속인데 술김에 충동적으로 내뱉은 건 기억을 안 할 수가 없겠다.
1: 네.
0: 일단 의식의 흐름대로 내뱉은 말이에요. 또는 그쵸. 취중진다.
1: 여러분은 어떤 맥까지 내뱉었었는지 보내주십시오.
0: 아, 난 진짜 옛날 신인 때 하나 있다.
1: 뭐 있었어요?
0: S본부에 있을 때.
1: 선배님한테 뭐 되던 거 아니죠?
0: 했어요.
1: 뭐라고?
0: 근데 그분이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 아니 술을 자꾸 권하시길래 네. 제가 가면서 악마.
1: 이러고 아, 악마요? 선배한테? 어머 어머.
0: 근데 그 악마가 발음이 뭉개져가지고 왜냐면 뒤에서 동기가 제 뒤통수를 쳤대요. 그래서 결국은 악마 이렇게 된 거지.
1: 다행이다 다행이다.
0: 근데 제가 손가락을 계속 악마 악마 이랬대. 그 선배를 가리키면서.
1: 누나 기억나? 저도 신인 때 누나랑 김효진 선배한테
0: 와우
1: 누나들이 반지한 셈을 알아요 그래가지고
0: 여러분,
1: 제가
0: 여러분 문천식 씨가 컵을 깼어요.
1: 저는 선배들이 다 스타니까 다 완전 부자인 줄 알고 사연이 있는 걸 모르고 제가 나만 지하 사는 줄 알고 제가
0: 좀 힘들 때였는데 자기가 좀 뭔가 자기 말에 집중시키려고 진짜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을 생신인인데 맥주잔을 딱 내려놨는데 그게 힘 조절이 안 돼서 깨진 거예요.
1: 아, 그 이가 나간 잔이었나 봐.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0: 그러니까
1: 남자 선배들이
0: 지도 놀래고 우리도 놀래고
1: 야 일어나 너 자식 일어나가지고 얼차려 저기 계단 전부터 찍고 와
0: 전부터 찍고 왔다 갔다 한 다섯 번 했죠. 정신 차리려고 자기도 놀랬어.
1: 죄송합니다 선배들. 네,
0: 맞아 이런 것들
1: 술김에 내뱉은 말
0: 예, 술김에 그냥 직관적으로 내뱉은 여러 네. 말들을 올려주세요.
1: 문자 샵 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보통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0: 문자 소개되시면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고 전화 연결까지 되시면 C3 홈케어 세트 얹을게요.
1: 문자 주시는 동안 노래 듣고 올까요?
0: 볼빨간 사춘기입니다. 우주를 줄게.

0: 네, 술김에 뱉은 말 한 번씩 볼까요?
1: 아, 8353님. 몇 년 전 가족 모임에서 술 한잔 마시고 큰 조카에게 너 시작할 때 삼촌이 냉장고 사준다.
0: 우와.
1: 큰 소리 펑펑 쳤어요. 둘째 조카가 삼촌 나도 이래서 네? 누나네 자식 3명 다 사준다고 했는데 오. 올해 조카가 둘이 결혼했어요. 냉장고 두 대값 나갔고 아직 한 녀석 남았습니다. 아, 나 진짜 이놈의 술이 웬수지. 이거 몇 백인데.
0: 삼삼은 국 900 나가시게 됐습니다. 예.
1: 아직 하나 남았고 예. 600 나가신 거죠.
0: 나간 게 600 이제. 아, 다음 거는 이제 신형으로 사셔야 되니까 420.
1: 군천.
0: 천이슬 딱 깨지네.
1: 아, 얄며. 딱 깨진대. 근데 진짜 네. 약간 기분 좋아서 조카 사랑에 삼촌이 호언장담 했겠지.
0: 네.
1: 그치, 그럴 수 있지. 이거는 그런 분들 꽤 있을걸요.
0: 아, 근데 너무 비싼 걸 안 사셔도 될 거지 않을까요?
1: 아니, 요즘 가전제품 너무 비싸던데.
0: 삼촌 비스포크 맞추면. AI 냉장고 문천식처럼 생긴 양문형 AI
1: 아이스박스 안 되겠냐 아이스박스
0: 아이스박스가 뭐
1: 아이스박스로
0: 아 죄송합니다 비스폭땡 예.
1: 늦었어
0: 예, 상표 운영 죄송합니다 예.
1: 최진식 진행자가 왜 이래요
0: 아 미안합니다 이게 영어 단어라서 제가
1: 말로 말릴 틈도 없이
0: 미안합니다
1: 괜찮아요
0: 예.
1: 그래도 다행인 게 청취자 여러분이 우리한테 큰 기대 안 해주셔서 그래도 뭐 PD가 정장 한번 있겠지
0: 제가 그것도 한번 했잖아요 제가 귀여운 땡도 있잖아요 제가.
1: 아 예.
0: 귀여운 땡.
1: 귀엽다. 1872님.
0: 뒤에 땡만 붙이면 되는 거 실수했네 죄송합니다.
1: 예. 술 먹고 들어가서 부모님 결혼기념일날 유럽여행 보내드린다고 큰소리 탕탕 쳤는데 네네. 그걸 엄마가 녹음까지 하셨더라고요.
0: 녹음까지.
1: 저 지금 여행비 마련하느라 돈 아끼는 중인데 하루하루 너무 힘들어요.
0: 오.
1: 근데 이렇게 술이 또 실수도 하지만 이 실수로 인해서 우리가 뭐 조카 사랑도 표현할 수 있고 네. 또 부모님께 효도할 수도 있고 기회를 준다 이렇게 그쵸. 좀 모두 전환해서 생각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0: 아 그렇죠. 유럽 여행 네. 괜찮. 홈쇼핑에서 또 할부가 될 겁니다. 그러면
1: 맞아요. 네, 좋은 상품 많이 나와 있고.
0: 네. 네. 얼마 안 할 거야 한 700 두 분이면 이제 1400 이렇게 하니까 할 수 있어요. 예.
1: 실수 하나로 부족해? 오늘의 오점이
0: 제가 여러분께 시세를 좀 알려드릴 수 있잖아요, 제가.
1: 아, 예. 아, 난 너무 이제 진행이 편한 게 초반에는 진짜 여러분이 저를 오해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아 문천식 좀 그만 잡아라, 기름 그만 주여라, 뭐. 그랬어요 진짜로. 근데 이제는 저를 보면 많이들 혀를 차주세요. 아유. 정선희 씨 고생이 많아요.
0: 이상한 애랑 방송하느라 힘들죠, 정선희 씨.
1: 아, 이상하진 않은데 네. 약간 그 있잖아 집안에 네. 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내놓기 힘든 그런 어떤 역사를 가진 삼촌. 네. 약간 그런 입장.

0: 충북 남부그럼.
1: 그렇습니다.
0: 아 재밌다. 재밌어. 지루할 틈은 없네요. 문천식 씨와 함께하는 하루가.
1: 감사합니다. 1730님. 네. 저희 부장님은 맨날 나처럼 열린 부장 없지. 나만큼 오픈마인드. 이렇게 트여있는 부장이 없을 거야. 하시길래 제가 술을 먹고
0: 어머.
1: 열리긴 뭘 열려. 바지 지퍼가 맨날 열려있더라. 하고 받아버렸습니다. 동료들한테는 영웅이 됐지만 그 부장님은 저를 자주 외면하세요.
0: 근데 라임 너무 잘 살렸다. 이 와중에 열리긴 뭘 열려. 바지 지퍼 맨날 열려있더라.
1: 바지...
0: 야 진짜 개운했겠다 그날 하루는.
1: 예,
0: 그 순간만큼은. 근데 이렇게 돼서 또 부장님이랑 특별한 서사가 생기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또 나중에 부장님하고 특별히 더 가까운 관계가 될 수도 있다고는 내가 장담 못하겠는데 이렇게 마무리해봅니다. 아우 그 술이 웬수다 진짜. 3284님 8090 시절 부모님이 하숙을 치셨어요.
1: 네.
0: 대학생 때 봉사 동아리 활동해서 후배들한테 술 먹으면서 방 없으면 언제든 삐삐쳐 부모님이 하숙 치신다 라고 했어요.
1: 오.
0: 그날 이후 방 없다고 제 삐삐 하루 종일 호출 한 80번 정도는 찍더라고요.
1: 아하,
0: 맥시멈.
1: 이거 지킬 수 없는 약속 하시면 안 됩니다.
0: 이게 다 이게 예전에 그 어른들이 하시던 표현 중에 다정이 병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1: 다정이 병.
0: 네. 그 이 다정한 마음이 연료가 돼가지고 자꾸 병을 만드는
1: 있을 거예요.
0: 문준식 씨 몸에 항상 그런 생각 나요. 다정이 병이다. 형이 결혼식 사회 봐줄게. 야 형이랑 한잔해. 형이 위로해줄게.
1: 와이프한테 많이 혼납니다.
0: 그죠. 근데 뭐 가끔은 그 연료가 세상을 또 움직이기도 하고 사람을 일으키기도 하니까. 80번이 찍힐 정도면 어떡하니?
1: 고생하셨습니다.
0: 어떡하니? 6518님.
1: 술 취해서 괜한 말을 해가지고 제가 손녀 학원비를 6년째 내주고 있어요.
0: 우리 할머님이실까? 할아버지.
1: 할아버지 것 같아.
0: 왠지.
1: 우리 은서 수학은 할아버지가 책임질게. 수학은 할아버지 해줄 거야.
0: 6년째. 6년째 수학을 포기를 안 해. 할아버지 때문에.
1: 와.
0: 수포자였으면 좋겠는데.
1: 수학학원 괜찮은 데는 월에 한 50하거든요.
0: 아 견적 또 내는 거야.
1: 예, 12달이면 600씩 6년 3600. 싹 간.
0: 사랑도 돈으로 다 계산을 해봐요. 그러면은. 나중에 연애 한 7년 차다 그러면.
1: 할아버지 수학만 하시기 바랍니다. 영어 수학하면 이제 2000대로 올라가니까. 예.
0: 할아버지 손녀가 수포자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가끔
1: 있었다.
0: 6년이면 에이. 허리가 휘청.
1: 하루 종일 화이팅.
0: 김수희님이 결혼하고 싶어 술 마시고 전화해 남편한테 먼저 프로포즈 했어요. 괜히 했어. 지하의 노래 들을까요?
1: 그렇게 진행한다고?
0: 할 말 없을 땐 예. 노래 들어요.
1: 그래요.
0: 술 한잔해요.

0: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술 김에 내뱉은 말.
1: 좋은 말이 많이 나오죠. 술 김에는 그죠. 뭐 사랑에 너밖에 없어.
0: 좋아. 얼마냐고 그러니까. 계산해 보라고 빨리. 6313님 예. 친구랑 둘이서 술 마시고 803 등산 한번 가야지 했다가 다음날 아침 7시에 나가서 등산하고 집에 오니까 저녁 6시 아. 죽을 뻔했습니다.
1: 저도 딱 한번 803 올라갔다 온 적이 있는데 여기
0: 근데
1: 힘듭니다.
0: 술 마신 다음날 올라가는 건 무리지 않아요?
1: 아, 올라가면서 아마 헛구역질 많이 하셨을 거예요.
0: 아우. 예. 아우야 진짜 고생하셨다.
1: 그 약속을 지켜내셨네 그래도.
0: 예, 전화 연결해서 예, 예. 자세한 어떤 등반 내용을 좀 들어보죠.
1: 알겠습니다.
0: 803 통신원
1: 연결됐습니다.
2: 안녕하세요. 부산에 있는 803 통신원 정진표입니다. 네. 저는 20대 때 취업 준비 같이 하던 친구랑 술 먹던 중에 친구가 등산하자고 하길래 803 가야지 했다가 다음날 숙취 때문에 올라가면서 죽을 뻔했다가 내려왔습니다. 아. 이상 803 통신원 정진표였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진표님.
2: 안녕하세요.
0: 아이고, 고생하셨네. 올라가는데 얼마나 걸리던가요?
2: 올라가는데 왕복으로 한 8시간 좀 안 된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중간에 쉼표 안 찍으셨죠?
2: 쉬었어요.
0: 아, 쉬셨어요.
1: 쉬셔야 돼요. 저도 예. 10년 전인가 갔다 왔었는데 여기 네. 진짜 힘들어요, 803이.
0: 헛구역질 안 나왔어요?
2: 많이 나왔죠.
0: 그죠?
1: 아, 고생하셨습니다.
0: 네. 그 전날 과음을 좀 하셨을 거 아니에요.
2: 좀 많이 먹고 저는 안 갈 생각 그냥 말만 했는데
1: 말만 했대.
2: 친구가 갑자기 집 앞으로 찾아오는 바람.
0: 대박. 아이고. 아, 친구는 네. 쌩쌩하셨어요?
2: 네, 친구는 좀 많이 쌩쌩한 편이었어요.
0: 아, 친구는 아. 진짜 갈 생각에 들떠서 좀 네. 절제하셨나 보다.
1: 그런데 우리 정진표님은 또 남자니까 지기 싫어서 또 그냥 가신 거죠?
0: 또 약속을 네. 했으니까.
1: 아, 그렇지.
0: 그렇죠. 해장은 뭘로 하셨어요?
2: 그때는 내려와서 이제 집 근처에 해장국집 갔는데 네. 네. 네, 그거 먹다가도 또 그냥 소주 한잔 먹자 하길래 먹고
0: 그렇죠. 그렇죠. 먹고 죽는 거지 뭐. 이틀 연장.
1: 그래도 정상에 네. 올랐을 때 기분은 최고셨죠?
2: 아, 근데 기분은 진짜 좋았어요.
1: 아, 맞습니다.
0: 803이 네. 유명하더라고요.
1: 대구 803. 거기 기도도 많이 오세요. 왜냐면 수험생 두신 자녀분 어머니도 오셔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0: 맞아요. 맞아요. 네. 그 친구분 지금 연락되세요?
2: 지금 가끔 진짜 한 번씩 연락돼요.
0: 아, 아, 예. 아마 그 친구에게도 803이 되게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을 것 같아요.
2: 아직까지 카톡 사진에 있는데 네. 그 친구는 아직 가족들하고 열심히 등산 다니고 있더라고요.
0: 아, 톡방 네. 프로필에는 803 찍혀 있나 보다. 네. 그 후로
2: 그 차는 지리산.
0: 아, 지리산. 네. 그 후로 산 타신 적 있으세요?
2: 다 산 아니요. 안
0: 아, 추억이 트라우마가 되어 저장됐다.
1: 예, 803이 네. 마지막 산이 되어버렸네요.
0: 어떻게? 네. 자, 그러면 오늘 또 방송에 연결되셨는데 그 친구분께 한마디 하실까요? 아니면 아내분께? 가족에게? 누구에게도
2: 저희 좋습니다.
1: 와이프. 아, 좋습니다. 네. 아내분께. 네.
2: 사랑하는 소영아, 지금 임신해서 일도 하고 힘들 텐데 조금만 더 힘내고 나도 열심히 자기 도와주면서 할 테니까 좀 조금만 참고 더운데 화이팅하고 우리 가족 열심히 건강하게 사랑하면서 삽시다. 사랑해요.
1: 사랑해요까지.
0: 아니 너무 기대되겠다. 네. 첫째예요?
2: 네, 첫째.
0: 아, 진짜.
1: 아, 진표 씨 축하드립니다.
0: 오, 진짜 축하드려요.
1: 네,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네. 그러면 언제 출산 예정이세요?
2: 내년 1월 말이요.
0: 아, 그럼 임신 초기시구나. 네, 오, 네. 세상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2: 아, 저 근데 한마디만 더 해드릴까요? 네. 어제 저희 장모님 생신이셨는데.
0: 네.
2: 제가 축하한다고 전국방송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1: 오, 예, 하세요, 하세요.
2: 어머니 생신 축하드렸습니다. 이제 말씀드리네요. 또.
1: 네, 아, 최고 사이네요.
0: 어머님도 네. 밖에 나가 자랑하시. 아니 우리 사우가 세상에
1: 정서방이 정서방이 그냥 세상에. 천국 방송에서 그냥
0: 우리 사우가 진짜 진국이야 이러시면서.
1: 네. 진표 씨 멋있습니다. 자, 오늘 퀴즈도 준비하셨죠?
2: 네. 네.
1: 퀴즈 부탁드립니다.
2: 저는 이 음식으로 해장을 하는데 어떤 음식으로 해장을 할까요? 1번 냉면. 2번 라면, 3번 짜장면.
1: 네, 냉면, 라면, 짜장면 중에 맞춰주세요.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걸 50원, 긴 걸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0: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7: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6: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7: 백조 싱크.
8: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이것도 기넥신이네?
9: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8: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2: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4: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5: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4: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5: 혹시 TVX 멤버십?
4: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5: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4: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1: TVX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6: 올바른 품질하면
7: 올품,
6: 올품하면
7: 올바른 품질.
6: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7: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6: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7: 올바른 품질.
8: 네, 팔공산 통신원께서 해장한 음식을 퀴즈로 내어주셨는데.
9: 어, 이거 좋죠. 해장에 짜장면 3번.
8: 아, 그렇죠.
9: 옛날에 그런 거 있었는데 짜장면 해장할 때 이렇게 먹으면 짜장면에서 물이 많이 나온다고. 위산 때문에 막.
8: 맞아요.
9: 이런 썰도 있었는데.
8: 고춧가루 좀 뿌려서 먹을 만합니다.
9: 맛있어. 네. 이강욱님, 9668님, 1898님 이분들 포함 정답자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8: 산울림 노래 준비했습니다.
9: 너의 의미.
8: 네, 이 노래 들으시고요. 네. 뉴스까지 들으시고요.
9: 저희는 5시 5분에 또 아이용.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 안각화박물관장 이승희입니다. 수천 년 전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특별한 공간을 찾아 두 곳의 바위에 그림과 문자를 새겨 그들의 생각과 염원을 담았습니다. 방구천의 양각화는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같은 공간에 서 있는 지금 우리에게 경이로움을 안겨줍니다. 방구천의 양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지 어느덧 1년이 넘었습니다. 울산 안각화박물관은 그 경이로움을 누구나 제약 없이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는 무장애 전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시공간을 넘어 장애를 넘어 모두에게 열려있는 선사의 메시지, 울산 안각화박물관에서 그 가치를 직접 만나보세요.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0: 데세이.
1: 야, 뭐 먹을래?
2: 해장국?
1: 오, 좋지. 이 근처에.
2: 에이, 해장국 하면 진사골이지. 순대, 내장, 수제비 싹 다 무한리필인데.
1: 와, 사장님, 남는 게 있나요?
2: 24시간 언제나 든든하고 푸짐한 진사골.
1: 울산이 만든 해장국 진사골 감자탕을 응원해 주세요.
3: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4: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로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상류 급경사 계곡으로 집중호우 시 물이 한 곳으로 모이는 지역에서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하천 주변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5: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5시 뉴스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기간 개파 간 대결 양상이 극심했다는 평가와 관련해 치열한 경쟁을 하다 보니 당원끼리 내상이 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오늘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에서 김민석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신임 지도부를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박성준 당 수석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화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당 대표께서 포용하고 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야당을 분열시키고 갈라치기해서 본인이 원하는 연임 개헌으로 가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한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 자당 중진 의원들의 골프 회동에 관해 대통령이 국정에 대해 논의할 진정한 의사가 있다면 야당 대표를 부르면 되는데 야당 중진 의원을 불러 사실상 몰래 골프 회동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본인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대한민국 미래를 생각해 개헌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다면 야당 대표를 만나서 당당하게 공식 의제로 삼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및 선거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임명된 이태한 특검이 선관위 사태를 수사해온 검경합동수사본부에 인력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이 특검은 오늘 오후 합수본이 위치한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1시간가량 김태훈 합수본부장을 만난 뒤 취재진과 만나 검찰 내부 인력 상황이 좋지 않아 풀로 지원받기는 힘들 것 같다면서도 최대 범위에서 협조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합수본 인력 상당수가 특검팀 파견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과격한 행동을 보이는 아이를 제지하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0대 세종 유치원 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4부 구창모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당 교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500만 원의 벌금형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사가 교육 현장에서 돌발 상황에 대응하는 재량을 행사한 것이라며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면서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4도, 부산 25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6도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구 33도, 대전 32도 등 29도에서 3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비 소식도 있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저녁 사이 경기 남부와 충청권 남부지방에는 많게는 60mm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9.4도입니다. 고강용입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0: 안녕하세요. 바둑기사 신진서 구단입니다. 저는 2020년 삼성화재배 결승을 뼈아프게 기억합니다. 실수로 내준 1국을 만회하려다 2국을 두면서도 마음은 3국에 가 있었고 그 틈을 파고든 상대에게 다 이긴 바둑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 패배는 저에게 현재를 집중하는 법을 가르쳐줬습니다. 지나간 실수도 오지 않는 결과도 눈앞의 한 수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후회가 밀려올수록 붙잡아야 할 건 지금 내가 둘 수 있는 한 수입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2: 요즘 그렇죠 뭐.
1: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2: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1: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울산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4: 지금은

0: 정선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들어가시지요.
1: 갑자기 또 손석희 시대인 거예요? 오마주?
0: 네. 아, 1, 2부에 제가 너무 경거망동한 것 같아서 네. 3, 4부에 차분히 가보겠습니다.
1: 여러분 귀엽죠? 자주 보면 좀 귀여워요.
0: 국내에서 나이 50 중에 이렇게 귀여운 친구 몇 명 없어요.
1: 없어. 네. 지루할 틈이 없어 아주. 자, 이렇게 이런 색깔에 맞는 민담과 만담 사이 또 준비되어 있는 시간이죠. 4343님이 네. 어린아들이 차에서 지라시 처음 듣는데 특히 두 분의 민담 만담 꽁트를 아주 재밌어 했습니다. 어이구. TV 영상이나 쇼츠 등만 접해왔던 아이가 집중해서 듣는 모습이 아주 신기하고 귀엽더라고요. 이제 영상 말고 지라시 들려주려고요. 와!
0: 감사합니다.
1: 사실 저희가 자격은 안 됩니다만 예. 최대한 성심성의껏 잘 꿰매 보겠습니다.
0: 저희가 아이들의 도파민 잘 관리되도록 그죠? 예. 쇼츠를 물리쳐 보겠습니다.
1: 미안한데 네 도파민 먼저 관리하시면 안 돼요.
0: 생방송이 네가 뭐예요, 네가?
1: 아니 마지막 존칭어로 균형 잡았잖아요.
0: 알겠습니다. 네. 예.
1: 존중합니다.
0: 예. 쇼츠 영상 그 이상의 재미를 선사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민만사 기대해 주시고요.
1: 네. 예. 문자 샵 8001번으로 함께하시면 됩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 필요하고요.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추가되죠.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0: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에어비앤비,
1: 음주 후엔 티맵 대리,
0: 주식회사 본컴퍼니,
1: 주식회사 두드림 SNC,
0: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1: 환인제약,
0: 빅토스,
1: 국민연료 썬연료,
0: 음식물 처리기 휴렉,
1: 데이팩,
0: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2: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에 날뛸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에 날뛸 타임.
1: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3: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5: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6: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중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5: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문어크림,
6: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5: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6: 달가리 박준영의 싱크표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0: 민담과 만담 사이.
1: 204번째 이야기, 인도의 민담. 이발사와 유령 이야기를 소개해드립니다. 이 민담을 듣고 느낀 교훈이 뭔지, 민담 속의 인물이나 동물, 소재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여러분만의 생각을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0: 옛날 인도의 어느 작은 마을에 가난한 이발사와 그의 아내가 살았죠. 이발사는 날마다 부지런히 손님들의 머리를 깎았지만 살림살이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아내의 입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불평불만의 잔소리가 쏟아집니다.
1: 여보, 여보 꼬리, 이리 와서 잠깐 앉아봐리.
2: 어?
1: 우리 잠깐 얘기 좀 하자스대.
2: 아, 또 왜 그래 꼬리? 나는 그 잠깐 앉으란 말이 제일 무서워.

0: 하이.
1: 어, 여기 쌀 통 좀 봐봐 하이. 텅 빈 지 오래스대. 어? 먹을 게 하나도 없다 하이. 돈도 없다 하이. 당신은 매일 일하는데 왜 돈이 안 모이냐 난. 혹시나 몰래 비상금 빼돌리는 거 아니냐 하이.
0: 아이 듣다 보니 기분이 좀 껄쩍거리. 나도 아주 높아까지 어? 싹둑싹둑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 데서 때
1: 열심히만 하면 뭘 하냐 하이. 지에 먹을 게 있어야지 먹을 게.
0: 이 사람 보겠을 때 큰일 날 사람 할 어? 적당히 좀 하라 꼬리 숨 먹히게 하지 말.
1: 뭐 하이 이 양반이 하이.
0: 아 지금 내 머리 꿀밤 먹인걸?
1: 그랬을 때
0: 아주 이제 남편을 때리기까지 자 안 내겠거리. 나 이렇게는 못 살아.
1: 얼씨구리? 내 마음대로 했다 했을 때
0: 얼씨구리 얼마나 나 지금 나갈 거야.
2: 엉망이다. 어쨌든 이발사 남편은 아내에게 꿀밤까지 맞고 야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면서 이발 도구를 싹 챙겨가지고 집을 나와버렸어요.
0: 두고 보라 할 반드시 부자가 돼서 돌아오기 거리. 그전엔 절대 집에 돌아오지 않겠을 때.
2: 큰 소리는 떵떵 쳤는데 이게 당장 갈 곳이 없네. 그렇게 정처 없이 걷다가 해가 저물 무렵 숲 한가운데 커다란 나무 아래 털썩 주저앉았어요.
0: 아이고 내 팔자할 큰 소리는 치고 나살라 말라. 대체 어디서 돈을 벌어도 부자가 된다면서 때. 에라 모르겠다. 오늘 그냥 여기서 자야겠거리.
2: 그런데 하필 그 숲에는 유령이 살고 있었어요.
1: 뭐지? 사람이 거리껏 나는 이 숲에 무시무시한 유령이 딱 이런 걸로 바깥에 만나볼까? 나를 없애버리겠다.
0: 뭐야 유령이랄? 사람 자는데 왜 깨우고 그래 거리? 참 그래야.
2: 이게 보통 사람이라면 혼비백산에 달아나고도 남았지. 근데 오밤중에 갈 곳도 없고 있던 이발사가 살기 위해서 그냥 잽싸게 머리를 굴린 거예요.
0: 가만히 있어봤을 때 유령씨 너 운 좋은 줄 알아요.
1: 뭐라 할
0: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이 자루에 잡아넣은 유령이 몇이나 되는지 아냐 할?
1: 그 자루에 유령을 잡았다 거리
0: 맞았을 때 나 그냥 이발사가 아니다 할. 유령 잡는 이발사다 할. 못 믿겠으면 직접 보라 거리. 자 이거 보라 할.
2: 이발사가 자루 속에서 꺼낸 건 손님의 뒷머리를 보여줄 때 쓰던 작은 거울이었습니다.
0: 여기 내가 잡아놓은 유령이 들어있다 할. 한번 인사해 보라 거리.
1: 근데 얘 어디서 많이 봤는데
0: 뭘 어디서 보기는. 유령들은 다 거기서 거기지 뭘 따져 할.
2: 거울이라는 걸 꿈에도 몰랐던 유령은 거울 속에 지 얼굴을 보고 진짜 다른 유령이 자루에 갇혀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0: 너 뭐든지 한다고 했겠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 할. 마침 이발 연습을 요즘 통 못했거리. 앉아봤을 때 지금부터 이발을 시작한다 할.
1: 앞머리
0: 까불어 너 자꾸 그러면 자루 꺼내 볼거리. 가만 있어. 자 오른쪽으로 살짝 좋았을 때 이렇게 밀고 자 반대쪽 살짝 꺾어. 그렇지. 고개 숙여봐. 그렇지.
2: 이발사는 신이 나서 나 필요 이상으로 열심히 한다. 어쨌든 유령의 머리를 이쪽도 싹둑 저쪽도 싹둑 지 맘대로 막 잘라댔어요. 그렇게 한참 시간이 흘러 참다 못한 유령이 슬그머니 도망을 가려고 하자
0: 동작 그만 할. 거기 서라 할. 좋게 말할 때 가만히 있어 할. 자루 속에 들어가시지 않다면 지금 당장 금화 천잎하고 큰 집 한 채하고 그리고 그 집 창고를 벼로 가득 채우거라 마스 때.
2: 사람이면 불가능했겠지. 근데 유령에겐 식은 죽 먹기였죠. 뚝딱뚝딱 큰 집을 짓고 금화 천잎과 창고를 채울 벼까지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발사는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들어갔어요.
0: 마살라 나마스테 내가 왔을때 여보 당장 나와봐라 할.
1: 어머나 이게 다 뭐라 할.
0: 자 이걸 좀 보라고 스테.
1: 어머나 세상에 이게 다 금 땡나야 바드
0: 감사하다고? 이게 끝이 아니야. 이리 와봐 할. 음? 저기 집도 있고 스테 벼도 왕창 갖고 왔다고 거리.
2: 그런데 이 순간에도 유령은 아직

0: 옮기지 못한 벼포대를 끙끙거리며 나르고 있었지.
1: 자, 빨리 빨리 움직인다. 동작이 느리다, 유령커리.
2: 알겠어. 카미라 하이.
1: 일 대충 할 거야, 그렇게? 또 자로 들어가고 싶어? 아주 그냥.
2: 아닙니다, 하이.
0: 그런데 그때였어요. 땀을 뻘뻘 흘리며 벼포대를 나르는 조카의 모습을 유령의 삼촌이 발견한 겁니다.
3: 조카, 너 지금 유령 체면 떨어지게 포대 들고 뭐하냐?
2: 삼촌이?
3: 아니, 유령이라는 놈이 인간 집에 벼포대나 나르고 있냐? 이거 다 유령 집안 망신이다.
2: 삼촌이 몰라서 그럴 거래. 저 집에 무시무시한 이발사가 산단 말이세?
3: 야, 이발사가 이발사지 뭐가 무섭다는 거냐?
2: 우리 유령을 잡아서 사료 속에 가둬버린다고요?
3: 아, 멍청한 녀석이네. 사람이 유령을 어떻게 자루에 가둬거리에난.
2: 진짜야, 진짜 내 눈으로 진짜 봤다니까리. 자루 속에 유령이 있었다.
3: 아이고, 제대로 속았구만. 있어봤을 때 그러면 삼촌이 가가지고 확인해 보겠어나 말라.
0: 그날 밤 삼촌 유령은 씩씩거리면서 이발사 집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서늘한 기운을 느낀 이발사는 얼른 거울하고 이발 도구를 챙겨 밖으로 나갔죠.
3: 네가 내 조카를 속였다는 그 이발사냐?
1: 아, 당신도 그 자료 속으로 들어가고 싶나마스테? 못 믿겠으면 자, 보라고 할!
0: 이발사가 거울을 척 하고 내밀자 삼촌 유령도 자기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3: 진짜네. 진짜로 유령이 갇혀있다.
1: 그러니까 삼촌도 앉으라 할.
3: 왜 앉으라는 거래?
1: 머리 깎아야지, 커리.
0: 그렇게 큰소리치던 삼촌 유령까지 이발사의 연습 상대가 되고 말았죠.
3: 아이야, 조용히 해라 마을.
2: 내 머리 어떻게 거리? 이거 완전 까치집 됐마스테. 우리 이제 이걸로 밤에도 못 돌아다닐대.
0: 결국 머리가 엉망이 된 삼촌 요령과 주카 요령은 둘이 나란히 벼포대를 짊어지고 새벽 내내 이발사의 집 창고를 오갔죠. 아우, 띨띨해. 그리고 마침내 창고에는 벼가 가득가득 쌓였어요. 그렇게 이발사는 재치와 임기응변으로 위기를 벗어났고 큰 부자가 되어 아내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나마스테.

0: 네, 4minute의 거울아 거울아 듣고 오셨고요. 네. 6669님. 민만사 처음 듣는 우리 딸이 근데 엄마 저분들 왜 저러셔? 이러네요. 크크크.
1: 많이 아파. 우리 많이 아파. 우리 많이 아파. 진짜 많이 아파.
0: 애기야 놀랍지만 아저씨는 이게 직업이야.
1: 돈 받아.
0: 저기. 심지어 우리 선임은 열심히 해서 만 원 더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누나 진짜 존경스럽다. 누나 친구들 지금 다 사회적으로
1: 학과장.
0: 아 훌륭하십니다.
1: 성장이 고맙니다.
0: 7320님 라디오가 주는 상상력의 극한을 느끼게 해주는 이 코너 정선희 씨, 문천식 씨 새삼 참 잘하십니다.
2: 감사합니다.
0: 역시는 역시 하시면서 고맙습니다.
2: 정우야 모든 수치심을 뒤로 보낼 수 있는 따뜻한 말씀이에요.
0: 예, 제 친구가 대기업에서 이번에 상무가 됐어요.
1: 근데
0: 전 여기서 이제
1: 네가 더 벌어.
0: 누나 상무는 돈 많이 벌어요. 진짜. 아니,
2: 그냥 그렇게 네. 위안하는
0: 네,
2: 거지.
0: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2: 우리 퇴직금이 없잖아.
0: 갑자기 길이 다른 거예요.
2: 네. 아, 근데 집에 갈 때쯤 현타가 오겠죠. 한 6시 40분쯤 내부 순환에서 내가 한번 샤우팅 할 거예요. 네. 차 블랙박스를 계속 재부팅해야 돼.
0: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6873님 교훈 놓치지 않으셨어요. 네. 역시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나마스테.
2: 아, 그렇죠. 네. 최태영님. 세상에서 제일 경계해야 하는 건 거울에 비친 자신이다.
0: 오, 최태영님.
2: 아니 이렇게 저희가 산티나게 옮겨도 여러분이 이렇게 교양을 찾아주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맘 놓고 쌍스러워질 수 있잖아요.
0: 공구위원님도 우리는 진짜 이발소 부부스 때 손님이 많아도 걱정 없어도 걱정스 때 적당히가 없다 할 교훈은 마누라한테 맞아도 참았을 때 그게 상책이었을 때. 아이고.
2: 왜 그렇게 카리스마 넘치고 가죽 자켓에 막 바이크 타고 다니시던 오빠들도 다 이렇게 귀결되는 걸까요? 마지막에.
0: 그러니까요. 결국 와이프 말을 잘 들어야 된다.
2: 이게 정답이에요? 피디님? 네. 맞아요? 이유 없이 혼나도 네. 이유를 묻지 않고 그냥 혼나는 거예요?
0: 그럼 왜 용 피디한테 물어봐요.
2: 아니 많이 혼난 얼굴이라.
0: 용 피디나 나나 다 잡혀 사는 거야 누나.
2: 지금 보니까 이 셋 중에 그래도 민성 피디가 제일 자기 할 말 하고 사는 것 같던데.
0: 민성이는 잘해 와이프한테.
2: 아, 아직 어리잖아요.
0: 젊고 똑똑하고 센스 있고 그죠?
2: 7110 네. 갑자기 너무 감정이입하는 거 아니야? 7110님 네. 이발 기술이든 뭐든 기술이 있으면 밥은 안 굶는다. 맞아요. 예전에
0: 그렇죠. 그건 맞죠.
2: 계속 공부 못하면 기술 배우라고 엄마 아빠들이 계속 그랬던 이유가 네. 바로 기술의 중요함.
0: 뭐 하나만 중요성. 잘하면 돼요. 뭐 피아노를 잘 치든지 복싱을 잘하든지 맞아요. 영어를 잘하든지 그죠?
2: 좋아하는 걸로 밤샐 수 있으면 돼요.
0: 네. 네.
2: 자 이제 민만사 퀴즈 갈까요?
0: 네 민만사 퀴즈. 오늘은 인도 민담 들어봤으니까 인도 관련된 퀴즈 내어드립니다.
2: 이것은 인도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즐겨 마시는 차로 홍차에 우유와 설탕은 넣고 생강이나 계피 등 여러 향신료를 더해 마시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살라 땡땡이라는 이름으로 접할 수 있습니다. 인도의 거리 곳곳에서 작은 잔에 담아 마시는 이 음료는 무엇일까요?
0: 보기 있습니다. 1번 차이, 2번 콜라, 3번 쌍화차.
2: 정답 보내주실 곳 샵 8001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마친 분들 중 5분 뽑아서 아이스크림 보내드립니다.
0: 기다리는 동안 저희가 노래를 준비해봤습니다.
2: 럼블피쉬예요. 으라차차.

0: 네, 퀴즈 정답. 인도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차. 정답은요?
1: 1번 차이입니다.
0: 오르막과 비슷하네요.
1: 예. 그러니까요. 정답 맞추신 분 권순채님, 3320님, 4579님 이분들 포함 5분께 아이스크림 보내드리고요.
0: 네.
1: 노래 마저 들으시고 저희 광고 듣고 올게요.
0: 네.

0: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1: 오.
0: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1: 2.
0: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1: 1.
0: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1: 9월 남구에 옵니다. IS 동서.
2: 야, 뭐 먹을래?
3: 해장국?
2: 오, 좋지. 이 근처에.
3: 에이, 해장국 하면 진사골이지. 순대, 내장, 수제비 싹 다 무한리필인데.
2: 와, 사장님, 남는 게 있나요?
3: 24시간 언제나 든든하고 푸짐한 진사골.
2: 울산이 만든 해장국 진사골 감자탕을 응원해 주세요.
4: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5: 잠시 후 6시 5분부터 시사와 정보가 있는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이 방송됩니다.

0: 딱딱하고 지루하다? 골치 아프 어렵다?
1: 법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부숴드립니다.
2: 생활밀착형 법률상담 서비스
1: 지라시 법률사무소
3: 문앤정.
0: 법조계의 수호천사 손수호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아, 축구 박사 손수호 변호사님 하시면서 이렇게 최근 이강인 선수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적 소식을 듣고 SNS에 글을 올리신 걸 누가 캡처해 주셨어요.
2: 네, 네.
1: 30년 알레띠 추억의 네. 마드리드 이렇게.
2: 네. 오, 아니 야. 이강인 선수가 또 네. 굉장히 인기도 많은 우리나라 선수잖아요.
0: 최고죠.
2: 예, 그래서 이번에 파리에서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을 해가지고
1: 아~
2: 네.

0: 예전에 이제 마드리드에 그 네. 축구 보러 갔던 기억이 나가지고.
1: 아 그래서 또 예. 사진 올리셨군요.
2: 너무 멋있다. 예. 마드리드에 그냥 마드리드를 갔다 왔어 보다. 아, 마드리드에 축구 보러 갔다 왔어.
0: 예. 특히 레알 마드리드가 제일 유명합니다만 또 맞아요. 라이벌 팀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제가 거기를 좀 좋아했어요. 예전부터 어릴 때부터.
3: 그래요?
1: 네. 아니, 그래서 그럼 이강인 선수가 PSG에 있다가 이제 이쪽으로 네. 옮긴 거예요?
0: 그렇죠. 네. 그래서
2: 더 많이 받았겠지.
1: 아, 돈을 내려받고 가는 선수는 잘 없어요. 네. 올려받죠.
2: 똑같은 가격도.
1: 이적할 때는 주로 스카웃이시니까 이제 네, 올려받고. 네.
2: 아, 그래도 표현을 어쩌면 돈을 내려받고 가는 선수는 없다.
1: 아, 강의에서 더 받아야 됩니다. 더 받아야 돼요. 예, 예.
2: 아, 근데 알레티가 아틀레티 줄임말이에요?
0: 어, 예, 아틀레티코의 줄임말이어서 이제 아, 그 이 아, 클럽도 그렇고 또 클럽을 좋아하는 팬들도 그렇고 이제 알레티라고. 아틀리트라고 이렇게 줄여서 이제 부르죠.
1: 그렇군요.
0: 예, 애칭이죠, 애칭.
1: 모르시는 게 없네요.
2: 근데 스페인 축구는 우리나라 축구와 좀 스타일이 어떻게 다른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0: 제가 축구 전문가는 아니지만 약간 좀 더 아기자기한? 좀 아기자기한 그런 느낌이 좀 있죠.
2: 아기자기하다면 뭐 보는 재미가 훨씬 또 좀 더 남다른가요?
0: 그렇습니다. 좀 뭐 영국 축구는 아무래도 좀 터프하게.
1: 아, 말나게. 네.
0: 거칠게. 이런 식의 이런 남성미가 더 뛰어나다 또
2: 재밌는 표현이다. 아기자기한 축구는 그래. 처음 들어봤어요.
1: 또 옹골찬 그런 느낌 아닐까요? 매주매 자기 이렇게 탄탄하게 그죠?
2: 네. 밀도가 좀 있구나.
1: 그런가 봐요.
2: 자, 우리 손수혜 변호사님 뭐 그 일도 잘하시는데 이렇게 취미까지 일처럼 잘해내시면
0: 아니,
2: 뭐,
0: 네. 이게 취미를 거의 못 즐기는데 가끔 이렇게 또 표현을 하면은 네. 또 작가님들이 또 어떻게 알고 또 이거를 또 말씀을
2: 그럼요. 그것만 기다리니까 네. 새로 업로드 되는 자, 법률 상담 네.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또 알려드릴게요.
1: 네, 문자나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남기셔도 되고요. 홈페이지에 문앤정 게시판 있습니다. 이쪽에 구체적인 상황을 좀 써주셔도 됩니다.
2: 첫 번째로 나눠볼 얘기는 3779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1: 아, 손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희 이모께서 식당을 하시는데 얼마 전에 이런 전화가 걸려왔대요.
4: 네, 천순이 식당입니다.
5: 안녕하세요.
4: 네네.
5: 저는 안녕 못해요.
4: 응?
5: 아니, 제가 거기 음식을 먹고 나서부터 열이 나기 시작하더니 아, 나 설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기운이
4: 예예
5: 아, 예. 네, 그래가지고 병원을 네네. 갔는데 식중독이라네. 아, 병원 치료도 일주일째 받고 있는데 아, 배 아파.
4: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을. 아, 그래요. 정말 죄송합니다 손님. 저희가 보상해드리겠습니다.
5: 당연히 그래야죠.
4: 예예 예.
5: 치료비랑 정신적 피해 보상 이것까지 내가 다 받아야겠어. 아직까지 내가 기 회복
4: 아우 고생하시네. 그래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1: 그런데요, 요즘 장사가 안 돼서 이모가 식당 문을 닫을지 말지 고민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보험을 갱신하지 않아서 이모가 더더욱 비용 부담이 되셨던 거죠. 손님과 보상에 대해서 조율하려고 연락을 했더니
6: 여보세요?
4: 네, 저희 그 식당인데요. 갑자기요?
5: 맞다. 네. 제가 전에 경황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 친구도 그 식당에서 같이 밥 먹고요. 식중독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친구 것도 보상을 좀 같이 해주셔야겠어요.
4: 친구도 그러셨다고요? 아, 근데 손님 갑자기 이러시면 아유 어떻게 그래? 아, 그러면 친구분도 진단서 있으신 거죠?
5: 아, 저 친구는 집에 있는 약을 먹긴 한데 아, 암튼 얘도 위아래로 난리예요 지금. 카드 내역서 보시면 저랑 친구랑 먹은 거 나오잖아요. 아, 몰라, 두 사람 거 보상 안 해주면 저도 앞이 못 돼.
4: 여보세요?
6: 뚜뚜뚜뚜
1: 뭐 대략 이런 상황입니다. 친구분이 식중독이라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서 둘이 같이 식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을 요구하는데요. 이럴 경우 진짜 두 사람 몫까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2: 아니, 뭐가 이렇게 얼기설기해.
1: 그 사회자분은 식중독에 걸렸다는 건 여기가 귀책사고 있다는 걸 인정하시는 건가요?
2: 아니,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사실 확인도 사실 확인이지만 일단 저 자세가 될 수밖에 없어요. 혹시나 뭐 만에 하나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해야 되니까.
1: 아니, 하루에 밥을 세 번 먹는데 이 식당에서 먹은 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인간관계를 분명히 설명을.
2: 근데 문천식 씨처럼 이렇게 예. 이런 태도로 나오잖아요.
1: 예?
2: 그럼 일이 더 커져. 아니, 손님, 저희 식당에서만 밥을 드시는 게 아니라 하루 세 끼 드시는지 꼭 저희 식당에서 밥 드셔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근거가 인과관계가 증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 변호사 부르겠어요.
1: 이렇게 부르세요. 저에겐 손수 변호사였습니다.
2: 아, 네. 네. 그렇게 믿고 그러는
1: 변호사님 어떻게 돼요?
2: 근데 이게 진짜 네. 네.

0: 근데 좀 섬세하지 않아. 디테일이 없어.
1: 그렇죠. 그리고 부모님도 네. 너무 착하게만 하시고 지금 문 닫게 생긴 가게에 자꾸 보상금을 찾으셔. 손님들을 좀.
0: 아, 근데 자영업하시는 분들 문천식 씨 매번 자영업하시는 분들 챙겨드리잖아요.
1: 전 회식을
0: 이게 하잖아요. 을 중에 을이야. 자영업하시고 요식업하시는 분들이.
2: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시니까 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양쪽 방향에서 다 맞는 말인데 네. 일단 정말 식사를 해서 거기에서 탈이 생겼다 이러면 뭐 배상해줘야 되는 건 맞죠. 아. 그리고 보험 가입을 해놨다면 보험 네. 처리가 되는 건데 예. 아 지금 참 식당 문 닫을 정도까지 뭐 맞아요. 그런 고민까지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험도 없고 그렇다면 만약에 인정된다면 다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네. 치료비도 물어줘야 되고 아이고. 또 일을 못했으면 또 그에 따른 것도 또 배상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런데 사실 이 손해배상이라는 게요. 예. 내가 손해 입었다. 나한테 좀 배상해 줘라. 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증명을 해야 됩니다. 아. 그렇잖아요.
0: 네. 그쵸.
2: 나 거기서 밥 먹었습니다. 다른 거 안 먹었습니다.
0: 맞아.
2: 그때 먹고 나서 탈이 났습니다.
0: 네. 뭘 아무리 먹었는지 봐도, 어떤 면인지.
2: 예. 아무리 봐도 문제는 거기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아니 오늘 200명이 와서 밥을 먹었는데 탈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네. 이거는 우리 문제가 아니다.
0: 그렇지.
2: 우리 그러네. 잘못이 아닙니다.
1: 그러네.
2: 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1: 보통 10정도 면에서 여러 명 걸리잖아요. 그죠?
2: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1: 있을 것 같아요.
2: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주장을 하고 증명을 해야 되는 거는 내가 피해를 입었으니 배상을 해달라고 청구를 하는 측에서 네. 해야 되는 건 원칙인 거죠. 그리고 식품위생법에도 이 식중독이 뭔지에 대해서 정의를 좀 하고 있어요. 네. 식품 섭취로 인해서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이나 유독물질에 의해서 발생하였거나 네. 또는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 이게 식중독인데 네, 네.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이모님이 법적으로 따지면은 그렇게 불리할 것도 없습니다.
0: 그렇죠, 그렇죠. 네. 일단 놀라셨어요. 지금.
2: 그러니까, 네. 예. 그래서 특히나 조금 전에 그 손님 선희 씨 네네. 경우에는
0: 여보세요.
2: 네네. 뭐 직접 먹은 영수증도 있고 가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모르는데
0: 친구 거거든요.
2: 친구, 예.
0: 너무 갔어?
2: 친구 정말 같이 간 거 맞는지도 그러니까요. 모르겠고요.
1: 그리고 친구는 약 먹고 좋아졌다면서요.
2: 네.
0: 특히 친구 거만 안 건드렸어도 네, 좀 그러니까요. 뭔가 우리가 네. 양쪽의 맞습니다. 입장을 더 좀 공평하게 배분했을 텐데.
2: 네.
0: 친구에서 신의가 확실히
1: 맞아, 맞아.
0: 예, 신빙성이 무너졌어.
2: 게다가 집에 있는 약 먹고 나왔다. 그 정도면은 사실 뭐,
0: 많이 먹었으면 예, 체한 거 아닐까?
2: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1: 그렇죠.
2: 그리고 조금 더 의심을 해보자면 정말 친구가 아팠던 건 맞냐?
0: 그러니까
2: 확인도 안 돼요, 사실.
0: 그것도 의심스러워.
2: 네. 그러다 보니 지금 상황에서는 적절히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을 하고 합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만,
0: 네.
2: 좀 뭔가 좀 의심스러운 말을 계속 한다면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테고요.
0: 네네.
2: 또 하나. 요즘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을지도 모르겠다.
0: 그러니까
2: 이런 상황이라면은 더더욱 좀 강하게 나가셔도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그렇죠.
0: 진짜 이게 너무 근거가 취약하고 빈약해요. 뭐 그리고 친구까지 또 갖다 붙이는 거 보니까
1: 그러니까요.
0: 제가 봤을 때는
1: 별론데.
0: 약간 네. 예. 프로도 아닌 꾼인 것 같아요.
1: 근데 변호사님 만약에 진짜 여기 식당에서 문제가 생긴 거다 하면 네. 그 피해자가요 변호사님 네. 제가 한 달에 천만 원 버는 사람입니다라고 해서 일을 3일 쉬었어요.
2: 네.
1: 그럼 3일 정도를 진짜 그 사람 돈을 버는
0: 이 소득 증명을 해야지.
2: 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 물어줘야 돼요?
2: 네, 그래서 네.
0: 소득 증명이 필요하죠.
2: 실제로 얼마를 버느냐.
1: 아, 그 증명해야 돼요.
2: 주장하는 것만 주장한다고 해서 다 인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1: 아니에요.
2: 네, 그러다 보니 공식적으로 증명되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예전에 크게 문제가 됐던 게 언제냐면은 지금은 다 극복을 했습니다만 예. 서해안에 태안 지역에 원유가 유출돼서
1: 유출됐대.
2: 네. 그때 어민들이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1: 그랬죠.
2: 그런데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것보다 이제 실제 소득은 훨씬 더 많았던 거예요. 증명이 안 되는 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워낙에 중대한 네. 사건이었고
1: 그렇죠. 네,
2: 큰 어떤 사고였기 때문에
0: 네.
2: 그때는 또 하나하나 다 차근차근 조사를 해가지고 특별히 인정해줬던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법에 의해서 증명되지 않으면은 다른 증명이 노력이 필요한데 네. 그게 인정되지 않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0: 일단 생각보다 막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아니니까 이모님 놀란 가슴 진정시키시고 차가운 이성으로
1: 그쵸.
0: 조금 강하게 나가셔도 된다고 하십니다.
1: 네, 우리 사연자분이
0: 네, 가게 정리까지 생각하고 염두에
2: 계시니까요.
1: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0: 2인분씩 물어줘.
1: 네.
0: 자, 오늘 우리 변호사님이 추천곡도 준비해 네. 주셨죠.
2: 네. 아, 다소 좀 무거운 뭐 네. 사연이었습니다만 네. 일단 식중독이잖아요. 네. 식중독도 중독입니다. 네. 그렇다면
1: 맞는 말씀이죠.
2: 네, 네, 네. 그렇다면 이 중독 관련된 노래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1: 오, 예.
2: 그래 그중에서도 예. 좀 일단 식중독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막 배 아픈 것 같고 뭔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1: 왠지.
2: 네, 좀 부드럽게 달래기 위해서 조장혁의 예. 중독된 사람.
1: 아하. 좋습니다. 예, 명곡이죠. 예.
0: 자, 우리 변호사님이 이제 언제부터 뜨개질을 너무 잘하시니까
1: 예.
0: 조장혁의 노래 예. 중독된 사람 듣고 옵니다.

0: 네, 손수호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문앤정 두 번째 사연 볼 텐데요. 홈페이지로 익명 요청하셨네요.
1: 변호사님, 너무 황당한 일 겪었어요. 아니, 시골 사시는 오촌 당숙의 지인분이 저희 가족 선산에 올라갔는데 꼭대기에 웬 낯선 분이 오두막집을 짓고 사시더래요.
2: 응? 아니, 여기 원래 집이 있었나? 저기요, 계세요? 여보세요?
3: 예, 뭐야? 남의 집에 뭔 볼일이 있어서.
2: 아, 심상찮다. 아니, 여기가 제가 아는 분 선산인데 혹시 가족분 되시나 해서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3: 몰라! 나는 모르고 여긴 내 집이야.
2: 예?
3: 공기 다 켜지니까 그 딱히 할 말 없으면 가요.
2: 왜 저래?
3: 안 가! 세세기 전에 꺼져라고! 하나! 둘!
1: 화를 내면서 막 겁을 막 주시더래요. 그러니까 지인분이 무서워서 그냥 내려오긴 하셨대는데 그래 제 남동생이 어떤 상황인지 찾아가서 살펴보고 조치를 좀 취하려고 선산에 올라갔습니다. 저기요, 계십니까?
3: 요즘 누가 이렇게 남의 집에 불쑥불쑥 찾아오고 난리야?
1: 아, 저 불쑥 찾아와서 죄송한데요. 여기가 저희 집안 선산인데요. 선생님이 집을 짓고 사신다는 얘기를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남의 땅에 이러시면 안 되죠.
3: 뭔 소리야? 내가 여기 10년 넘게 안 살았는데.
1: 예? 에?
3: 여봐요, 그 강산도 10년이 지난 바퀴요.
1: 아니 저기요,
3: 그 10년이 지났으니까 이 땅도 내 땅이지.
1: 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아, 선생님 죄송하지만 여기는요 저희 집안 어르신들의 묘가 있는 곳입니다. 어떻게 제가 한 달 드리면 될까요? 그 안에 정리를 하시고 빨리
3: 빨리 나... 이 사람아.
1: 예?
3: 감히 버르장 말이 없이 어디 어른한테 그런 얘기
1: 갑자기?
3: 어? 그리고 남은 뭐 맨입으로 가나?
1: 맨입? 그럼 뭐, 아유, 제가 뭐 돈이라도 언제 드려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3: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야.
1: 진짜 어이없네. 저희 땅인데 왜 돈을 드립니까?
3: 아하, 이러한 배은망덕한 놈. 네가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1: 에? 어?
3: 까부지 마. 어? 내가 너네 조상님이라고 그냥 싹 다 건드는 수가 있어.
1: 아, 그래서 남동생이 경찰에 신고를 했대요. 그랬더니 경찰에선 당장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 그래가지고 아직도 그분이 계속 사는 중이에요.
3: 내 땅이야!
1: 저러면서 침뱉고 막. 아우 진짜 너무 최악이죠. 말로는 고민해보고 한두 달 내로 비켜주겠다는데 대신에 뭐 잡동산이나 불법 건축물 처리 비용을 저희 보고 싹 책임지라는 상황입니다. 아, 너무 답답해요. 변호사님, 이거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 없을까요?
4: 이게 진짜 선상 관련 골차품 문제 랭킹 3 안에 들걸요.
0: 이거 이상한 괴짜 아저씨한테 걸렸네요. 네,
4: 그냥 갑자기 점유해서 막 10년 15년 산.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이 되게 묘한 게 또 이렇게 오래도록 산 분들 입장을 그렇죠. 좀 또 생각을 하더라고요.
0: 그래서 이제 변호사님 그 요즘 자연인 프로나 이런 사냥 관련된 프로 보면 꼭 자막에 나오는 게 이 산의 주인의 뭐 허락을 받고 받았다고. 촬영을 했습니다. 뭐 이게 꼭 나오더라고요. CCTV 때문에 그런 거예요.
4: 이게 진짜 예민한 문제거든요. 왜냐면 놀고 있는 땅 내가 개간해가지고 텃밭에다 작물도 키우고 내가 이렇게 일궜는데 내가 10년을 넘게 일궜는데 강제 퇴거 조치면 내가 진짜 그래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거.
0: 한두 달로 나가겠다고 하지만 말뿐이고 불법 건축물 처리 비용은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데요.
4: 자, 변호사님. 네. 어떻게 쫓아낼 수 있다 없다?
5: 쫓아낼 수 있다.
0: 우와.
4: 근데 있다까지가 뜸이 들었어 좀.
0: 그리고 변호사님
4: 쫓아낼 수 점점점
0: 목소리 힘이 없으셔.
4: 없다. 왜냐하면 있긴 있는데 쉽진 않다.
5: 쉽지 않아요.
0: 그렇죠. 예. 가끔 변호사님도 인정하시는 게 법으로 다 되는 게 아니다.
5: 네. 그렇죠. 아니 실제로 종종 발생하는 분쟁이고 꼭 선산이 아니더라도
0: 예?
5: 그냥 내 맞아. 땅에 누군가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집 짓고 네. 또는 맞아요. 갑자기 땅 파고 네. 울타리 세우고 그치. 그냥 자기 땅처럼 쓰고 창고로 쓰고 뭐 물건도 다 갖다 놓고 하면은 네. 이거 드러내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4: 근데 사유지인지 확인도 안 하고 네. 일단 그게 털을 잡은 것부터가 잘못인데.
5: 그렇죠. 네. 자, 이거 그쵸? 법적으로 대단히 좀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되는데 우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0: 네.
5: 10년 지났으니까 내 땅이다. 이게 우리 법상 예. 비슷한 게 있긴 합니다.
4: 아, 예. 난 정말
5: 어디서 들었어요? 들었어.
3: 내가 지라시에서 들었다고. 손 변호사가
4: 저 어떻게 악영향을 끼친 거예요?
3: 예. 오래 살면 될 거라며.
5: 아니 10년짜리가 있긴 해요. 뭐냐면 예. 등기가 된 다음에 어떤 이유로든 등기가 된 다음에 10년 지나면 내 땅 됩니다. 이게 등기부 취득 시효 10년이고요. 그리고 또 점유 취득 시효는 20년이에요. 그래서 소유의 의사로 20년 동안 거기 점유해가지고 평온

0: 하게 네. 선의로 네. 과실도 없이 계속 쓰면은 땅이 됩니다. 소유가 돼요. 원칙적으로는.
1: 네. 그런데 여기까지만 들은 변호사님 네. 지금 저 아저씨 편인 것 같은데.
0: 그런데 아직 네. 10년밖에 안 됐으니까. 아예 아. 이거는 점유취득시효가 안 되고 네. 그리고 소유의 이사로 이거를 점유했다 이것도 저 자주 점유가 또 인정이 안 될 거기 때문에 어쨌든 비슷한 게 있긴 하지만 예. 아, 이 아, 무단 점유다. 권리는 없다. 네 그래서 내쫓을 수 있다.
1: 그럼 경찰도 지금 어떻게 하실 수도 없다는 어디 쪽 도움을 받아야 될까요?
0: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네. 경찰이 지금 쫓아낼 수가 없는 게 형사적으로 범죄가 아니에요. 아. 형사는 범죄가 아니고 민사거든요. 예, 예. 소송을 제기해서 쫓아내야 되는데 오. 그런데 그 소송이 아 이게 소유권 우리한테 있으니까요. 소유권 방해하지 마세요. 나가세요. 라고 해서 이길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결국 이런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 소송을 제기했어? 내가 안 나가고 버텨야겠다. 이러면서 그러면 이거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내가 뭐 아는 사람이 잠깐 이거 점유하는 걸로 하자라고 해가지고 네? 피해갑니다. 계속해서. 아... 그래서 이런 정말 제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면 네? 가처분을 먼저 해가지고요.
1: 가처분.
0: 네네. 점유 이전도 못하고 또 처분도 못하게 딱 묶어놓은 다음에 네? 자 이거 못합니다. 이제 소송 가요. 라고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 글쎄요. 그것보다도 해결책은 하나 있어 보여요. 뭐냐면 불법 건축물 처리 비용만 내주면 비켜주겠다. 이거 빨리 약속하세요. 아 이거 처리 비용 낼 테니까 나가주세요. 라고 하는 게 네. 상책입니다. 이 얘기 해주는 것만 해도 좀 고마운 거예요.
1: 그렇군요.
0: 복잡해집니다. 소송으로 가면. 네, 처리 비용에다가 더해가지고 네. 수고비나 감사비나 네. 뭐 경비, 여비 뭐 이런
2: 거 해서
0: 주세요. 이렇게 해서 해결하기만 해도 성공입니다.
1: 알겠습니다.
2: 아주 현실적인 조언 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예.
2: 자, 오늘 변호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1: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변호사님.
0: 네, 고맙습니다.
1: 네, 광고요.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보지?

0: 애주유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통명지역에서 논을 다 메고 나오면서 부르는 소리입니다. 논매기를 마친 즐거움을 노래에 담아 방아소리, 애용 소리를 흥겹게 부릅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유 협찬이었습니다.
1: 높게 하고 또 한마디는
2: 잠시 후 6시 5분부터는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이 방송됩니다.
3: 이게 칭찬일까요? 뭘까요? 정선희 씨.
4: 칭찬이죠. 7798님. 암튼 하여튼 그냥 막무가내 연기는 문천식 씨가 우주 최고예요. 그 오스카상 받아야 돼. 크크크크크.

0: 죽어가면 죽어.
1: 예, 거기서도 침 뱉지 이제.
0: 얼마 남아?
1: 아니 오스카상도 자기 남우주연상 안 받으면 침 뱉을 거야 아마.
0: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1: 예, 네. 우리 막무가내 막내이면서도 막무가내. 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자, 저희 내일 4시 5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0: 고맙습니다 여러분.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대한유화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청소년들에게 우리 소리를 가르치는 엄영진입니다. 작은 무대에서 수줍은 표정으로 준비한 공연을 펼치는 청소년들을 자주 보게 되죠. 서툰 몸짓과 떨리는 목소리지만 그 안에는 세상을 향해 외치고 싶은 우리 아이들의 진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꿈을 키워가는 세상에서 가장 큰 무대입니다.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아이들의 공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한 무대입니다. 따뜻한 시선과 작은 박수 한 번이 청소년들의 꿈을 완벽하게 만드는 가장 멋진 조명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대한유화 협찬입니다.
3: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4: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5: 잘 모셨어.
4: 어디로?
5: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4: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5: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4: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6: 크레인이 필요하십니까?
7: 도시를 디자인하는 건설 현장에, 지역경제 발전의 중심이 되는 산업 현장에도 40년을 함께한 영남중기가 있습니다.
6: 700톤까지 다양한 크레인을 보유한 영남중기. 기억하세요. 크레인은 영남중기. 크레인을 부르는 전화 055-288-9999.
1: 잠시 후 6시 5분부터 시사와 정보가 있는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이 방송됩니다.

0: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6시 뉴스입니다. SK하이닉스가 주주가치 재고를 위해 40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해 전량 소각하고 향후 3년간 잉여 현금 흐름의 50% 이상을 주주 환원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자사주 취득 예정 금액은 총 40조 43억 4천만 원. 취득 예상 기간은 내일부터 11월 19일까지로 취득 종료 후 전량을 소각할 계획입니다. SK하이닉스의 이번 자사주 소각 규모는 국내 기업 중 역대 최대입니다. SK하이닉스는 현금 흐름과 시장 상황, 배당 가능 이익 등을 고려해 자기 주식 취득, 소각과 배당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추가 주주 환원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2분기 우리나라 전체 가계 부채 규모가 사상 처음 2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2026년 2분기 가계 신용 잠정치를 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가계 신용 잔액은 2019조 8천억 원입니다. 지난 1분기 말보다 25조 9천억 원 늘어난 것으로 지난 2021년 3분기 이후 4년 9개월 만에 가장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성준 한은금융통계팀장은 신용대출 증가폭이 기존보다 이례적으로 컸다면서 주식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타 대출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성수 국무총리가 8.13 대책의 성패는 실행과 속도에 달려있다며 3기 신도시가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성숙 총리는 오늘 8.13 대책 후속 조치로 3기 신도시 중 올해 말 첫 입주를 앞둔 인천 계양지구를 찾아 이행 계획과 입주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나 어려움이 있는 경우 즉시 총리실로 공유해주면 신속하게 조정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캡슐형 세탁세제들을 시험평가한 결과 일상오염, 혈액잉크, 피지, 음식물 오염 등 오염 종류에 따라 세척 성능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혈액잉크 오염 세척 성능은 리큐와 퍼실 제품이 우수한 반면 인체에서 분비되는 피지 오염, 붉은 고추 색소에 대한 세척 성능은 우수 등급을 받은 제품이 없었습니다. 1, 2인 가구의 평균 세탁량인 4kg을 세탁할 때 드는 비용은 제품마다 최소 157원에서 최대 950원으로 6배 차이가 났는데 커클랜드 제품이 가장 저렴했고 스너글 제품이 가장 비쌌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면서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4도, 부산 25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6도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구가 33도, 대전 32도 등 전국이 29도에서 3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고강용입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3: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드라마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엔 감정을 보여주는 손목시계가 등장하죠. 설렘, 흥미진진뿐 아니라 실망, 격한 수치처럼 불쾌한 감정도 명확하게 아는 순간 마음이 진정된다. 매튜 리버맨이란 미국 심리학자도 비슷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 이른바 감정 라벨링만으로도 뇌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전두엽이 활성화된답니다. 즉, 이 마음이 뭔지 천천히 응시하고 이해하려는 노력.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꽤 많이 풀린답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1: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2: 밤마다 야식의 유혹을 참지 못해서 스스로의 의지를 탓해본 적 있으시죠? 사실 밤에 자꾸 음식을 찾게 되는 건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루 동안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가 호르몬 균형과 장내 환경을 흔들면서 달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만들기 때문인데요. 이럴 때 몸이 정말로 원하는 건 또 한 끼의 음식이 아니라 속을 비우고 충분히 쉬는 회복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도 혹시 허기에 잠 못 이룬다면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속을 달래보면 어떨까요? 내일은 조금 더 가벼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8월 19일 수요일이고요. 퇴근길 톡톡 출발합니다. 자, 오늘 기분 좋게 하루 마무리하시라고 연극 티켓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세익스피어의 대표 희곡 연극이죠. 베니스의 상인이 9월 4일 저녁 7시 30분 그리고 9월 5일 오후 2시 울산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무대에 오르는데요. 퇴근길 톡톡에서는 9월 5일 토요일 오후 2시 공연 관람권을 준비했습니다. 초등학생 이상 관람 가능한 공연이고요. 무려 배우가 박근영 배우, 원진아 배우, 이상윤 배우가 출연한

0: 하는 연극입니다. 나 꼭 보러 가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샵 2848번으로 저요라는 말머리 달아서 신청을 해주시면 당첨자 한 분을 뽑아서 두 장의 티켓을 보내드리겠습니다. 9월의 첫 주말 공연 관람 계획 있으셨던 분들은 서둘러 주시고요. 오늘 톡톡 울산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10년 만에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현대차 노사는 어제 울산 공장에서 41일 만에 교섭을 재개했는데 상여금 인상과 정년 연장, 해고자 복직 등 핵심 안건을 두고 견해차를 줄이지 못했습니다. 사측은 정년 연장의 경우 법 개정 후에 논의하고 해고자 문제는 연말에 다루자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늘부터 닷새간 추가 파업에 돌입했는데요. 오늘과 내일 하루 4시간씩 부분 파업을 진행한 뒤에 21일에는 8시간 전면 파업과 함께 서울 양재동 본사 앞에서 상경투쟁을 벌일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울산시와 경상남도가 동남권 순환광역철도의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서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울산시와 경남도는 오늘 공동 건의문을 작성해서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등에 제출했는데요. 양 지자체는 울산의 2차 전지, 창원의 방위산업 등 핵심 산업을 철도로 연결해서 부울경을 1시간 생활권으로 묶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남권 순환광역철도는 KTX 울산역에서 양산, 김해를 거쳐 창원까지 있는 사업인데요. 울산시와 경남도는 이달 중에 16만 명의 주민 서명부를 정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퇴근길 톡톡 순서도 안내하겠습니다. 친절한 경제 이야기. 지난주에 새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어요. 오늘 그 내용을 알아볼 텐데 이번 대책이 내 집 마련과 대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고요. 톡톡 클리어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후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의 풍수해보험도 있었잖아요. 이거랑 뭐가 다른지 또 침수나 영업 중단 피해에는 어떤 보장이 가능한지 박지현, 이승현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으로는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로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으로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5: 네, 지금 시각이 6시 10분 52초 막 지났습니다. 퇴근길 톡톡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유튜브 울산 MBC 뉴스 채널로 오시면 보이는 라디오 동시에 진행하고 있고, 실시간 댓글창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니까 문자로도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티켓 이벤트 안내를 해드렸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 이렇게 많은 문자를 보내주실 수 있으시면서 오프닝할 때 그동안 늘 참고 계셨던 건가요? 자, 오늘 베니스의 상인 연극 티켓 이벤트

0: 이벤트 진행합니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티켓은 9월 5일 토요일 오후 2시 티켓이고요. 장소가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공연입니다. 두 분의 당첨자께 각각 두 장의 티켓을 선물로 드립니다. 샵 2848번으로 저요라는 말머리 붙여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배우는 출연자가 박근영 씨, 원진아 씨, 이상윤 씨. 쟁쟁합니다. 자, 보고 싶은 분들은 방송 끝나기 전까지 저요라는 말머리 붙여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퀴즈 드릴게요. 조선 후기에 그림과 글씨로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만들어낸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의 글씨는 독특하기로 유명한데요. 어떤 획은 굵고 뭉툭한가 하면 어떤 획은 가늘고 날카롭습니다. 글자의 크기와 모양도 일정하지 않지만 한 대 모아놓고 보면 절묘한 균형을 이룬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이 독창적인 서체는 훗날 인물의 호를 따서 이름 붙여졌습니다. 이 인물은 글씨뿐만 아니라 그림에서도 큰 족적을 남겼어요. 대표작 가운데 하나가 난초를 최소한의 선으로 표현한 부리선란도인데요. 원래는 시중 들던 사람한테 주려고 그렸던 건데 제자가 마음에 든다며 가져가 버렸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 인물은 신분과 지위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사람과 폭넓게 교류를 해왔거든요. 유학자였지만 승려인 초이 선사와도 40여 년 동안 우정을 쌓았고요. 무관에게 편지를 보내서 과거 급제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고고한 예술가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인간적이었던 예술가, 독창적인 서체 추사체를 만들어낸 이 사람 누구일까요? 1번 김정희, 2번 이순신. 정답을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 퇴근길 톡톡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조울굿 기름오일 구도일 S오일에서 주유권, 정직한 보험 더 베스트 금융서비스에서 상품권, 청정 동해바닷물로 만든 깨끗한 소금 한주소금에서 소금 한 상자, 맛있는 고기를 만나는 방법 한성 미트뱅크에서 5만원 고기 상품권, 참치 랍스터 전문점 본참치에서 초밥 런치 식사권, 21년 이상 경력 오사카 출신 셰프가 만드는 오마카세급 판초밥 스시 전문점 시바스시에서 식사권, 첨가물 없이 담백하다 큰애기 농장에서 청년농부가 당일 생산한 100% 국내산 땅콩버터, 요리 초보도 셰프처럼 비비푸드에서 만능 표고버섯 맛간장과 대게 맛간장 세트, 지친 일상에 특별한 쉼표를 찍으세요. 프라이빗한 힐링을 약속하는 포항 알데아 펜션에서 1일 주중 숙박권, 가족의 추억을 담는 바른사진관에서 촬영권, 학성동 가구 옥성 사거리 퀸즈앤나 학성점에서 염색 1회 이용권, 도심과 가까운 치유와 힐링의 공간 울산 양떼목장에서 4인 가족 이용권, 12주의 기적을 드립니다. 삼산동 디파인 다이어트 센터에서 1개월 이용권과 개인 PT 3회권, 100% 천연 안반수 온천 범서 온천에서 이용권을, 일본식 정통 효소 욕장 효소지음에서 효소 찜질 이용권을 드립니다.

0: 생활 속에서 놓치기 쉬운 경제 정보 쉽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친절한 경제 이야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대책 이 부분을 알아볼 텐데요. 지난 네. 8월 13일에 발표가 됐어요.
1: 그렇습니다. 네,
0: 핵심 내용부터 먼저 말씀해 주세요.
1: 네, 이번 대책을 좀 정리하자면 한마디로 공급은 더 많이 그리고 더 빨리 하겠다라는 거고, 투기성 대출은 계속적으로 더 강하게 억제하되 대신에 필요한 대출이 있다면 공급을 좀 늘리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부동산 대책을 이렇게 계속 내놓는 거는 정부에서도 부동산 상황이 심각하다라고 본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네. 작년 9월에 뭐 여러 차례 대책이 나왔었죠. 근데 작년 9월에 나온 대책에서 올해부터 2030년 수도권에 135만 호 착공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었는데 네.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23만 호 플러스 알파의 추가 공급 효과를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이 없어서 사업이 멈추는 일이 없도록 이제 부동산 PF 보증과 자금 지원 규모를 기존의 26조 3천억 규모에서 47조 8천억 플러스 알파 이렇게 크게 늘리기로 했는데요.
0: 네.
1: 반면에 개인의 대출 규제는 일부에서는 좀 강화가 되고 일부에서는 완화가 됩니다. 기존의 LTV나 DSR, 뭐 주택가격별 주택담보대출 한도 이런 건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일부 1주택자의 전세대출이나 또 성과급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는 사람의 DSR은 오히려 이제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0: 네.
1: 그러면서도 대출 총량은 조금 늘리기로 했는데요. 일단 건설업자나 실수요자한테 필요한 돈은 공급을 하되 그다음에 이 투기성 자금은 계속 차단을 하겠다라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예.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1: 네.
0: 가장 많이 나오는 숫자가 수도권에 23만 호 추가 공급이에요.
1: 네.
0: 그러면은 이게 135만 호 플러스 23만 호 추가 공급 이 뜻인 거예요?
1: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제 수도권에 세워진다라는 건데
0: 네.
1: 정부가 발표한 이제 정확한 표현이 23만 호 플러스 알파가 추가로 공급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23만 호가 전부 2030년까지 새로 착공되는 물량은 아닌데요. 23만 호 가운데 공공택지가 16만 호 이상, 그리고 도시 공급이 14,000에서 24,000, 그리고 민간 공급이 한 59,000호 플러스 알파로 구성돼 있어요.
0: 네.
1: 근데 이 가운데서 기존 대책과 비교해서 2026년부터 2030년에 실제로 추가 착공되는 물량으로는 한 12만 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23만 호 중에 12만 호가 2030년 안에 추가로 공급이 되고 나머지 한 11만 호는 아직 입지가 정해지지는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신규 택지에 한 10만 호 플러스 알파 이렇게 잡고 있는데 2030년 이전에 착공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물량도 뭐 들어가 있는 거죠. 국토부 장관도 이제 브리핑에서 이제 헷갈리다 보니까 워낙 작년에 135만 호 외에 23만 호 그럼 이건 언제까지냐 뭐 이렇게 말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현재 확정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2030년까지의 추가 착공 물량은 한 12만 호 정도 된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0: 이게 수도권 물량인 거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사실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냥 직관적으로 드는 생각이 지역 균형 발전을 해서 국토 고루고루 발전을 시킨다면서 왜 이렇게 또 수도권에 이렇게나 많은 물량을 공급한다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1: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제 또 지방에 계신 분들은 수도권에 이런 부동산 뭐 공급이 되는 것 자체를 별 관심 없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우리 2022년에 전국적으로 미분양인 물량이 많이 생기면서 그때 당시 공급이 크게 줄었습니다.
0: 예.
1: 아마 이제 울산이나 뭐 대구 지역이나 이런 것들이 그 대표적인 지역들이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 공급 물량이 오히려 지방에서는 훨씬 더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이제 부동산을 취득하실 때 어떤 부동산을 취득하느냐 그것들도 중요하거든요.
0: 네.
1: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가 나온다라고 하는 건 서울과 수도권에 그만큼 집이 부족하고 공급도 부족하다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방도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은 이 서울에서는 신규 공공택지에 10만 호 이상을 짓고 여기에 그럼 어디에 짓느냐를 보면 서울 강서구와 그리고 남양주 도심 그리고 경기의 광주 역세권 이렇게 총 세 곳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0: 네.
1: 여기에 한 2만 7,200호 정도가 새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나머지 한 7만 3천 호 정도는 올해 안에 추가로 발표하겠다라는 거고요. 이번 대책의 특징은 이제 전국적으로 이건 해당이 될 텐데 뭐 새로운 땅을 찾아가지고 짓는 것 못지않게 이미 확보해 놓은 땅에서 집을 좀 빨리 짓겠다라는 겁니다. 공공택지 그러니까 뭐 정부가 보유한 땅 LH나 SH나 이런 곳에서 보유한 땅에서 이제 아파트를 짓는 공공택지 같은 경우에는 택지 발표 이후에 착공까지 평균 걸리는 시간이 한 68개월 정도가 걸렸었는데 요걸 37개월 수준으로 대폭 단축을 하겠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행정적으로 줄인다기보다 행정적으로 겹치는 게 있으면은 그걸 빨리빨리 처리하겠다라는 건데요. 이런 대책이 나올 때마다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이럴 수 있던 거를 왜 그렇게 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0: 예.
1: 지난 뭐 129 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과천 태릉 같은 기존 사업도 조금 시점을 앞당기는데요. 과천과 태릉은 2029년 그리고 다른 주요 부지들도 2030년 안에 착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3땅 10만 호 그리고 여기와 함께 기존 택지 착공을 한 1년에서 2년씩 당기는 게 이번 공급 대책의 중요한 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이렇게 공급을 늘리는 게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이유도 있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사실, 아무래도 예, 집값이 올라가는 거는 앞으로 이제 부동산 더 올라갈 것 같아라고 사람들의 심리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아니야, 새롭게 집이 이렇게 많이 지어진대. 그러면 굳이 오래된 낡은 집에 들어가는 것보다 조금 기다려보자. 새로운 집이 공급되면 그만큼 가격도 안정될 테니까. 라는 뭐 심리적인 부분들을 뭐 억제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0: 그런데 이렇게 대량으로 많은 물량을 풀어버리면 사실은 짓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건 장사가 돼야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그렇기 때문에 민간 건설사가 과연 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까? 그 점도 궁금해지긴 하거든요.
1: 네, 사업성도 확보가 돼야 되고 실제로 그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속도도 붙어야 돼요.
0: 예?
1: 사실 지금은 사업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더뎌져서 부동산 상황이 또 바뀌게 되면 사업이 무산되거나 지연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0: 네.
1: 정부에서도 지금 수도권 주택 공급의 80% 이상을 지금 민간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택지만 늘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 이쪽에 힘을 좀 실겠다는 건데요. 재개발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이 기존에는 75%를 동의했어야 되는데 이제 70%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을 하고요. 그리고 다가구 다세대 주택에 대한 그 기준 규제도 완화를 합니다. 건축 가능 면적 기준도 660제곱미터 미만에서 100제곱미터 미만으로 좀 대상이 좀 확대가 되고요. 다가구 주택도 층수가 3층 이하여야 되는데 4계층 이하로 이제 완화하는 방식도 추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될 수 있는 대상 주택이 좀 넓어진다, 범위가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조기에 착공하는 사업자들한테는 당근도 주기로 했는데요. 서울과 경기 사업장이 2027년에 착공을 하면 PF 대출이자의 1%포인트 그리고 2018년에 착공하면 0.5%포인트를 지원, 그러니까 대출 금리를 좀 깎아주겠다라는 거죠.
0: 네.
1: 2027년에 착공하는 전국 주거사업은 개발부담금을 100% 면제를 해주고 2028년에는 50% 감면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나 뭐 매입임대 사업에도 취득세 감면이나 뭐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같은 혜택을 또 주기로 했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성 없어서 못 짓는다 혹은 중간에 돈이 없어서 못 짓는다 아니면 인허가가 오래 걸려서 못 짓는다 이런 세 가지 문제를 좀 풀고자 하는 대책을 내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 네, 이거는 또 두고 봐야 되겠네요. 이게 시장에서 예. 어떻게 해석할지는. 자, 이제는 그러면 수도권 그 공급 물량보다 훨씬 더 관심이 많은 부분이죠. 대출.
1: 네.
0: 이 부분은 어떻게 달라져요?
1: 대출 규제 일단 1주택자의 전세 대출이 조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규제 지역이나 뭐 수도권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될 텐데요. 사실 규제 지역이라는 건 부동산 시장이 뜨거워지면 어디든 될 수 있는 거니까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비거주 1주택자 가운데 일부는 전세대출을 받기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집니다. 다만 이제 1주택자라고 해서 무조건 막히는 건 아니고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첫째는 수도권이나 규제 지역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요. 둘째는 그 아파트를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주고 있는 상태에서 셋째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그 집에 한 번도 실거주한 적이 없다. 이러면은 원칙적으로 대출이 안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0: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충족해야 되는 거예요?
1: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집에 내가 전세를 살 때 신규 전세자금 대출도 안 되고요.
0: 우와.
1: 그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전세자금 대출이 있다면 만기 연장도 원칙적으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0: 그러니까
1: 본인이 직접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제일 걱정이 지금 전세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거든요.
0: 그렇네요.
1: 내가 전세 연장을
0: 그렇죠. 들어가 버리면 우리는 어디
1: 맞습니다.
0: 가죠? 이렇게 돼 버리는 거잖아요.
1: 딱 그게 되는 거죠. 집주인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서 이거 이제는 제가 살아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라고 만기 연장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전세 시장에서 공급은 그만큼 줄어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미 이 전세 세입자분들의 만기를 앞두고 있는 분들의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기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 이렇게 이걸 알면서도 이렇게 규제를 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갭 투자를 막겠다라는 거죠.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이용해서 집을 사놓고 본인은 이제 다른 집에서 또 전세대출을 받거나 월세로 이렇게 거주하는 구조를 아예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0: 예.
1: 다만 한 번이라도 본인이나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했던 주택이라면 그러면 이제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은 아니고요. 또 기존 세입자의 계약 때문에 당장 들어갈 수 없는 경우 이거는 뭐 계약 만기가 되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를 인정하도록 한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어떤 사유를 불가피하게 보는지도 좀 지켜봐야 됩니다.
0: 네.
1: 또 한 가지는 전세대출 보증 비율도 낮아지는데요.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서울 수도권이나 규제 지역에서는 기존 80%에서 70% 그리고 그 외 지역에서는 80%로 낮아집니다. 이게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니까 쉽게 말해서 그 이후부터 내년부터는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한 10%포인트 정도는 줄어든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전세 살고 계신데 보증금을 올려줘야 되는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그 가격 그대로 유지하는데 내가 전세자금 대출을 최대로 받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 한 10% 정도의 금액 정도는 내가 현금으로 추가 마련을 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예. 한편에서는 가계대출을 더 풀어준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1: 네.
0: 이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1: 대출 총량을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예. 지금 정부에서 가계대출 관리하는 건 은행을 통해서 너희들 올해보다 내년에 이만큼 대출이 늘어나면 그거는 안 돼. 못하게 할 거야. 이렇게 한도를 정해주고 있는데 그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가 기존에 1.5%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내년에는 1.5%

0: 청년 실수요자 지원에다가 우선 활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1: 네.
0: 그 외에 이제 개별 차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집을 구주택을 사신다 이런 분들의 규제는 그대로고요. 현재는 규제 지역 LTV 40%, 그리고 비규제 지역이 70%, 은행권 DSR 40%인데 이거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한도 역시 주택가격 15억 원 이하는 6억 원까지, 그리고 15억 원에서 25억 원 사이는 4억 원까지, 25억 원 초과는 2억 원까지라는 기존 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1: 네.
0: 오히려 DSR에서 인정하는 소득이 좀 더 깐깐해지는데요. 내년부터는 최근 소득이 전년보다 20% 넘게 증가하면 최근 2년 동안의 평균 소득, 그리고 30% 넘게 증가했다 그러면 최근 3년 동안의 평균 소득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바뀝니다.
1: 예.
0: 이게 아마 이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의식한 것 같은데 연봉이 갑자기 늘어난 분들이 네. 계시잖아요. 성과금 많이 받아가지고 대출 한도가 늘어나버리면 이거는 내년에 늘어나는 소득이라고 볼 수 없는 거니까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경우에는 평균 소득을 쓰겠다 이렇게 해서 약간 핀셋 규제 같은 느낌의 대출 규제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1: 청년이나 신혼부부는 대출을 더 풀어주는 내용도 있다고요?
0: 네. 청년 주거지용 3종 세트라고 붙였는데요. 일단 자가마련용 청년 미래보금자리론, 이게 이제 내년 1월에 출시 예정이고요. 39세 이하면서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청년이 생애 최초로 4억 원 이하, 그리고 중요한 게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비아파트를 살 때 LTV를 80%. 예. 아파트가 아닌 빌라, 이런 주택이 되겠죠.
1: 네.
0: 이런 것들을 살 때 LTV를 조금 늘려주겠다라는 건데요. 결국은 그러면 청년은 뭐 아파트에 살지 말라는 소리 아니냐라는 불만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1: 그럴 수 있겠네요.
0: 근데 이게 실제로 잘 작동이 될지는 저는 약간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주택이라는 기준, 생애 최초라는 기준들이 있잖아요.
1: 예?
0: 비아파트, 사실은 아파트보다 인기가 없는 게 일반적인데 그런 걸 이제 취득함으로 인해 가지고 생애 최초나 무주택이라는 기준을 이제 버리게 되는 거니까, 그 혜택을 버리게 되는 거니까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는 조금 의문스럽고요.
1: 네.
0: 또 두 번째는 반전세 청년을 위한 전세 플러스 월세 결합 보증인데요. 지금은 전세 보증이나 월세 보증 가운데 하나만 골라야 되는데 뭐 반전세 이런 것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앞으로는 요 두 개를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임차 보증금의 90%까지 그리고 2억 원까지 대출이 되고 보증 비율은 100%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존의 청년 특례 전세 대출 보증을 확대한다는 건데요. 연령을 만 34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이제 확대를 하고요. 또 신혼 그리고 유자녀 가구의 한도도 조금 더 확대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2026년 10월, 올해 10월에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1: 빨리 적용이 되는 거군요.
0: 네.
1: 결혼 페널티도 손본다는 얘기가 있어요?
0: 네, 이건 정말 문제가 많은 제도인 것 같은데요. 현재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 미혼자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이게 조건입니다.
1: 예.
0: 그런데 결혼하면 둘이니까 7천 곱하기 2 해서 1억 4천이 기준이 돼야 될 것 같지만 이 소득 기준도 그대로 남겨져 있어요. 합산하면서 소득 기준을 넘기 때문에 정책 대출을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올해 10월부터는 신혼부부 합산소득이 8,500만 원 이하거나 당연히 그럼 넘을 수 있겠죠.
1: 네.
0: 합산소득이 이걸 넘더라도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이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뭐 결혼해도 크게 한쪽만 충족을 한다면 대출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버팀목이나 디딤돌 대출도 이런 비슷한 방식의 개선을 추진하는데요. 디딤돌은 부부 중 한 명이 일반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 6천만 원, 그리고 버팀목은 5천만 원 이하이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는 방향입니다. 결혼 전 두 사람이 각각 정책 대출 대상이었는데 혼인신고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둘 다 탈락하는 문제가 발생을 해서 결혼 페널티다 이렇게 불렸는데
1: 네.
0: 이런 것들 좀 줄여나가겠다라고 합니다.
1: 소장님, 이거는 확정이
0: 네.
1: 된 거예요? 또 막 반발이 있거나 여러 가지 여론이 좋지 않으면 또 수정될 여지가 있는 건가요?
0: 물론 이제 시행령이나 주택공급 관련된 규칙을 바꾸는 거니까 이건 법을 바꿔야 될, 그러니까 뭐 국회를 통과해야 될 문제는 아닌데
1: 네.
0: 만약에 여론이 좋지 않다거나 이것도 뭐 안 좋은 부작용들이 있어가지고 반발이 크다면 다시 한번 논의될 여지는 어느 정도 있겠으나 지금 나온 내용들로 봤을 때는 크게 바뀔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대책, 새로 나온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내용에 대해서 김현우 소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MBC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0: 마이크 오픈 예정 1551-8454 동원개발
1: 1
0: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1: 5
0: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1: 2
0: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1: 1
0: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2: 9월 남구에 옵니다. IS 동서
3: 노년층 열사병 환자 발생 시 대처 요령 탄소 배출로 인해 매년 더 뜨거워지는 여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사병 체온을 조절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열사병으로 노년층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열사병은 40도 이상의 고열로 인해 뇌장기 손상과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열, 환각, 발작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환자가 의식을 잃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4: 의식은 없으시고 땀도 안 흘리세요.
3: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물을 억지로 먹이지 않습니다. 환자를 시원한 그늘 또는 실내로 옮깁니다. 환자의 옷을 벗겨 차가운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 체온을 낮춰줍니다. 대처보다는 예방이 우선. 그늘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5: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6: 97.5
7: 네, 지금 시각이 6시 34분 11초 막 지났습니다. 퀴즈 다시 한번 드릴게요. 조선 후기 글씨와 그림으로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만들어낸 인물. 이 인물의 글씨가 아주 독특하기로 유명한데요. 이 독창적인 서체가 훗날 인물의 호를 따서 이름 붙여졌고요. 이 인물은 글씨뿐만 아니라 그림에서도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고고한 예술가 이미지와 다르게 인간적이었던 예술가, 독창적인 서체인 추사체를 만들어낸 이 사람 누구일까요? 1번 김정희, 2번 이순신. 정답을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늘 헷갈리는 보험 이죠.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톡톡클리어 시작하고요. 오늘 스튜디오에는 박지현, 이승현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8: 안녕하세요.
7: 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정말 뭐 기록적인 폭염은 말도 할 것이 없고요. 또 이렇게 덥고 비가 안 오려나 했다가 맞습니다.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명 피해도 꽤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부에서 기후보험 도입을 본격화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이미 자연재해 관련 지원이나 보험이 있긴 하잖아요. 별도의 기후보험이 논의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9: 이제 핵심은 기후재난의 피해 범위가 이제 과거보다 넓게 한번 보겠다는 건데 이제 앞에 주제로도 많이 다뤘던 대표적인 자연재해 보험은 이제 풍수해 보험. 풍수해 보험 같은 경우는 주로 태풍이나 뭐 홍수, 호우 등으로 발생한 주택이나 상가, 공장 같은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7: 예.
9: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폭염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시거나 뭐 집중호우로 가게 문을 닫으시면서 매출이 줄어들어서 생기는 재산이 직접 파손되지 않더라도 소득 자체가 감소하는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재산 중심 보험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기후 재난으로 발생하는 소득까지 보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후 보험이 논의되고 있는 거고요.
7: 예.
9: 정부나 여당이 이제 제시한 구상에도 전통 시장 소상공인과 공공건설 일용직 등이 이제 주요 대상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7: 예. 네. 그러면 기후 보험이 어떤 건지 좀 간단하게 쉽게 정리를 해보자면 어떨까요?
8: 네, 기후보험은 지구 온난화와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빈번해지는 폭염이나 한파, 폭우, 태풍 등의 극한의 날씨와 자연재해로 인해서 발생하는 신체적 그리고 경제적인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 제도인데요. 현재 정부에서 내년부터 진행하려고 하는 기후보험의 요점은

0: 폭염과 폭우 등으로 인해서 일상화된 이상기후로 발생되는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5위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약 50억 원을 투입을 해서 전국 공공 건설 근로자 약 1만 3천 명을 대상으로 기후보험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이는 전국 공공 건설 근로자 약 7%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현재 검토 중인 방안은 오전에 폭염경보 발령 이후에 오후 작업이 중단될 경우 평균 1일 노임의 절반 수준 정도 되는 약 8만 원을 지급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장은 최대 14일까지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폭염이 너무 심하거나 비가 너무 많이 내린다거나 태풍이 와서 아예 현장 자체를 못 나가는 그렇죠. 분들한테 하루 단자. 동안 받을 수 있는 일당을 정부에서 보험으로 보상해주겠다. 그렇죠. 이런 네. 그거군요. 그러면은 현재 풍수해 지진 재해 보험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도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운영 중입니다. 이거랑은 무엇이 가장 크게 차이가 있을까요?
2: 이제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을 보상하느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풍수해 보험은 기본적으로 이제 재산 피해를 보장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폭우로 이제 주택이 침수되거나 뭐 내 상가 건물이 파손되거나 뭐 내 시설 집기 재고가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풍수해 보험은 이제 정액형뿐만 아니라 뭐 실손 비례 보상형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기후 보험은 여기서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기후 때문에 일을 못해서 발생한 소득 감소 같은 이제 경제적 손실을 보완하려고 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풍수해 보험이 집과 가게가 망가진 것을 보장을 한다면 기후보험은 기후 때문에 일을 못해서 생긴 손실까지 한번 쳐다보자는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또 예를 들어 비가 많이 내려서 상가가 침수가 됐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전자기기들 이런 것들을 못 쓰게 돼버렸으니까 네. 이걸 보장해주는 게 풍수해 보험인 거고 네. 이게 못 쓰게 돼버렸으니까 영업 당연히 못했죠. 네. 그러니까 영업을 했었더라면 내가 하루 동안 이만큼 벌었을 텐데 네. 하는 그 소득을 보장해주는 게 기후보험.
2: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네요.
1: 근데 보상 방식에는 기존 보험이랑 좀 다르다고 들었어요. 보상 방식이요.
0: 네, 맞아요. 우선은 현재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기후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수형 보험 방식으로 지급이 될 예정인데요. 이런 지수형 보험이라는 게 조금 생소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수형 보험은 실제 발생한 피해액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실손형. 과 달리 예. 사전에 약속된 정의된 특정 지표의 기준을 충족을 한다면 곧바로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온이나 뭐 강수량, 폭염 경보 등과 같이 사전에 정한 지표가 일정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약속한 보험을 지급해 드린다. 그래서 복잡한 손해 사정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이고 좀 신속하게 보상이 가능하게끔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 이게 완전히 내 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겠네요.
0: 그렇죠. 일정 부분을
1: 만약에 100만 원을 손해 봤다 하더라도 뭐 40도가 넘을 때 보장해 줍니다. 그러면 40도가 넘었을 때 20만 원 이런
0: 그렇죠.
1: 식으로.
0: 그렇죠. 이제 하루 임금이 아니고 하루 임금의 절반 정도 되는 금액 보존을 해드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이게 그러면 내년에 시범 운영이 사업이 되고 네네. 이후에 점차적으로 정착이 될 텐데 실제로 도입이 된다면 어떤 분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까요?
2: 아무래도 이제 기후에 따라서 소득이 이제 바로 영향을 받으시는 분들이 이제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건설 일용직 근로자라 하시던지 아니면 전통시장 소상공인, 뭐 야외노동자, 뭐 농업 종사자분들처럼 기후 취약계층에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건설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폭염이나 폭우로 이제 하루 작업이 중단이 되면 그날 바로 소득이 없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수형 보험과 궁합이 좋다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제주도에서는 이미 폭염으로 공사가 중단된 건설 일용직 근로자분들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상품이 있는데
1: 이미 있어요. 네,
2: 작업 중단 시간에 따라서 최대 4시간 뭐 또는 6만 8천 원까지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이미 뭐 시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그러면 이 보험료는 누가 어떻게 내는지 얘기가 되는 게 있어요, 지금?
0: 우선은 요 기후보험 자체가 기본적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취약계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예. 정부나 지자체가 재정을 투입을 해서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앞서 전문가님 말씀하셨던 제주형 기후보험이나 현재 시행 중인 경기도형 기후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주도형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보험들은 지자체가 100% 재정을 지원하는 보험이고요.
1: 이미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지자체는 현재는
0: 네, 100%
1: 지자체가 하고 있는데
0: 네, 맞아요.
1: 정부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0: 해보겠다. 그렇죠.
1: 그래서 국비를 좀 들여보겠다, 그렇죠, 세금을 그렇죠. 들여보겠다 이런 거군요.
0: 네, 뭐 아까 말씀드린 제주형 기후보험 같은 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약 10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1: 예.
0: 여기서 제주도가 부담을 하는 거는 1억 원이고요. 나머지 9억 원은 보험업권 상생기금으로 충당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1: 예. 네. 지금 그러면 이 기후보험이 다른 나라에도 있는 데가 있어요?
2: 네,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농협 분야의 지수형 보험인데 예를 들어서 일정 기간의 강수량이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가뭄 피해를 직접 조사하지 않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인데 일본 보험사들이
1: 일본이요?
2: 태국 등에서 이제 변온가를 대상으로 강수량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운영한 사례가 있고요.
1: 예.
2: 캐나다나 미국 등에서도 농업 분야의 지수형 기후 보험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기후 데이터를 보험금 지급의 기준으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네. 자, 오늘 톡톡클리어에서는 이렇게 기상이변으로 인한 새로운 상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건 정책보험인 거잖아요.
2: 네.
1: 그래서 이야기 간단하게 좀 나눠봤고요. 여러분께서도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샵2848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질문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내린 비로 특히 거제에서는 비 피해가 아주 심각한 합니다. 이런 상황은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맞닥뜨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사례별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차량 침수가 많이 됐다고 해요. 이럴 때 보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0: 우선 차량이 침수가 되었다면 저희가 매년 매년 가입하시는 자동차 보험 네, 자기 차량 손해 담보라고 하는 자차 특약이 가입이 되어 있어야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선 폭우나 이런 거 침수가 된 거기 때문에 다른 차량과의 충돌 없이 발생되는 침수 사고는 단독 사고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1: 네.
0: 자차 특약이 가입되어 있어야 정상적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만약 침수 사고가 발생되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차량 구매한 가격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구매했던 가격으로 보상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매년 내 차량의 가액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험에 차량 가액만큼만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차대차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이 보통은 되잖아요.
1: 네.
0: 근데 이거는 뭐 주차 중이라든지 세워져 있던 차가 침수가 같이 이제 운전자 과실이 없이 발생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할증은 당연히 되지 않고요.
1: 할증이 안 되는 거예요?
0: 네, 대신에
1: 다행이네요.
0: 뭐 저희가 무사고 할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다음 해는 할인이 보험료 할인 유예가 되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보험료 할인은 안 되지만 할증은 안 붙는다.
0: 그렇습니다.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1: 다행이네요.
0: 네.
1: 폭우로 인해서 영업을 중단했다면 물론 이게 뭐 소득 보전해 주는 건 기후 보험에서 나중에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지만 현재는 소득을 보전하는 그런 특약 같은 게 있어요?
2: 이제 자연재해나 기후재해로 인해서 영업 중단했을 때 생기는 영업 손실을 보전해 주는 보험을 이제 기업 휴지 보험이라고 칭하는데
1: 예?
2: 이 보험을 어떤 특약으로 한정하는 것도 아니고 뭐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에서 모두 시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휴지 보험이라고 칭하지 않고 국가 지역 사업안 안에 단체 사업부에서 이제 운영하는 보험 중에 기업 휴지와 비슷한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도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이거는 지자체별로 네. 있긴 있는데도 있긴 한 거군요.
2: 비슷한 형태로 이제 뭐 소득을 완전히 보전해 주진 않고 특정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일부 보전해 준다는 이제 지원 사업이 있는데
1: 네.
2: 이제 여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풍수의 보험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물적 피해를 보상하는
1: 네.
2: 구조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더 큰 문제인 게 이제 영업 손실에 대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서 생기는 피해에 대해서 이 손실에 대한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는 보험이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고 해당 지자체에 이제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회사 또는 건물이 이제 공공보험사업부 구청안전관리과 등에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모든 지자체가 다 있는 건 아닌데 이것도 정책보험 형식으로
2: 네.
1: 기업 휴지 보험이라고
2: 네.
1: 하셨어요.
2: 네.
1: 요 비슷한 내용이 있나요?라고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군요.
2: 네,
0: 맞습니다.
1: 그리고 이번에 굉장히 거제 사례에서 무서웠던 게 산사태였습니다. 이게 집 물론 사망 사고도 있어서 인명 피해도 있었습니다만 집이 공동주택이었어요.
2: 네.
1: 그래서 저는 굉장히 궁금했던 게 이런 산사태를 맞닥뜨렸을 때 일반 주택화재보험 공공주택에서는 가입을 해놓고 있잖아요.
0: 그렇죠.
1: 여기로 이런 손해나 파손 이런 것들이 보장이 돼요?
0: 그래서 뭐 일단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개인 주택화재보험에서는 기본 화재 담보만으로는 산사태 피해가 보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1: 예?
0: 여기 보험 안에 풍수재 위험 특약이나 붕괴 침강 사태 위험 특약에 가입을 하신 경우에만

0: 약간 약관상 보상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보상 대상이 건물인지 그 안에 있는 가재 도구인지 시설 집기인지에 따라서 인정되는 범위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내 보험에 붕괴, 침강, 사태 위험 특약이 있다라고 하시면 토사나 뭐 암석이 무너져서 건물이나 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건물과 시설 등이 보험 목적물에 꼭 지정이 되어 있는지 여부는 꼭 확인을 하셔야 하고, 뭐 산사태뿐만 아니라 비나 태풍 피해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내 보험에 풍수재 위험 특약이 가입되어 있다라고 하신다면 폭우나 범람 등 풍재나 수재로 주택에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하십니다.
1: 아파트 단체 보험에서는 보상이 안 돼요?
0: 가능은 한데 한도가 좀 작아요.
1: 아, 그리고 이게 공동주택이잖아요. 네. 만약에 제가 5층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네. 산사태가 비교적 그 난 피해 상태가 1, 2층에 많이 피해를 입혔다면 네. 사실 5층 사는 사람은 밑에 있는 건물 구조가 파손을 입었기 때문에 안정성에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5층 사는 사람의 보험으로 1, 2층에 난 건물 파손 부분을 수리할 수 있는 거예요?
0: 안 됩니다. 이제 공공보험 말고 개인적으로 얻는 뭐 주택 화재 보험에 풍수재 특약이든 뭐 풍수재 특약 갖고 계신다 하더라도 저희가 목적물을 내가 살고 있는 요 집만
1: 이 내 공간만
0: 네,
1: 되는
0: 맞아요.
1: 거예요?
0: 그것만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피해 입은 건물 그리고 내가 피해 입은 시설 집기류에 한해서만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보험으로 아래층이 보상이 가능한 건 불가능합니다.
1: 아니 그러면은 그런 건물 파손이나 이런 것들을 어디서 어떻게 고쳐줘요?
0: 우선 공공 같은 경우에는 공공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다라고 하신다면 예. 거기서 우선적으로 비례 보상을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와. 한도가 부족해서 내가 조금 더 추가해서 나온 보험이 있다고 한다면 비례해서 보상이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네. 아, 그래서 이게 정말 날씨가 종잡을 수도 없고 예상할 그렇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 너무 극과 극단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풍수해 보험이나 이런 것들 관심 가지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네. 현재는 지자체에서 풍수해 보험을 대부분은 운영하고 있으세요. 이게 자동 가입이에요? 아니면 주민이라면 한 번쯤 저 가입돼 있어요? 하고 챙겨봐야 되는 건가요?
2: 모든 상품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것은 아니고요. 자동으로 대상이 되는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사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1: 예.
2: 이제 특정 회사나 건물 등을 소재로 하시는 경우에는 각 지자체에 내가 소유하고 또는 보유하고 있는 회사 또는 건물이 해당 공공보험에 적용의 대상이 되는지 한번에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풍수해 보험의 경우에는 지자체가 계약자가 되어서 이제 단체 가입을 진행하는 방식이 있고요. 뭐 개인이 개별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상품도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 상당 부분을 지원한다는 것인데 2026년 기준으로 이 대상과 유형에 따라서 지원 수준이 달라지고 있고 일반 주택뿐만 아니라 기초 생활 수급자, 뭐 차상위 계층 등 이제 더 높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별로 다 시행이나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1: 네.
2: 각 시청이나 가까운 동사무소에 우리 집이나 내 가게, 내 회사가 이 풍수해 보험 지원 대상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 네.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시민 입장에서는 이게 해보세요라고 권유를 하는데 공무원들께 좀 죄송하긴 하네요.
0: 아,
1: 많이 괜찮습니다. 바빠지실 것 같아서.
0: 저희가 뭐 세금 내고 하는 거니까요.
2: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기후보험 그 더불어서 풍수해 보험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박지현, 이승현 전문가셨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4: 건강기능식품.
5: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5: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종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0: 식사 데일리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0: 요즘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4: 네, 오늘 퀴즈 정답 1번 김정희였습니다. 7536번님께 비비푸드 맛간장 세트, 8662번님께 한주소금 한 상자, 0379번님께 퀸즈에나 학성점에서 드리는 염색 이용권, 5256번님께 본참치에서 드리는 식사권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티켓은 1332-2324번님께 드리려고 하는데요. 052-290으로 시작하는 유선전화가 지금 갈 겁니다. 지금 한 분이 전화를 안 받고 계시거든요. 오늘 지금이 7시 거의 다 돼가니까요. 7시 30분까지 연락이 닿지 않으면 다른 분께 기회가 넘어갑니다. 1332-2324번님 신청 남기셨으니까 052-290으로 시작하는 유선전화 꼭 받아주시고요. 만약에 아니면 다른 분께 오늘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요 빅뱅의 곡으로 골랐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들으시고요. 내일도 생방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사회복지공동모험회 사무처장 양호영입니다. 부자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껏 기부 현장에서 만난 진정한 부자는 바로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오신 김춘희 할머님은 생의 마지막 순간 전 재산인 옥탑방 전세금 1,500만 원을 더 어려운 이웃에게 유산기부로 남기셨습니다. 또 다른 기부자인 인천 괭이부리 마을 주민들도 폐지와 고철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면서 매일 조금씩 모은 돈으로 해마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습니다. 부자는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나눌 수 있는 마음의 크기로 완성됩니다. 나눔은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생각났을 때 바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눔의 시작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0: SBS 1.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1: 5.
0: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1: 2.
0: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1: 1.
0: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1: 9월 남구에 옵니다. IS 동서
2: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의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3: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4: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5: 혈액 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6: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7: SK 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4: 뇌 건강을 함께 SK 케미칼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녁엔 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저녁엔 뉴스입니다. 관행을 깨고 청와대와 상의 없이 새 대법관 후보를 임명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두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범여권은 사법농단이라 규정하며 조 대법원장에게 즉각 사퇴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정당한 제청권 행사라며 조 대법원장을 두둔했습니다. 김민창 기자가 전합니다.
2: 당대표로 취임한 뒤 처음으로 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례를 깨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를 서면 제청한 걸 두고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라고 부를 수 없다며 조희대 씨는 법기술원장이라고 했습니다. 조국 혁신당도 대법원장이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만을 대법관으로 앉히려는 것 외에 달리 이유가 없다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기관들의 회계 결산을 위해 회의를 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 대법원장 성토의 장이 됐습니다.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를 주장한 여권 의원들은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의 일을 직접 따져 묻겠다며 조 대법원장 국회 출석 요구 안건도 통과시켰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의 핵심 권한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감쌌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대법관 제청을 사전에 소통하고 조율하는 것이야말로 헌법 취지에 맞지 않다며 옳지 않은 관행을 깨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조 대법원장이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를 저지른 것은 단 하나도 없다며 민주당은 대통령 뜻에 어긋나는 후보자를 제청한 괘씸죄를 묻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미 양국이 을지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 기간을 닷새로 줄여 모레 끝내기로 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강하게 반발해온 대북 반격 작전 가상훈련은 아예 취소하고 야외 훈련도 대폭 줄이기로 했는데요. 손한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연합연습 축소 지시에 따라 한미 군 당국이 당초 열 하루간 실시하기로 했던 연습 일정과 규모를 대폭 감축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한미연합연습 을지자유의 방패 기간을 닷새로 줄이고 오는 21일에 마무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훈련을 시작한 한미연합연습을 미국 측의 요청으로 조기 종료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한미는 당초 북한 도발 상황을 가정해 이를 방어하는 연습을 이번 주 진행하고 다음 주에는 대대적인 반격을 중점으로 훈련을 이어갈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습 기간 단축에 따라 대북 역공격 반격 가상 훈련은 아예 취소됐습니다. 합참은 또 연합 연습 기간 동안 계획했던 대규모 야외 실기동 훈련 전사의 방패를 축소하기로 하고 한미가 세부 사항을 협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한미 연합 연습에 평양 진격 시나리오가 포함돼 있다며 북침 연습이라거나 침략 전쟁 시연이라고 강하게 반발해 왔는데 북한이 비난해온 핵심 훈련 상당수가 빠진 셈입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올 가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개최 방안을 참모들에게 요구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참석차 아시아 순방에 나설 예정인데 이 기간에 김 위원장과 만나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에 대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과 관련한 고심에서 나온 것으로 통일부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미 있는 북미 대화로 전개되고 남북관계 개선으로까지 확장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기간 개파 간 대결 양상이 극심했다는 평가와 관련해 치열한 경쟁을 하다 보니 당원끼리 내상이 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오늘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에서 김민석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신임 지도부를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박성준 당 수석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화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당 대표께서 포용하고 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해 지방선거 당시 유세 지원에 감사를 표하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 초청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대구 달성군 박 전 대통령 사저에서 30분가량 박 전 대통령을 만난 뒤 박 전 대통령이 보수가 이렇게 허물어져 가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내가 조금이라도 보태면 우리 당이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지원했다고 말씀하셨다 전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연찬회 초청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다고 답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김준환 의원이 자신에게 당신들은 김일성 만세를 부르던 사람이야 조심해 라고 발언했다며 탈북민 모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 김씨 일가의 독재를 반대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찾아서 대한민국을 선택한 모든 탈북민의 삶과 그 결단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모욕하는 언행이자 국회법상 징계 사유에도 해당한다며 발언 경위 설명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준환 의원은 부주의한 언행으로 회의에 지장을 주고 동료 의원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코스피가 6% 가까이 급락하며 6,400선까지 밀렸습니다. 지수는 어제보다 398.66포인트, 5.80% 내린 6,471.17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은 5거래일 만에 순매도로 돌아섰는데 매도세가 몰리면서 장이 열린 지 6분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나와 프로그램 매도 호가의 효력이 잠시 멈췄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오후 한때 1397원까지 내려왔는데 1300원대로 떨어진 건 지난해 10월 2일 이후 약 10개월 반 만입니다. SK하이닉스가 주주가치 재고를 위해 40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해 전량 소각하고 향후 3년간 잉여 현금 흐름의 50% 이상을 주주 환원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사주 취득 예정 금액은 총 40조 43억 4천만 원. 취득 예상 기간은 내일부터 11월 19일까지로 취득 종료 후 전량을 소각할 계획입니다. SK하이닉스의 이번 자사주 소각 규모는

0: 국내 기업 중 역대 최대입니다. SK하이닉스는 현금 흐름과 시장 상황, 배당 가능 이익 등을 고려해 자기 주식 취득 소각과 배당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추가 주주 환원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격한 행동을 보이는 아이를 제지하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0대 세종유치원 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4부 구창모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당 교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500만 원의 벌금형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사가 교육 현장에서 돌발 상황에 대응하는 재량을 행사한 것이라며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69세 남성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치상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기소했습니다. 남성은 지난달 5일 밤 8시 50분쯤 서울 강동구의 한 횡단보도를 지나던 9살 아이와 어머니를 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면서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이 21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저녁 사이 경기 남부와 충청권 남부지방에 5에서 60mm, 새벽부터 오후 사이 제주도에는 최대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1: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오픈 예정 1551-8454 동원개발.
2: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울산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5: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0: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께 소정의 선물 드립니다.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민주당 당권 경쟁을 벌인 세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과 저녁 만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때 극심해진 당내 갈등, 과연 봉합될 수 있을까요?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했다는 평가를 받는 토론회를 연 이진숙 의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징계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동혁 지도부는 과연 이 의원을 징계할 수 있을까요? 여의도 젊은 정치인들이 거침없이 정치 수다를 떠는 코너 여의도 3, 4에서 하헌기, 장해찬, 조호재 세 분과 진단하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안녕하십니까. 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송상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집단수용시설과 해외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등 과거사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진실규명은 피해자 명예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2028년 2월 25일까지 진실화해위원회로 신청해 주십시오. 문의사항은 02-3393-9700으로 전화 주십시오.
3: 때론 순하게, 때론 독하게, 무엇보다 시원하게. 평일 저녁 6시 5분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4: 여의도 3040들의 거침없는 정치 수다 여의도 3-4 시작합니다. 하은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조호재 조국혁신당 공보국 부장과 함께합니다. 부장이 아니고 부국장이죠?
5: 네, 맞습니다.
4: 네, 맞습니다. 원고가 틀려있었어요. 자, 세 분 어서 오십시오.
6: 네, 안녕하세요.
4: 지난주 첫 방이 나가고 나서, 방송이 나가고 나서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 재밌다고. 네. 역시 맞지잖아요. 젊은 피는 다르다.
7: 네. 욕설이 많지는 않던가요?
4: 아, 전혀 아닙니다. 네. 네. 아주 화끈했다. 너무 즐거웠다. 이런 댓글이 많았습니다. 자, 오늘도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당대표는 김민석 후보가 당선이 됐고, 되자마자 지금 뭐 거의 광폭행보 아닙니까? 뭐 바로 뭐 수해 현장 가더니 뭐 어제도 엄청 바빴고 오늘은 부산 갔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7: 뭐 새벽 총리라고 해가지고,
4: 그렇죠.
7: 총리 하던 시절부터 새벽에 한번 4시, 5시 일어나서 활동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당대표 할 때도 좀 부지런히 움직이시겠다는 의지인 것 같고,
4: 체력은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
7: 예, 그래서 당직자들도 고생하실 것 같은데, 뭐 부산 현장 최고위 같은 간 거는 이제 전지수 시장 만나서 유엔 해양총회 같은 것들 이렇게 의논하고 바로 당에 특위를 설치해서 지원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난데 이제 가까이 있는 봉화 들고 뭐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이제 당정청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뭐 정부에서 추진하는 입법 관련한 것들을 당에서 어떻게 보조할지 이런 것들이 네. 진짜 시험대가 될 거라서 처음에는 일단은 메시지랑 일정 위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4: 지금 산적한 과제가 너무 많은데 일단은 지금 이 통합 너무 치열하게 싸웠기 때문에 이 통합이 되느냐, 갈등이 봉합이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장해찬 최고 어떻게 보세요?
6: 일단 오늘 저녁에 만찬이 있지 않나요?
4: 그러니까요. 지금 6시 반부터니까 지금 한창 뭐 식사를 하고 있지 않을까요?
6: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당권 주자들 다 불러서 네. 만찬을 하는데 이 자리에서 김민석 대표가 네. 정청래 후보를 막 안아주는 그런 사진이나 그림도 저는 풀이 될 수 있겠다. 네. 왜냐하면 최고위원회에서는 어쨌든 친청계의 승리였잖아요. 네. 3대2 구도가 되었고 정청래 후보 얻은 표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런 당내 전당대회 후유증 갈등을 잘 봉합하는 게 첫 번째 과제가 될 것 같고요. 네. 그 외에도 지금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문제나 부동산 문제로 여러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보안수사권도 막상 이제 폐지가 결정됐지만 그 이후에 후유증을 입법으로 어떻게 보완하느냐도 네. 기존의 친명계와 친청계의 입장이 좀 달랐잖아요. 네. 이런 부분을 잘 조율해내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숙제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데 대표 입장에서 가장 첫 번째 숙제는 김민석 대표 입장에서 그 맞서 싸웠던 전당내 반대 진영 어떻게 끌어안느냐. 네. 그런 부분이 아마 첫 번째 고민거리가 아닐까 싶네요. 네.
4: 아니 왜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를 하시죠?
6: 뭐 여기서 뭐 더 이제 막
8: 이제 시작했는데
4: 아니 네. 지금 뭐 비판할 건적도 없는
8: 제가 보니까
4: 상당히 부드럽게. 네. 아 진짜
7: 장해찬 최고위원에 대한 이미지가 평소에 어땠길래
4: 굉장히
6: 아니 한

0: 일이 지나야 뭘 보고 욕을 해도 하지. 한 달 했는데 무슨 욕을 하겠어요.
1: 이제 취임했는데.
2: 이제 취임했기 때문에 네. 잘 되기를 네. 바란다.
0: 아니, 그러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네. 서로 입장이나 노선은 달라도 네. 잘해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못해라 망해라 하는 건
2: 제가 오늘 좀 다시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 자리에 앉아 계셨던 아, 예. 국민의힘 쪽 패널들은 아 사람 안 바뀐다. 이거 사람 안 바뀐다. 이거 저 난리 날 겁니다. 보통 이러고 가셨는데 네. 오늘 좀 장해찬
3: 이제 부드러운 남자가 되셨어요.
0: 근데 저는 전략적으로 정청래 후보도 김민석 대표가 손을 내밀면 잡아줄 거라고 봐요. 네. 지금 전당대회가 끝났는데 갈등을 더 야기하는 쪽이 당 분열에 책임을 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민석 지도부에서는 손을 먼저 내밀어야 되고 네. 정청래 후보도 당분간은 그 손을 잡으면서 뭔가 결정적 계기. 예를 들면 저는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한 보안 입법이 또 친명계 친청계 갈라질 수 있는 한 전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하반기 안에 보안 입법이 나오긴 무조건 나와야 되거든요. 이대로 가면 후유증이 너무 크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그래도 네. 양쪽 다 갈등을 봉합하는 국면으로 전략적 스탠스를 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저 조재 국장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3: 아, 저 역시 지금 김민석 신임 당대표의 이제 첫 번째 행보들이 좀 되게 긍정적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 문조털레 이유라든지 어떤 갈등과 반목이 엄청 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번에 봉화마을도 참배하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만나고 하면서 갈등을 봉합하는 이제 움직임으로 보임 해석됩니다. 그리고 그 오늘 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엄청 강하게 메시지를 냈거든요. 네. 조희대 씨라고 하면서 물러나야 된다라고 하면서. 근데 그런 메시지도 저는 좋게 봤어요. 왜냐하면은 정청래 대표 시절에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엄청 강하게 비판했었거든요. 그 김민석 신임 당대표가 이런 메시지를 내는 건 친청계나 혹은 당내 강경 개혁 노선을 끌어안는 어떤 메시지가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졸지에 당내 화합의 아이콘이 그 어떤 불쏘시개 같았습니다.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2: 근데 지금 보면 그 친청계 이번에 최고위원 뭐 최민희 의원을 비롯해서 약간 좀 뒤끝이 있는 그런 멘트들이 나와요. 오늘도 네. 보면 뭐라고 했냐면 당심을 민심이 견제했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하은기 부대는 어떻게 보셨어요?
4: 그 자기가 입은 상처를 좀 치유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선거에서 이제 패한 쪽은 물론 최고위원 후보자들은 세 명이 들어갔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당대표는 일단 김민석 신임 당대표께서 했기 때문에 좀 상처가 있어요. 선거라는 게 본질적으로 전쟁을 기호화해 놓은 거거든요. 이를테면은 민주주의 아닌 체제에서 권력 잡으려면 방법은 세 개밖에 없잖아요. 세습, 전쟁, 혁명. 네. 근데 이제 민주주의 체제로 오면서 전쟁 안 하고 그냥 회전 없이 머릿수만 맞춰가지고 선거로 딱 하는 건데 그래서 거의 전쟁이랑 비슷하게 굴러가요. 그러니까 선거 끝나고 나면 패자들은 마음에 상처가 남는 거고 그러니까 젖잘싸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뭐 궁시렁궁시렁 된다든가
2: 그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4: 정신 승리한다든가 그런 과정이 다 필요해요. 그런 걸 이긴 쪽에서 너무 꼬치꼬치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2: 이게 뭐 큰 갈등으로 갈 소지는 없다?
4: 뭐 그럴 겁니다. 갈등 관리는 잘 될 텐데 이를테면 이런 거죠. 앞에 장해찬 최고위원께 죄송하지만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이 청년 최고위원한테 아이 당신 철없네 막 이렇게 문 열어놓고 싸우기 시작하면 갈등이 되는 건데 그 정도까지는 안 갈 가능성이 높고 여당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통합이라는 걸 기계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평론을 하는 사람들이야 그거 뭐 누구 만나서 뭘 해라 이렇게 되지만 가령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 국민통합을 모색할 때 상대 후보였던 김문수 후보 뭐 어루만져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정책으로 일로 메시지로 인사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냉각기를 가질 건데 어쨌든 정치적 행보와 뭐 의제 조율과 뭐 인사 이런 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상처가 치유될 거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2: 지금 쌓여있는 산적한 과제가 너무 많은데 일단 딱 대통령 지지율 국정 지지율부터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네. 거기에 지금 여러 가지 약재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새 지도부의 어떤 과제. 그러니까 이것부터 좀 빨리 풀어야 된다. 이런 게 어떤 거가 있다고 보세요?
3: 지금 이제 김민석 신임 당대표 앞에 놓여 있는 정치 일정이라는 게 녹록치가 않아요.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그러니까. 있고 네. 이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 이제 김민석 후보 시절에는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당정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엇박자를 내다 보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진단했어요. 자, 그러면 김민석 당대표는 이제 앞으로 당정 일치를

0: 이루어서 이제 잘 박자를 맞춰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럼 과연 지지율이 오를까?
1: 100일 안에 10% 올리겠다고 했잖아요.
0: 그러니까요. 그 이제 증명해내야 되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다 결국에 정청래 후보를 공격하다 논리거든요. 그리고 메가 프로젝트가 주춤해도 그러면 당정 일치를 정확하게 이뤄냈는데 왜 메가 프로젝트가 주춤하느냐 얘기 나올 테고, 그리고 내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리게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때 과연 그럼 어떤 후보를 공천해서 서울시장에서 선거에서 어떻게 승리할 거냐, 혹은 차기 총선에서 어떻게 승리할 거냐는 비전을 제시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게 이제 성적표가 잘 나오지 않을 경우에 결국에는 정청래 대표를 공격하던 논리 그대로 김민석 신임 당대표가 뒤집어 써야 되는 그런 어떤 이제 시간이 된 거죠.
2: 근데 저는 일단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급성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3: 네.
2: 실제로 전당대회 과정에서 내가 되면 대통령 지지율 오른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했잖아요.
1: 5% 오른다, 뭐 10% 오른다.
2: 그러니까 증명을 해야죠. 네. 그러니까 당 지지율은 전당대회 기간 동안 민주당 지지층 과표집으로 좀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전당대회가 끝나면 컨벤션이 빠지면서 당 지지율도 어느 정도는 하락을 하거든요. 네. 이거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냥 네. 여론조사상의 기술적으로. 그러면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는 더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특히 뚜렷한 반전의 어떤 아이템이 있을까 지금? 그렇지 않다면 어떤 방식으로 대통령 지지율을 다시 안정적인 50% 이상으로 끌어올릴까? 이게 김민석 지도부에게 놓인 첫 번째 과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막 한 달 정도 지켜봤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답보 상태거나 더 하락한다면 그 책임을 대통령에게 묻기 이전에 당대표에게 물을 가능성도 대단히 높습니다.
3: 네.
2: 그래서 일단은 지지율 관리에 좀 많은 것들이 달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0: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낙선했지만 크게 이렇게 잃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반명이라는 어떤 이미지를 뒤집어쓰고 선거를 치렀는데 그 선호 투표제까지 끌고 갔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 집권 초에 대통령의 힘을 얻지 않고도 스스로 절반 가까운 어떤 당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치인이라는 걸 스스로 증명했거든요.
3: 네.
0: 그리고 만약에 향후에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진다거나 혹은 뭐 메가 프로젝트가 주춤한다거나 이런 게 됐을 때 거 봐라 정청래 당대표 못하지 않느냐라는 어떤 책임을 다 뒤집었을 뻔했는데 지금은 이제 자신은 이제 충분히 절반 가까운 어떤 당내 지지를 얻으면서 책임에서는 이제 한 발짝 물러서는 이제 포지션이 됐기 때문에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가 크게 뭐 나쁘진 않았다.
1: 그러고 보면 이번 선거에서 세 명 다 하나씩은 다 얻었어요. 왜냐하면 김민석 후보는 지금 당 대표가 됐고 당권으로 뒀고 그 다음에 정청래 후보는 말씀하신 대로 세력을 확실히 얻었죠. 세력을 확실히 얻었고 그 다음에 송영길 후보도 많이 얻었죠.
2: 존재감을 보여줬죠.
1: 존재감을 보여주면서 또 특히나 대통령의 마음을 확실히 얻었죠. 그래서 다들 하나씩 얻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어찌됐건 간에 근데 내년 이제 가면 바로 이제 또 총선 준비 들어가고 막 할 거 아니에요 물밑에서는.
3: 그렇죠.
1: 그러면 그때는 좀 어떨까요?
4: 뭐 내년 총선 보궐선거 이 얘기하는 건 제가 네. 자주 하는 비유입니다만
1: 네.
4: 세 큐 뒤에 당구공이 어디가 있는지 예측해보라는 거랑 똑같거든요.
1: 네.
4: 한 큐 한 큐 정성껏 쳐야 되는 겁니다.
1: 네.
4: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큰 틀에서는 10월이면은 이제 중수청 공소청이 설치가 되고 검찰개혁이 되는데
1: 맞아요.
4: 거기에 대해서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겁니다.
1: 네.
4: 정청래 전임 지도부께서 가장 비판을 많이 받았던 정치의 행위, 양태 네. 이런 건 뭐냐면 국민의 과반 이상이 우려하고 걱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우격다짐식으로 보안수사권 폐지 무슨 밀어붙였단 말이죠. 그것이 옳고 그르건 간에 국민들이 그렇게 걱정할 때는 어쨌든 설득을 하면서 가야 되는 건데 그렇게 안 했어요. 강성 지지층들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김민석 신임 당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보완책을 마련해서 그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 이게 하나가 과제입니다. 10월달까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조정. 김민석 신임 당대표께서 그 취임하고 난 뒤 수락 연설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창조적 뭐 수평 관계. 그러면 당을 혹은 국회를 청와대의 거수기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이라도 뭐 이 유권자들이 봤을 때 좀 걱정스러운 일이면 당에서 보완하고 해서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은 지지를 견인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정치 플랜상 9월 달부터 정기국회 시작하거든요. 상임위 돌아가고 할 건데 그때 무슨 성과를 당에서 보여주고 일사불란하게 입법 과제를 추진하느냐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1: 듣고 보니까 갑자기 든 생각인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고 그리고 동시에 지금 김민석 호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삼비읍인 것 같아요. 삼비읍.
0: 삼비읍.
1: 뭐냐면 보안수사권의 비읍. 그다음에 부동산의 비읍. 그다음에 반도체 ETF. 삼비. 네. 네.

0: 반도체 ETF 같은 경우는 책임자인 김영범 정책실장 경질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선을 그었고 네. 오늘도 코스피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 변동성이 크다는 게 문제인데 이거를 당 지도부가 바꿔서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예요.
1: 그러니까 당청 관계가 좋아진다고 해서 이런 삼비읍 요 문제가 해결이 될까라는 생각이 전 갑자기 드네.
0: 그래서 당장 눈에 보여질 수 있는 건 내부 분열 해결. 그러니까 분열에 대한 어떤 것들을 극복해서 어쨌든 지지층을 다시 결집시키는 통합의 메시지에 에. 김민석 대표의 첫 행보 방점이 찍힐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오늘도 봉하마을 방문과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등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인선들이 좀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골치 아픈 게요. 인선에서 탕평을 하려면 최고위 선거에서 이겼어야 되는데 최고위는 3대2로 친청이 우위가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통합하자고 나머지 지명직 최고위원이나 당직을 친청계에게 배려하기가 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버려서 이 인사도 좀 여러 가지 김민석 대표 입장에서는 운신의 폭이 좀 좁아졌다고 할 수밖에 없죠.
2: 그런데 이제 장해찬 최고는 이제 민주당 내 지도부의 내부 갈등 기대하는 면서 이야기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뭐 국민의힘 지도부 내부도 그 반장동혁계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정청래 대표 시절에도 이현주 최고라든지 당내 갈등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당 대표와 최고위원 간의 갈등은 흔히들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친청계가 세 명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 구조적 소수가 됐거든요. 김민석 당 대표 입장에서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결국에는 이거 이겨 뚫어내는 게 결국 당 대표의 정치력이고 그리고 그 당 대표들이 항상 겪는 과제예요. 이 어떤 당내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을 어떻게 이겨내고 나갈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계속 지켜봐야죠.
3: 뭐 구조적 소수도 아니에요. 지명직 네. 최고위원 두 명 합하면은 뭐 4대 3인데.
1: 저희 원내대표까지. 네.
3: 그래서 네. 구조적 소수는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탕평이라는 게 기계적으로 뭐 반대계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중도 보수 확장을 하는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를 어루만졌다. 뭐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 정책, 의제, 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대선 전까지만 해도 이재명 대통령 지지 안 했던 사람들이 더 붙고 그게 뉴이재명 뭐 그룹이라고 명명되기도 하고 그랬던 거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은 국민의힘 인사들이랑 소통도 하고 아니면 보수에서 이탈한 분들 영입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은 극히 일부였던 거거든요. 기계적으로 막 정치공학적 통합해가지고 통합되는 게 아니라 일을 똑바로 하는 것으로 되는 거고 친청계 혹은 정청래 후보 지지하는 측에서 주장하던 어떤 가치들이나 의제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조율하는 과정을 통해서 유능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뭐 이렇게 이합집산 야합하듯이 뭐 인사를 누구를 뭐 지분을 보장해주고 이렇게 하는 건 구태 정치다.
0: 그냥 갑자기 든 재밌는 생각인데 네. 원래 친명계 친청계가 처음 각이 섰던 게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부터였잖아요. 그때 합당 찬성파, 네. 합당 반대파로 친청 친명의 전선이 좀 선명해졌던 건데 합당을 하면서 지명직 최고위원 한 자리를 조국 전 대표에게 주면 또 그것도 되게 재밌는. 통합의 그림이 되지 않을까.
3: 국민의힘이랑 합당한다는 얘기인가요?
0: 아니요. 민주당과
3: 맨날 보니까 2대1로 내가 붙었는데 둘이 더 잘 맞던데. 예. 어떻게 그렇게는 추진할 생각이 없으신가요?
1: 아니, 지금 조국 혁신당은 자강론을 주장하고
2: 그럼요.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불쏘시개로 네. 쓰이는 것 자체를 별로 불쾌했습니다. 저희는.
1: 아니, 그 얘기는 그렇고 그 두 명 이제 지명직 최고 임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 그 중에 한 자리는 청년으로 하겠다고 이미 얘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3: 뭐 그렇게 천명을 하셨죠.
0: 네, 공언을 그러니까. 했죠. 공약이었죠.
1: 네, 그러니까 공약이었으니까. 네. 그런데 네. 이제 요거 그러면 오늘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그거 아예 저기 뭐라고 그랬죠? 뭐 민주적
3: 하자.
1: 절차? 민주적 절차로 선 이게 경선으로 하자 이런 얘기잖아요.
0: 근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3: 선을 넘는 거죠. 선을 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대선 끝나고도 심지어 야당에서도 한 100일 정도는 대통령이 권한 행사해가지고 책임지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아니 그 지명직 최고위원 지명하는 권한은 당대표의 권한인데 본인이 뭐 선거 과정에서 비전도 있을 거고 청사진이 있을 텐데 그거를 하고 나서 책임지게 해야 되는 거지. 본인이 그 이틀 만에 심지어는 친청계들은 청년 최고위원 제도 자체에 대해서 반대했던 분들이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선을 많이 넘어가는 얘기예요.
0: 그러니까 저도 동의하는 게 뭐 제가 친명, 친청, 친석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네. 이거는 마치 대통령 당선됐는데 장관 경선해라 이거랑 똑같은 소리예요.
3: 그렇죠.
1: 자 여기까지 듣고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오픈 예정 1551-8454 동원개발.
1: 울산사랑 법인 대리운전 둘둘 대리운전 전 직원 100% 보험 가입업체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범칙금 전액 보상 법인 대리운전 안전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오직 안전운행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2: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실내 온도는 늘 26도에서 28도 사이로 유지하고 15분 정도 낮잠을 자는 등 적절한 휴식을 취합니다. 더위에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를 차 안에 절대 혼자 두어서는 안 되며 만약 이상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119나 1339로 전화해 도움을 청합니다. 또한 열대야를 이기고 숙면을 취하려면 심야 시간대 TV 시청과 컴퓨터 게임을 삼가고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만이 이 폭염으로부터 소중한 가족과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3: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4: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만큼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행복을 야속하게 빼앗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위식도 역류질환인데요. 성인 10명 중 1명이 갖고 있을 만큼 흔한 질환이죠. 밥 먹고 누우면 소가 된다는 속담이 있죠. 게으르면 고생한다는 뜻으로 밥을 먹고 바로 누우면 위산이 식도로 올라와서 염증을 일으키고 가슴 통증 등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오래 먹는 즐거움을 누리고 싶다면 식사 후 바로 눕지 않는 것이 위와 식도를 편안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3: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5: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6: 뉴스의킥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늦더위가 찾아왔습니다. 후텁지근하고 꿉꿉한 날씨인데요. 울산에는 폭염경보가 또 전국 많은 지역에도 폭염주의보가 확대 발효 중입니다. 내일도 서울과 광주, 대구의 아침 기온이 모두 24도로 시작을 해서 한낮에는 31도, 광주,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고요. 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은 곳이 많아서 호남과 영남 일부 지역에는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울산에는 폭염경보가 또 전국 많은 지역에는 낮에 폭염주의보가 확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60mm 정도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서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금요일 새벽부터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토요일 아침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으로 웅천터널 쪽에는 2차로와 갓길에 걸쳐서 트레일러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신채입니다.
7: 여러분께서는 지금 퇴근길을 함께하는 가장 완벽한 루틴 조승환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8: 자, 오늘 4부 여의도 3-4로 이어갑니다. 아까 그 민주당 청년 목사 그 지명직 최고위원 얘기하다 말았는데 하은기 부대는 아예 뭐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나는 생각 없다고.
9: 아니 누가 물어보니까 사실 그 김민석 뭐 대표나 아예 고려 안 하고 계실 텐데 네. 자꾸 김치국 마신다는 얘기 들을까봐 거론하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언론에서 물으니까 시켜도 안 한다 이렇게 한 거가 기사화 된 겁니다.
8: 아니 그래도 제안이라도 좀 받고 이렇게 거절을 하시지.
9: 아니 그러니까 뭐 근데 제안받은 바 없다 이것도 아니고 그냥 만약에 그만 시켜주면 할 거냐 이렇게까지 물어보니 그래도 안 한다라고 한 거죠.
8: 어떤 경우에도 안 한다?
9: 네. 아니 그러니까 자기한테 관대하고 남한테는 가혹하면 안 되거든요. 아, 저는 뭐 나름 소신과 생각과 뭐 논조가 있어서 평론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정청래 후보나 정청래 후보 지지하는 분들한테 상처 입힌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럼 통합 얘기하는데 이미 친천계에서 최고위원 된 분들도 당원이 선택한 분들인데 막 그 공격했던 사람들이 막 당직한다고 소위 나대면 그거는 지지층들 상처 벌리는 행위 아닙니까? 그건 별로 좋지 않다고 한 거죠. 적절한 인사가 아니란 거죠.
8: 근데 누가 되든 간에 청년 뭐 최고위원 뭐 지명직으로 한 명 안 친다고 해서 지금 민주당에 대한 그런 마음이 좀 뭐 달라질까요? 그 생각이 들던데.
9: 제가 보론하면 그거를 언론에서 취재할 때마다 얘기한 게 청년 최고위든 청년 비서관이든 청년 기구든 그거 한다고 해서 이 30대에 대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지금 젊은 박지원 최고위원 이번에 국회의원 됐던 네. 그분 최고위원인데 뭐 20, 30대 지지율 견인할 수 있습니까? 지난번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앞에 계시지만 청년 최고위를 세그먼트를 나눠가지고 경쟁을 시키면 그 청년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분들의 인지도 상승은 도움이 되지만 뭐 김용태 최고위원이든 우재준 최고위원이든 그분들이 20, 30대를 대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재준 최고위원은 친한 게 대변하는 거고 김용태 최고위원도 마찬가지고 앞에 계시니까 평론하지 않겠습니다.
10: 없는 것보단 낫다고 봐요. 그게 그거라도. 절대적 대안은 될 수 없지만 정치권에 강제로라도 젊은 피를 수혈해서 기득권을 좀 깨고 민주당에도 젊은 주자들 뭐 전용기 의원이라든가 이제는 무소속이 된 장경태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 많이 키웠잖아요. 어쨌든 새 얼굴 새 피를 키우는 등용문 장치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뭐 김민석 후보가 공언을 했습니다만 대표가 됐죠.
8: 네.
10: 어쨌든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2030 지지율이 좀 위기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네. 이 자리를 청년 몫으로 배분을 할 겁니다. 다만 제가 전망하는 바로는 뉴페이스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하마평이 오르는 소위 방송을 통해서 인지도가 좀 있는 청년들은 장점도 있지만 임명했을 때 단점이나 노이즈가 반드시 뒤따라오거든요.
9: 그럼요.
10: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선출을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당선되면 몰라도 지명직 자리 가긴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아마 좀 뭔가 청년들을 위한 사회적 활동을 해온 정치권에서는 비교적 뉴페이스로 김민석 대표가 찾지 않을까 싶어요.
11: 저는 논의를 좀 바꿔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청년 기본법상 청년의 기준이 몇 살인 줄 아십니까? 만 19세부터 만 34세입니다. 근데 정치권에서는 40대 초반까지도 청년이라 불러요. 그리고 청년이란 단어 안에는 남녀 구분도 없습니다. 그러면 청년 정책을 하겠다는 것은 만 19세부터 40대 초반까지 남녀노소가 만족할 만한 정책을 펼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년이라는 너무 추상적이고 비실체적 존재를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너가 펼쳐봐라고 단 한 명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 사람에게 자리를 나눠주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기득권 정치권에서 그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기성 정치권에서 이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그럼 과연 그동안에 그렇게 해왔던 시도가 성공했느냐 이거에 대한 평가가 먼저 필요합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충분히 많은 청년 정치인들이 기회를 받았어요. 그럼 그 정치인들이 과연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근데 또 똑같은 방식으로 하겠다?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청년 최고위원 한 명을 앉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누구를 대표하냐는 거예요. 19세부터 40세 초반까지 남녀노소 누구 중에 그 중에 누구를 이제 대표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런 게 아니라 정치권에서 쓸모가 있으면 나이 뭐 성별 구분 없이 쓸모가 있는 사람을 등용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다만 그게 아니라 그냥 어리니까 야, 어리니까 너가 한번 해봐. 어리니까 너가 해봐. 이런 식으로 시혜를 베풀듯이 기성 정치인들이 시혜를 베풀듯이 청년들에게 자리를 나눠주는 방식은 조금 회의적입니다. 전.
9: 아니 그러니까 뭐 청년 최고위원이든 뭐 청년목 미래든 그게 뭐 그 젊은 사람들 앉혀놓고 그 사람한테 청년 정책 다 책임지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국회 구성할 때 보면은 어쨌든 민의와 민심과 닮은 국회를 만드는 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12: 다양하게.
9: 네, 그러니까 장애인 뭐 대표하는 사람도 들어오고 기업 대표하는 사람도 들어오고 노동자 대표하는 사람도 들어오고 근데 너무 그렇게 자율 경쟁 시켜놓으면은 40대, 50대 기득권들, 60대들 이미 자원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니 인위 배분해가지고 뭐 여성 할당도 하는 거고 청년 할당도 하는 거고 그래야 20, 30대들 대변하니까 하는 거죠. 정책 다 책임지라는 게 아니라. 근데 문제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20, 30대를 대변하거나 20, 30대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하는 게 아니라 대체로 제가 경험상 20, 30대가 아니라 권력자들, 자기 공천권자들 대변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자리 나눠주고 이런 것도 저는 솔직히 말하면 신임 당대표께서 한다고 하니까 지지하는 거지만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뭐 지네들이 알아서 그냥 실력이 있으면 유권자 지지받아서 커서 올라와야 되는 거지. 뭐 자리 나눠주고 한다고 해가지고 뭔가 효용이 없더라고요.
8: 알겠습니다. 자, 요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과왕이 또 시끄러웠는데 이진숙 의원 주최한 이 학술대회라고 주장을 하는 이 토론회 포럼 본인 주장은 이제 학술대회라는 건데 오늘 이진숙 의원 발언은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10: 근데 저는 네, 네. 그 토론의 주체에 대한 비판이나 정치적 네. 공격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런데 국회의원이 상임위 활동을 하는데 네.

0: 그게 국회 활동의 핵심이잖아요. 뭐 나가라 하거나 상임위 활동을 못하게 하거나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상임위의 의사진행 발언에서 민주당 의원이나 여권 의원들이 이진숙 의원을 비판하고 공격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는 또 언론의 기사를 통해서 국민들이 하는 거죠. 근데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봤을 때 너무 큰 잘못이니까 상임위에 나가라? 그거는 국회의원들 그 이진숙 의원을 일하라고 뽑아준 대구 유권자들에 대해서 월권 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 비판을 하고 공격하는 것과 일을 아예 못하게 이 자리 떠라 방 빼라 하는 거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 아닌가 싶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 그것까지는 좀 심했다 이 얘기인 네. 것 같은데 그러면 장 최고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번 사안에?
0: 뭐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네, 네. 서로 간의 입장이 다른 거니까 거기에 대한 판결은 우리 국민들이 하시는 거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 토론회에서 나온 주장 중에 제가 동의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진숙 네. 의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자기도 거기에 동의하는 거 아니다. 그냥 네. 다양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토대만 나는 제공했을 뿐이다라고 하니까 뭐 그것과 이진숙 의원의 상임위 개별 의사 활동, 의정 활동을 막는 것은 좀 구분지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1: 아니 근데 지극히 편향적인 그런 발언들이 그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 국회에서 펼쳐지게 장을 깔아준 건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0: 뭐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네, 네. 국민들 사이에서 높다면 거기에 네. 대한 책임은 또 그 토론의 주체자인 분들이 지는 거죠.
2: 그러니까 이영훈 씨가 뉴라이트 경제사학자예요. 그리고 조동식 씨는 제가 알기로는 뭐 대학교가 중요한 건 아닌데 국문과 나온 분이고 역사학자가 아니에요. 네. 2018년도에 조동식 씨가 뭐라고 했냐면은 일자리 창출 고민할 거 없다. 앞으로 매달 세월호 한 채씩 침몰시키면 일자리 나온다. 이런 그건을 서슴지 않았던 국민의힘에서 또 활동했던 정치인이에요. 그거 정치인. 그런 사람들 모아놓고 무슨 학술 토론회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전혀 학술적이지 않고 1987년 체제의 오염과 뭐 타락의 주범이 뭐 5.18이고 소요사태고 이미 역사적 합의가 다 끝난 문제에 대해서 이런 극우 선동을 하는데 당연히 이거는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얘기하면 이진숙 뭐 의원은 5.18이 무슨 성역이냐 이런 얘기하거든요.
1: 표현의 자유 얘기도 했어요.
2: 표현의 자유 네. 잘 지켜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안 잡아가요.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사회나 국가가 정해놓은 틀에서 그 표현의 범위를 벗어나면 예전에 안기부 같은 데서 와서 잡아와서 고문하고 이런 게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거지 지금은 본인들이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자꾸 표현의 자유를 뭐 억압한다는 둥 성역화시킨다는 둥 하는 것 자체가 표현의 자유 개념이 뭔지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3: 예, 자꾸 뭐 성역환이 뭐 학술의 자유를 막는다고 하는데 이진숙 의원이 함께 포럼에 주최하는 이제 그 단체가 있는데 이 새역사 국민운동이라는 단체입니다. 네. 이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광주의 젊은이들은 어릴 적부터 반국가의 상징에 둘러싸인 채 반국가의 정치와 역사를 교육받고 있고 그리고 광주는 이 나라를 분열시키고 다시 한번 패망의 길로 이끌게 될 어두운 세력의 소굴이라고 규정하는 단체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불러서 같이 포럼을 진행하면서 학문의 자유 혹은 뭐 학술의 자유 그리고 뭐 5.18 성역화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역화라고 말하는 순간 그걸 말하는 사람은 어떤 그 지키는 사람이 되고 자신들은 마치 용기 있는 말을 하는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성역이란 단어 자체가 프레이밍이에요.
1: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할지 과거의 언행을 봤을 때 뻔히 예상되는 사람들을 불렀고 거기에 이제 신군부 세력이죠. 이제 허화평 이런 양반들을 그렇죠. 이제 맨 앞자리에 앉히고 그러니까 이진숙 의원은 이게 이 판이 어떻게 돌아갈지를 뻔히 알고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 정치적 선동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2: 허화평이라는 사람은 전두환 비서실장 했던 사람 아닙니까? 심지어는 아니 그 더불어민주당 보고 맨날 그런단 말이에요. 국민의힘에서 내란몰이 좀 그만하라고. 근데 12.3 이후로 본인들이 민자당도 아니고 YS가 그 뿌리로 두고 있던 그런 정당도 아니고 민정당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데 5.18이 전두환의 대표적인 실정인데 잘못한 건데 이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당의 징계도 안 하고 문제 제기도 안 하고 뭐 성역화한다? 이게 말이 되냐는 얘기죠.
1: 아니 근데 저 장철국 그 징계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당원들 뭐 물론 일부겠지만 징계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온 걸로 알고
0: 있어요. 원내 지도부에서는 주의 조치 일종의 경고성 네. 메시지가 나간 걸로 알고
1: 그 정도면 있고요. 된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0: 윤리위에서 이걸 징계하기에 이게 뭐 적절했냐 부적절했냐를 네. 떠나서 국회의원이 자유를 가지고 토론에 주최하는 것까지 징계 대상이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당원들의 징계 신청안이 접수됐으니까 윤리위에서 검토는 해보겠죠. 근데 그 결과를 제가 뭐 앞서서 예상하기는 힘들고요.
3: 그러니까
0: 다만 또 네. 국회 윤리위에도 올라갔잖아요.

0: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국회 윤리위에서 이걸 또 어떻게 다룰지. 예를 들면 국회 윤리위는 외부의 특별위원들이 있거든요.
1: 네.
0: 거기서 의견을 내는 게 또 하나의 역사적 평가이고 시험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트랙을 밟아가고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걸 다 하되 제 말은 야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일도 하지 마. 그건 일단 현직 신분이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 신분에 대한 월권이라는 거죠.
1: 예전에 근데 보면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2: 무릎 꿇고
1: 무릎까지 네. 꿇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그 지만원 씨였나? 그때도 이런 비슷한 행사였죠. 그때 이제 나왔는데 그때는 확실히 좀 선을 긋는 모양새를 보였는데 이번에는 좀 애매해요. 보니까 그러니까 주인은 줬다 하면서
3: 이번 이진숙 사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왜냐하면 이진숙 의원이 이런 사람인 걸 몰랐습니까? 방통위원장 후보자 시절에도 이미 5.18 폄훼하고 엄청 반사회적 발언 많이 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구 달성에 단수공천을 줬어요. 단수공천을 줬어요. 그러니까 뻔히 예상된 일이었다는 거예요. 국회의원 당선되고 난
1: 역사인식에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을 공천한 것부터가 잘못이다 이 얘기인가요?
3: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명백히 문제가 있는 사람을 공천했고 당 이제 국회의원이 돼서 돌아와서는 이런 포럼을 진행하니까 이제 원내 수석 대변인이 나와서 부적절하다라고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천 준 국민의힘과 지금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 선 긋는 국민의힘은 다른 국민의힘입니까?
1: 약간의 이중 플레이 같다.
3: 그럼요.
1: 이 얘기죠. 그러니까.
0: 아니 근데 어떤 토론회를 개최할지를 미리 알고 공천 여부를 결정하는 거.
3: 아니 그게 아니라 네. 그 토론회를 개최할지 여부가 아니라 이진숙 의원이 역사 인식이 이렇게 망가져 있다라는 걸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었어요.
0: 네, 그건 뭐 해석의 차이가 있죠. 대구에서 지지율이 어쨌든 높게 나왔던 후보였으니까요. 네.
1: 자, 요 얘기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지금 남은 시간에 그래도 오늘 가장 뜨거웠던 뉴스 정말 이 조희대 대법원장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서면 제청한 거 이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2: 골치 아프죠. 우리 초등학생만 돼도 이제 그림 배우지 않습니까? 삼권분립 이렇게 해주고 이제 입법, 행정, 네. 사법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삼권분립에서 상호 견제할 때 입법, 행정만 논하는데 행정과 사법도 논해요. 헌법 107조 2항에 보면은 이제 명령 규칙 심사권이라고 해가지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각급 법원이랑 대법원장이 이게 법과 원칙이 맞는지를 심사하는 권한이 있어요. 이게 행정부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 권한이죠. 그러면 행정부는 사법부를 어떻게 견제하냐면 인사권이랑 사면권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이 청와대랑 원래 협의를 하는 게 관례인데 그냥 툭 던지듯이 가고 이런 거는 청와대 입장에서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정당한 이제 견제권을 행사하는 건데 이게 뭐 어떻게 마땅히 조치할 방법이 없으니까 골치가 아픈 상황인 거죠.
1: 그러니까 청와대도 지금 고심 중이라고 하던데 이걸 네. 아예 그냥 아예 반려해버릴 건지 그러니까 결정을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2: 지금 나름대로 사법부에 대한 청와대에서 할 수 있는 견제 권한을 발동하고 있는 중인데 네. 이게 차일피일 미루면 결국 피해는 국민들한테 돌아가니 뭐 지혜롭게 잘 풀어야 되는데 참 어려운
1: 장해찬 최고 어떻게 보세요?
0: 근데 사실 네. 저는 청와대가 좀 무리했다고 봅니다.
1: 네. 뭘 무리?
0: 두 자리의 신임 대법관 몫이 있으면 네. 협의해서 한 자리는 청와대가 한 자리는 대법원장 의견을 들어주거든요. 근데 이번에 김성수 대법관은 청와대랑 합의가 된 거잖아요. 근데 손봉기 대법관이 합의가 안 된 건데 네. 그 자리에서 청와대가 원했던 1지방 인사가 김민기 후보라고 합니다. 근데 김민기 후보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뭐 성향 이런 걸 떠나서 남편이 헌법재판관이에요. 그렇죠. 네. 부부가 헌재재판관과 대법관을 동시에 하면 무슨 로얄 패밀리도 아니고 이거는 좀 부적절하다는 게 대법원의 일관된 의견이었는데 뭐 만남도 제대로 성사되지 않고 합의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법원 행정처장이 말한 것처럼 대법원이 재청권을 행사했으면 청와대가 임명을 안 하는 방법도 있고 임명을 했는데 지금 분위기는 민주당이 동의를 안 해줄 것 같아요. 선봉기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제 각자 주어진 헌법적 권한을 쓰면 되는데 대안을 좀 제대로 갖고 와야 된다. 아니 아무리 훌륭한 부부라도 부부가 헌법재판관 대법관 동시에 독식하면 대한민국 법관들이 그 부부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정도 수준은 아닌 좀 타협이 가능한 정치적인 묘를 청와대도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윤석열 정부 초반 때도요.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이 문재인 정부 임명 인사잖아요. 신임 대법관 인사 가지고 한번 충돌이 있었어요. 그 당시 뉴스 찾아보면.
1: 자주 있었죠. 사실.
0: 근데 결국에는 합의를 해서 안을 내놓거든요. 그러니까 그 합의를 하는 것도 저는 정치인이자 이 청와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1: 자, 조호재 국장.
3: 네, 애초에 그 노태학 대법관 후임을 제청하지 않은 지 209일이 지났어요. 네. 그러니까 위헌적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했던 게 조희대 대법관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그 헌법적 관례를 무시하고 그냥 대통령한테 재청권을 재청을 던져버렸거든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희대 대법관은 세 가지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국민적 권리를 침해하면서 후임

0: 요청을 209일간 지연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었거든요. 두 번째, 두 후보자를 선택한 객관적 기준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세 번째,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는 헌법적 관례인데 이를 무시하고 그냥 재청권 던져버린 이유는 무엇이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백히 답을 해야 됩니다.
1: 근데 관례를 무시했다고 이거 버블 어긴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로 뭐 탄핵까지가 이것만으로 탄핵 가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근데 일단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청와대에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일단
0: 청와대는 거부해야죠.
1: 그러니까 두 명이잖아요. 그러면 한 명은 받고 한 명은 거부.
0: 협의가 된 사람은 받고 협의가 되지 않은 후보자는
1: 거부받아요. 그렇게 예상하세요? 네.
2: 어차피 그렇게 해봐야 국회에서 또 청문회 거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국회 동의를 받아요.
2: 가능하면 이거는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조율을 해서 하는 게 낫죠.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이제 곤란하죠. 자존심 싸움을 한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0: 대법원장이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1: 청와대와 그리고 대법원장이 지금이라도 다시 논의를 좀 해서 국회 동의까지 받는 그런 쪽으로 좀 부드럽게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자, 오늘도 시간이 다 됐고요. 다음 주에도 또 열띤 토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하은기 전 상금 부대변인, 국민의힘 장해찬 전 최고위원, 조국혁 신단 조재 공보국 부국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감사합니다.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7: 종근당 건강
8: 건강기능식품.
9: 수리부엉이는 태어나 한 달이 넘으면 둥지를 벗어납니다. 덩치는 제법 크지만 깃털이 채 자라지 않은 탓에 날려고 발버둥쳐도 땅에 떨어지고 말죠. 하지만 그 덕에 발톱으로 나무를 기어오르며 사냥에 필요한 힘과 둥지에선 배울 수 없는 생존 기술을 익힙니다. 어설프더라도 시도해야 비로소 성장한다는 걸 수리부엉이가 보여주네요.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10: 잠시 후 8시 5분부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1: 내일은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신인규 변호사, 국민의힘 이재영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최고위원, 국민의힘 김건 의원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11: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2: 잔잔한 호숫가에서 물 위에 떠있는 수상가옥을 본 적 있으실 겁니다. 낚시를 하기 위한 좌대인데요. 내부에 방과 화장실은 물론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조리실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안전을 위한 시설물이 부족할 때가 많죠. 익사사고를 예방할 난간이 부족한 건데요. 이 때문에 어두운 밤에 발이 헛디뎌서 물에 빠지는 사고가 종종 발생합니다. 게다가 저수지 한가운데 고립돼 있어서 사고 사실을 빠르게 파악하기도 어렵죠. 안전관리에 빈틈이 존재하는 수상 낚시터. 운영 규정을 보강해서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1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3: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4: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15: 안녕하세요. 울산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에서 정년퇴직하고 지금은 나만의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 최성철입니다. 수십 년간 익숙했던 일터를 떠나는 날 쓸쓸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새로운 걸 배우게 됐습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는 것을요. 퇴직은 내 인생의 무대가 끝나는 은퇴가 아니라 진정한 나를 만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인생은 속도

0: 아니라 방향이라고 하죠. 이제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만의 길을 걸을 때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퇴직을 했고 또한 앞두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했으면 합니다. 빛나는 황금기는 바로 여기이고 지금입니다. 퇴직은 남이 정하지만 은퇴는 내가 정합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1: 국내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항공기 비상장비에 대한 인식 부족이 다른 사람까지 위험하게 만든 건데요. 항공기 비상장비, 안전한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항공기 내 주요 안전장비에는 비상구, 좌석벨트, 산소마스크, 구명복이 있습니다. 기내에 탑승할 때 내 좌석과 비상구까지의 거리를 미리 파악해두세요. 좌석벨트를 맬 때는 복부보다는 골반 위쪽으로 버클을 끼워 착용하고 몸에 맞도록 조여주세요. 비상상황 발생 시 산소마스크가 내려오면 앞으로 잡아당겨 입과 코에 대고 머리에 맞게 고정합니다. 구명복은 비행기가 바다에 내렸을 경우 사용합니다. 원활한 탈출을 위해 비행기 외부로 탈출한 후 부풀려주세요. 비상상황 시에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3: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2: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8시 뉴스입니다. 국민연금이 올해 초 국내 주식 자산에 대한 비중 조정, 이른바 리밸런싱을 의회했다가 지방선거 이후 재개한 것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치적 목적이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19년에 연기금 규모가 700조 원으로 현재 반 정도였을 때 리밸런싱 규칙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적용했을 때 기금의 수익성이나 안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기금 운용위원들의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인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석사무부총장에 재선의 문진석 의원을, 조직사무부총장에는 초선 안태준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김인석 대표는 또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개편을 위한 혁신태스크포스를 새로 만들어서 단장의 재선의 강득구 의원을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박성중 수석대변인은 대표께서 민주연구원장과 정책위의장 경험을 토대로 민주연구원을 개편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태스크포스 신설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정점식 원내대표 선출 이후 두 달 넘게 공석이던 정책위의장에 3선의 이미자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박중건 수석대변인은 오늘 오후 기자들을 만나 임 의원은 국회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노동계 전문가이시자 재정경제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당에서 폭넓고 깊이 있는 역할로 증명해왔다며 인선 배경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오후 의원총회에서 임 의원을 정책위의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올려 추임받을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9시 반쯤 인천 서해구 원창동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 지하 1층 기계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은 소방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지하 1층 기계실 전기 설비에만 연기가 발생하고 있어 불은 자체 진화된 상태였습니다. 소방은 현재 추가 화재 징후는 없는 상태라며 층별로 현장을 확인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군이 걸프 지역의 이웃 국가를 향해 자국을 겨냥한 미국의 공격을 지원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알리 압돌라히 이란군 총참모장은 미군에 대한 어떠한 지원이나 편의 제공도 미군의 군사행동에 동참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은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전쟁이 발발한 직후부터 걸프 지역 미군 기지를 겨냥한 공격을 거듭해왔습니다.

0: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면서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이 21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3도로 오늘과 비슷할 예정입니다. 내일 오전부터 저녁 사이 경기 남부와 충청권, 남부 지방에 5에서 60mm, 새벽부터 오후 사이 제주도에는 최대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다은입니다. 이상으로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고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내가 걸어서 가야 할 목적지를 입력하면 그늘 위주의 길로만 안내해주는 앱이 있습니다. 그늘로 뚜벅의 여름길이라는 앱인데요. 지하 통로는 물론이고 건물 그림자와 가로수 데이터까지 활용해서 길을 알려줍니다. 그런가 하면 냉방시설을 갖춘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 쉼터를 표시해주는 웹페이지도 나왔고요. 무더위 쉼터 위치를 알려주는 지도 앱도 등장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낳은 시민 개발자들이라고 할까요? 대학생, 회사원 등이 만든 무료 생활 밀착형 서비스들. 무더위를 식히는 소나기처럼 시원하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모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나태주 시인이 쓴 행복이라는 시 오늘도 당신 편에서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제 8519님께서 문자로 이 시를 공유해주시면서 마지막에 한 줄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한번 들려드릴게요.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그리고 8시가 되면 오늘도 당신 편을 들을 수 있다는 것, 행복. 그래요. 행복이 뭐 별거 있나요? 오늘 하루 무사히 잘 보내고 여느 저녁 때처럼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젠디 목소리 들으면 그게 행복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가장 행복했던 한순간을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언제를 꼽으시겠어요? 모닝커피를 마시던 순간? 버스에서 자리가 났을 때? 아니면 체중계에 올랐는데 몸무게가 1kg 줄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오늘 하루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8월 19일 수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이승환 피처링 이소은의 너에게만 반응해 전해드렸습니다. 엄세연님이 저도 젠디 라디오 들을 때 행복하죠. 2시간 잘 들을게요. 7190님도 오늘도 당신 편을 들을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아 역시 우리 오당재 가족분들은 정말 따뜻하십니다. 오늘 8519님이 문자로 보내주신 내용을 소개해드렸는데 8시가 되면 오늘도 당신 편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행복이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또 세연님도 7190님도 그렇다고 해주시니까 뭔가 기분이 좋습니다. 손민수님은 젠디 반가워요. 오늘은 엄마랑 동전 노래방 데이트했어요. 5곡에 2,000원 저렴하더라고요. 스트레스 쌓였는데 풀렸어요. 와 어머니랑 또 동전 노래방 데이트 또 새로운데요? 이 또한 진짜 행복한 순간 중에 하나였겠네요. 민수님 5곡에 2,000원 괜찮네요. 신은희님 저는 손님이 와서 만족하고 가는 뒷모습을 보면 제일 행복해요. 그리고 나태준님의 시 풀꽃을 제일 좋아합니다. 우리 은희님은 손님이 와서 만족한 모습을 보셨을 때 풀꽃 자세히 보아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그 시 가장 좋아하신다고 보내주셨고 서정성님은 젠디 안녕하세요. 저도 운동까지 끝내고 집에 와서 쉬는 지금이 제일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죠. 이제 직장인 분들은 퇴근하고 집에 와서 자기 전에 좀 자유시간 갖게 되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하실 것 같아요. 임채영님 퇴근길 집에 가는 버스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타서 행복했습니다. 직장에서 집으로 가는 버스가 한 대인데 배차 간격이 길어서 한 번 놓치면 20분쯤 기다리거든요. 오늘은 버스 놓치고

0: 칠까봐 뛰는 일도 지루하게 기다리는 시간도 없었네요. 해피 하트 보내주셨어요. 그쵸. 이런 소소한 행복들이 있죠. 버스를 기다리지 않고 타는 경우, 또 지하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신호가 막 걸리지 않고 착착 파란불이 켜질 때, 그럴 때 짜릿하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딱 왔는데 정말 좋은 자리에 딱 자리가 주차장에 있을 때, 주차장에서 자리 찾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요즘에. 근데 딱 나를 위해 준비된 듯이 자리가 딱 하나 남아있을 때, 그때 너무 짜릿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언제 행복하신지, 행복함을 느끼시는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소한 행복 같이 나눠주시고요. 오당지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미니 지금도 활짝 열려 있어요.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 또 지금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도 여러분의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일 3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동훈 선생님 모시고 내 마음 보고서 함께하는 날인데요. 오늘 주제는 직업과 마음 건강입니다. 직업에 따라서 겪게 되는 고충, 또 스트레스 이런 게 각자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각 직업별 마음 건강에 대해서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일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고민이 있으시다면 사연 보내주시고요. 이따가 3부에서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2부는요. 올품,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올데이 프레쉬,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본 컴퍼니, 현대 오피스, 데이펙, 국민연료, 썬연료, 한인제약, 빅토스,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과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절기 입추가 지났지만 막바지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소나기로 인해서 습도까지 높아서 식중독 예측 지수도 경고와 심각 단계를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휴가철이 끝나고 학교도 개학을 맞는 요즘 단체 급식이 다시 시작되는 시기라서 식중독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구에 있는 한 종합병원에 입점한 김밥집 이용객들에게서 집단 식중독 증세가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80여 명이 복통과 설사, 발열 등 식중독 증상을 호소했고 이 중에 18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보건당국은 김밥과 달걀 지단 등 검체를 채취해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여름은 지났다는 방심이 겹쳐서 식중독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인 만큼 식재료 관리부터 조리 또 섭취까지 더 꼼꼼한 위생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중국 거래 플랫폼인 당근을 통해서 방문 메이크업 아르바이트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일 해당 사이트에 프로필 촬영을 위해 출장 메이크업을 해줄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올린 뒤 여기에 지원해서 집으로 찾아온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겨우 집을 빠져나온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이처럼 최근 이 중고거래 플랫폼에 아르바이트 구인 구직을 악용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지난 6월에는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속여서 여성의 집에 들어간 뒤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고요. 지난 5일에는 가사도우미 의뢰를 받은 20대 남성이 의뢰인의 집에서 금품을 훔치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개인 주거지를 방문하는 형태의 아르바이트가 범죄에 접근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이 은행나무 아래에서 100년 가약을 맺을 예비 부부 80쌍을 찾습니다. 박물관은 2027년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야외 결혼식을 할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는데요. 예식 공간과 실내 피로 현장을 무료로 대관하고 예식 기본 비품과 운영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번 사업은 청년 세대의 혼인 비용 부담을 덜고 문화유산의 가치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예식은 내년 4월에서 5월 상반기에 41회, 10월에서 11월 하반기에 39회 이렇게 총 80회 진행된다고 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 부부는 9월 1일부터 4일까지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모르는 하루 해가 저물 때쯤 울리는 친구들의 전화 나오라고 하루 산 얘기 회사 얘기 새로 만난 여자들 데이트 얘기 웃긴 얘기 지나치는 여자들 바라보기 TV에 나오는 스포츠 경기에 목숨을 걸고 통별 들면서 밥값 내기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른 채 떠들다 지쳐서 돌아오니 이런 어느새 새벽 2시 찾아야겠지 친구들이 오늘 했던 얘기 떠올리면 자꾸 웃음이 나와 웃으면서 누워있으면 잠이 와

님이 저는 오당재에서 소개해주는 주요 뉴스와 사람 사는 얘기가 좋아서 항상 듣고 홍보도 엄청 한답니다. 너무 행복해서요. 오, 감사합니다. 또 이거 오늘의 뉴스 시간을 좋아해 주시는 1440님 문자였고요. 조광인님, 여름에 모든 음식 섭취 시 장염, 식중독 늘 조심해야 합니다. 이종배님도 김밥 조심해야겠습니다. 김지우님, 젠디, 직장 상사께서 식중독으로 오늘 종일 힘들어하셔서 약국에서 약 사서 챙겨드렸네요. 오당재 청취자분들도 음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입추가 지났어요. 그 가을이 오고 있는데 절개가 바뀌었다고 해서 더위까지 또 사라진 건 아니죠. 여전히 더운 날씨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식중독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식중독 위험이 아직까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음식은 충분히 익혀 드시는 게 좋겠고요. 또 손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특히 달걀이나 뭐 육류 같은 거 다른 식재료랑 분리해서 보관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죠. 그리고 냄새가 뭐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그러면은 아깝더라도 먹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름이 또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더위에 지치기 쉬운 날씨인 만큼 또 물도 충분히 드셔주시고 음식도 꼼꼼하게 관리해주시고 건강하게 지금 남은 여름을 잘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오늘의 뉴스였고요. 아, 그리고 또 오늘 보니까 뉴스 중에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여러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어요. 이런 걸 악용한 범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중고거래나 알바 플랫폼 이용할 때 꼭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범죄에 접근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항상 처음 만나는 사람의 집에는 혼자 가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공개된 장소에서 뭐 진행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결혼할 예비 부부를 모집한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어요. 안 그래도 이 소식이 좀 눈길을 끄는 소식 중에 하나였는데 9월 1일부터 4일까지 국립고궁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하죠.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지원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뭐 결혼식 하면은 예식장 비용도 굉장히 비싸고 부담이 큰데 청년 세대들한테 이렇게 예식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리고 또 문화유산 공간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또 새로운 추억도 될 수 있고 굉장히 좋은 의미의 사업인 것 같아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좀 참여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뉴스 살펴봤고요. 3000님이 신청해 주신 IOI의 노래 듣고 올게요. 그때 우리 지금.

0: 해마다 되풀이되는 호우 피해. 피해를 최소로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호우 발생 시 낙석 위험이 있는 위험한 비탈면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범람한 물이 도로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해안도로 운행을 삼가야 합니다. 바닷가에 저지대 주민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물에 떠내려갈 수 있는 어망 어구 등은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 호우가 예상되거나 호우가 발생했을 경우 해수욕장 이용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집중호우는 예고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수욕장 인근의 경우 자칫하면 큰 인명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1: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재은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가요? 퇴근하고 집에서 쉬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아직 하루가 끝나지 않은 분도 계실 텐데요. 저녁은 드셨는지 오늘 뭐 하셨는지 오늘 있었던 소소한 이야기들 오당제에도 편하게 나눠주세요. 보내주실 곳 먼저 알려드릴게요. 문자 번호는 샵 8001번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박성남님이 젠디 어제까지 부산으로 휴가 다녀왔는데 어제까지만 좋았고요. 오늘은 하루 종일 빨래하고 또 빨래하다 보니 저녁이네요. 야구 보면서 출첵합니다. 어제까지만 좋으셨다고? 왜요? 아, 어제까지 휴가 다녀와서 오늘 이제 복귀하시고 나서 할 일이 좀 이제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분주한 하루를 보내신 것 같아요, 성남님. 부산에서 좋은 시간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김미금님, 젠디 안녕하세요. 행복은 가까운 곳에 있죠. 저는 가게 나와서 라디오 켜고 땀 뻘뻘 흘리고 장사 준비 다 하고 나서 옆집 고추 방앗간 언니랑 빵하고 커피 한잔 할 때 제일 행복해요. 아, 진짜 소개해드리면서도 그 어떤 기분이실지 그려져요, 진짜. 가게 오픈 준비하고 옆집 언니랑 같이 빵 드시고 커피 한잔 하시면서 아, 맛있다, 진짜. 이게 행복이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행복해하실 미금님의 얼굴이 그려집니다. 5501님, 오늘 제일 행복했던 순간은 알람이 울리기 전 눈을 떴을 때 내가 일어나기만을 기다리던 귀여운 고양이와 눈이 마주쳤을 때예요. 내가 일어났다는 걸 알고 신나서 그릉거리는 게 너무 귀여웠거든요. 아, 그런 순간이 있구나. 저는 이제 반려동물을 키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런 순간에 행복을 느껴본 적이 없는데 아, 눈을 딱 떴는데 옆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어. 약간 무서울 것 같은데 귀엽겠네요 진짜 귀여울 것 같아요. 4562님 출근 전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아들 저녁 챙겨두고 와야 하는데 오늘은 못 챙겨두고 나와서 미안하고 어떡하지 하다가 고2 첫째에게 전화했더니 동생이 부대찌개 밀키트를 끓여놔서 같이 먹었대요. 너무 기특하고 행복한 순간이었답니다. 아, 그래요. 고2 중3이면 뭐 이제 직접 챙겨 먹을 나이도 됐죠. 그죠? 어머니 마음은 이제 막 못 챙겨줘서 미안하고 걱정도 되고 하셨겠지만 이제 고2 중3

고3 친구들이면 먹고 싶은 거 알아서 또 챙겨 먹고 또 동생이 했어요. 중3 아들이. 오, 착하네요. 동생이 부대찌개도 이렇게 끓여놓고 끓여서 같이 먹고 뿌듯하셨겠어요. 5687님. 젠디, 매년 8월 14일과 15일은 택배기사인 저희 남편의 유일한 휴가 기간인데요. 고객님들이 연휴가 끝난 이후 못 보내셨던 물건을 보내시느라 밀리다 보니 오후 9시 반에나 끝나겠네요. 택배에 물건을 다 실은 시간은 오후 4시 반이고, 얼른 집에 가고 싶습니다. 끝나고 24시간 국밥집에서 뜨끈하게 먹고 들어가려고요. 젠디 라디오 들으면서 마무리 열심히 해볼게요. 맞아요. 안 그래도 8월 14, 15일 택배 기사님들 휴가라고 했잖아요. 유일한, 한해 유일한 휴가셨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그 라디오에서도 너무 잘 됐다. 진짜 이렇게라도 쉬실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냐 했는데, 진짜 깜짝 놀란 게 16일이 쉬는 날이었잖아요. 일요일이었죠. 16일이. 근데 16일 날 배송이 됐다고 문자가 온 거예요. 배송을 진짜 해주셨더라고요. 14, 15일 쉬시고 일요일 날도 안 쉬시고 일을 하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물량이 쌓이다 보니까 해야 되는 일은 정해져 있으니까 쉬셔도 쉬시는 게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우리 5687님의 남편분도 밀린 일을 마치시려면 오늘 또 바쁘게 움직이시겠네요. 우리 5687님도 같이 일하고 계신가 봐요. 그죠? 이렇게 도와서 같이 하고 계신가 보네요. 오늘 하루 힘내시고 빨리 집에 들어가시기 전에 또 말씀하신 국밥집에서 뜨끈하게 또 든든하게 챙겨 드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노래 한곡 전해드릴 건데요. 영화 라라랜드 OST 중에서 이 노래 들려드릴게요. 일하실 때 들으시면 좀 신나게 힘 나실 것 같아요. Another Day of Sun 듣고 올게요.

영화 라라랜드 OST 중에서 Another Day of Sun 전해드렸습니다. 8966님은 9시 30분 퇴근 부럽네요. 저는 어제도 11시, 오늘은 10시 좀 넘어서 끝날 듯해요. 저도 택배합니다 하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우리 택배기사님들 많이들 듣고 계시죠. 아, 어제도 11시에 끝나시고 오늘은 또 10시 좀 넘어서 마치신다고 합니다. 그동안 쌓여있는 물량이 많다 보니까 다들 이렇게 야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날씨도 더운데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일 많다고 해서 너무 급하게 다니지 마시고 안전하게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곳곳에서 애쓰고 계신 모든 택배기사님들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5684님, 오늘 서귀포 5일장 날이어서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고구마 순 김치 담가주려고 껍질 벗기면서 잘 듣고 있답니다. 수고하세요 하면서 사진도 보내주셨는데요. 오, 고구마 순을 아주 매끈하게 잘 다듬고 계신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칼 사진도 이렇게 같이 찍어가지고 서귀포 5일장에서 장도 보시고 또 남편분이 좋아하시는 고구마 순 김치까지 담그시고 껍질 벗기는 게 좀 번거롭죠. 고구마 순이 손질해서 이제 김치로 담가 놓으면 또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까 저도 고구마 순 김치 되게 좋아하는데 여름에 또 입맛 없을 때 이렇게 고구마 순 김치에 그냥 밥 한 숟갈 먹으면 다른 반찬 필요 없을 만큼 맛있잖아요. 껍질 벗기시면서 오당제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고요. 5376님, 운동 끝나고 집에 걸어가면서 이 시간 라디오 처음 듣는데 뉴스도 듣고 감미로운 노래도 듣고 좋아요. 엄마도 이 시간에 걸으시면서 이재은 아나운서 라디오 듣는다고 하셨는데 오, 이렇게 다정한 목소리라서 계속 들으시나 봐요. 우리 승아, 승호, 엄마가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오늘 처음 들으셨다는 우리 5376님 환영합니다. 근데 또 어머님도 이 시간에 오당제를 들으신다고 더 반가운데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운동 끝나고 집에 가면서 이 시간에 또 들으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운동하실 때 오당제 자주 놀러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뉴스도 들려드리고 또 좋은 노래도 많이 들려드리고 그리고 3, 4부에는 재밌는 코너들도 마련돼 있거든요. 여러분의 문자도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자주 놀러와 주시고 우리 승아, 승호 엄마가 사랑한다고 하네요. 아이들인 것 같은데 아이들이 이 시간에 라디오를 혹시 듣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듣기로라도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래 두 곡 듣고 굿뉴스 퀴즈 풀어볼게요. 김지훈님이 신청해주신 이문세 이적의 조조할인 그리고 JS의 종로에서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2: 현대 오피스.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0: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우리 사회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할게요. 최근 스페인을 휩쓴 대형 산불 속에서 동물들을 구하기 위해 용감하게 나선 사람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한 농장에 불이 크게 번지자 한 시민이 염소들을 구하기 위해서 농장 안으로 뛰어들었는데요. 이렇게 동물들을 구하려는 움직임은 곳곳에서 이어졌다고 합니다. 사파리 공원과 야생동물센터는 물론이고 심지어 투어장까지 동물들을 위한 임시 보호소가 됐고요. 사파리 마드리드 직원들은 동물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리를 지켰고 스페인 민병대도 구조에 나섰다고 합니다. 말과 염소를 대피시키고 소와 닭, 타조 등 여러 동물들을 돌보는 모습도 공개됐는데요. 한 시민 경비원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대피 상황에서 동물들도 혼란스러워합니다. 하지만 동물들도 이것의 일원입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이것의 일원, 무엇의 일원이라고 있을까요? 1번 합창단의 일원, 2번 가족의 일원, 3번 동호회의 일원. 자, 식구라는 말과 비슷한 뜻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1번 합창단의 일원, 2번 가족의 일원, 3번 동호회의 일원.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도서관 사서 서예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신가요? 시간에 쫓기어 정신없이 보내시진 않으신가요? 독서는 나의 이야기가 끝나면 너의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작은 안부 같습니다. 오늘은 별일 없었는지, 기분은 또 왜 그런지. 누군가가 오랫동안 썼다 지우기를 반복하며 고민 끝에 건네는 인사처럼요. 요즘처럼 바쁜 일상에서 나의 안부를 물어줄 책 한 권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따뜻한 한 권의 책이 당신에게 말을 걸어올 겁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0: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2: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3: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2: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9시 뉴스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신임 대법관 임명 제청 과정에서 벌어진 이른바 대통령 패싱 논란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요구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장기간 공석인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와 김건희, 한덕수, 이상민 재판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게 된 사유 등을 질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신임 대법관 추천이 늦어진 건 대법원장 재청권을 무력화시켰기 때문이라며 그것을 물어보기 위해 대법원장이 출석해야 된다면 대통령도 출석해야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국정원의 12산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차 종합특검은 오늘 조 전 원장과 홍 전 차장 등 당시 국정원 정무직 4명을 내란 중요 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12.3 내란 당시 조 전 원장이 을지 연습대로 하라며 계엄 수행을 포괄적으로 지시하고 미국 정보협력기관에 계엄을 옹호하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홍 전 차장은 계엄과 관련해 국군 방첩사령부 경찰청과의 연락망을 구축하고 경찰청 상황실에 국정원 인력 파견을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호철 감사원장이 지난 2012년 감사원이 대한축구협회에 심판 성접대 사건을 알면서도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장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관련 질문을 받고 당시 감사반에서 심판 성접대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관련된 분들이 대다수 퇴임해서 확인에 시일이 걸릴 듯하다면서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감협의회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과 관련해 교육재정의 안전성을 강조하며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교육감협의회는 오늘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이 화상으로 참석한 긴급 간담회를 열고 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면서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4도, 부산 25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구 33도, 대전 32도 등 29도에서 3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0: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1: 폭염이 기승을 부린 올 여름 한 관공서에서 조금은 씁쓸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건물을 청소하는 미화원들이 냉방기에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일해야 했던 거죠. 이곳 미화원들은 새벽 6시에 출근해서 청소를 시작하는데요. 정작 에어컨은 직원들이 출근하는 8시부터 켜진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불과 한두 시간 차이로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해야만 했죠. 미화원이나 경비 인력도 업무를 함께하는 동료로 할 수 있죠. 다양한 구성원이 힘내서 일하도록 차별적인 관행을 줄여나가면 좋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울산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5: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한 시민경비원이 동물들도 이것의 일원이라고 말했는데요. 이것에 해당하는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9029님 정답 가족입니다. 방송이 의미 있고 재밌네요. 이 방송 식구가 되어볼랍니다. 시원한 8월 포하게 저녁입니다. 와, 우리 오당재 식구, 오당재 가족이 되신 9029님 환영합니다. 정답 맞춰주셔서 오늘의 끝곡 선곡권 당첨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듣고 싶은 노래 지금 골라서 보내주시면 이따가 끝곡으로 들려드릴게요.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근 야생동물 구조기관 책임 나바로 씨는 결국 이 지역 전체가 불에 탄 것은 슬프지만 우리의 동물들은 모두 무사하다라고 말했다고 하고요. 사파리 마드리드는 동물들이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계속해서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만큼 완전히 안심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오늘의 굿뉴스 퀴즈 만나봤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 4부는요. 안 터지는 맥스부탄, 환인제약, 휴원스 글로벌, 현대오피스, 음식물 처리기, 휴렉과 함께합니다.
6: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7: 네.
6: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7: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8: 맥스 안 터져요.
9: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8: 맥스 안 터져요.
1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5: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미래를 걱정하고 사람의 상처받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조금씩 지쳐가는 마음.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신가요? 일주일에 딱 하루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내 마음 보고서. 오늘도 오당재 공식 마음 지킴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동훈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1: 네, 안녕하세요. 오동훈입니다.
5: 선생님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죠?
11: 네, 이제 조금 날씨가 풀리나 했더니

0: 막 습해지고 예, 비가 좀 많이 왔더라고요.
1: 네, 맞아요. 안 그래도 엊그제 경남 거제 통영 쪽에 또 기록적인 폭우가 와서 산사태와 침수로 이재민이 발생을 했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생활 터전이 망가져버리며 너무 또 상처가 크고 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잖아요. 이분들에게 어떻게 또 위로를 해드릴 수 있을까요?
0: 네, 아유,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렇게 재난을 겪은 직후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슬픔보다 먼저 오는 게 멍한 상태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받으면은 일단 감정을 잠깐 꺼버리고 네. 그냥 생존 모드로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이런 일을 겪으신 분들이 의외로 담담해 보일 수 있는데 이건 괜찮아서가 아니라 아직 슬퍼할 여유조차 없는 거죠.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거는 막 거창한 위로의 말보다는 잠은 좀 주무셨냐, 식사는 하셨냐 이런 일상적인 어떤 관심들이 아닐까 싶고요. 네. 어떤 분들은 이제 그래도 다행이다. 뭐 다치지 않았으니 다행이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또 의도와 다르게 상실감을 좀 축소시키는 말로 들릴 수 있어서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1: 네. 자, 오늘 내 마음 보고서 주제 1부에서도 예고를 해드렸듯이 직업과 마음 건강입니다. 세상에는 의사도 있고 아나운서도 있고 뭐 정말 다양한 직업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만큼 저마다의 스트레스도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은 어떠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도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당연히 있을 것 같거든요.
0: 아, 그럼요. 사람들은 이제 흔히 정신과 의사다 하면은 뭔가 삶의 지혜를 터득하고 네. 마인드 컨트롤도 잘할 것 같고 이런 걸 생각하지만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저는 정신과 의사로 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네.
0: 사실 병원에 오신 분들이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 얘기를 하는 경우보다는 힘든 감정을 막 쏟아낼 때가 많잖아요.
1: 맞아요.
0: 하루 종일 이런 얘기를 좀 듣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이 감정의 무게가 안에 쌓여서 좀 지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1: 아, 그러시겠네요. 네.
0: 젠디는 어떠세요?
1: 저는 아무래도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잘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
0: 압박감?
1: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건강관리도 잘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병원 위치에 따라서도 자주 방문하는 환자들의 직업군이 다르잖아요. 사무실이 많이 모여있으면 점심쯤에 또 오는 회사원들이 많을 거고 저희 상암동 같은 경우에는 방송국이 몰려있기 때문에 방송 쪽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럴 것 같아요. 선생님 계신 병원 찾는 분들은 어떤 직업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0: 네, 저희 병원은 이제 여의도에 있는데요. 여의도 하면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금융기관이 많죠. 그래서 네. 증권사나 은행 혹은 이제 뭐 금융공기업 이런 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른 곳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많이 계시는 것
1: 네.
0: 같고요. 이분들은 이제 금융업 특성상 경기에 굉장히 좀 민감하시고
1: 그렇겠네요.
0: 특히 이제 주식 요즘 많이 얘기하죠.
1: 네.
0: 이 주식시장 업황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참 많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1: 네. 그렇군요. 그 각자 직업에 따라서도 받는 스트레스가 다 다를 것 같은데 그럼 하나씩 좀 예를 들어서 살펴볼게요. 일단은 요즘 같은 날씨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직업이죠. 농부. 저 오당제에도 농사짓는 청취자분들 많이 계신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극심한 가뭄 때문에 자식 같은 농작물이 자라지 못하니까 마음고생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또 역대급 폭우가 쏟아져서 농작물이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농부들이 느끼는 허탈감, 상실감 저희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0: 네, 맞습니다. 정말 가늠하기 어려운 마음일 것 같아요. 대부분의 일들은 실패를 하더라도 이렇게 다시 시도한다는 게 비교적 짧은 주기로 가능하잖아요.
1: 네.
0: 근데 농사를 망치게 되면은 이제 1년이나 어떤 경우에는 막 몇 년씩 시간과 정성을 쏟아묻은 어떤 결과물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셈이 되겠죠.
1: 맞아요.
0: 또 농사는 시기마다 적당한 때라는 게 존재를 하다 보니까 곧바로 네. 새롭게 시작할 수도 없을 거고요.
1: 그쵸.
0: 그러다 보니까 이 농작물을 잃은 감정은 어떤 뭐 돈의 문제, 경제적 손실 이런 게 아니라 내 존재를 잃은 어떤 그런 상실로까지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렇겠네요. 앞으로도 자연재해가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큰데 농부들은 그럼 어떻게 마음 건강을 지켜야 할까요?
0: 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1: 네.
0: 첫 번째는 내 탓으로 돌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뭄도 폭우도 이 기후의 변화라는 흐름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지 내가 뭔가 농사를 잘못 지어서 생기는 일이 아니잖아요.
1: 네.
0: 그리고 두 번째로 혼자 끌어안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이라든지 이런 공동체 분들하고 상황을 좀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1: 네.
0: 같은 처지를 겪는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나만 이런 게 아니다라는 점에서 위안이 됩니다.
1: 네.
0: 그리고 큰 어떤 재해나 재난 이후에는 요즘엔 국가적으로 이 심리 지원 프로그램 같은 제도를 마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특히 이제 농사는 상대적으로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이 지으시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1: 그렇죠.
0: 마음을 털어놓는 걸 어색해하시고 보고 좀 부끄러워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게 절대 나약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 네. 그 도시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귀촌을 택해서 시골에 터를 잡고 농사 지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몸이 고되긴 해도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 이런 분도 계신데 농사가 어떤가요?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점도 분명히 있겠죠.
0: 아, 그럼요.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은 흙을 만지는 행위 자체가 도움이 된다라고 해요. 흙 속의 특정 미생물들이 뭐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예, 우리 뇌 속의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한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1: 네.
0: 또 자연과의 이런 이제 접촉들은 실제로 정서적인 안정 효과를 갖는다라는 거는 우리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알 수 있겠죠.
1: 네.
0: 근데 더 큰 거는 통제감입니다. 이 도시에서의 직장 생활은 사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의 성과나 평가가 내가 노력한 거랑 상관없이 남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농사는 내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이게 자라는 눈에 보이는 결과가 돌아온다는 게 나에게 좀 통제감을 예, 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1: 자, 이렇게 농부 이야기해봤고요. 전에도 잠깐 이 직업에 대한 얘기가 나온 적이 있는데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언제든 출동하는 소방관 분들. 소방관의 업무 강도는 상상 이상인데 사망자 수습부터 환자 처치, 대형 교통사고와 화재 현장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또 우울증, 불면증까지 정신적인 후유증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발표된 2025년에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를 보면요.
1: 네.
0: 응답자 10명 중에 1명 이상이 최근 1년 동안 죽음이나 심각한 부상 같은 외상성 사건을 15번 넘게 경험했다. 예, 목격한 걸 이제 포함한 거죠.
1: 네.
0: 네, 대답을 했습니다.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해요. 우리는 사실 일생에 이런 사고를 한두 번 볼까 말까잖아요.
1: 그쵸.
0: 그런데 소방관분들은 이런 극단적인 장면을 반복적으로 내가 구조하고 처치해야 되는 장사자로서 마주를 하시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1: 네.
0: 실제로 PTSD 진단이 가능한 수준의 증상을 보이는 소방관의 비율이 전체의 약 6에서 7%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1: 네.
0: 일반 인구에서 평생에 한 번 PTSD를 겪는 분의 비율이 한 1.5% 정도라고 해요. 예,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치죠.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관의 55%가 마음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답을 하면서 스스로의 마음 상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선생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으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안타깝지만 오히려 반대의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봅니다. 이 소방관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내가 위기 상황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강한 어떤 직업적인 의식이 있거든요.
1: 맞아요.
0: 특히 이제 동료의 안전이나 시민의 생명이 걸린 현장에서는 내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훈련된 대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겠죠.
1: 네.
0: 그런데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런 경험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은 감정을 느끼는 감각 자체가 무뎌지는 일종의 정서적인 마비 상태가 올 수 있습니다.
1: 네.
0: 본인은 난 괜찮다라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들여다보면 뭐 불면이라든지 좀 예민해지는 감정들 혹은 이제 두통이나 현기증 뭐 복통 같은 원인 모를 신체 증상들을 겪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게 이제 마음이 보내는 어떤 신호라고 봐야 되겠죠.
1: 그런 증상들도 살펴봐야겠네요. 그리고 요즘에 고기능 우울증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업무를 무리 없이 수행해서 우울 증상이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람을 고기능 우울증이라고 한다던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55% 소방관 중에도 그런 고기능 우울증에 해당하는 분들이 계시겠네요.
0: 예,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직장에서는 굉장히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자기 몫을 이제 잘 해내는데
1: 네.
0: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완전히 방전돼서 아무것도 못하고 마음속에 공허감이나 무력감이 계속 깔려있는 이런 상태를 고기능 우울증이라고 부르거든요.
1: 네.
0: 이런 분들의 이제 공통점은 내가 이 정도로 힘들다라고 하면 남들에게 민폐가 되지 않을까?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은데 라고 하면서 본인의 감정을 계속 뒤로 미룬다라는 거예요. 특히 소방관처럼 이제 내가 남을 구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 더 이런 경향이 강할 수밖에 없겠죠.
1: 고기능 우울증이 정식 진단명은 아니라고 하던데 어떤 상태인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정식 진단명은 아닌데요.
1: 네.
0: 고기능 우울증에서도 이제 우울증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 뭐 무기력해지고 예전에 즐거웠던 일에 흥미가 없어지고 집중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1: 네.
0: 다른 점은 딱 하나인데요. 보통 우울증은 이런 증상 때문에 일상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지게 돼요. 네, 그게 뭐 학업적이든 직업적이든 사람들과의 관계든 지장을 받게 되는데 고기능 우울증은 오히려 반대로 더 열심히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아, 그래요?
0: 일이든 육아든 집안일이든 본인의 몸을 굉장히 좀 계속 뭐 움직이면서 이 안에 있는 우울한 감정

0: 마주하지 않고 밀어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보면은 저 사람 되게 성실하고 잘 지내네 싶은데 본인의 마음속은 이제 계속 텅 비어가는 이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리고 콜센터 상담원과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상담이 늘면서 2021년에는 콜센터 상담원 10명 중에 무려 8명이 우울증 위험군으로 분류됐다고 합니다. 통화량이 많아서 지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 폭언, 욕설, 협박 이런 거를 고스란히 들어야 할 때가 많잖아요. 이분들은 실제로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상담원들도 상당히 많다면서요.
0: 예, 맞아요. 정말 충격적인 수치죠. 10명 중에 8명이라는 거는 거의 대부분 이제 우울증에 노출이 돼 있다라는 뜻일 텐데요. 이 콜센터 상담 업무가 참 힘든 이유가 화가 난 상대방의 감정을 실시간으로 고스란히 받아내야 되는데 정작 나는 이 감정을 표현할수록 또 이 자리를 벗어날 수도 없다라는 데 있습니다.
1: 그러게요.
0: 이걸 이제 감정 노동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1: 네.
0: 내 진짜 감정과 겉으로 보여야 되는 감정 사이의 괴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반복이 되게 되면은 심리적으로 정말 큰 소진을 겪게 됩니다.
1: 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진짜 잘 잊혀지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이런 기분 나쁜 얘기들 한기로 듣고 좀 한기로 흘리는 방법 같은 건 없나요?
0: 아, 그러게요. 이 참 기억을 도려내듯이 마음 상하게 되는 얘기를 들었을 때
1: 네.
0: 깨끗이 지워버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아쉽게도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1: 네.
0: 우리가 몇 가지 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마음속으로 나와 상대의 경계를 좀 분명히 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1: 경계를?
0: 네. 통화가 끝난 직후에 이거는 저 고객의 감정이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어떤 평가는 아니다라는 거를 마음속으로 반복적으로 좀 얘기해 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1: 네.
0: 그리고 통화 업무가 아마 계속 이어져서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통화와 통화 사이에 단 1분이라도 중간에 좀 브레이크를 거는 어떤 리셋 시간을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온다는 것도 좋겠고요. 그냥 몸을 이렇게 쭉 펴고 어깨를 한번 돌리는 것처럼 가벼운 좀 스트레칭을 해주는 거 역시 감정의 잔상을 좀 끊어주는 데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1: 이거는 콜센터 상담원뿐 아니라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한테도 해당될 수 있겠네요.
0: 상사들의 어떤 이런 되게 공격적인 얘기들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1: 네.
0: 다들 좀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1: 그렇겠네요. 그 전화로 폭언하는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면 얼굴 한 번도 본 적 없는 상담원한테 왜 그렇게까지 화를 내는 걸까요?
0: 네. 폭언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들여다보면은 사실 그 분노의 뿌리가 이 상담원 당사자가 아닌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죠.
1: 네.
0: 뭐 내가 지금 이용하는 이 회사의 정책이나 시스템이나 불편함 이런 것들 혹은 이제 그날 쌓인 다른 스트레스를
1: 그쵸.
0: 만만하게 화풀이하는 대상한테 쏟아내는 거죠.
1: 네.
0: 이걸 이제 전치라는 방어 기제로 설명을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눈을 긴다라는 거죠. 엄한 데 가서 만만한 대상한테 푼다라는 거예요.
1: 그렇군요.
0: 게다가 전화라는 매체 자체가 익명성을 주기 때문에 얼굴을 마주보고는 절대 못할 말도 쉽게 하게 되는 탈 억제 효과가 작동을 합니다.
1: 어쨌든 감정 노동이고 서비스직이라서 쉽진 않겠지만 이 폭언하는 고객한테 조금이라도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0: 아, 네. 이 친절함 그리고 나를 지키는 것 이 두 가지가 서로 상충되는 반대말이 아니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1: 네.
0: 고객의 돈 없는 이야기를 친절해야 된다는 마인드로 듣고 있을 이유는 전혀 없는 거거든요. 욕설이나 인격 모독이 시작되는 순간에는 정해진 안내 멘트로 고객님 그런 표현을 쓰시면은 상담을 이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담담하게 감정을 최대한 싫지 않고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사과나 변명을 하지 않는 거죠. 죄송하지만 이런 얘기를 사실은 서비스업에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쓰시잖아요.
1: 네.
0: 근데 이걸 붙이는 순간 이렇게 폭언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몰아붙일 여지를 주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개인이 이걸 매번 감당하게 두는 거는 회사의 책임의 방기라고 봐요. 악성 민원에 대해서 매뉴얼화를 해가지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전화를 하는 사람한테는 좀 다 차단하는 어떤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뭐 사후에 심리 지원이라든지 이런 제도들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라는 것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 맞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개그우먼 이수지 씨가 어린이집 교사들의 고충을 연기해서도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아이들, 학부모들, 원장 선생님 눈치까지 봐야 되는 숨막히는 상황이 연출됐는데 댓글을 보니까 실제로는 더하다 이런 얘기도 많더라고요. 또 어린이집 교사뿐만 아니라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잖아요. 학교 선생님들도 요즘 진짜 여러 가지 고충이 많으신데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 건강은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0: 선생님들도 참 병원들 많이 오시거든요. 참 힘드실 것 같아요. 이 선생님들이 힘든 이유는 이제 상대해야 될 대상이 하나가 아니라 셋이라는 데 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면서 학부모들의 요청이나 어떤 기대에 부응을 해야 되고요. 또 상급자나 기관의 평가까지 신경을 써야 되기 그쵸. 때문에 정작 자기 자신을 돌볼 틈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1: 네.
0: 특히 이제 아이들을 향한 어떤 애정과 책임감이 클수록 스스로를 소진시키면서 내가 참아야지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아서
1: 네.
0: 더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런 것들을 또 약간 미덕으로 보는 시선들도 있잖아요.
1: 맞아요.
0: 예. 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당연한 이야기지만 업무랑 개인 연락처는 완전히 분리시켜야겠고요. 업무거리도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퇴근 후에는 가급적 들여다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집에 돌아온 후에는 개운하게 샤워하고 뭐 푹신한 소파에 누워서 좋아하는 영화를 보는 것처럼 내가 좋아하고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휴식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계속 만들어야 돼요. 규칙적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1: 네.
0: 그래야지 내한테 네, 하루가 마무리됐다라는 거를 각인을 시키고 편하게 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업무와 나의 삶을 분리하는 거. 그 참교육 보니까 맨날 맨날 전화하고 문자하고 하는 학부모한테 똑같이 이렇게 선생님이 갚아주는
0: 장면
1: 굉장히 통쾌하잖아요.
0: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공감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1: 그러니까요. 자, 8519님이 콜센터 상담원도 소중한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좋은 말로 상담할 텐데 폭언은 정말 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도 이 오늘 주제가 직업과 마음 건강인데요. 이건 내 직업병인 것 같다 싶은 거 있으시면 그리고 또 직업 때문에 혹시 스트레스 받는 게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패밀리 오브 더 이어의 히어로.

0: 패밀리 오브 더 이어의 히어로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안은비님이 제가 그래서 어린이집 선생님을 그만뒀어요. 저는 어른의 언어, 아이의 언어 다 이해하는 게 너무 벅찼고 원장의 은근한 괴롭힘을 못 견뎠어요. 그게 힘드니까 아이들도 예쁘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아, 어른의 언어와 아이의 언어를 이해하는 게 힘드셨나 봐요.
1: 맞아요. 저도 이제 소아정신과

0: 계실 것 같고 그쵸. 또 어떤 직접적인 요구들을 받으시는 경우들도 많을 테니까 좀 힘드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1: 그렇습니다. 저희가 광고 듣고 와서 여러분이 문자를 많이 보내주셔서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0: 한낮에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며칠간 계속되는 폭염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합니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을 피하고 실내로 직사광선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합니다. 외출을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최대한 가벼운 옷을 입습니다. 물은 약 15분 간격으로 자주 마시고 운동 후에는 스포츠 음료로 염분과 미네랄을 보충해야 합니다. 매일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만이 이 폭염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2: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의 힘을 얻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수요일 3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동훈 선생님 모시고 내 마음 보고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또 문자를 많이 보내주셔서 4부까지 이어서 여러분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안은비님의 문자를 소개해드렸었고 6775님은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유아 방문미술 교사입니다. 집으로 찾아가서 아이들과 놀고 있어요. 직접 찾아가서 놀이를 하다 보니 아이들의 텃세도 있고 어머니들이 부풀려서 컴플레인을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분이 좋지 않아요. 하고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3: 아, 그러니까요. 사실은 아이들은 아이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좀 넘기실 수 있을 텐데 네. 어머님들까지 이제 이런 분들을 문제 삼아서 컴플레인을 거신다라고 하면은 참 힘이 빠지고 지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2: 그렇죠.
3: 이 아이 관련된 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들은 네. 아이 문제니까 더 조금 예민하실 수밖에 없는데
2: 맞아요.
3: 동시에 여러 어떤 부모님들을 상대를 하다 보면은 그만큼 네. 스트레스가 좀 크실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 네. 앞에 은비님도 그렇고 6775님도 그렇고 아이를 대하는 직업이 진짜 쉽지 않은
3: 맞습니다.
2: 것 같습니다. 5687님 택배기사도 힘든 게 많아요. 무슨 서비스직이든 다 똑같은 것 같긴 한데 말도 안 되는 무거운 물건들을 시키시는 고객님들 또 물건을 배달했는데 새벽이나 밤이나 안 보인다고 시간 안 가리고 전화하는 고객님들 늦은 밤에 물건 끄는 소리가 시끄럽다 시비 거시는 분들까지 마음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드네요 유유 그러니까 택배기사님 힘드시죠
3: 그러니까요 사실 이렇게 택배같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2: 네.
3: 이 일을 수행하시는 분들을 한 명의 어떤 주체적인 개인으로 보기보다는 서비스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2: 네.
3: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내가 불만이 생기면은 그 상대방 개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권리인데 당연히 얘기할 수 있지 라는 식으로 예, 접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2: 네.
3: 예, 아유 좀 정말 많이 힘드시겠다라는 얘기를 예, 전하고 싶습니다.
2: 좀 이해와 배려가 필요한 것 같아요.
3: 그럼요.
2: 평소에.
3: 그럼요.
2: 네. 이지영님 예전에 손님이 돈을 던지듯이 주길래 옛다 이런 느낌으로요. 왜 던지시냐고 했더니 머쓱해 하시면서 변명하더라고요. 때로는 직원 직설도 필요한 것 같아요. 안 통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3: 아 맞습니다. 예, 저도 이 얘기에 좀 동의를 하는 게 어떤 분들은 사실은 표현을 하지 않으면은
2: 몰라.
3: 이게 정말 잘못된 일인지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모르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2: 그래서
3: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정말 악의적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해도 잘 통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내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그냥 다이렉트하게 대신에 감정은 조금 배제하고 이렇게 하시면은 제 마음이 좀 불편하죠. 라는 정도의 톤으로 얘기하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머쓱해 하셨다는 거면 진짜 모르셨을 수도 있겠네요. 이게 잘못된 그쵸. 행동이라는 거.
3: 네, 본인도 뭐냐 순간적으로 나온 행동일 수도 있는 거죠.
2: 맞아요. 그 예전에 그 영상에서도 많이 나왔잖아요. 편의점 같은 데서 뭐 이거 얼마요? 뭐 이렇게 반말을 하는 손님한테 뭐 얼마야? 이렇게 똑같이 반말하니까 되게 당황하는 그런. 어쨌든 직원 직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에 대한 친절과 나를 지키는 것의 그 혼돈? 뭐 그런 걸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3: 네,
2: 그렇죠. 이경희님 저도 가게 하는데 반말로 하는 손님 보면 같이 반말하고 싶을 때가 있고 비싸니까 다른 가게는 더 싼데 하면 안 팔고 싶고 그 가게로 가라고 하고 싶지만

0: 들어오는 단가가 달라서 어쩌고 변명하는 것 같아서 싫어요. 가고 나면 혼잣말로 그러면 거기 가서 사지 다시는 오지 말라고 욕하면서 그런 말로 스트레스 풀어요. 그래도 되죠?
1: 당연히 그래도 됩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혼잣말이나 가까운 분들하고 얘기하면서도 못 푼다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0: 그쵸, 그쵸. 네.
1: 이렇게 혼잣말로 풀어내는 것도 충분히 건강한 방법입니다.
0: 맞아요. 그럼 거기 가서 사지. 다시 오지 말라고 이렇게 속으로라도 생각하시면서 푸셨으면 좋겠고요. 이양훈님, 상담원이 잘못한 것이 아닌데 화난다고 함부로 하면 오히려 일 처리가 안 될 것 같아요. 전문가이신 상담원을 존중해주면 그분들도 더 열심히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실 것 같아요. 그분도 사람이니까요.
1: 그러니까요. 내가 사실은 뭔가 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이분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지금 이분하고 통화를 왜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0: 네.
1: 단지 화풀이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불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명확하죠. 상대방을 존중하고 잘 이야기를 해야지만 빨리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0: 그렇겠네요.
1: 그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네. 3638님, 저희 신랑이 버스 기사인데 정류장 아닌 곳에 세워달라고 했는데 안 세워졌다고 욕하고 내리시는 분들이 은근 많대요. 이런 경우는 진짜 좀 황당하네요.
1: 정말 답답합니다. 마음이.
0: 네. 정해진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1: 그러니까요.
0: 이런 경우는 좀 어떻게 푸시면 좋을까요? 버스 기사님은.
1: 정말
0: 속으로도 욕하시면서.
1: 그럼요. 네, 얼마든지 하셔도 좋고요. 사실은 비슷한 고충을 겪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라 동료 기사분들하고 하루 있었던 힘들한 일들 얘기도 하고 좀 기분도 풀어내실 겸 한잔 하시는 것도 업무 끝나고 예,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혹시 신고 안 되나요 이런 거?
1: 그러니까 이 반대로 이렇게 함부로 하는 어떤 승객들을 단속할 수 있는 방법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네. 손민수님이 세상의 모든 서비스직 종사하시는 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고 응원의 문자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직업과 마음 건강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출근을 해야 하는데 세상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선생님께서 따뜻한 목소리로 힘이 되는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1: 오늘 얘기 나눈 여러 직업들의 모습이 다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죠.
0: 네.
1: 다들 내 몫을 해내야 된다라는 책임감으로 오늘 하루도 버텨내셨다라는 겁니다.
0: 네.
1: 이 책임감이 참 대단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이 책임감 때문에 정작 나 자신을 가장 마지막 순위에 두지는 않으셨으면 해요.
0: 네.
1: 나를 다쳐가면서까지 해야 될 일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최우선이 돼야 될 거는 나 자신, 내 마음이다라는 거를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0: 감동이네요. 나를 다쳐가면서까지 해야 할 일은
1: 절대 없다.
0: 존재하지 않는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선생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양희은, 강승원이 함께한 당신 생각 듣고 올게요.

양희은 강승원의 당신 생각 듣고 왔습니다. 박기범님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나 자신을 다치게 하면서까지 할 일은 없다는 한마디 와닿네요. 이현주님도 어머나 오동호 선생님 멘트 멋있으세요 하고 글 남겨주셨어요. 진짜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힐링하는 시간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재밌는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이 시간 놓치지 마시고요. 조장현님, 한해 농사의 막바지 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한민국 농민들에게 힘이 되는 응원 부탁드립니다. 농사일 끝나고 막걸리 한잔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농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봤잖아요.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마음을 지키면서 일하시는 방법, 우리 장현님도 아마 들으셨을 텐데 열심히 하신 만큼 또 좋은 결실이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6980님, 저는 초등학교 방과 후 강사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저 배고플까봐 집에서 사탕, 젤리 등을 가져오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그 작은 사탕 젤리를 준다는 건 다 준 거예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 덕분에 행복하답니다. 오, 사탕 젤리 사진일 줄 알았는데 아이들하고 이렇게 손을 함께 모아서 별표를 그린,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각자 이렇게 V자를 그려가지고 모으면 별이 완성되잖아요. 그 사진을 너무 귀엽게 보내주셨고 선생님 손이 가장 앞에 있네요. 귀엽다. 선생님을 진짜 좋아하나 봐요. 아이들이 그 손을 보니까 초등학생들이죠. 와, 대단한데 초등학생들인데 우리 선생님을 이렇게 좋아 해가지고 사탕에 젤리까지.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소중한 사탕과 젤리를 준다는 건 마음을 다 준다는 거잖아요. 자기의 가장 귀한 걸 내어주는 거니까. 6980님, 앞으로도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6287님은 오늘도 오당제 함께하고 있습니다. 친정엄마께서 최근에 두 번째 틀니를 맞추셔서 치과에서 찾으셨는데 그동안 죽만 드시다가 오늘 제가 만들어진 카레를 너무 맛있게 드셔서 행복했습니다. 카레 와 짜장 두 종류 만들어서 갖다 드렸는데 남은 짜장도 잘 드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엄마께 음식 해드릴 수 있어서 기분 최고였습니다. 오, 사진 보내주셨는데 카레랑 짜장을 한 솥, 이렇게 한 솥씩 각각 해가지고 갖다 드렸어요. 색깔만 봐도 엄청 맛있는 카레네요. 재료들도 뭐 감자, 당근, 양파 이렇게 보이는데 고기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아주 큼직큼직하게 썰어 넣으셔서 어머님이 진짜 맛있게 잘 드셨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의 내일 일기 받아볼게요. 목요일인데요. 내일이 목요일이에요 벌써. 어떻게 보낼 계획이신지 오당제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경의 러브레터, 그리고 신승훈의 어느 멋진 날 전해드릴게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내일 일기 소개해드릴게요. 신지연님은 젠디 저 내일 제주도로 떠나요. 며칠 동안 힐링하고 올게요. 오, 휴가 가시나 보다 우리 지연님. 너무 좋겠네요. 제주도 날씨가 어떠려나. 아직 좀 덥긴 하니까 조금 쉬엄쉬엄 다니시면서 산책도 하시고 바다도 보시고. 어제 우리 휴가 어디로 갈지 이런 이야기 나눴었잖아요. 제주도 가서 할 수 있는 것들도 뭐 있었지?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이렇게 힐링하는 시간 보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서도 계속 이렇게 연락 주세요. 어떻게 여행하고 계신지 궁금하니까. 5619님, 내일이 생일이에요. 그런데 딱히 갖고 싶은 것도 없고 해보고 싶은 것도 없네요. 그래도 그냥 보내긴 싫어서 심야 영화 예매하고 보러 가는 중이에요. 젠디가 축하해줬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와, 우리 5619님 내일 생일이시군요. 미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럴 때 있죠. 막 꼭 갖고 싶은 것도 없고 특별히 하고 싶은 것도 없을 때 있어요. 그래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특별한 시간, 심야 영화 한 편 딱 좋은데요. 영화 보시면서 또 팝콘도 드시고 천천히 이렇게 생일의 기분을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또 우리 5619님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면서 이렇게 오늘의 여러분의 내일 일기 소개해드렸고요. 오늘 굿뉴스 퀴즈 정답자 9029님이 5당대 식구가 되시겠다 이렇게 당찬 포부를 밝히셨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으시네요. 그래서 다른 분의 신청곡을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어요. 예찬님이 신청해주신 럼블피쉬의 한 사람을 위한 마음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릴게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모두모두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울산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 권학선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신가요? 우울감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마음의 신호이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울증은 기분이 잠시 가라앉는 것과 달리 2주 이상 우울한 기분과 의욕 저하, 수면과 식욕의 변화 등이 지속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작은 변화를 살피고 규칙적인 생활과 가벼운 운동,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같은 작은 실천이 우울 예방의 시작입니다. 혼자 견디지 마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을 돌보는 오늘의 작은 실천이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They say.
1: 울산 MBC는 2017년부터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초고화질 방송인 UHD 방송은 2017년 7월 이후 출시된 LG, 삼성 제품만 지상파용 수신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신 방법은 울산 MBC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울산 MBC 디지털 기술부 299-1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3: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4: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10시 뉴스입니다. 명절 때 지역 선거 구민에게 명함을 넣은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성현 논산시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논산지원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백 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백 시장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명절마다 관내 선거구민 110명에게 380여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부터 1박 2일간 한국을 방문하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한반도의 제일 중요한 이웃나라로서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발전, 안정을 위해 계속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왕이 부장은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조현 외교부 장관과의 양자회담 모두 발언에서 한국과 북한 두 나라가 점차적으로 평화와 공존의 기회를 따라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한반도의 지속적인 안정과 발전을 이루기를 진심으로 축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왕이 부장의 방한은 지난 2021년 9월 이후 5년 만으로 왕이 부장은 내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예방하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회담 오찬을 할 계획입니다. 중국이 영유권 분쟁 해역인 남중국해에 대규모 인공섬을 조성하기 위해 1단계 매립공사를 완료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상업용 위성사진업체인 벤토르가 촬영한 위성사진을 토대로 중국이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의 안델로프 암초에 인공섬을 조성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인공섬은 길이가 약 6km에 달하며 3km 이상의 직선 형태로 해안선이 조성됐습니다. 중국은 안델로프 암초에 새로운 기지를 건설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축구협회가 최근 논란이 된 대한축구협회의 성접대 사건에 자국협회 관계자들이 연루된 것과 관련해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중국축구협회는 오늘 SNS를 통해 2012년 1월 한국에서 심판 교리를 하던 중국축구협회 직원 3명이 대한축구협회로부터 부당한 접대를 받았다는 한국 언론 보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며 관련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개된 대한축구협회 비위 조사 자료에 따르면 협회는 당시 방한한 중국축구협회 관계자 3명을 상대로 성접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면서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4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구가 33도, 대전 32도 등 29도에서 3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6: MBC 라디오 고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준입니다. 내가 걸어서 가야 할 목적지를 입력하면 그늘 위주의 길로만 안내해주는 앱이 있습니다. 그늘로 뚜벅의 여름길이라는 앱인데요. 지하 통로는 물론이고 건물 그림자와 가로수 데이터까지 활용해서 길을 알려줍니다. 그런가 하면 냉방시설을 갖춘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 쉼터를 표시해주는 웹페이지도 나왔고요. 무더위 쉼터 위치를 알려주는 지도 앱도 등장했습니다.

0: 지속적인 폭염이 낳은 시민 개발자들이라고 할까요? 대학생, 회사원 등이 만든 무료 생활 밀착형 서비스들. 무더위를 식히는 소나기처럼 시원하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선물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2: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0: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엔진오일 품귀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차 출고마저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정유사들은 반사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윤활유 부분에서 이익이 몇 배로 증가한 기업들도 있는데요. 엔진오일 대란에서 우리 정유사들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 잠시 후 업되는 기업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우리 조선업이 주목할 만한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은 자국 군함의 해외 건조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부유식 데이터 센터라는 새로운 시장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발 신규 수요가 우리 조선업의 외연을 얼마나 넓혀줄 수 있을까요? 잠시 후 엄경아 신영증권 연구위원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8월 19일 수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건강에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온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7: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산다 안 산다, 판다 안 판다.
2: 설마 아직도 감으로 투자하고 계신 건 아니죠? 경제를 알아야 투자의 기준이 섭니다. 복잡한 경제 유쾌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3: 매일 저녁 10시 5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4: 경제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 존재감을 쭉쭉 높여가는 기업 이야기, 업되는 기업 시간입니다. 하수정 경제전문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2: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해 오셨습니까?
5: 네, 오늘은요, 자동차 엔진이 잘 돌아가라고 넣는 윤활유, 그 엔진오일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 네.
5: 혹시 교수님 요새 엔진오일 갈러 한번 정비소 가보신 적 있으셔요?
2: 요 근래는 없네요.
5: 가보면요, 예. 깜짝 놀라실 거예요.
2: 예.
5: 가격이 엄청 올랐습니다. 엔진 오일의 원료가 되는 그 베이스 오일, 우리가 기유라고 하는데 그
2: 예.
5: 기유의 가격이 폭등했거든요. 국제 유가가 뭐 중동 전쟁 이후에 아무튼 급등세가 있었고, 그다음에 6월 이후에는 좀 꺾였잖아요.
2: 네.
5: 뭐 휘발유 경유 가격도 한참 비쌌을 때보다는 뭐 한 단계 내려와서 좀 등락을 하고, 뭐 물론 지금은 다시 이제 휴전 연장이 무산되면서 다시 좀 오르고 있긴 하지만 등락을 했었단 말이죠.
2: 예.
5: 그런데 기유 가격은요 계속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 오일 가격이 폭등하면서 소비자들 부담이 커지는 거는 물론이고 글로벌 기업들 그리고 AI 산업에도 여러 가지 파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한국 정유사 실적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2: 네. 야, 오늘 주제 흥미로운 것 같은데 엔진오일의 원료가 되는 기유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5: 오랜 기간 동안 지금 기유 가격이 톤당 한 1000에서 2000달러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코로나 때 2000달러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좀 내려왔는데 올해 2026년에 이제 톤당 4,000달러로 치솟아 있어요. 올해 연초 대비 두세 배 뛰어오른 가격대예요. 그래서 페트롤리엄 트렌즈라는 그 석유 시장 분석 업체의 톰 글렌 회장이 무슨 말을 했냐면 47년 동안 이 업계에 몸담았지만 이렇게 기유가 폭등한 일은 처음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2: 이렇게 기유가 폭등한 이유가 뭡니까?
5: 폭등의 시작은 이제 3월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2: 예.
5: 그래서 미국의 그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시작되고 그리고 이제 이란이 카타르 라스라판 산업단지를 미사일하고 드론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라스라판이 이제 여러 가지 에너지 설비가 있는 초대형 단지예요.
2: 네.
5: 세계 최대 규모의 그 액화 천연가스 LNG 생산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미사일 공격을 받으면서 LNG 생산 라인이 손상이 됐거든요. 언론 보도가 그때 여기에 다 집중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당시에 라스라판 단지에 있는 그 다국적 기업 쉘의 기유 생산 설비도 같이 파괴가 됐던 거예요.
2: 네.
5: 그 공장 이름이 펄 GTL이라는 곳인데 그 펄 GTL은 그 천연가스를 분해하고 재조립해서 액체 기름을 만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가스에서 액체를 만드는 그런 설비입니다. 기술이 많이 들어가는 공정이고 그 프리미엄 기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그룹 3 기유가 여기서 생산이 됩니다. 전 세계 공급량 1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생산 기지였어요. 당시에 이 미사일 공격으로 이 라인 절반이 생산을 멈추게 됐고요. 이 쉘 쪽에서는 완전히 복구되기까지 1년 이상이 걸릴 것이다 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적어도 내년 3월까지는 정상적인 기유 생산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2: 네.
5: 게다가 이제 같은 시기에요. 아랍에미리트하고 바레인에 있는 그 기유 생산 시설이 같이 공격을 받아가지고요. 그 왜 불가항력 선언한다고 하잖아요. 포스 마주어를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불가항력이 천재지변 때문에 이제 계약대로 우리는 물건 못 줍니다. 라고 이제 공표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만의 그 프리미엄 기유 3대 생산국이 동시에 이제 마비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미국이 원료 수입의 한 절반 가까이를 이제 페르시아만 이 세 곳에서 들여오고요. 유럽은
2: 예.
5: 의존도가 더 높습니다. 70% 이상 차지하거든요. 특히 이제 고급 자동차에 넣는 그 그룹 3 기유는 아무나 못 만들거든요. 대체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2: 예.
5: 근데 생산시설이 아예 파괴되다 보니까 그 호르무즈가 잠시 열린다 한들 이제 가격이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2: 네,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기유뿐만 아니라 뭐 그룹3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대체 뭔지 이걸 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네. 기유가 정확히 어떤 겁니까?
5: 네, 원유 있잖아요. 그 크루드 오일 예. 그거를 끓이면 가벼운 가스가 이제 제일 먼저 뽑히고 예. 그다음에 휘발유 그러니까 가솔린이 뽑히고 뭐 등유, 경유 이런 원료들을 이제 뽑아내면 네. 바닥에 이제 찐득하고 새까만 기름들이 남아요.
2: 예.
5: 근데 이 찌꺼기 기름을 별도 설비해서 이제 불순물을 없애는 그런 정제 과정을 거치면은 맑고 투명한 그런 기름으로 황골 탈퇴를 합니다.
2: 네.

0: 바로 기유예요. 아. 네, 원유 한 배럴에서 기유가 한 1% 정도? 밖에 안 나와요.
1: 네.
0: 거의 절반이 이제 휘발유로 가고 30%가 경유, 뭐 10%는 등유, 그러니까 항공유 그걸로 이제 빠지고 이제 1%에서 그걸 정제를 하는데 이렇게 뽑아낸 기유에다가요 이제 산화방지제도 넣고 마모방지제 같은 첨가제를 좀 넣어요. 한 네. 10% 정도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윤활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윤활유는 여러 가지 기계에 맞게 이제 첨가제를 좀 배합을 해가지고 이제 쭉 이제 만들어지고 그거를 이제 자동차용으로 만들면 우리가 아는 바로 그 엔진 오일이 되는 겁니다.
1: 네.
0: 기유가 다 같은 기유가 아니고요. 황함량, 포화도, 점도 이런 거에 따라서 그룹을 나눠요.
1: 그렇네요.
0: 네. 그래서 황은 함량이 적을수록 깨끗한 기름이고요.
1: 예.
0: 포화도라는 거는 이건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엔진 속에서 막 펄펄 끓고 산소하고 마찰해도 끄덕없이 이제 원래의 맑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여기 점도 지수라고 있잖아요.
1: 네.
0: 점도 지수 이거는 이제 온도 변화에 따라서 그 오일의 끈끈한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예요. 이거는 이제 높을수록 좋습니다.
1: 네.
0: 안 좋은 엔진 오일 쓰면요 겨울에는 얼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시동이 이제 잘 안 걸릴 수가 있는데 이 바로 점도 지수 수가 낮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유의 등급은 이 불순물을 거르는 기술력의 차이로 나눠지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정수기 필터로 설명을 해보자면은 그룹 1은 뭐냐면 이제 필터를 한 번만 거친 평범한 수돗물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황 같은 불순물이 남아 있어서 엔진이 뜨거워지면 좀 타버리기도 하고 추워지면 좀 굳어버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룹
1: 네.
0: 1은. 근데 그룹 2의 경우에는 수소 필터를 좀 씁니다. 그래서 불순물을 씻어낸 좀 깨끗해진 정수기물 이런 걸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1: 네.
0: 황 함량이 좀 낮아요. 그런데 점도가 보시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룹 1하고 점도 지수가 좀 비슷하죠. 그래서 급격한 온도 변화에는 좀 취약해요.
1: 네.
0: 그룹 3를 보시면 이거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1: 예.
0: 이거는 최고급 필터로 거른 뒤에 초고압에서 분자 구조까지 다시 조립한
1: 야.
0: 그런 이제 프리미엄 생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1: 예.
0: 돼요. 불순물이 거의 제로에 가깝고 한겨울이나 펄펄 끓는 엔진 속에서도 맑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요. 이게 고급 엔진 오일의 핵심 원료가 되는 그 그룹 3 기유인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요즘 신형 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차 뭐 그랜저, 산타페 하이브리드, 그리고 기아 소렌토 하이브리드, 제너시스 이런 데 이제 그룹 3 기유로 만든 그런 엔진 오일을 많이 씁니다.
1: 그룹 4도 있나요?
0: 그룹 4도 있어요.
1: 예.
0: 그러니까 파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1: 예.
0: 이거는 100% 화학적으로 합성을 해서 만드는 그런 완전 최고급 기유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슈퍼카나 스포츠카에
1: 아.
0: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은 이제 그룹에서 숫자가 올라갈수록 비싸거든요.
1: 예.
0: 그래서 그룹 4는 뭐 그룹 3보다 뭐 두세 배 비쌉니다. 엄청 비쌉니다.
1: 네. 이제 기유가 뭔지 또 그룹이 각각 어떤 의미로 나눠지는지 이해를 했습니다.
0: 네.
1: 그런데 앞서 설명해 주실 때 기유 3가 특히 아 그 기유 그룹 3라고 해야겠죠?
0: 네.
1: 그룹 3 기유만 특히 유달리 품귀 현상이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0: 그러니까 그룹 1, 2 기유의 경우에는 이제 전통적인 방식의 기유다 보니까 생산 기업이 좀 많아요.
1: 예.
0: 그리고 생산 지역도 퍼져 있습니다. 근데 그룹 3는 첨단 정제 설비가 필요하다 보니까 공장 짓는 데만 뭐 수조 원이 듭니다. 그래서 그룹 3 기유는 극소수가 과점하는 시장이에요.
1: 네.
0: 그 와중에 이제 전 세계 물량의 한 30%를 책임지던 그 카타르 펄 GTL 설비하고 이 중동 설비들이 가동을 멈추다 보니까 공급망이 붕괴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카타르뿐 아니라 다른 중동 지역 생산 멈출 것까지 합하면 전 세계 생산량의 한 30% 40%가
1: 야.
0: 타격을 입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말씀 듣고 보니까 절반 조금 안 되는 비율까지 지금 타격을 입은 모양인 것 같은데
0: 네.
1: 그러니 자연스럽게 세계 곳곳에서 파장이 만만치 않겠는데요.
0: 네, 맞아요. 그 16일자 파이낸셜 타임즈에 관련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엔진 오일 위기 때문에 비상에 걸렸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폭스바겐이나 스텔란티스, 토요타 같은 그런 자동차 회사들이 새 차를 출고할 때요 엔진 오일을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1: 네.
0: 새 차 출고할 때는 그거를 이제 퍼스트 필 초기 충전 기름이라고 하는데 그 퍼스트 필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쩔쩔 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제공하는 엔진 오일 재고도 바닥이 나버린.

0: 겁니다. 예. 그래서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원래 이제 자기들이 엄격하게 정해놓은 그런 순정 엔진 오일 규격이라는 게 있어서 예. 일정 기준을 통과한 그 고급 엔진 오일을 넣도록 이제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신차는 대부분 그룹 3에 맞춰져 있단 말이죠. 근데 그룹 3 기후의 품귀 현상에다가 가격이 또 폭등세를 보이니까 한계에 다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석유협회가 그 엔진 오일 인증 제도를 적용할 때 좀 기준을 느슨하게 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긴급 임시 인증을 발동을 했습니다. 생산지나 브랜드를 좀 다양하게 섞어도 된다라고 허용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각 자동차 기업들도 이제 자기네 엔진 오일 품질 기준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협회가 기준을 푼 것처럼 각자 이제 느슨하게 기준을 만들고 있어요. 첨가제 비율을 좀 더 늘린다든지 아니면 생산지를 다변화한다든지 이런 방식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지금 이제 기존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 배합 조절을 하고 있다. 라고 네. 하는데 현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무래도 지금 신차들이 예. 엔진 오일 품질이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단가가 싼 그룹 2를 섞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거는 완성차 기업들 공식 입장은 아니고 예. 현장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지금 미국 내에서 도요타하고 닛산이요. 딜러마다 엔진 오일 물량을 할당하고 있대요. 물량이 모자라다 보니까 사실상 배급제를 도입 하고 있는 겁니다.
1: 네.
0: 그리고 일본 현지에서도 지금 엔진 오일 부족 현상이 심각한데요. 일본은 정부가 아예 개입해서 사재기 하지 말아라라고 이제 유통사들한테 경고했고요. 정비소 대상으로 엔진 오일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즈키 자동차는 일부 지역에서 이제 엔진 오일 교체 서비스를 임시 중단합니다. 이런 공지까지 띄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유럽, 일본 세계 각지에서 엔진 오일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참 보이지 않는 면에서 이런 일들이 전개되고 있었구나 알게 됐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엔진 오일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나요?
0: 우리도 이제 3월, 4월에 엔진 오일 부족 현상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1: 예.
0: 요새 이제 품귀까지는 아닙니다. 단지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가격 비교하는 사이트에서 이제 SKGS S오일에서 만든 그 엔진 오일 가격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게 이제 점도 등급이 OW20 이라는 제품이에요.
1: 네.
0: W20이라는 제품인데 이게 무슨 제품이냐면 이제 W라는 게 윈터, 겨울을 뜻하고요.
1: 네.
0: 그 앞에 있는 0이요. 이제 제일 저온에 잘 견딘다 이런 뜻이고요. 추워도 시동 잘 걸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 뒤에 숫자는 이제 20, 이 숫자는 주행 중에 고온에서 오일이 얼마나 끈적해지는지를 나타나는 건데 20 정도면은 이제 묽어요. 근데 묽은 대신 연비가 좋다
1: 네.
0: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기후 3 그 그룹 3 기후를 원료로 하는 고급 엔진 오일이에요. 그래서
1: 예.
0: 그 기준으로 이제 연초 대비 현재 최저 가격을 좀 뽑아왔는데요. 그 SK 지크가 38% 올랐고 GS 킥스가 91% 올랐고 S오일 세븐은 48% 올랐어요.
1: 예.
0: 이게 이제 최저 가격 기준인데다가 온라인 가격이라서 이제 평균적인 거래 가격은 아니지만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엔진 오일 가격이 한국에서도 많이 오른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1: 예. 그러면 우리 소비자들이 실제 정비소 같은 데 가서요. 엔진 오일 네. 바꿔주세요. 교체해주세요. 라고 하면 얼마나 비용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0: 네. 그러니까 정비소를 가면은 엔진 오일 가격만 있는 게 아니고
1: 예.
0: 이제 오일 필터, 뭐 에어 클리너 이런 부품도 같이 갈게 되잖아요.
1: 네. 공임비도 줘야 돼요.
0: 공임비가 또
1: 예.
0: 들어가고. 그래서 차종, 정비소, 뭐 제품 이런 것마다 가격이 다 다르기는 하지만
1: 네.
0: 소나타급 같은 경우에는 2, 3년 전만 해도 한 6만 원, 7만 원대였는데
1: 네.
0: 지금 이제 일반 칼센터를 가면 10만 원까지 올랐고요. 10만 원 안팎.
1: 예.
0: 그 공식 서비스 센터는 10만 원 이상이 듭니다. 그리고 중대형 SUV는 10만 원 언저리 하다가 지금 15만 원 정도로 올랐고요. 수입차 같은 경우는 20만 원, 30만 원 나갑니다. 근데 뭐 물론 공임나라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1: 잘 모릅니다, 제가.
0: 그러니까 공임나라라고 이제 정비 프랜차이즈가 있는데
1: 네.
0: 거기에 엔진 오일 따로 사 가지고 가면은 좀 더 싸게 교체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1: 예.
0: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국가 데이터처에서 집계한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이제 관련된 지수를 좀 뽑아 봤더니
1: 네.
0: 경유 그리고 휘발유가 올해 3월 중동전쟁 이후에 급등했다가 최근에 이제 고개를 숙인 모습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가격이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0: 정부가 또 가격을 억지로 누르기도 했고. 예. 근데 이 빨간색 선이 엔진오일 교체료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엔진오일 값하고 서비스 비용까지 합쳐진 그 네. 가격인데 요거는 이제 통계청 조사원이 전국 카센터하고 서비스 센터 표본 집단을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해서 가격을 이제 수집을 한 가격입니다.
1: 네.
0: 이 엔진오일 교체료가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거의 움직임이 없었잖아요.
1: 네.
0: 근데 이제 3월에 껑충 뛰어 올랐고 가격이 지금도 이제 꺾이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 예.
0: 7월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엔진 오일 교체료는 전년 동월 대비 15.5% 상승한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1: 통계로 살펴보니까요.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엔진 오일 그 교체 비용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제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0: 네.
1: 공급난에는 문제가 없었나 보죠.
0: 뭐 소비자가 체감하기로는 사실 좀 뭐 이거 되게 부담스럽다라고 느낄 수는 있는데 공급난 같은 경우는 좀 상대적으로 덜 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전 세계 곳곳에서 못 구해서 아우성인데 우리는 공급 부족 문제가 좀 금방 잦아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1: 예.
0: 우리나라가 직접 기유를 생산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1: 아. 네.
0: 최고급 그룹 3 기유를 대규모로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국가가 많지 않은데
1: 예.
0: 그룹 3 기유 시장은 한국 정유사들 있잖아요.
1: 예.
0: 그 한국 정유사들하고 중동이 사실상 양분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각각 한 30%에서 40%씩 차지를 했습니다.
1: 예.
0: 그런데 이제 중동 생산 기지들이 미사일에 맞아가지고 가동을 멈춰버리니까 한국이 지금 수혜를 입고 있는 겁니다.
1: 예.
0: 물론 이제 스페인 랩솔,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그리고 미국 엑슨모빌하고 쉐브론도 만들 수는 있어요.
1: 그런데 네.
0: 설비가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입니다.
1: 네.
0: 중동 막히고 나서 이제 2분기에 정유사들 실적 보잖아요. 그럼 윤활유 부문에서 역대급 이익을 내 습니다. 예, 표를 만들어 왔는데요.
1: 예.
0: SK 엔무브가 7천억 원 가까이 영업이익을 냈는데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요 무려 414% 증가했어요. 5배 커졌다는 겁니다. S-OIL하고 GS칼텍스의 윤활유 영업이익도 200% 넘게 늘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뭐 다 30% 넘고요. 이제 말 그대로 전쟁 특수를 누린 겁니다.
1: 그렇군요. 이거 국내 정유사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었는데 그럼 이 호황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0: 그러니까 카타르의 펄 GTL이 정상화되려면 아까 이제 내년 3월은 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1: 네.
0: 한국 정유사들은 그때까지는 이제 주문이 계속 밀려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무조건 이제 좋아할 수만은 없는 게 중동 전쟁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1: 네.
0: 그래서 한국의 고품질 기유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하고 생산 기지를 확보하고 있다 하더라도 기유의 원료가 되는 그 원유가 이제 결국 중동에 우리가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이런 특수가 지속되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제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면
1: 네.
0: 엔진 오일 수요가 급감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내 정유 회사들이 새로운 사업에 이제 진출하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데이터 센터의 열을 냉각시키는 액침 냉각 사업입니다.
1: 아니 데이터 센터 액침 냉각에 뭐 윤활유가 그럼 쓰이는 거예요?
0: 그렇습니다. 그 데이터 센터 서버에서 열을 빼내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 예.
0: 그걸 먼저 설명드리면 이제 에어컨 바람으로 데이터 센터 열을 냉각시키는 그 공냉식 이게
1: 예.
0: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1: 예.
0: 이거는 이제 근데 고성능 AI 반도체의 엄청난 그 발열을 감당하기엔 좀 벅찹니다.
1: 네.
0: 바람만으로는 전기도 또 너무 많이 드니까 이미 좀 물리적인 한계에 부딪혔어요.
1: 예.
0: 그래서 두 번째 이게 이제 수랭식이라고 엔비디아나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요새 많이 도입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물을 이용하는 건데 그 뜨거운 서버 주변에 차가운 물이 흐르는 그 파이프를 이제 둘러요.
1: 네.
0: 그래서 열을 뺏는 그런 방식입니다.
1: 아.
0: 물이 공기보다 열을 훨씬 잘 흡수하는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1: 예.
0: 근데 또 이거는 물이 많이 필요하고 또 환경오염 논란도 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제 요새 이제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액침 냉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예 이제 기계 전체를요 전기가 통하지 않는 특수 액체에 그냥 푹 담가버리는 거.
1: 아, 물에 빠뜨리는 거예요?
0: 네, 물 액체.
1: 예.
0: 근데 이 액체가 그룹 3 기유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AI 서버에서 뜨거운 열을 뿜어내도 성질이 변하지 않고 맑은 상태를 유지하는 그룹 3 기유의 그 특징을 이용한 거예요.
1: 예.
0: 그래서 바로 이 기술이 우리 정유 회사가 AI 인프라 회사로 변신하는 매개체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1: 참 우리나라 제조기업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기까지 버티고 있으니까 또 다른 기회들도 네. 자꾸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도 마지막엔 드는 그런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수정 경제전문기자였습니다.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오늘의 플러스.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 새로운 시장, 우리 조선업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엄경아 신영증권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3: 조선업은 계속 호재가 끊기지 않는 것 같아요. 일단 하나씩 점검 좀 해볼까요? 네. 일단 미 구남 조선협력 프로젝트가 실제로 진전을 보일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리던데 이거부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4: 최근 몇몇 나왔던 뉴스를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7월 23일에 이제 한미 조선 파트너십 센터를 개소를 했습니다. 네. 미국 현지에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저희 왜 캐나다 잠수함 똑 떨어지던 그 시기에 갑자기 이제 우리 쪽에서 만약에 군함을 만들게 되면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정보를 달라라고 하는 RFI라는 거를 미국이 한국의 조선 업체들에게 요청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개별 조선 업체들별로 본인들의 역량이나 뭐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뭐 수량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전달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나오는 뉴스로 물론 이제 도장을 찍은 것은 아니지만 뭐 빨리 뭐 한국에서 뭐 미국 군함을 한 10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네. 최근에는 이제 미국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이전에 한국에서도 이제 2척 정도를 만들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발언도 있었던 게 최근까지 나왔던 뉴스들입니다.
3: 네. 우리 조선사 입장에서도 이걸 사업성 있는 프로젝트다 이렇게 지금 진단하고 있습니까?
4: 가격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느냐가 일단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저희는 사업의 연속성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나왔던 뉴스 중에서 두 척을 만약에 한국에서 만들게 되면 미국에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뭐 조금 더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한 거는 저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거든요.
3: 예.
4: 이 두 척 정도만 여기서 만든다고 해서 그 사이에 미국의 그 조선업이 그 사이에 재건될 일은 없기 때문에
3: 네.
4: 물론 두 척에서 시작했다가 많은 수많은 로컬 콘텐츠를 요건으로 걸었던 프로젝트들이 결국 현지에 가려고 하다가 안 돼서 다시 원래 진행했던 데서 마무리를 짓는 일도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일이긴 한데
3: 네.
4: 이제 아직까지 이제 뭔가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아니면 인프라를 100% 활용해도 됩니다라고 하는 쪽의 얘기가 확실하게 나오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대미투자특별법을 처음 통과시킬 때도 경제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한다라고 하는 그런 항목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앞으로도 진행되는 수많은 미국 관련 프로젝트에서 조금 적용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3: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해외에서 군함을 건조해도 된다. 두 척 정도는 그렇게 허용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건 이 의도는 뭐 본인들이 급하니까 그랬을 것 같긴 한데.
4: 네, 맞습니다.
3: 우리 입장에서 이거 경계해야 될 부분은 또 더 없을까요?
4: 저희는 근데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할 때 네.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제 예외성을 두고 시작하는 거를 제일 경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좀 확실하게 해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얼마나 급한지는 수많이 많이 나오는 그 뉴스들로 저희가 충분히 체감을 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란 전쟁에 투입되어 있는 링컨함에 있는 그 안에
3: 네.
4: 타고 있는 군인들의 그 불만이 증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3: 급식 보고 나 깜짝 놀랐어요.
4: 네네.
3: 이게 세계 최강 국가 미국의 군인들의 급식 수준인가 하고 진짜 놀랐습니다. 예.
4: 실제로 이란 전쟁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예. 여러 나라에서 국지전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전투함만 잘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디가 되었건 물자가 잘 공급이 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제 미국 자체적으로 굉장히 느끼고 있는데 지금 군수 지원함이나 아니면 전략상 선도 굉장히 노후화되고 굉장히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3: 예.
4: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좀 그 유의해야 될 점은 어차피 저쪽이 급하니까 이렇게 시작해도 앞으로 쭉 잘할 수 있을 거야라는 그런 허술한 생각에서 시작하지 말고 확실하게 해놓고 사업이

0: 시작이 되었으면 싶은 그런 바람입니다.
1: 네. 지금 분위기 딱 보니까 약간 시간 끌리니까 본인들이 급해가지고 알았어 알았어 그럼 두 척은 거기서 일단 빨리 만들어줘 이러고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면 네. 얄팍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시간 끌면 야 그냥 니네가 니네 조선소에서 다 만들어주면 안 되니 이렇게까지 나올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나요?
0: 그러니까 미국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이런 조건부가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해서 경제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한다라고 하는 그 원칙에 조금 철저하게 이제 부합되는 그런 조건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러면 새로운 배 건조 같은 건 우리도 기술 이전도 좀 이참에 좀 받고 여러 가지 시설 인프라도 우리가 더 구축하면 좋으니까 새로 건조하는 건 우리 쪽에서 좀 하고 MRO라고 해야 됩니까? 그 보수해 주는 거 네네. 이런 것들은 거기 현장에 가서 또 해줘도 되는 것이니 그렇게 구분해서 하면 안 되나요?
0: 근데 MRO가 지금 사실 더 급한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지금 전투함이나 지원함들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MRO를 굳이 이렇게 사이사이 사실 저희 지금까지 보면 2024년부터 최근까지 MRO 물량은 조용하게 계속 지금 한국 조선소들이 소화를 하고 있거든요. 별로 이렇게 떠들썩하게 얘기를 하지 않지만 그게 기존에 있는 전투함이나 군수 지원함들의 생명 연장하는 겁니다.
1: 네.
0: 왜냐하면 저희 지금 신조 투자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지금부터 활발하게 투자를 한다는 전제 하에도 2030년까지 미국의 군함 및 군수 지원함은 절대 수량이 줄어드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1: 네.
0: 왜냐하면 퇴역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MRO 도 아마 한국에 많이 의존하지 않을까 싶고 기존에 좀 이거 좀 수리해 주세요라고 요청했던 것 중에 처음에 한 80군데 정도 고쳐달라고 미국에서 요청을 해서 갖고 왔는데 너무 많이 고장나 있어가지고 350군데를 고쳐가지고 다시 되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MRO는 궁극적으로는 가져가서 쓰게 되는 국가에서 현지에서 어느 정도는 소화할 수 있게끔 해달라라고 하는 게 사실 이런 그 군함 관련된 비즈니스에서 제일 원하는 바일 텐데 미국이 빨리 욕심을 좀 줄이고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좀 생각하고 사업이 좀 진행이 되면인지 이 사업을 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조선 업체들도 좀 진이 덜 빠지겠죠.
1: 네. 혹시나 우리 말고 다른 데가 한국이 늦으니까 저희가 해드릴게요라는 후보군 다른 나라는 없습니까?
0: 없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한 상위 40개국 정도 되는 그 군 해군력 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 중에서 내 군함을 내가 만드는 거를 소화할 수 있는 국가가 10개 국가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초대형과 뭐 중형과 대형, 뭐 소형 이런 게 다 소화가 되는 상황이지만 네. 해외에서 이제 조선 역량으로 결국 군함밖에 남지 않은 국가들도 은근히 많이 있거든요. 네. 일반 상선 시장에서의 그 역량이 많이 줄어들어 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데들은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그 사이즈를 아마 다 소화할 수 없게 될 거라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 중에서 저는 크게 그렇게 경쟁 국가가 보이진 않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미국의 군함 협력을 중심으로 조선업계를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조선업의 좀 성장 동력을 넓게 봤을 때 어떤 변화들을 또 주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뭐 분유식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들리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최근에 미국 내에서 이제 육상 데이터 센터를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수많은 디벨로퍼들이 이 프로젝트가 결국 좌초되거나 예. 이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미국에 있는 사업자와 데이터 센터를 좀 만들어 볼까요?라고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온 기업이 삼성중공업이 있고요.
1: 예.
0: 삼성중공업은 미국에 있는 약간 스타트업 격의 그런 디벨로퍼인데 그 회사의 홈페이지에 실제로 들어가시면 그 안에서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는 거에 삼성중공업이 중요 파트너십 회사다라고까지 명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1: 예.
0: 우리나라 지금 삼성중공업이 그 프로젝트를 수주하지는 않았지만요.
1: 예.
0: 그래서 50메가 정도의 데이터 센터를 좀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는 이제 조성을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이고 이거는 뭐 전력원도 다 갖다 끼워 넣을 필요도 없고 그냥 바지에다가 저희 데이터 센터 띄울 수 있게만 해달라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육상에서 소음 문제도 있고 아까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막 물도 실제로 많이 필요하고 전기세도 막 올라가잖아요.
1: 예.
0: 이 데이터 센터에서 쓰는 전기는 산업용이 아니고 상업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일반 소비자들이 쓰는 그 전기값까지 건드리는 그런
1: 네.
0: 성향이 있거든. 미국의 그 전력 체계상으로
1: 네.
0: 봤을 땐.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부유식으로 그럼 띄우는 체제를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0: 라고 이런 님비 현상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지역에 하는 건 육상이랑 약간 분리하는 것이 예. 좀 방법이니까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그러면 이 바다 위에 데이터 센터 만든다는 거 뭐 말은 아니 그냥 바지선 하나 만들어서만 줬으면 돼요.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네네. 이게 진짜 기술적으로 이렇게 쉽게 전환이 되는 겁니까? 그게 궁금하네요.
0: 지금 이제 요청하는 컨셉이나 뭐 플랫폼의 내부의 내용을 보면 일단 전력 관련된 부분의 업체들은 오히려 거기에 파트너십으로 따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력을 구축하는 부분은 솔루션 업체가 실질적으로 알아서 해결을 하는 부분이고 우리는 배 형태에다가 이 서버를 잘 넣을 수 있게끔 구성을 하는 것이 좀 중요한 상황인데요. 실제로 우리는 이 해양 플랜트라고 하는 데에다가 그 육상에서 열심히 돌아가는 그 수많은 공장들을 다 넣어본 상황이잖아요.
1: 그랬죠.
0: 그래서 육상에서 아주 복잡한 그런 공장들이 돌아가는 거를 이미 다 적용을 해본 상황이기 때문에 염도가 있는 상황에서의 그러한 진행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만히 있지 않고 이렇게 바닥에 둥둥 떠 있으니까 네. 그러한 부분일 때도 작업을 이제 그 오차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게 다 적용을 해본 기술이라 구현하는데 크게 좀 차질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하긴 벌써 10년도 훨씬 더 된 얘기긴 합니다만 뭐 드릴십이니 뭐니 엄청 고부가가치 선박한다라고 네. 해서 우리가 도전해봤는데 그 당시는 뭐 수주를 너무 저가로 받은 걸로 아니면 저가로 받기보다는 생각보다 시공 비용이 더 들어가서 손해는 좀 봤지만
0: 안 찾아갔어요.
1: 그때 안 찾아갔군요. 네. 그때 노하우가 여기 활용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0: 그렇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1: 야, 그러니까 이 참 제조라는 게요. 뭔가 누구도 안 걸어가 본 길을 가보면 이게 언젠가 또 돈이 되는 것 같은 느낌도 그렇죠. 많이 있네요.
0: 길이 좀 열리죠.
1: 예. 자, 그러면 조선사 입장에선 결국 이 시장이 얼마나 큰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또 이거 부유식 데이터 센터 뭐 부유식으로 배 하나만 만들어주는 거 단가 얼마 안 되고 부가가치 얼마 안 되면 이거 중국이나 해야 될 뭐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떻습니까?
0: 요거를 발주하는 이 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저희가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반적인 상선은 저희가 선주사가 발주하거나 아니면 선사가 발주를 하게 되죠. 그 사람들이 실제로 배를 활용해서 운임 수입을 벌거나 아니면 배를 빌려줘서 운임 수입을 버는 사람들이니까요. 네. 그럼 기존의 육상에서 저희가 데이터 센터를 그 운영하는 운영자들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이 상업용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개발을 해서 네. 그거를 하이퍼스케일러들한테 통임대를 하는 방식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그들이 수취하는 그 임대료의 그 구성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고 실제로 지역 지역마다 시세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업체에서 내가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발주하는 고객이 누구일까를 생각해 보면 그 고객이 실질적으로 아 내가 이 정도의 돈을 주고서라도 이걸 발주할 니즈가 있으면 사실 하는 거거든요.
1: 네.
0: 근데 요즘에 실제로 1kW당 저희가 한 달 임대료의 고정 금액이 한 미국에서 주요 시장 기준으로 한 200불 정도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고
1: 예.
0: 이거를 우리가 조선소가 기존에 하고 있던 설비랑 조금 비교를 하면
1: 예.
0: 드릴십 같은 경우도 저희가 빌려가지고
1: 예.
0: 데일리로 임대료 지불하면서 쓰는 부분이거든요.
1: 예.
0: 그래서 그걸 1일 기준으로 이 5억 불짜리 드릴십을 저희가 빌려서 쓸 때 보통 하루에 한 40만 불씩 주면서 빌려서 씁니다. 그런데
1: 예.
0: 1kW당 200불 정도의 월 임대료를 내는 걸 저희가 만약에 50메가짜리 데이터 센터의 그 사이즈다라고 하면 월 임대료가 1일 임대료가 한 33만 불 정도 나오거든요.
1: 훨씬 좋네요.
0: 그래서 좋긴 한데 이제 그러면 이 정도의 임대료 수치가 가능하면 내가 이 자산에 대해서 어차피 내가 받는 운임 수입으로 자산의 가치가 책정이 되는 거니까
1: 예.
0: 한 몇억 불 정도 돼도 사겠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1: 예.
0: 실제로 그냥 선박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되는 설비거든요. 조선소 입장에서는 그냥 선박을 만드는데 원래 저희 뭐 수에즈막스나 막 VLCC급 정도 되는 선박 저희가 수주하면 1에서 한 2억 불 사이 정도밖에 설비 가격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것보다 더 몇 배 수가 되는 가격으로 불러도
1: 네.
0: 저들은 사갈 거다라는 걸로 생각을 해보면 조선소 입장에선 그럼 고부가가치 영역이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1: 그렇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부가가치 측면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트라이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주판을 다 우리 국내 기업들이 튕겼을 텐데
0: 네네.
1: 어떤 전략들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까?
0: 그래서 구체적으로 뭔가 좀 진행이 됐다라는 뉴스가 나온 데는 이제 삼성이랑 현대 쪽에서 양쪽에서 나왔는데요.
1: 네.
0: 삼성은 이 배 모양의 플랫폼을 만드는 거에 집중을 하고 나머지 필요로 하는 부분은 전문 업체 것을 사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플러그인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이 삼성중공업에게 문을 두드려서 저희 50메가짜리 만들어주세요라고 한 데들은 전력원도 필요 없고 그냥 딱 서버만 넣을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였었는데 만약에 전력원까지 넣는 모델을 한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컨셉을 지금 차려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건 뭐 블룸에너지에서 쓰는 뭐 고체산화물 연료전지를 갖다가 넣어서 전력을 제공을 하고 여기에 연료탱크에서 나오는 이제 냉열감을 이용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발열이 되는 거를 좀 다시 좀 꺼트리는 그런 네. 식의 이제 기술 컨셉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대 쪽은 오히려 안에 들어가는 전력원까지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해결한다라고 하는 컨셉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예.
0: 왜냐하면 기존의 선박에도 저희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1: 그렇죠.
0: 돌아다니는 빌딩이니까. 예. 그래서 이미 이 선박용 발전 엔진이 육상 데이터 센터에 팔리고 있거든요.
1: 맞아요. 요즘 예. 뭐 그 가스터빈 그 엔진이 뭐 비싸지거나 네, 발주가 맞습니다. 오래 걸려서 사간
0: 예, 그래서 최근에 한 4월 그리고 8월 이렇게 두 번 계약을 했는데 한 1.6조 원 어치를 벌써 해외에서 사겠다고 도장을 찍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1: 예.
0: 그런 전통적인 추진 방식으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블룸에너지가 진행하고 있는 고체산화물 연료전지를 지금 내부의 비상장 회사로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도 해결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이 선박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플랫폼에 들어갈 수 있는 발전원을 우리가 다 해결하는 쪽으로 하는 건 또 현대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의 컨셉으로 지금 이 접근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물량을 받아서 우리가 이 인프라를 할애해서 할 것인가라고 이제 다들 시장에서 좀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지금 말씀 주셨던 부유식의 데이터 센터 이거 약간 표준화하고 모듈화해서 이거 뭐 찍어내듯이 하면 많은 국가에게 비슷하게 또 판매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0: 그리고
1: 큰 시장 열리는 거 아닌가요?
0: 가져가는 데들 입장에서도 연속 건조를 해가지고 가져가서 그냥 병렬로 저희 이어붙이면 용량을 또 키울 수가 있거든요.
1: 네.
0: 한 번에 큰 덩어리로 사가지 않고 여러 개를 사가서 나중에 필요한 용량만큼 이제 합체를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꽤나 괜찮은 수익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 예전에 들었던 얘기입니다만 러시아 같은 경우는 북극해 연안에서 부유식 원자력 발전도 생각하고 뭐 그걸 그 한다고 하더라고요.
0: 네.
1: 그럼 우리는 원전 기술도 있으니까 데이터 센터 부유식으로 하고 그 옆에 원전도 짓는데 이게 안전성은 제가 감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접근도 앞으로 계속 해볼 수도 있는 건가요?
0: 그래서 이 부유식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조선 업체들이 부유식 원전에 대한 컨셉도 이미 이제 뭐 기본 설계를 한다거나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요 부분은 사실 행정적으로 처리돼야 될 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상업적인 배에 뭔가 원자력이 올라가 있으면 그게 사실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상업 항만에 입항을 할 수가 없다거나
1: 예.
0: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게 해결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이 선박업계 관계자들의 얘기이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데이터센터가 끊기지 않은 에너지원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1: 네.
0: 중간에 한 번이라도 블랙아웃이 되면 정말 무쓸모가 되기 때문에
1: 네.
0: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원자력에 대한 부분도 뭐 실제로 지분 투자를 한다거나 해서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미 테라파워에 지분 투자를
1: 네.
0: 진행을 한 바도 있고 과거에 그 여러 국가가 공조했었던 이터 프로젝트라고 저희 인공태양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자력 발전을 상업화시키는 모델을 여러 국가가 모여서 우리 한번 같이 논의해보자라고 하는 약간 샘플 프로젝트였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실제로 한국의 현대중공업이 저희 섹터 한 4개에서 7개 정도를 납품을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원자력 관련 기술을 이미 하드웨어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도 선박도 에너지 전환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계와 얽히면서 그 부분에 대한 투자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앞서 군함도 우리 말고 다른 대안이 있느냐 여쭤봤던 것처럼 이 부유식 데이터 센터 이것도 엄청나게 큰 시장이 열리는 것 같은데 우리 조선업계 말고 또 다른 나라들도 분명 관심 들 거 아니에요. 경쟁자 있습니까?
0: 근데 기본적으로 데이터 센터가 육상에서 지어질 때도 저희가 보안이나 안보가 굉장히 중요시되는 측면이
1: 예.
0: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수량을 만들어서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량을 맞출 수 있으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조선업 자체를 굉장히 좀 큰 덩어리로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중국인데 중국으로 그 발주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까지 데이터 센터의 인베

0: 인벤토리 중에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4%나 네. 됩니다. 그래서 제일 큰 시장이고 미국 하나에서만 저희 8대 시장에서 1년에 막 2.5기가에서 3.5기가씩 발주가 그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에서도 심각한 수준의 경쟁국은 없을 것 같고요. 예. 실제로 싱가포르이 자기네 자국 땅이 너무 조그매서 예. 이렇게 인접한 부유식 데이터 센터를 실질적으로 만들었던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싱가포르이 원래 연근해용 그 해양 플랜트를 굉장히 잘하던 국가였었잖아요. 근데 그 사업자들이 이 불황기에 하나로 합쳐지고 해서 아. 플레이어가 또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한국 업체들의 또 그 새로운 먹거리가 되면서 경쟁사들은 그 사이에 힘들었던 그 10년 동안 많이 줄어들어 있다라는 게 지금 현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야, 이거 우리 행복한 고민을 해야 되겠네요. 지금 옆에선 군함 만들어주세요. 줄을 서고 있고 또 부유식 데이터 센터도 좀 건조 좀 해주세요. 이런 상황이 돼버렸으니 그러면 우리 조선소 이런 것들 양쪽에서 다 밀려 들어오는 수요들을 다 커버해 줄 수 있을 만큼의 인력과 유휴시설과 여러 밸류체인들이 있는 상황입니까?
0: 약간의 유휴시설은 조금 있다고 봐도 네. 될 것 같아요. 저희가 2010년, 11년 이때만큼 지금 모든 설비를 다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한국도 그 사이에 없어진 업체들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없어진 업체 업체들만큼 저희가 또 그 밸류체인 안에 있는 업체들 중에서 또 많이 없어진 업체들도 있는 상황이고 인적 자원 수준은 저희 피크일 때 한국에 조선 관련 인력 20만 명이었었는데 지금 10만 명 조금 넘는 상황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되돌리지는 못한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예전에 너무 과도하게 사업 비즈니스가 클 때 늘려놨던 설비들 중에 저희가 지금 이제 스위치를 오프 시켜놓고 있는 설비들이 약간 있는 상황. 이렇게 시장성이 좀 좋은 물건들이 들어온다라는 게 이제 좀 고려가 되고 이게 지속성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저희는 온 버튼을 누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상선시장 쪽에서 고려한 부분을 일부 보이고 있는 대기업들이 올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유가 아예 없진 않다라고 보는데 이제 좀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사업이 아 되게 시장성이 밝을 것 같아요라고 했는데 오매불만 기다리는데 아무 데서도 안 나온다라고 하면 그건 예. 이제 저희의 가동률에 이제 손실이 오기 때문에 예. 사업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보면서 이게 만약에 안 되면 다른 걸로 뭘로 이걸 채워서 기다릴 수 있을까에 대한 준비는 이제 개별 업체들의 역량인 것 같습니다.
1: 네. 이런 과정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또 그럼 어느 쪽에 좀 더 중점으로 우리가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될까요? 이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조선업이라고 통칭하지만 여러 세부적인 사업부 또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가 제일 수혜가 크게 예상되세요?
0: 기본적으로 하반기 이후의 시장에서는 저희는 중간에 말씀드렸던 그 부유식 데이터센터 쪽이 조금 유망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24년 말에서 25년 상반기까지 상선이 좋아서 저희가 주가를 이만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보는 부분에서의 상단은 이미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한 것 네. 같습니다. 한 막 순자산 가치 기준으로 막 그 다섯 배 정도까지 모두 다 같이 올라가는 상황이 맥시멈인 것 같고 일반적인 상선이라고 하는 건 또 창출해낼 수 있는 부가가치의 레벨이 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그 자산 자체에 대한 가격도 오르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선가의 상승이 계속 지붕 뚫고 올라갈 거라고 기대치를 별로 갖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조선 밸류에이션을 다시 준다라고 하면 저희가 고부가가치 영역이 뭐가 더 크게 개화가 될 것이고 거기에서 어떠한 가중치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수혜를 볼 것인가인데 저희는 일단 정부가 진행하는 사업보다 민간이 진행하는 사업이 훨씬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가보단 FDC가 더 좀 더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유식 데이터 센터는 기본적으로 궁극적으로 저희가 선박시장에서도 확인을 했지만 에너지원을 본인이 제공을 하느냐 남의 걸 갖다가 넣어서 제공을 하느냐가 결국 궁극적인 수익성에서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원에 대한 지배도가 높은 완성조선 업체를 좀 가져가시는 게 저희는 좀 유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사실 AI 산업 때문에 우리나라가 참 기쁜 게 시총 1조 달러 이상 되는 반도체 회사 두 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반도체도 세계에서 제일 제일 잘 만드는 국가 중에 하나지만 그에 못지않게 배도 정말 잘 만드는 국가가 우리나라인데 근데 참 안타깝게 제가 이유를 잘 몰라서요. HD 현대 여러 계열사도 마찬가지고 다른데도 그런데 계열사가 너무 나눠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거 결국 다 배 만드는데 한 축을 담당하는 회사들인 것 같던데

0: 네. 전부 다 합쳐서 글로벌리 시총이 어마어마하게 도드라진 규모의 회사로 합쳐지면 투자 유치라든가 아니면 기업의 위상도 더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왜 이건 이쪽은 다 나눠져 있습니까?
1: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선박도 그 다음 대세가 되는 다음 에너지 전환 체계가 뭔지 예. 시장 참여자들도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 군데서 다 진행을 하면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이제 저희는 분할하는 거에 대해 시장이 무조건적으로 조금 부정적으로 보지만 실제로 현대그룹이 분할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좀 극호인 편인데 과거에 한 회사에서 건설기계도 하고 전력기기도 하고 조선도 하고 하니까 너무 조선에 쏠리는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조선회사도 완성조선회사 안에 다 집어넣고 하면 네. 다음 에너지 체계를 뭘로 가져갈까라고 하면서 이제 저희가 이 후보군으로 두고 있는 것 중에서 분명히 쏠림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 군데에서만 저희가 막 진행을 하고 있다가 만약에 시장 대세가 글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발현되지 못한 채로 오히려 좀 경쟁력이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개별 업체별로 집중할 수 있게끔 펴놓는 게 지금은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주변 친구나 지인들에게 야 조선 뭔가 관심 있으면 뭐 사면 돼? 그러면 HD 현대 그 관심 있게 봐. 그러면 야 회사가 여러 개야 이런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그런 특수성이 또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역시 저의 조선업 과외 선생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엄경아 신영증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강기.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Walk it, walk it.
2: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1: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0: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3: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 MBC.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0: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11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당대표 후보였던 정청래, 송영길 의원, 한병도 원내대표와 만찬을 함께하며 국정운영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김민석 대표에게 축하를, 끝까지 최선을 다한 정청래, 송영길 의원에게 위로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의 일부 표현에 대해 사과를 전하고 당의 단합과 국정운영의 뒷받침을 함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정청래 의원도 우리는 12.3 비상계엄 내란의 사선을 함께 넘은 동지이자 전우라며 이재명 정부와 운명 공동체로 총선, 대선 승리로 정권 재창출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화답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한미연합훈련 축소 결정과 관련해 평할 가치도 없다고 보며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 부장은 오늘 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주요 국제 문제들에 대한 입장에서 훈련의 규모나 길이 줄어든다고 해서 도발적, 공격적 성격의 군사연습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일본인 소장에게 제재를 부과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는 이번 제재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미국 등 관계국들과 의사소통을 계속해가며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외무성도 성명을 통해 일본은 상설 국제형사재판소인 ICC를 일관되게 지지해왔으며 이번 조치는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ICC 소장인 아카네 모도코 판사와 압둘라에 세예 ICC 수석 공판 법률가에 대한 제재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신규 주문을 대상으로 일부 첨단 반도체 위탁 생산 서비스 가격을 최대 15% 인상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가격 인상폭은 주중국 미국 고객사에는 10에서 15%, 대만 고객사에는 5에서 10%가 각각 적용됐습니다. 소식통들은 중국 고객사들의 수요가 특히 많았지만 미국 고객사 물량과 삼성 자사 필요 물량까지 배정해야 해서 삼성이 모든 주문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 등 주요 대학에 중국을 비롯한 외국 기관과의 학술 협력 관계를 재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면서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이 21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29도에서 3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2: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구터분하다는 냄새가 신선하지 못하고 구리다는 뜻의 우리말인 구리터분하다의 준말인데요. 이보다 거센 느낌을 주는 말이 필요하다면 쿠리터분하다를 쓸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터분하다가 붙은 우리말이 많은데요. 행동이나 성질이 느리고 답답한 건 느리터분하다. 불쾌할 정도로 무더운 건 후터분하다. 생각이나 기억이 똑똑하지 않고 어렴풋한 건 흐리터분하다입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0: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미국의 대표 아이돌이었던 브리트니 스피어스는 데뷔 앨범을 만들기 전에 이 노래를 이렇게 구상했습니다. 90년대 싱어송라이터였던 쉐릴 크로우 스타일에 조금 더 젊은 버전 정도로 만들어보자고 말이죠. 하지만 회사에서는 이 노래가 조금 더 10대를 겨냥한 팀팝 스타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결국 브리트니 스피어스도 회사의 의견에 동의해서 곡의 분위기를 전적으로 회사에 맡겼습니다. 그렇게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데뷔 앨범에서 두 번째 싱글로 나온 이 노래. 데뷔곡 Baby One More Time의 강렬함을 부드럽게 풀어준 음악이었죠.

0: 8월 19일 수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브리트니 스피어스 썸타임즈였습니다. 윤형종님 신청곡이었어요. 진짜 90년대 말, 2000년대 초 그때의 향기가 막 느껴지는 멜로디 라인이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냥 유행에 민감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다가도 이렇게 예전에 인기가 많았었던 음악들을 들어보면 맞아, 이때 이런 거 유행했는데, 그런 거를 그냥 몸으로 좀 알게 되지 않아요? 그 감각적으로 느낌이 탁 온달까요? 아, 이런 스타일 80년대에 진짜 많았는데, 뭐 지금 들은 음악 같은 경우에는 아, 이런 스타일 90년대 말 2000년대 초 아이돌들이 진짜 많이 불렀는데, 그때는 그냥 무심하게 넘어갔던 분들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기억이 나는 걸 보면 우리가 동시대를 살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어쩌면 유행하고 같이 간다라는 뜻인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골든디스크 2026년 8월 19일을 마무리하는 오늘은 우리가 또 어떤 음악들을 듣고 오늘을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와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자 미니 방송 진행되고 있는 밤 11시 5분부터 자정 사이에 보내주시면 골든디스크 앞으로 잘 도착을 하고요. 또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 마련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시간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접속만 하시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4: 우와,
3: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노래 두 곡이어서 들었습니다. 9113님 언제나 잘 듣고 있어요. 이 방송이 끝나면 퇴근하는 배달라이더 오늘도 잘 듣습니다. 더운 여름날 골든디스크 들으면서 버티고 있어요. 아직 더운 날이 끝나진 않았지만 여름의 끝자락에서 신청곡 남겨봅니다. 조지 마이클의 Faith. 예전에 신승훈 씨가 방송에 나와서 알려줘서 알게 됐는데 지금까지 좋아하는 노래예요 하셨는데요. 네, 지금 막 끝난 노래였습니다. 조지 마이클, Faith. 골든디스크가 끝나면 이제 퇴근을 하시는군요. 골든디스크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계실 것만 같은데 그래도 뭐 시간이라는 게 내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한다고 빨리 흐르는 건 아니니까 예, 끝날 때까지 음악 들으시면서 하루의 마무리, 일의 마무리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보다 먼저 들으신 음악은 정일범님이 신청해 주신 낸시 시나트라, 리 헤즐우드의 썸머 와인이었어요. 4684님, 지금 용인 모 업체에서 새벽 2시까지 야근 중입니다. 신청곡 가능할까요? 글렌 메데이로스,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신청해봅니다. 수고하세요 하셨는데요. 아유, 우리 9113님은 그래도 골든디스크 끝나면 퇴근하시는데 4684님은 아직 멀으셨군요. 골든디스크 끝나도 2시간을 더 일을 하고 가셔야 되니까. 아, 야근이라는 게 없으면 진짜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래도 뭔가 좀 급한 일이 있으시니까 이 늦은 시간까지 이 업무 처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야 또 일이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일이 있는 게 낫기도 하고 참 인생이라는 건 아이러니의 집합체 같다는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뭔가 이게 편안하게 다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일이 참 없죠. 자, 그래도 신청곡 들으시면서 이 새벽 2시까지 버틸 힘 좀 얻으셨으면 좋겠는데요. 글렌 메데이로스의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이 노래와 함께 엘리 골딩의 How Long Will I Love You, 영화 About Time OST였죠. 이 노래도 같이 이어드리겠습니다.

MBC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 가스 안전

0: 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처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데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처음과 모두가 주목하는 지금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처음 그리고 지금.

그리고 지금 뮤지션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1943년생 기타리스트이자 싱어송라이터 조지 벤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조지 벤슨이 굉장히 어렸을 때 데뷔한 거 알고 계셨나요? 7살에 처음 우쿨렐레를 연주를 해봤다고 하고요. 8살에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바로 1년 뒤인 9살에 처음으로 본인의 레코드를 녹음을 합니다. 신동이었던 거죠. 그때는요. 리틀 조지 벤슨이라는 이름으로 싱글을 발표했고요. 그 데뷔곡이 She Makes Me Mad라는 곡이었어요. 1954년이었습니다. 왜 스티비 원더도 굉장히 어릴 때 데뷔해서 어릴 때는 리틀 스티비 원더라는 이름으로 불렸잖아요. 비슷하게 커리어를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1964년에 이제 정식 솔로 앨범을 내면서 재즈 기타리스트이자 R&B 재즈 가수로 또 활약을 했고요. 왜 우리 앞서서 글렌 메데이로스 버전의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들었잖아요. 그 노래의 원곡자이기도 하고 뭐 브리징이라든가 Stairway to Love 같은 그런 히트곡들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조지 벤슨 2023년에요. 또 로버트 파논 오케스트라와 함께 재즈 명곡들을 재편곡한 음반을 냈었거든요. 이게 원래는 90년대에 작업이 됐었는데 회사의 반대로 그때 좀 비슷한 스타일의 음반을 냈어가지고 이건 다음에 내자 뭐 이러면서 묻혀있다가 까먹고 있었는데 이 음원들을 다시 발견을 하면서 디지털로 복원을 해가지고 2023년에 발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지 벤슨의 가장 최근 싱글로 이 앨범에서 발표한 At Last를 들어보려고 하거든요. 에타 제임스 버전으로 굉장히 유명한 재즈 스탠다드죠. 조지 벤슨은 이 오케스트라하고 같이 어떻게 이 곡을 해석했을지 한번 들어보시죠. 먼저 리틀 조지 벤슨의 She Makes Me Mad 그리고 조지 벤슨 피처링 The Robert Fanon Orchestra입니다. At Last.

오늘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 들은 노래 조지 벤슨의 데뷔곡이었던 리틀 조지 벤슨의 She Makes Me Mad 그리고 조지 벤슨의 가장 최근 싱글 The Robert Fano Orchestra와 함께한 At Last였습니다. 저는 조지 벤슨이 항상 좀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보컬리스트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At Last를 들어보니까 와, 그 파워도 좀 장난이 아니네요. 역시 내공이 깊은 사람이야말로 본인의 목소리를 되게 편안하게 낼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금 문득 또 했습니다. 김현우님, 예전 음악들은 답답할 때 꺼내 들으면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 많이 있네요. 요즘 컨디션도 썩 안 좋은데 기억 속에서 그 시절의 저를 찾아봅니다 하셨어요. 좀 개인적으로 건강에 약간 이상이 생기셔서 컨디션이 떨어지신 걸까요? 아니면은 이 여름 때문일까요? 왜 여름은 그냥 견디고 있는 것만으로도 체력이 좀 떨어지고 몸에 무리가 가잖아요. 네, 아마 몸도 조금 안 좋아지셨는데 이 계절과 날씨 탓도 무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뭐 기억 속에 좋은 음악들 들으시면서 이 마음 상태 회복하시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요. 좋은 음식 잘 찾아 드시고 그리고 정말 완벽하게 푹 주무시고 그렇게 먹고 자는 거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운동도 조금 하시면서 건강 챙기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골든디스크에서는 제가 헬스 PT를 해드릴 순 없으니까 좋은 음악을 들려드리는 걸로 대신하는 걸로 할게요. 5724님, 그렇게 무덥더니 아침 저녁 바람이 달라졌네요. 혹시 골든디스크에서 더 큐어의 The Last Day of Summer 들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큐어의 다른 곡도 좋습니다 하셨는데요. 이 노래 좋은데 왜요? 아직 뭐 여름의 마지막 날은 아니지만 언젠가 여름의 마지막 날도 곧 오겠죠. 계절이라는 건 변하기 마련이니까 가을이 절대 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도 결국에는 와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 시간과 계절이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가 될진 모르지만 곧 다가올 이 여름의 마지막 날을 5724님 신청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더 큐어의 The Last Day of Summer. 이어서 김학규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트래비스의 Why Does It Always Rain On Me까지 두 밴드의 음악 이어서 들어볼게요.

8월 19일 수요일에 마무리를 함께한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 마지막 곡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9322님이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뉴튼 패밀리의 스마일 어게인. 오늘 이 음악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0: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1: 여러분의 울산문화방송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discover that.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Ohio 9299. Here is Kayo 9299.

봐요 1999. 여기는 가요 1999.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밝고 빠르고 보다 정확한 방송을 위해 노력하는 울산 문화방송은 매일 아침 5시부터 하루 24시간 종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 FM 97.5MHz 울산 문화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에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에 따른 편성 책임자는 설태주, 광고 책임자는 이상욱입니다. 잠시 후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0: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글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용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여기는 가요 1999.

0: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정신이 막지 못하고 흐리다는 뜻의 형용사 흐리멍덩하다가 있죠. 옳고 그름의 구별이나 하는 일 따위가 아주 흐릿하여 분명하지 않다. 또는 기억이 또렷하지 않고 흐릿하다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런데 표기를 틀리기 쉬운데요. 흐리멍텅하다가 아니라 흐리멍덩하다가 맞습니다. 우리말에 멍텅하다로 끝나는 건 없습니다. 다만 흐리멍덩하다의 북한어가 흐리멍텅하다입니다.
1: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울산 MBC는 2017년부터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초고화질 방송인 UHD 방송은 2017년 7월 이후 출시된 LG, 삼성 제품만 지상파용 수신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신 방법은 울산 MBC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울산 MBC 디지털 기술부 299-1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10%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1: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3: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올해 안에 만날 것이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김여정 담화를 통해 첫 반응을 보인 북한은 한미훈련 축소에 대해선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면서도 북미 정상 간 관계는 훌륭하다고 여운을 남겼습니다.
4: 조희대 대법원장이 후임 대법관을 사면 제청해 논란이 있는 가운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권에선 조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목소리가 쏟아졌고 일각에선 탄핵 추진 가능성도 언급됐습니다.
3: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용산공원 일부 개발을 추진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강하게 반대하며 충돌하고 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만납니다.
4: 경남 거제와 통영에서 수해 복구가 한창이지만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외곽 지역은 복구의 손길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확인되는 산사태 피해는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주택 추가 붕괴 등 2차 피해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3: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8월 20일 목요일 뉴스트에 시작합니다.
3: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하면서 향후 국제 질서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57개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수치까지 언급했는데요.
4: 북한이 그동안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해온 만큼 대화 가능성은 더 높아졌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올해 안에 만날 것이라고 확답했습니다. LA 신재용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5: 현지 시간 19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연내 정상회담 가능성을 직접 거론했습니다. 올해 안에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 수량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6: 김정은 위원장은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해선 안 됐습니다.
5: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전제로 전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면서도 핵무기를 가진 김정은과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대북 외교 능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6: 저는 김정은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괜찮습니다. 미국에 똑똑한 대통령이 있는 한 그는 괜찮을 겁니다.
5: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 북미 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직접 밝힌 것도 북한의 핵무기 숫자를 언급한 것도 모두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어진 기술 기업인들과의 행사에서도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강조하며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대한 생각을 내비쳤습니다. 자신과 잘 지내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는 건 김 위원장에 대한 모욕이라고도 말했습니다.
6: 적어도 제 임기 동안에는 예의 바르게 행동했던 사람에게는 대규모 훈련이 매우 모욕적인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5: 다만 김 위원장과의 대화 재개 목표가 북한의 비핵화인지를 묻는 질문엔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국 APEC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김 위원장과 만나는 방안을 자신의 참모진과 비공개로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3: 북한도 처음으로 반응을 내놨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한 건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면서도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는 여전히 훌륭하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여지를 남겼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7: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지 사흘 만에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 부장은 훈련 축소 결정에 대해 평할 가치도 없고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훈련의 규모나 기간이 줄어든다고 해서 도발적이고 공격적인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올해 한미가 실시한 쌍매 훈련과 프리덤 실드, 프리덤 플래그 등을 열거하며 이번에 축소된 훈련은 앞선 연합훈련들로 충분히 대체되고도 남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를 선의의 조

0: 조치로 내세워도 원하는 답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 제안에 응답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는 최근 두 정상 사이에 소통이 있었다는 소식은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거리를 뒀습니다. 그러면서도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좋은 추억과 감정을 갖고 있다면서 두 지도자의 관계는 여전히 훌륭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 개인적 관계가 여전히 좋다는 점을 의도적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개인을 좀 분리하면서 그 정상회교의 가능성을 좀 열어두려는 좀 의도를.
0: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한미연합훈련과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문제 삼으며 적대적 정체성을 드러냈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당장 호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지만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은 만큼 앞으로 북미 간 협상 조건을 둘러싼 탐색전이 이어질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2: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합의 없이 신임 대법관을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합의 없이 진행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반문했지만 대법원은 명단 발표 입장을 고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유사영 기자입니다.
3: 대법관 제청 논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4: 대법원장님, 대법관 후임 청와대에 서면 통보하신 일이 있으신가요?
5: 이재명 대통령이 면담기에 안 준 게 사실입니까?
3: 대법원은 국무회의가 끝났을 무렵 청와대에 노태학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윤성식 판사는 내란전담 재판부를 맡고 있고 박순영 판사는 중앙선관위원이라 선관위 특검 사건과 이해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김민기 판사의 경우는 배우자가 헌법재판관이라 재판 소원과 관련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이미 제기된 바 있습니다. 사실상 손 판사 말고는 제청할 후보가 남지 않았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제대로 된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대통령 예방이라는 관례도 건너뛴 일방적 통보에 가까웠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측은 면담 기회가 없었고 서면 제청은 원래 정해진 절차를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6: 두 분이 만나서 합의한 이후에 서면으로 보냅니다. 근데 두 분이 만난 합의할 기회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남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3: 하지만 청와대 측은 이런 의사를 전달받고 오히려 합의도 없이 진행하는 것이 괜찮은지 반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측은 제청을 하지 않으면 탄핵 사유라며 오후에 명단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도 대법원 측은 제청 과정에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6: 대통령과 협의를 해야 된다면 나아가서 저희는 국회와도 협의를 해야만 그 동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셈이 돼서 그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 윤석열 정부 때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후보자 제청을 하기도 전에 임명 보류 검토 논란이 생기기도 했지만 당시 대법원은 관례대로 대법관 제청 절차를 밟았습니다. MBC 뉴스 유상입니다.
2: 민주당에선 이번 사태가 사법농단이라는 입장입니다. 김민석 당대표는 사퇴를 요구했고 일부 의원들 사이에선 탄핵 추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7: 당대표 당선 이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대표. 대법관 서면 제청을 사법농단으로 규정한 김 대표는 호칭도 생략하며 조 대법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8: 무법 사법행위를 지금 실행한 것입니다. 사법농단입니다. 어따 대고 국민들 앞에서 이런 못된 짓을 합니까? 조희대 씨 정신 차리고 당장 나가십시오.
7: 김 대표는 침묵하고 있는 법관들에게도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8: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을 계기로 해서 사법개혁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사법개혁의 무서운 파도 앞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7: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9: 사법 정치꾼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러한 사법 절차와 헌법을 위반한 그 사유로 탄핵 소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6: 탄핵 소추 여부는 국회의 권한입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 사유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의심이 있습니다.
7: 청와대는 공식 반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에 매우 불쾌해하면서도 여당이 앞장서 대응하고 있어 일단 상황을 관망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 내부는 탄핵을 추진했다 정치적 역풍을 맞을 가능성 때문에 아직은 신중론이 우세한데 향후 사법부의 대응과 여론의 추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10: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당대표 후보였던 정청래, 송영길 의원, 한병도 원내대표와 만찬을 함께하며 국정 운영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김민석 대표에게 축하를, 끝까지 최선을 다한 정청래, 송영길 의원에게 위로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의 일부 표현에 대해 사과를 전하고 당의 단합과 국정 운영의 뒷받침을 함께하자고 제안했고, 이에 정청래 의원도 이재명 정부와 운명 공동체로 총선, 대선 승리로 정권 재창출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화답했습니다. 국회가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해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에 나섭니다. 특히 안건으로 올라있는 용산공원 조성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선 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미래 세대를 위해 녹지를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서울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두 사람은 용산공원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그린벨트 해제,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서로 대립했던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녹지와 공원이 도시의 필수 기반 시설이라며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반대해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한국을 방문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접견합니다. 청와대는 이번 접견을 통해 이 대통령이 한중관계 발전 방향과 역내 정세 등에 대한 평가를 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안부를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을 접견한 왕이 외교부장은 이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회담 및 오찬을 이어가며 한중관계와 한반도 정세 등 지역 및 국제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미 재무부의 국채 재매입 규모 확대 발표의 영향으로 국채 금리가 하락하며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19.65포인트 0.22% 오른 53463.05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0.21% 오른 7,707.98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 지수는 전장보다 0.16% 오른 26,331.09에 마감했습니다. 한국 축구의 쇄신을 위해 활동 중인 K축구혁신위원회가 유소년 축구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수도권과 강원도에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그 밖의 지역에서도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제주도에는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비가 내리겠고,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는 경기 남부와 충청권, 남부지방에도 지역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1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8도에서 34도로 예보됐습니다.

0: 오준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지금까지 MBC 뉴스 투데이를 들으셨습니다.
2: MBC.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 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0: 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1: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0: 안녕하세요.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혹시 어젯밤에 야식 드시고 주무셨나요? 자주 야식을 드시는 분들,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스트레스와 호르몬 변화가 만들어내는 절박한 몸의 신호라고 한 전문의가 표현했습니다.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받으면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가 되는데 뇌는 이 스트레스를 완화하려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찾게 된다는 거죠. 세로토닌 분비를 가장 빠르게 자극하는 것이 탄수화물과 당분이어서 아주 자연스럽게 달고 짜고 기름진 음식에 손이 가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속이 더부룩해서 다음날 컨디션이 안 좋아지고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겠죠. 그래서 야식이 당길 때는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진 않았는지 먼저 살펴보고 밤에 물을 한 잔 마셔본다든지 또 허기가 질 때는 견과류를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네요. 또 스트레스 푸는 나만의 해소법 찾아보는 것도 좋겠죠. 8월 20일 목요일 아침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서울 24도, 부산 26도, 대구 25도, 대전 26도, 광주 24도, 강릉 25도, 제주 26도를 가리키고 있네요. 오늘 전국이 대부분 흐리겠습니다.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겠고요.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 이남에는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예보가 있는데요. 토요일 아침까지 비가 내린다고 하네요. 오늘도 아침의 뉴스에 문자나 미니로 인사 전해주시고 의견들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됩니다.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 쓰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3: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4: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5: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엔 뉴스, 뉴스민입니다.
0: 8월 20일 목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제주에서 30대 여성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고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 한림읍에 사는 37살 장미란 씨는 지난 5월 13일 자택을 나선 뒤 연락이 끊겼고 이틀 후인 15일 실종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요.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신고 당일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내용으로 상부에 보고했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가족과 지인 누구도 장 씨의 행방을 알지 못했고 장 씨의 휴대전화는 신고 이틀 뒤부터 전원이 꺼진 상태인데요. 지난달 장 씨 가족이 경찰에 다시 실종신고를 하면서 최초 신고 당시 경찰관의 허위 보고 정황이 드러났고 경찰은 해당 경찰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과격한 행동을 하는 아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팔을 멍들게 한 혐의로 유죄를 받았던 유치원 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대전지법은 어제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교사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지난 2023년 A씨는 세종시의 한 유치원에서 양팔을 휘두르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하는 6살 B양에게 친구나 선생님을 때리면 안 된다라고 말하며 팔을 강하게 잡았고 B양 팔에는 멍이 들었습니다. 이어 1심에서는 A씨의 행위가 정당한 보육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50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는데요. 2심 재판부는 교육 현장 상황에서 교사가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며 범죄 구성 요건인 고의가 충족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인천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 건물에서 불이 나 3천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30분쯤 인천 서해구 원창동의 쿠팡 물류센터 지하 1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불은 곧 진화됐고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3천여 명의 직원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인천 지역 쿠팡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은 최근에만 세 번째인데요. 지난달 18일 인천 32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불이 나흘 만에 진화된 것을 비롯해 바로 이튿날에는 제물포구 14 물류센터 냉동창고에서도 불이 났으며 한 달이 지났음에도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0: 오늘 알고 넘어가야 할 경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경제 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어제 코스피가 개장을 하자마자 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면서 6,500선이 무너졌습니다. 어제 증시 급락 배경부터 좀 살펴볼까요?
1: 마의 개장 6분을 넘지 못했습니다. 네, 이제 25번째 주가증권시장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변동폭이 여전한데요. 네. 어제 결국 종가가 5.8% 급락한 6,471로 6,500선을 내줬습니다. 전날만 하더라도 장중 1,000선, 7,000선 넘어섰던 지수가 하루 만에 급락세로 돌아섰는데요. 네. 가장 그 큰 원인은 뭐냐. 미국의 장기 국채금리의 급등입니다. 네. 미국의 3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 5.33%까지 치솟자 이게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네.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가 이제 확대되다 보니까 장기물 국채 발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가 이제 국채 물량을 늘렸다면 회사들도 기업들도 비슷한데요. 기업들은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위해서 빅테크 기업들이 현금이 부족하니까 회사채까지 발행하면서 채권 시장의 공급 부담이 커졌습니다. 네. 사줄 사람은 한정되어 있는데 채권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주다 보니까 발행 주체는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여파로 이제 5거래일 만에 외국인들이 순매도세로 전환했는데 어제만 3조 5천억 원 가까이 국내 유권시장 주식을 내다 팔았고요. 네. 기관도 1조 원 이상 매도했습니다. 개인만 나 홀로 4조 6천억 원 순매수하면서 방어했지만 역부족이었는데 네. 특히 SK하이닉스가 9% 빠졌고요. 삼성전자가 7% 급락하면서 그동안 반등을 주도했던 반도체 주들이 집중적으로 흔들렸습니다. 네. 여기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 유지 방침을 밝히면서 중동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것도 리스크 요인인데요. 결국 당분간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어떻게 어디로 흘러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돼버리고 있는데요. 네. 다행히 새벽에 뉴욕 증시는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서 이제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네. 미 재무부가 지금 국채 재매입 물량을 최소 2배 이상 더 늘리겠다라고 밝히면서 일단 이 채권 시장의 불확실성이 조금은 해소되면서 네. 상승을 했는데 다만 5개 T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업종 지수는 2% 넘게 빠졌습니다.
0: 그렇군요. 뭐 말씀대로 미국 국채는 물론이고 지금 일본과 유럽의 국채 금리도 급등을 하고 있는데 글로벌 금리가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뭘까요?
1: 맞습니다. 지금 미국뿐 아니라 일본, 독일, 프랑스까지 주요국 장기 국채 금리가 일제히 수십 년 만에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30년물은 19년 만에 최고치를 10년물은 19개월 만에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고요. 일본도 비슷합니다. 10년물 금리가 2.94%까지 올라서 30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네. 독일, 프랑스 역시 2011년,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인데요. 글로벌 국채 금리가 동반 급등하고 있는 이유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이제 재정 적자 공통적으로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금 AI 투자용 회사채 폭탄이 맞물리면서 수급이 꼬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가장 큰 원인은 각국의 이제 과도한 빚잔치인데요. 미국의 국가 부채가 80조 달러입니다. 이자 비용만 1년에 1조 달러, 국방비의 네. 두 배를 넘고요. 예. 일본, 유럽 마찬가지로 확장 재정으로 국채 발행이 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빚을 갚기 위해서 장기 채권을 계속 찍어내다 보니 공급 과잉이 발생하고 있고요. 여기다 기업들도 보태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위해서 10년 이상 장기 회사채를 대규모로 발행하다 보니 네. 채권 시장은 지금 정부의 국채 그리고 빅테크의 회사채가 서로 경쟁 구도를 만들어주면서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해야 소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결국 이제 이 장기채 금리가 지금 안정되기 위해서는 뭐 재무가 나서서 이제 재매입 규모를 확대하는 것보다 이건 눈속임이고요. 네. 장기물을 사고 단기물을 또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미국의 재정 상황이 개선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지금 감세 계속해서 연장되고 있고요. 국방비 규모도 늘어나고 있어서 여전히 적자 전망이 우세합니다.
0: 네. 이런 글로벌 장기 금리 급등이 뭐 증시와 금융시장에 어떤 충격을 줄 수 있을까요?
1: 맞습니다. 지금 장기 금리 급등은 단순히 채권시장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식, 외환시장, 부동산시장까지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0: 네.
1: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주식시장에 대한 충격인데요.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안전자산, 채권의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굳이 변동성이 큰 주식을 살 이유가 없습니다.
0: 네.
1: 특히 미래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성장주, 기술주가 더 큰 타격을 받습니다.
0: 그렇겠네요.
1: 두 번째는 일본의 금리 상승이 심상치 않은데요.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즉 저금리로 일본에서 돈을 빌려서 전 세계로 투자했던 돈이 네.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1: 글로벌 유동성이 급격히 말라붙게 되면 신흥국 증시의 변동성은 한층 커질 수밖에 없는 뇌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0: 예.
1: 또 하나는 세 번째는 바로 기업의 이 자금 조달이 비상인데요. 금리가 올라가면서 회사채 발행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 투자를 정말로 밑 빠진 독에 물붙듯 네.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반도체와 직결되거든요.
0: 네.
1: 이런 부분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또 원달러 환율을 봐야 되는데 1,400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환율이 떨어진 이유는 뭐였을까요?
1: 그렇습니다. 어제 이 서울 외환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397.7원으로 마감을 하고 있는데요.
0: 네.
1: 지난해 9월 이후 약 11개월 만에 1,400원 선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장중 1,396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0: 네.
1: 가장 큰 배경은 국내 수출 기업들의 달러 매도입니다.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주요 수출 기업들 그동안은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0: 네.
1: 왜냐하면 앞으로 환율이 더 오르게 되면 환전하면 더 수익이 늘기 때문에 그렇는데
0: 그렇죠.
1: 오히려 지금은 월말로 갈수록 연말로 네. 갈수록 환율이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 때문에
0: 네.
1: 오히려 달러를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예.
1: 특히 통상 월말에 집중됐던 기업의 달러 매도가 수시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0: 네.
1: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수출 대금이 크게 늘어났죠. 그런 만큼 원화로 바꾸려는 물량 자체가 커진 겁니다. 여기다 미국 연준이 9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관측이 무게가 실리면서
0: 네.
1: 달러가 약세로 돌아선 점도 환율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0: 네.
1: 다만 지금 국제유가가 브렌트유 기준 91달러를 넘어섰습니다.
0: 네.
1: 전쟁 이전 수준보다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결국 앞으로 환율은 1,300원대에서 과연 안정적으로 안착할지 여부는 반도체 호조에 따른 이제 달러 공급 물량
0: 네.
1: 여기다가 중동 리스크 또 미국의 금리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0: 그렇군요. 그리고 SK하이닉스가 40조 원 규모의 자사주의 이제 취득과 소각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국내 상장사 역대 최고 규모였어요.
1: 맞습니다. SK하이닉스가 어제 이사회를 열고 4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전량 소각을 결정했는데요.
0: 네.
1: 보통 주 발행 주식의 한 2,407만 주기 때문에 약 3.3%에 해당하는 규모고요.
0: 네.
1: 국내 상장사 자기 주식 소각 사례 가운데 역대 최대입니다.
0: 네.
1: 취득은 20일 오늘부터 11월 19일까지 약 석 달 동안 진행이 되고요. 매입이 다 끝나면 사들인 주식은 한꺼번에 전량 소각합니다.
0: 네.
1: 주식을 소각했다라는 얘기는 발행 주식 수가 크게 줄어들고 자본금은 그들의 유지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0: 네.
1: 그만큼 주주가치 효과가 있습니다.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이제 커지는 효과가 있는데요.
0: 네.
1: 회사채익은 2분기 말 기준 순현금이 약 69조에 달하는 만큼 현금 창출 능력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0: 네.
1: 실제로 어제 정규장에서 10% 가까이 급락했던 주가가 공시 직후 애프터마켓에서는 7% 이상 급반등하면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0: 네.
1: 이번 조치는 앞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설비 투자하고 남은 잉여 현금의 절반 이상 50% 이상을 주주에 환원하겠다라는 중장기 정책을 앞당겨 시행하는 것인데요.
0: 네.
1: 따라서 정확한 구체적인 규모 앞으로 이제 특별 자사주 매입과 특별 배당과 같은 후속책 아마 3분기 실적 발표 때 공개될 예정입니다. 아,
0: 그렇군요. 이렇게 SK하이닉스가 대규모 주주 환원을 발표를 해서 이제는 삼성전자의 특별 배당에도 관심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추가 주주 환원에 나설까요?
1: 맞습니다. 삼성전자도 이르면 이달 중에 특별 배당을 포함한 구체적인 주주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삼성전자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의 이제 잉여 현금 투자를 제외한 잉여 현금의 절반 50%를 주주에게 환원하고 매년 약 9조 8천억 원 규모의 정규 배당을 지급하는 정책을 운영해 왔는데요. 그런데 네. 반도체 호황으로 지금 삼성전자 금고에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네. 지난 6월 말 기준 삼성전자의 순현금만 지금 금고에 약 167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돈이 지금 쌓여 있습니다. 예. 역대 최대 수준인 만큼 주주환원을 확대할 수 있는 재무적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평가인데요. 네. 특히 경쟁사인 SK하이닉스가 40조 원 자사주 매입을 얘기했고요. 또 앞서서 마이크론, 샌디스크는 네. 투자를 제외한 잉여 현금의 최대 100%까지 주주환원을 지금 약속했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 또 동시에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특별 배당뿐만이 아니라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포함한 추가 환원 정책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 기대치가 너무 높아졌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반도체 대규모 투자를 계속해야 하는 만큼 과연 투자를 얼마나 빼고 네. 얼마를 나눠둘지 미래 성장을 해서 얼마를 남겨둘지 사이에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0: 네, 삼성전자는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관심이 계속 가겠고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또 파운드리 가격을 최대 15% 인상을 했습니다. 만성 적자였는데 이 파운드리 사업이 내년에는 흑자 전환이 가능하려나요?
1: 맞습니다. 반도체, 삼성 반도체 중에서 아킬레스건 매년 적자인 부분이 바로 네. 파운드리입니다. 예. 여기는 세계 2위인데 시장 점유율이 7%에 머뭅니다. 여기에 대장은 30년 넘게 부동의 1등을 하고 있는 대만의 TSMC인데요. 네. 여기가 70%의 시장 점유율로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어서 그동안 늘 만성 적자였습니다. 네. 그런데 삼성전자가 지난달부터 신규 주문을 대상으로 첨단 파운드리 가격을 최대 15% 두 자릿수 인상했습니다. 네. 그동안 TSMC에 밀려서 삼성전자가 가격 결정력을 확보한 건 정말 늘 의리의 입장이었는데요. 네. 왜냐하면 주문이 늘 TSMC로 밀렸었는데 근데 AI 칩 수요 폭증으로 인해서 TSMC의 생산 능력이 포화 상태에 이르니까 오히려 고객들이 삼성전자 인텔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다만 이게 수익성과 점유율 확대를 얼마나 더 이어질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0: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것들을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1: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2: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알람. 아침엔 뉴스 류수민입니다.
3: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는 이유 있는 뉴스.
2: 핫한 뉴스들 살펴보고 이유까지 친절하게 짚어보는 시간 이유 있는 뉴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2: 네, 신임 김민석 민주당 대표. 어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면서 통합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4: 네, 김 대표 어제 아침 부산에서 취임 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는데요. 개판은 없다, 또 고려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2: 네.
4: 회의 마지막에는 셋이 부부가 서로 손을 잡고 인사하는 장면도 연출이 됐습니다. 이후에 이제 경남 김해 봉화마을로 이동해서 신임 지도부와 함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는데요. 방명록에는 몸소 여신 시민주권의 길 세계의 모험으로 활짝 열겠습니다라고 적었고요.
2: 네.
4: 권양숙 여사도 예방을 했습니다. 그 전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 참배와 광주 5.18 민주묘지 방문에 이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까지 이어서 찾으면서 전당대회 때 불거졌더니 민주당 적통 논쟁과 개파 갈등을 의식한 통합 행보로 이해가 됩니다.
2: 네, 돌아가신 대통령들도 찾아뵙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예방을 했더라고요.
4: 네, 김민석 대표 지도부 이후에 경남 양산 평산마을로 이동을 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한 40분간 예방을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도 이번 전당대회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는데요.
2: 네.
4: 이 과정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다 보니 당원들끼리 내상이 깊은 것 같다라면서 김 대표가 포용하고 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2: 네.
4: 특히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상대 진영을 향한 조롱과 멸칭 또 혐오 표현이 난무한 데 대해 우려했는데요. 경쟁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경쟁을 아프게 만드는 요소가 서로 조롱하고 혐오하는 언어라면서 당 차원에서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2: 네.
4: 김 대표도 또 문 전 대통령이 과거 강조했던 태도가 정치의 본질이라는 말을 기억하고 있다라면서 조롱, 혐오, 멸시의 언어가 난무하지 않도록 캠페인이나 당내 역할을 충분히 하겠다라고 했고요.
2: 예.
4: 또 당의 화합은 뭐 인위적으로 개파를 안배하기보다는 이를 통한 화합, 또 인사는 능력주의를 원칙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오늘은 고 이해찬 전 총리도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묘역을 잇따라 참배하고 국회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을 만날 예정입니다.
2: 네.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대표하고 또 정당대회에서 경쟁을 했던 정청래 송영길 의원을 같이 청와대로 불러서 만찬을 함께했죠.
4: 네. 만찬은 어제 오후 6시 30분 청와대 본관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2: 네.
4: 민주당에서는 한병도 원내대표가,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홍익표 정무수석이 배석을 했습니다. 전당대회가 끝난 지 불과 이틀 만에 대통령이 당선자와 낙선자를 같이 부른 건데요.
2: 네.
4: 지난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는 정청래 당시 대표와 박찬대 후보를 열흘 만에 만났는데 이번에는 좀 훨씬 빠르게 만나게 된 겁니다.
2: 네.
4: 만찬에 앞서서 공개된 사진부터 눈길을 끌었는데요. 청와대 본관 계단 앞에 송영길 의원, 김민석 대표,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의원 순서대로 섰는데 네 사람 모두 손을 맞잡고 환하게 웃었고요.
2: 네.
4: 특히 대통령이 전당대회에서 맞붙었던 김 대표와 정 의원 사이에 서서 두 사람의 손을 각각 잡은 게 특히 눈에 좀 더 띄었습니다.
2: 네, 통합 화해 빨리 해라 이런 의미겠죠.
4: 네. 네. 경선 과정의 앙금을 좀 빨리 털고 원팀이란 메시지를 사진으로 일단 분명히 연출을 한 건데요.
2: 네.
4: 청와대는 이번 만찬의 목적을 당의 통합과 민생과 경제를 살피는 당정청간 국정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만찬이 5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2: 네.
4: 청와대 설명을 보면요. 일단 대통령은 김 대표를 비롯해 정청래 송영길 의원에게 생사고락을 함께한 동지이자 국민주권정부의 책임 있는 주역이라 강조를 했고요. 김 대표는 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일부 과한 표현이 있었다라고 사과를 하면서 당의 단합과 국정 운영을 함께 뒷받침하자라고 했고요.
2: 네.
4: 정 의원도 우리는 12

0: 해산 비상계엄 내란의 사선을 함께 넘은 동지이자 전우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운명 공동체로 반드시 총선, 대선 승리로 정권 재창출의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했고요. 송 의원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당청간의 조정이 필요하다 강조하며 전당대회 과정에서 논란을 일으킨 거에 대해서 정 의원에게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대법관 임명이 엄청 늦어지다가 임명 제청이 되긴 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자 임명을 요청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김민석 대표도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어요.
0: 네. 그러니까 헌법상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에게 있습니다. 네. 통상 청와대 후보자를 조율한 뒤 대법원장이 직접 대통령을 만나서 대면 제청하는 관행이 있었는데 네. 그런데 이번에는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에 서면으로 제청을 했습니다. 네. 특히 다음 달에 퇴임하는 이용구 대법관 후임인 김성수 후보에 대해서는 청와대 좀 조율이 있었는데 네. 지난 3월에 퇴임해서 반년 가까이 지금 임명이 안 되고 있었던 노태학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규 후보를 제청을 했는데 이거는 결국 청와대와 합의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이 때문에 민주당 상당히 어제 격앙된 반응 보였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어제 최고위에서 조 대법원장을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이라 규정하면서 사퇴를 요구했고요. 네.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은 관습법적으로 대통령과 협의의 제청에 온 것인데 이를 하지 않은 무법 사법행위는 사법농단이라고 했습니다. 퇴학시켜달라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라는 표현과 있었는데요. 네. 정신 차리고 당장 나가라 아니면 사과하라라고도 요구를 했습니다. 예. 어제 최민희 수석 최고위원도 국회가 즉시 탄핵을 포함한 거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는데요. 다만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승원 의원은 우선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라면서 바로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약간 거리를 뒀습니다.
1: 네. 그러면 청와대 입장은 나왔나요?
0: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조 대법원장 사퇴와 탄핵까지 거론한 것과 달리 청와대는 어제까지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 내부에서도 좀 불쾌감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지고는 있는데 이게 기류가 흘러나오긴 하지만 네. 직접적인 맞대응까지는 좀 공개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대통령에게는 국회 임명동의안을 보내 인사청문회와 표결 절차를 밝게 한 선택지가 있고 당장 후속 절차에 들어가지 않는 방식도 거론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만 노태학 전 대법관 퇴임 이후 이미 5개월 넘게 대법관 한자리가 공석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이에 대한 불만을 또 임명 절차를 미루는 걸로 표현하는 것도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그래서 민주당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동안 청와대는 일단 법원과 국회의 움직임을 관망하는 이른바 로키 기조를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1: 네. 반대로 국민의힘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적극적으로 두둔하는 모습이었는데요.
0: 네. 어제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장도영 대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 권한이라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청와대와 사전에 후보자를 조율하는 관행 자체가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는 주장이었는데요. 네. 민주당 일각의 탄핵 언급에 대해서도 한번 시도해봐라. 국민이 반드시 이 정권을 탄핵할 것이다 라고 맞받기도 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조 대법원장은 법률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게 하나도 없다라면서 관례를 어긴 게 탄핵 사유라면 그간 국회의 모든 관례를 짓밟은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탄핵 대상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조 대법원장에게는 권력의 엄포와 겁박에 굴하지 말고 임기 마지막 날까지 법적 권한을 적극 행사하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힘을 실었는데요. 네. 박충권 대변인도 대통령 패싱, 사법 쿠데타 이거는 억지 프레임이라면서 민주당의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1: 네. 어제 국회 법사위에 나온 법원 행정처장 답변도 지금 좀 논란인데 후보자들한테 전화를 해서요. 후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안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다는데 이거 이래도 되는 겁니까?
0: 네. 지금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어제 법사위에서 처음 공개한 내용인데 네. 논란이 상당히 크게 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1월에 대법관 후보 추천위가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민기, 박순영, 손봉기, 윤성식 판사 4명을 추천을 했는데 네. 이 4명을 놓고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에 최종 후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자 노처장이 이달 초에 내 후보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기존 추천을 아예 무르고 없던 것으로 하고 후보 추천위를 다시 열어서 처음부터 4명의 새 후보를 추천받는 방안에 동의하는지 물었다라는 겁니다.
1: 네.
0: 그러니까 4명이 모두 동의를 한다면 이 추천 자체를 없던 일로 하고 다시 하자라는 건데 네. 수긍하는 분도 계시고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는 분도 있었다라는 게 노 처장의 설명이었습니다.
1: 그래서 이게 폐기가 됐다는 것, 성사가 안 됐다는 거네요.
0: 네. 그래서 강하게 반대한 후보에게는 본인이 사과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 예, 법원행정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하고는 상관없이 본인이 한 일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그래도 상당히 문제가 되겠습니다.
0: 이게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장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런 일을 했어도 문제고
1: 네.
0: 사실 허락을 구한 것도 문제입니다. 이 행위 자체가 왜냐하면 그렇죠. 추천위는 별도로 독립된 기구로서 추천을 하는 건데
1: 네.
0: 후보들한테 일단 다 사퇴하시고 다시 한번 새로 뽑아보시죠라는 이야기를 임의로 한다는 게 기존 절차를 무력화하려는 거 아니고 직권남용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예.
0: 그래서 경색 국면을 풀어보기 위해 여러 선택지를 검토했던 것이고 사퇴를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어제 반박을 하기는 했습니다.
1: 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는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이 의결이 됐지만은 조 대법원장이 나오진 않았어요.
0: 네. 왜냐하면 출석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1: 네.
0: 민주당은 통상 평균 9일가량 걸렸던 대법관 제청이 왜 이번에 209일이나 걸렸는지 왜 대통령과 합의되지 않은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을 했는지 직접 물어야 한다라면서 긴급 출석 요구안을 상정을 했는데요.
1: 네.
0: 법사위 재석 14명 중 찬성 내 반대 내수로 의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노금필 처장은 오후 회의에 조 대법원장으로부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 출석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고요.
1: 네.
0: 특히나 법률상의 출석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도 강조했습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리고 용산공원 일부를 활용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경 반대하고 있습니다.
0: 네, 그제 어제 굉장히 좀 연달아서 강경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1: 예.
0: 일단 오 시장이 그제 국무회의에서 용산공원 이야기를 했는지를 두고서도 지금 서울시와 청와대 설명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1: 네.
0: 오세훈 시장은 대통령께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의 뜻을 말씀드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강유정 수석 대변인
1: 네.
0: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뭐 재개발, 재건축 뭐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
1: 네.
0: 용산공원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다라고 반박을 한 겁니다.
1: 네.
0: 그러니까 비공개 회의였기 때문에 뭐 지금 공개된 자료 회의말 가지고는 정확히 어떤 발언을 했는지도 확인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요. 오세훈 시장과 대통령이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놓고 의견을 주고받은 것은 청와대에서도 공개를 한 바 있습니다.
1: 네.
0: 오 시장은 추가 규제 완화를 요구를 하면서 그래야 이제 민간 공급이 활성화된다라 강조를 했고
1: 네.
0: 근데 대통령은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라면서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1: 네. 그래서 어제는 오 시장이 국민의힘하고의 접점을 넓혀가면서 용산공원을 지켜내겠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0: 어제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국회에서 공동 개최했던 부동산 토론회에 오 시장이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집값을 잡지 못한 책임을 용산공원으로 덮으려서는 안 된다라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용산공원만큼은 반드시 지켜내겠다라고 했습니다.
1: 네.
0: 어제 뭐 김재섭 의원도 있었고 조은희 의원, 뭐 배현진 의원 등 국민의힘 서울 지역 인사들도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먼저 푸는 게 중요하다고 힘을 실었고요.
1: 네.
0: 또 오 시장, 국민의힘 소속인 유이동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시청에서 조천회동도 갔고 8.13 주택공급대책과 용산공원 활용 문제를 논의를 했는데요.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충돌이 국민의힘의 대정부 대여 부동산 공세로 확대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1: 아, 네. 그래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즉 정부에서는 오세훈 시장하고 만나서 협의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0: 네, 오늘 만나기로 되어진 예정이긴 한데 오 시장이 어제 용산공원에 대해서는
1: 네.
0: 타협의 여지가 조금 더 없다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1: 네.
0: 오늘 협의에서도 아마 평행선을 긋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1: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3: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4: 제초제는 타타타. 한얼 사이언스.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Walk it, walk it.
6: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7: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8: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곽지연 리포터 전해주세요.
9: 네, 오늘의 더위도 높은 습도가 한몫하겠습니다. 아침부터 전국 대부분 습도가 90% 안팎이고요. 서울의 폭염특보는 해제됐지만 후텁지근함 그대로입니다. 충청 이남으로는 폭염주의보가 계속되고 있고요. 또 울산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현재 포항이 26.6도, 대전 대구가 25도지만 체감온도가 28도쯤 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광주 3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하늘에는 대체로 구름 많거나 흐린 가운데 오늘도 소나기 지나는 곳들이 많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충청 이남 지방으로는 소나기가, 중부 지방으로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8: 6873님, 뒷마당 에어컨 실외기 옆에 핀 나팔꽃입니다 하면서 사진을 보내주신 거죠. 일부러 씨를 뿌린 적이 없는데 어떻게 빈 화분을 점령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면서 이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네. 꽃이 스스로 6873님을 찾아온 게 아닌가 싶어요. 나팔꽃한테 선택되신 거 아닐까요? 나쁘지 않습니다. 조관우의 꽃밭에서 신청하셨네요. 오늘 끝곡으로 골랐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류수민이었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최근 우리 사회에 1인 가구가 늘면서 홀로 술을 마시는 혼술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고령층은 이런 습관을 특히 더 멀리해야 합니다. 자칫 안전사고가 초래돼서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다리 근력이 약한 와중에 균형감각이 떨어져서 넘어지는 사고를 겪기 쉬운데요.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다 보니 오랜 시간 방치되기 쉽습니다. 또 복용 중인 약이나 가스불이 켜진 것을 깜빡해서 안전을 위협받을 수도 있죠. 혼자 사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안부를 잘 살펴야 한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되겠죠.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3: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4: 안녕하세요. 올해 7학년 2반 권혜림입니다. 운동으로 시작하는 저의 아침은 누구보다 뜨겁습니다. 매일 아침 제가 운동하면서 흘리는 땀방울은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됩니다. 오늘부터 움직여보세요. 가끔 귀찮을 때도 있죠. 하지만 귀찮음을 이겨내는 그 작은 순간들이 모여 결국 우리를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만들지 않을까요? 하기 싫었지만 수만 번의 귀찮음을 이겨낸 성장의 결과물이라고 믿습니다. 귀찮은 일을 미루면 나중에는 더 귀찮습니다. 해치우세요. 그러면 하루가 종일 수월합니다.
3: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0: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1: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7시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9일 백악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 목표가 북한의 비핵화에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가 북한을 겨냥해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인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배경을 거듭 설명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나는 김정은과 우호적인 관계이고 적어도 앞으로 2년 반 동안은 어떤 일도 일어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를 지시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대화 여건을 조성하려는 노력에 공감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젯밤 X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최근에 올리신 SNS 메시지와 사진들을 잘 봤다며 한반도에서 적대와 대결을 넘어 평화를 만들기 위한 고심이 담긴 큰 결정으로 느껴진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이번 한미연합연습과 야외기동훈련 축소를 통해서라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 여건을 조성하려는 트럼프 대통령님의 의지와 노력에 공감하며 그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한미연합훈련 축소 결정과 관련해 평화의 가치도 없다고 보며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 부장은 어젯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주요 국제 문제들에 대한 입장에서 훈련의 규모나 길이 줄어든다고 해서 도발적, 공격적 성격의 군사연습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 부장은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소통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며 아마도 우리 최고 지도부의 대외 정책과 관련해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유일한 사안일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당대표 후보였던 정청래, 송영길 의원, 한병도 원내대표와 만찬을 함께하며 국정운영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김민석 대표에게 축하를, 끝까지 최선을 다한 정청래, 송영길 의원에게 위로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고 전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의 일부 표현에 대해 사과를 전하고 당의 단합과 국정운영의 뒷받침을 함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수도권과 강원도에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그 밖의 지역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제주도에는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비가 내리겠고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는 경기 남부와 충청권, 남부지방에도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전국이 28도에서 34도로 예보됐습니다. 이정민입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5: 안녕하세요. 바둑기사 신진서 구단입니다. 제가 경기 중에 바나나를 먹는 건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몸부림입니다. 대국 한 판에 엄청난 에너지를 쓰거든요. 그래서 운동도 꾸준히 합니다. 거창한 목표보다 바둑을 오래 두고 싶다는 이유 때문이죠. 몸이 버텨야 끝까지 흔들림 없이 제 바둑을 둘 수 있으니까요.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체력을 먼저 길러라. 네 고민을 견뎌줄 몸부터 만들어라.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의 대사인데요. 함께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좋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크레인이 필요하십니까?
2: 도시를 디자인하는 건설 현장에, 지역경제 발전의 중심이 되는 산업 현장에도 40년을 함께한 영남중기가 있습니다.
1: 700톤까지 다양한 크레인을 보유한 영남중기. 기억하세요. 크레인은 영남중기. 크레인을 부르는 전화 055-288-9999.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울산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0: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분입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국정원이 12.3 내란을 사전에 인지하고 실무 준비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2부 블루캠프 시간에 윤건영 민주당 의원에게 그 내용 자세히 들어보고요. 용산공원 택지 조성 문제로 어제 찬반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오늘은 환경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3부에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 연결합니다. 이어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제명 요구 서명운동을 주도한 최준영 국민의힘 책임당원을 만나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8월 20일 목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요즘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6: 김나입니다.
5: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6: 네, 노란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3: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4: 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이 혹시 제가 모르는 영화 보는 날인가요? 잭팟버니님이 오늘 연차라서 짝꿍하고 영화 보러 갑니다. 그래도 놓칠 수 없는 시선집중 파이팅 하고 보내주셨고, 최정현님은 오늘 시선집중 듣고 나서 조조로 오디세이 보러 갑니다. 재미있다고들 하니 기대가 됩니다. 뭔가 기대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니 참 좋네요.
4: 영화 보러 가는 날이 아니라 특정 영화가 화제가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5: 그런가?
4: 네.
5: 네, 오늘 목요일 아침인데 이렇게 다들 영화를 보러 가신다고 하니 상당히 부럽네요. 저도 아직 그 영화를 못 봐가지고. 제이 보셨습니까?
4: 저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몰릴 때는 안 움직인다고.
5: 그렇죠? 네, 네. 그 삐딱선도 여전하군요. 박외숙님, 양프리카인데요. 40도를 견뎌냈는데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라고 하더니 아닌가 봅니다.

0: 차도 너무 더워요. 사람 참 간사하죠?
1: 그렇죠. 버스 탈 때와 길 걸어 갈 때만 해도 마음이 다른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0: 그러니까요.
1: 원래 그런 참. 거예요. 그냥.
0: 네.
1: 그냥 뭐 문제의식 갖지 마시고 그냥 그러려냐고 사세요. 네.
0: 나만 간사한 거 아니다. 다 간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1: 아, 그렇죠. 네.
0: 알겠습니다. 자, 간사한 제이비와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는요?
1: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북한이 네.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명의의 담화가 나왔습니다. 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이 있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아마도 우리 최고 지도부의 대외 정책과 관련하여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유일한 사안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알지 못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런 게 그 예를 들어 물밑교섭이 없다라는 부인도 아니고 다만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은 지금 표현이라고 봐야 되는데.
0: 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어, 내가 모르는 건 없어. 이런 건 아니고요?
1: 아니죠. 그다음에 두 번째 대목인데요. 북미 두 나라 지도자들 사이의 훌륭한 관계와는 무관하게 우리가 자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 취해나가는 주권적 행사들은 매우 상식적이고 적중하며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권적 행사가 뭐겠습니까? 그 1순위가 뭡니까? 핵무기입니다. 그러니까 핵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 해왔던 것인데 그것을 표현을 달리한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김여정 부부장의 이런 어떤 담화를 이 점에 그러니까 주목해서 정리를 하고요. 이번에는 미국으로 가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기자회견을 했는데 올해 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것으로 예상하느냐라고 하는 기자 질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런데 김 위원장의 핵무기를 거론하면서 그는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을 합니다. 숫자를 언급을 했습니다.
0: 네, 이게 처음이라면서요?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를 말한 게.
1: 그리고 다음 그러면 대화 목표가 비핵화냐 기자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다라고 지금 피해갔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핵 보유는 사실상 인정이라는 표현 안 쓰고 일단 핵 보유하고 있음을 언급을 하면서 근데 비핵화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비핵화는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가서 그걸 없애겠다는 뜻인데 지금 일단 그 전 단계인 핵 보유 사실 자체는 지금 인정하는 쪽으로 흐름이 가져가고 있다는 거와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우리는 핵 보유 국임을 사실상 어떤 강조하는 이 흐름이 맞아떨어집니까? 안 맞아떨어지는 겁니까? 맞아, 제가 볼 때는 맞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지금 이게 정말로 북미 간의 물밑교섭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바로 이 이야기가 지금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중국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이 방한했습니다. 어제 조현 외교부 장관과 회담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자들과 회담을 가졌는데 회견을 가졌는데 이때 기자가 물어봅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중재할 거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왕이 부장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것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 결정할 일이다. 특히 미국은 오랫동안 유지해온 대북 적대 정책을 바꿔야 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두 문장인데 자 먼저 대북 적대 정책을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발언에 핵 보유국 인정이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걸 먼저 짚어야 되고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 중재를 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 그건 북한과 미국 사이에 결정할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얼핏 보면 이거는 지금 동문서답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중재를 하려면 북미가 요청을 내야 우리가 중재할 거 아니냐라는 뜻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북미가 요청할 게 뭐겠습니까? 중재일까요? 장소대여일까요?
0: 둘 다 아니에요?
1: 중재라는 것은 아니죠. 북미가 만약에 지금 물밑교섭을 하고 있다면 중국이 중재할 이유가 없죠.
0: 아, 그렇겠네요. 근데
1: 양자간 조율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중국이 여기서 등장하는 것은 뭡니까? 장소를 대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때 이때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따라서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는 선전이든 베이징이든 아무튼 중국 내 어디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별로 더 진척된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직 북미 정상회담을 열기로 타결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장.

0: 당초 이야기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아서 북미가 요청을 안 한 것이냐, 아니면 김일성이라 노련한 왕이 외교부장이 피해간 것이냐, 아니면 중국 말고 제3국도 지금 거론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3국이기 때문에 중국이 뭐 할 여지가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냐, 이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일단 확인 사항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남겨두고요. 파란 대문님, 근데요 북미 관계는 아무도 몰라요. 만나야 만나는 거죠 라고 올려주셨고.
0: 그래서 저도 지금 확인만 하고 넘어간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 네, 짱구님, 트럼프의 소리 없는 아우성이지 않을까요? 지난번엔 이란, 이번에는 북한. 다음은 그러니까 어딜까요?
0: 열거 엔드 그리고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이란에서 저러니까 북한에 지금 손 내밀고 있다. 이렇게 오히려 인과관계로 보는 게 더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1: 네, 데이지님이 우리의 역할은 없나요? 우리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0: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 말도 있죠. 뭘 보고 알았다라는 겁니까? SNS 보고 알았다고 했죠.
1: 네.
0: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북미 정상회담에서 모종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할 역할이 매우 크다. 이거는 엊그제 안보어때 시간에도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끝까지 패싱할 수는 없다. 이 점은 분명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 네, 계속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이 어제 국회 법사위에 출석을 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과 관련해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시죠.
2: 대법원장은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제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따라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권리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대통령과 국회는 각각 동의권과 임명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0: 꼭 대통령과의 사전 합의가 있어야만 제청하는 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부장판사를 제청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협의는 했다고도 밝혔는데요. 그 대목도 들어보시죠.
2: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협의했습니다. 이분을 제청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봤고 협의는 마지막 순간까지 했습니다.
0: 그러니까 협의는 했는데 협의 과정에서 합의까지 도출이 되지 않아서 서면으로 제청을 했다. 이 이야기거든요.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태도가 뭔지가 확인이 되는 것이죠.
1: 어떻게 확인이 되죠?
0: 협의 과정에서 확인된 점은 뭡니까? 대법원 입장에서는 임명권자의 생각이 확인이 된 거잖아요. 손봉기 부장판사 받기 힘들다라는 걸 확인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 서면 제청을 했습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임명권자의 의사에 대한 무시입니다. 그래? 그럼 해볼 테면 해보십시오. 라고 서면 제청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 자기의 제청권은 중요하고 임명권자의 임명권은 내 알 바 아니다. 이렇게 접근한 것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짚을 점이 이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임명권을 무시한 거냐 아니면 임명권자를 무시한 거냐. 이걸 좀 분명히 갈라야 될 필요가 있다. 임명권자를 존중한다면 이런 식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점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점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짚을 점이 있습니다.
1: 어떤 거죠?
0: 김기표 민주당 의원과의 문답이 있는데요. 그것도 들어보시죠.
3: 노태학 후임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사람 중에 한 명한테 전화해서 사퇴하라 전화한 적 있습니까?
2: 전화한 적이 있지만 사퇴하라고 말씀드린 적.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앞에 후보로 추천된 네 분에 대해서 새로 추천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은 어떠냐 아이디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도중에 이 아이디어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추천된 후보 네 분이 모두 동의를 하셔야만 가능한 얘기.
0: 자, 사태를 입에 올렸든 아니든지 간에 자 이미 뭐가 행사가 됐습니까?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들의 추천권이 행사가 됐습니다. 지금 법원 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헌법적 권한임을 상당히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헌법 그런 논리로 따지면 헌법에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의 추천권들도 헌법적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 추천권을 어떻게 하려고 했다라는 겁니까? 되돌리려고 시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대법원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얘기는 뭐가 되는 겁니까?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들의 추천권마저 경시했던 것이다라는 평가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 개의 권한이 있습니다. 추천권이 있고 제청권이 있고 임명권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본 게 뭐라는 겁니까? 대법원장의 제청권만 가장 우선해서 가장 중시했다. 이런 평가에 도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유아독존 아니면 이게 뭡니까 도대체가?
1: 네. 상무 광명님이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 아닙니까? 라고 올려주셨고 울트라 왕당근님은

0: 이제는 대법원이 정치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좀 따끔한 촌철이 와 있고요. 트리바이더 스트림님은 거부할 테면 거부해봐 이거 아니겠습니까?
1: 아, 그러니까요. 네.
0: 네. 근데 아직 청와대 입장은 좀 조용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여당은 좀 들끓고 있는 것 같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1: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이 어제 TV조선 뉴스퍼레이드에 출연해서 용산공원 택지조성 필요성을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논리를 폈는데 이런 논리를 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2: 많은 치안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또 사회적으로 비용을 발생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공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용산 어린이 정원 이쪽을 네. 가보시면은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1: 네, 용산공원 택지 조성은 다 저마다의 논리로 찬성 내지 반대 입장을 저는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찬반의 논리도 듣는 사람이 아, 뭐 그렇게 볼 수 있겠다라고 고개 끄덕일 때 그게 성립되는 논리입니다. 근데 지금들은 하수석의 논리는 제가 볼 때는 정말 생뚱맞은 논리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0: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1: 자, 큰 공원은 많은 치안 문제가 발생한다. 그다음에 사람들이 지금 별로 이용하지 않는다. 지금 이런 논리로 그 택지 조성의 정당성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데 한번 제가 단순한 반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첫째, 치안 문제와 관련해서. 자, 서울 숲과 동네 놀이터 중에서 어디서 지금 치안 문제가 더 많이 발생을 할까요? 후자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 점 먼저 확인하고요. 두 번째, 공원의 용도가 뭡니까? 시민들이 공원을 찾는 이유가 뭡니까?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 쉬는 겁니다. 쉼입니다. 사람 북적이는 경우와 그러면 한적한 공간 중에서 쉼에 도움이 되는 공간이 뭡니까? 공원이 돗대기 시장이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이 가성비가 높다 이런 차원의 어떤 접근입니까? 그게 경제적 논리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원의 용도와 공원의 어떤 존재 이유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되살펴봐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러면 그렇게 경제적 어떤 그 가치로만 만약에 개선을 한다면 그러면 이 논리에 따르면 그린벨트의 유용성은 인정을 하는지 저는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예? 아니 택지 조성의 필요성 서울이 땅이 없어가지고 쥐어짜야 되는 어떤 현실적 필요성을 인정을 하더라도 그럴듯한 좀 논리를 댈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보면 될 것도 안 된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제 말씀은.
0: 네, 미스터 원님은 사람이 없는 건 가지 말라고 해서 아닙니까? 오염된 곳이라고 민주당이 얼마나 얘기를 했습니까? 라고 올려주셨는데
1: 그 문제는 또 인터뷰에서 한번 다뤄볼 예정입니다. 오염 네. 정화 문제 한번 알아볼
0: 네,
1: 거고요.
0: 네, 적토마님은 근데요 용어부터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개발지가 공원 부지가 아니라 미군사 시설이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라고 해주셨네요. 어제 이제 뭐 김윤덕 장관이나 청와대 홍보수석이나 이런 분들이 국회와 방송에서 용산공원 전체가 개발 대상이 아니다, 훼손된 지역이 대상이다라는 말을 했던 것 때문에 아니,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1: 그런 것에서도 그러니까 정책 담당자들의 용어가 신중할 필요. 있어요. 처음에 그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국토부 1차관이 나와서 이 자리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용산공원 전체라고 얘기 안 했었어요.
0: 어린이 정원 얘기를 했었죠.
1: 그리고 몇 시간 안 돼서 김윤덕 장관은 뭐라고 했습니까? 기자들 앞에서 용산공원 전체를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근데 어제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용산공원 전체가 아니라 거기서 훼손된 땅만
0: 네.
1: 활용한다고
0: 복지 기능이 없어진 땅.
1: 대상 용어를 바꿨어요. 근데 또 지금 하준경 수석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공원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정책 담당자들이 정확히 그러면 국민들한테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대상지는 여기다라고 한정해서 얘기를 해야 오해가 없고 쓸데없는 논란이 안 빚어지고 사회적 비용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원인을 제공하는 쪽이 어딘데요 그러면. 이것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0: 네. 네, 관련 인터뷰 3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속 시선 집중해 주시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유튜브 팬앤마이크 TV에 출연을 했습니다. 여기서 대표 사퇴론을 주장하는 중진들을 공격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3: 이재명 정부 민주당과 맞서 싸워도 시원찮은 판에 연임 개헌을 꿈꾸고 있는 대통령과 골프를 치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 보도되니까 개헌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모습들이나 민생은 정말 타들어가고 있고 안보 무너지고 경제 무너지고 뭐 부동산 정책

0: 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주식시장 전부 다 지금 국민들의 삶은 타들어가고 무너지고 있는데 모여서 한다는 이야기가 매일 당대표 물러나야 된다. 당대표로는 총선 못 치른다. 이 장동혁으로는 총선 진다.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총선 이기겠습니까?
1: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마저 들어보시죠.
0: 젊은 당대표가 왔으니까 우리 중진들 희생하고 다음번에 불출마 선언하고 우리 젊은 인재들이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새로운 정당, 새롭게 싸울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바꿀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터주고 우리가 희생합시다. 그 말 한마디 하면 다음 총선에서 우리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지껏 싸우지 않던 분들, 그냥 당의위원장을 그냥 어디 가서 명함 내밀고 이야기하기 좋은, 그러다가 지방선거 되면 그냥 공천권 행사하는, 그리고 다음 총선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자리로 인식하는 분들 과감하게 교체하고 제대로 일하고 제대로 싸울 수 있는 분들도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 네, 당협위원장 교체를 좀 더 분명하게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짚을 점은 어떤 걸까요?
1: 그렇죠. 그 대상 가운데 하나를 특정을 한 거잖아요. 그 대상이 누굽니까?
2: 중진.
1: 중진입니다. 근데 이 중진이 그냥 일반적 중진이 아닙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중진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의원들은 다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영남 출신입니다. 그러면 영남권 의원들을 대상으로 당협위원장 교체를 지금 시도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명으로 읽어봅시다. 자, 이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첫째, 당사자들은 당연히 반발을 하겠죠. 그러면 그 반발이 어떤 현상을 불러일으키냐의 문제인데, 자, 친한계 의원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당협위원장 자리 내놓아야 되는 운명에 처한 영남권 의원들이 만약에 친한계 의원들하고 손을 잡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자유권 차원에서. 이게 지금 하나의 관전 포인트다.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 자,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한 교체가 완성이 되는 것은 어느 시점에 가서 완성이 됩니까? 2028년 총선 공천 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이야기를 장동혁 대표가 왜 합니까? 그러면 이때까지 본인이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겠노라는 의지의 표명으로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2: 아, 여기도 연임의 꿈.
1: 그러니까요. 근데 문제는 지금 대표의 임기는 내년 8월이면 끝납니다. 그렇죠? 총선 네. 공천권 행사를 못해요. 그런데 교체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을 했고 그 의지가 실천되기 위해서는 총선 공천권을 행사를 해야 되니까 이건 무슨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까? 나 연임할래.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연임 가도에 만에 하나라도 영남권 중진과 친한계의 만약에 연합이 이루어진다면 연임 가도에 엄청난 돌풀이 갈 텐데 과연 타고 넘을 수 있겠느냐. 이게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것이겠죠.
2: 네. 아름다운 독도님이 근데요 올곡만 가면 민주당과 제대로 싸우는 겁니까?
1: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미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오픈 예정 1551 8454 동원 개발
1: 1
2: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1: 5
2: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1: 2
2: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1: 1
2: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1: 9월 남구에 옵니다. IS 동서
3: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의 깊이를 아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하고 점프나 다이빙은 적어도 수심이 4m 이상인 곳에서만 즐겨야 합니다. 물놀이 중 체온 저하로 몸이 떨리거나 입술이 부르고 얼굴이 당기는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물놀이를 중지해야 합니다. 다리에 쥐가 오거나 피부에 소름이 돋을 때도 물놀이를 중지하고 물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음식물을 물고 수영을 할 경우 질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물놀이 중에는 껌이나 사탕 등의 음식물을 먹지 않아야 합니다. 나와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물놀이 안전 기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4: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 완화제를 반드시 소지하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5: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6: 진보의 눈으로 우리 정치를 바라봅니다. 민주당의 블루캠프 출발합니다.
7: 네, 블루캠프 윤건영 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8: 네,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7: 어제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8: 네.
7: 그러면서 12.3 내란 석 달 전부터 국정원이 실무준비에 들어갔다.
8: 네.
7: 요지가 이건데 좀 더 자세하게 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
8: 그동안 윤석열 국정원은 내란과 별로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여왔거든요.
7: 국정원이.
8: 예, 예. 예. 그러니까 조태용 전 원장도 국회에 나와서 이렇게 뭐 증언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처벌을 받았지 내란에 대한 처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기자회견했던 핵심 요지는 윤석열 국정원이 불법 내란과 관련이 깊어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거고 두 가지 근거를 들었던 건데 첫 번째는 불법 내란 석 달 전에 이미 계엄을 검토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문서 실무를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2024년 9월에 계엄이 발생하면 대공수사권을 어떻게 행사하는 게 맞아라는 걸 검토했더라고요. 뜬금없이 석 달 전에. 그럴 이유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뭔가 누군가에 의해서 검토 지시가 있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12월 3일 불법 내란의 밤때 국정원이 전 조직을 동원해서 내란에 가담하려고 하던 그런 시도가 있었다라는
7: 그때
8: 것들이.
7: 그때 뭐 100몇십 명이 출근도 하고.
8: 맞습니다.
7: 그렇죠?
8: 그게 국정원의 주요 부서들. 예를 들어서 감찰부서, 총무부서, 신원조사부서 이런 데서 각각 우리 부서는 이런 일을 할 것입니다라는 보고서를 썼어요.
7: 그래요. 그런데 일단 그럼 일단 일반적인 질문부터 이게
8: 네.
7: 내란이 있을 것이라는 귀뜸을 받고
8: 네.
7: 미리 준비를 한 건지
8: 네.
7: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제 계엄 상황이라는 것도 염두에 둬가지고 뭐 이래서 어떤 그 매뉴얼도 만들고 하잖아요.
8: 네네.
7: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8: 국정원은 일반적인 상황 아니냐라고 해명을 할 것 같아요.
7: 오히려
8: 예, 예, 예를 들어서 2024년 9월에 있었던 계엄 검토 보고서가 을지훈련 끝나고 나서 자기네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검토다라고 이제 해명을 할 거란 말입니다.
7: 네네네.
8: 그런데 을지훈련은 전시 상황에 대한 거예요.
7: 계엄은 전시 상황은 아니죠.
8: 전혀 다르죠.
7: 그렇죠.
8: 성격이 다른 문제입니다.
7: 그렇죠, 그렇죠.
8: 계엄을 검토했다는 것 자체는 제가 추론하는 건 누군가는 알고 있었던 거야. 범위가 어느 정도일지는 몰라도.
7: 그럼 누군가라면 원장일 가능성은 일단 가장 먼저.
8: 지휘부는 알고 있었을 거야라고 저는 합리적으로 그렇게, 추론하는 거죠.
7: 그렇게 보시는 거.
8: 그리고 당일날도 12월 3일 당일날도 이렇게 전 사실상의 전 부서가 자기네들이 할 일을 찾았다는 건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7: 그러겠죠 당연히.
8: 지시 없이 실무자가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7: 뭐 한 부서의 실무자가 약간 좀 뭐 동키호테여가지고 혼자 했다고 100번 양보해서 보더라도 근데 여러 부서에서 그게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동시에.
8: 맞습니다. 작년 9월에 제가 처음 폭로했을 때 국정원의 해명은 그거였어요. 실무자의 일탈이다. 그때 문건이 하나 나왔으니까.
7: 동키호테가 있었다.
8: 그런데 예. 이제는 그런 말을 못해요.
7: 그리고 여러 부서니까.
8: 예. 4~5개 이상의 부서의 문건이 나왔기 때문에 누군가 만약에 그런 말 하면 지나간 소가 웃죠. 이제. 그러니까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을 거다라는 거고.
7: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계엄 직후에도 저희도 계속 특집 방송을 하면서 국정원의 연루 가능성을 계속 의심을 했지만 아무것도 네. 나오는 게 없어서 일단 계속 갔는데 네. 지금 이제 그걸 이제 의원님이 계속 이제 제기를 하고 계시는 건데 요 질문도 그 전에 한번 제가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대공 수사권을 가져오는 문제. 네.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맞춰볼 게 그날 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전화를 해가지고 대공 수사권 줄게 이거 이거 해라.
8: 맞습니다.
7: 라고 지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의원님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과 연관을 지으면 대공수사권을 가져오는 문제가 위로 보고가 돼서 윤석열에게까지 보고가 됐고 윤석열의 그걸 기초해서 대공수사권을 줄게라고 다시 이야기했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8: 충분히 교감이 있었다고 봐야죠. 그게 합리적 추론이죠. 네. 갑자기 윤석열이 불법 내란을 저지르면서 가만히 있는 국정원에다가 우리가 대공수사 내가 대공수사권 그러니까, 줄 테니까 그러니까. 돈과 조직 다 줄게.
7: 그러니까.
8: 잡아드려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사전에 미리 어느 정도 교감은 있었다고 봐야 되는
7: 그러니까
8: 거죠.
7: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걸 그 저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보고가 있으니까 그걸 언급을 해준 거로
8: 맞습니다.
7: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8: 그렇죠.
7: 두 번째는 그러면 그날 밤에 국정

0: 청원 직원들이 어디까지 움직였느냐에서 뭐 출근을 했다 뭐 했다 말고 혹시 추가로 더 나온 내용이 있습니까?
1: 당시 상황을 좀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운동선수들이

0: 대형 해제 1시에서 한 40분 지난 시간에 명단을 정리하고 선발한 거죠.
1: 네, 네, 네.
0: 심지어 2시경에는 합참으로 전화를 해서 야 이제 우리 명단 다 정리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까지 묻기도 했어요.
1: 2시요?
0: 예.
1: 그럼 이미 개엄 해제 의견이
0: 끝난 상황에서도.
1: 그렇죠. 예.
0: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이건 뭐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제가 밝히지 않았던 부분인데요. 국정원에는 비상상황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1: 그 이른바 벙커 말씀하시는
0: 맞습니다.
1: 거는?
0: 이제 국방부 지하 벙커 같은 곳입니다. 예. 전시 상황이나 이런 아주 위급한 상황이 되면 예. 국정원 지휘부가 그곳에 모여서
1: 그렇죠.
0: 대책을 수립하는 예. 곳인데 일부 인원들이 그 비상 상황실 앞에 가서 문을 열고 비상 상황실을 가동하려고 했던 겁니다.
1: 아 그래요? 예. 확인이 된 겁니까?
0: 예. 예.
1: 그럼 그 인원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는 파악됐어요?
0: 상부 지시를 받고 움직인 인원들이죠.
1: 그래요?
0: 예.
1: 그 이것도 그러면 해제 의결 다음입니까?
0: 그렇죠. 시점이? 한참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야 우리가 문을 열고 가야 이제 상황실 가동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상황에서 국회가 개엄 해제 의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했더니 기다려봐 하다가 한참 지난 이후에 철수. 명령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1: 비상상황실을 가동하려고 했다라는 이야기는 국정원이 동원이 돼야만 비상상황실을 열어서 상황 체크를 하는 거니까.
0: 맞습니다.
1: 연결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0: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국정원이 전 조직적으로 나섰다라고 하는 게
1: 예.
0: 조태용 전 원장이 용산에서 국무회의 소위 말하는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하고 내곡동 국정원으로 가거든요.
1: 예.
0: 그러면서 국정원 내 최고위급 회의를 개최합니다. 소위 정무직 회의라는 걸 개최하고요. 정무직 회의에 참석했던 고위직들이 다시 흩어져서 부서장 회의라는 걸 개최해요. 그리고 그 부서장 회의 이가 흩어져서 각도 부서 회의를 해요. 그러면서 각 부서에서는 야, 이 불법 내란에 우리가 뭘 할 거냐가 논의됐던 걸로 추론하는 거죠. 위로부터.
1: 그럼 의원님이 어제 기자회견과 지금 이 자리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을 2차 종합특검도 수사를 한 겁니까?
0: 수사했다고 저는 봅니다.
1: 아, 그래요?
0: 수사를 했고 예. 어제 종합특검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일부 담겨 있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예. 그래서 당연히 저는 수사했을 거라고 보고요. 종합특검에서 국정원의 고위직들을 전부 기소했거든요. 한 명 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걸로 저는 유추합니다.
1: 그 기소 얘기를 할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홍장원 전 1차장
2: 네.
1: 역시 내란 중요 임무 혐사 그러니까 그 혐의로 지금 그 기소를 했는데 혐의점 중에 이게 있어요. 12.3 내란 선포 이후 산하 부서장 회의를 열어서 국군 방첩사령부와 경찰청과 연락망을 구축하고 경찰청 상황실의 인원을 파견하라고 지시했다.
0: 네.
1: 근데 홍장원 일정은 해외 파트였잖아요.
0: 맞습니다.
1: 해외 파트 담당이 이런 지시를 할 수 있나요?
0: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태용 전 원장이 윤석열 주재 불법 내란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나서 내곡동에 와서 처음으로 한 게 정무직 회의를 한 거예요. 그 회의에 홍장원 전 차장이 참석하게 됩니다.
1: 예, 예.
0: 그런 다음에 끝나고 나서 자기 부서장 회의를 또 소집해요. 1차장 소관의 각 부서들.
1: 그렇죠.
0: 어제 종합특검의 발표로 보면 그 부서장 회의에서의 홍 차장의 역할에 대해서 뭔가 조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그냥 비상상황이랄까요? 비상상황이니까 해외 파트 뭔가 이런 거 나누지 말고
0: 네.
1: 뭔가 지시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
0: 맞습니다.
1: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0: 그렇습니다. 홍 차장은 좀 되게 조심스럽죠. 어쨌든 홍장원 전 차장의
1: 예, 예, 예.
0: 윤석열 체포 명단 폭로로 인해서 불법 내란의 진실이 훨씬 더 빨리 밝혀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런 부분들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다만 네. 종합특검이 보는 건 그런 것 같아요. 홍 전 차장과의 시각이 완전 다른 거죠. 홍 차장께서는 야 내가 독립운동했던 사람이야 쉽게 말하면
1: 아, 결정적 증언을 해준 사람인데
0: 그런 사람인데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니라고
1: 예.
0: 이야기하는 거고 종합특급은 독립운동을 했어도 대한독립 만세를 당신은 8월 16일 이후에 불렀던 것 같아.
1: 8월 15일까지는 친일이었다 이런 겁니까?
0: 뭐 예를 들면 비유를 하자면 그래서 즉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일정 시간 동안에도 가만히 있었던 것, 소극적으로 있었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지적 조사 아닌가 싶어요.
1: 알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인데요.
0: 네.
1: 지금까지 하신 말씀 말고 공개하는 게 더 있죠.
0: 오늘 저희 기자회견을 또 하려고 합니다.
1: 그럼 여기서 하셔도 되는데.
0: 오늘 제가 기자회견 하려고 하는 건 지난 방송에 나와서 윤석열 국정원이 민간인을 사찰했다라는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1: 예, 예, 예.
0: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별도 조직을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민간의 사찰이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좀 더 나눠서 제보 내용도 좀 들어온 게 있고.

0: 그래서 네. 그런 것들 뭐 기자회견 하려고 합니다.
1: 근데 좀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의 국정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원이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러면 오히려 팔 걷어붙이고 있고 지금 진상조사에서 스스로 밝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0: 제가 전화에 듣기로는 국정원에서 감찰하겠다 그러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예. 이제까지는 이런 내용들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1: 몰랐다.
0: 왜냐하면 서버를 열어보지 않았으니까. 국정원은 대단히 보안이 독특한 조직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서버를 열어봐야 이런 내용들을 알거나 예. 아니면 당사자들이 양심 선언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런 일을 했다. 근데 뭐 상식적으로 그러진 않았을 거고 하니까 이제까지는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대대적인 감찰을 할 것으로 저는 전해들었습니다.
1: 감찰을 한다면 좀 태세는 좀 바뀐 거로 봐도 되겠네요.
0: 그렇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건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좀 이제 다른 문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 북한을 너무 잘 아시니까
0: 네.
1: 북미 정상회담 물밑 뭔가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0: 트럼프 대통령은 끊임없이 두들기는 것 같습니다.
1: 그런 건 맞아요.
0: 이란 전쟁의 실패, 어쨌든 성과를 제대로 못 낸 거에 따라서 중간 선거가 11월에 있으니 그 전에 뭔가는 해야 된다라는 게 있고 김정은 입장에서 나쁘지 않죠.
1: 네. 속칭 꽃놀이 패진 거 아니에요?
0: 예. 김정은 입장에서 나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응할 것이냐, 즉 김정은이 내세웠던 조건을 허들을 트럼프하고 어느 정도 맞출 거냐라는 건데 앞서 뭐 진행자께서 뉴스 브리핑 시간 했던. 김여정의 담화 핵심은 거기에 있거든요. 나는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어떻게 몰라요. 왜냐하면 김여정 부장은 대남 대미 조직의 핵심이에요.
1: 아 그럼요.
0: 그걸 어떻게 모릅니까? 네. 다만 김여정의 담화 내용에 있어서의 여지를 보면 나는 모른다. 김여정 레벨에서 모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보면 친서예요. 예를 들어서.
1: 아,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한테 보내는 친서 같은 경우.
0: 예를 들어서 이게 추론의 영역입니다. 김여정 담화를 쭉 보면서 이걸 긍정적으로 해석하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를 보냈나? 과거 친서 정치를 했으니까 30분 이상이나요? 김정은이 그걸 또 화답을 했나? 라고 유추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1: 근데 지금 그 북한과 미국에서 나오는 그 뉴스를 종합을 하면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래요? 하는 거 봐서 딱 그렇죠. 이 태세인데 네. 그럼 이제 트럼프가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게 두 가지인 거 하나는 이제 한미 연합 훈련 축소한 거
0: 네.
1: 성의 표시 차원에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나온 이제 속보가 보면 57개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을 하고 그 다음 그럼 목표가 비핵화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럼 얘기 안 하겠다
0: 네.
1: 그럼 비핵화까지는 안 가겠다라는 뜻을 여기에 깔고 지금 그렇게 회피한 걸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0: 맞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한미연합훈련은 북의 입장에서 볼 때 아주 중요합니다. 2017년, 18년 한반도 평화의 봄을 만들었을 때 트리거가 뭐였냐고 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올림픽 기간 동안은 연합훈련을 안 할 수 있어라는
1: 네.
0: 발표에 북이 반응을 했던 거거든요.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잘 찌른 거예요.
1: 네네네.
0: 북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1: 예.
0: 연합훈련. 그리고 두 번째는 북이 내세우는 요구 조건 중에 핵심이 핵 보유국 인정이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걸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쳐줬단 말이에요.
1: 지금 그런 거잖아요. 쉽게
0: 비핵화가 우리의 과제는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핵무기 숫자 57개도 특정을 했어요. 그게 전 숫자가 틀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1: 아, 그래요?
0: 예.
1: 저는 틀린다는 것은 더 많다라는 겁니까? 더 적다라는 겁니까?
0: 한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 숫자와 관련된 오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몇 개냐 도대체. 근데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특정을 했고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의 요구 조건의 일부는 들어주려고 하는구나.
1: 그러니까요.
0: 라는 것. 실상 그렇게 갈지 안 갈지는 모릅니다.
1: 보유국 인정까지는 해줄 수 있어.
0: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거래적인 사람이고
1: 예.
0: 계산이 치밀한 사람이니까 실제 그 정도까지 갈지 이건 모릅니다.
1: 그렇죠.
0: 근데 지금 어쨌든 블러핑이라도 말로는 그렇게 문을 열어둔 거라서 협상장으로 나와.
1: 그렇죠.
0: 당장 나와. 난 급해 지금.
1: 예.
0: 11월 중간 선거까지 되게 급하니까 나와줘라는 거거든요.
1: 그러니까.
0: 예. 김정은의 화답이 저는 되게 궁금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서가 좀 교환된 거 아닌가? 뭐 그런 유추도 해봅니다.
1: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로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그냥 그 언론 플레이하는 거라면 북한에서 김여정 부부장 담화가 저렇게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죠?
0: 모른다고 할 수가 없죠. 어떻게 몰라요 자기가.
1: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와대에 오래 계셨으니까.
0: 네.
1: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을 청와대의 시점에서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평가를 해주시겠습니까?
0: 반란이죠.
1: 반란입니까? 예. 반란?
0: 조희대 대법원장의 반란.
1: 반란?
0: 예.

0: 왜냐하면 네. 아까 뭐 뉴스 브리핑 때도 잘 지적하셨습니다만 협의한 게 아니에요 이건. 통상의 협의 채널이 있어요. 네. 대법원의 누구누구와 청와대 누구가 여러 단계를 거쳐서 협의를 하는 건데 제가 확인해 봐서는 전혀 가동되지 않았어요.
1: 아 그래요?
0: 네. 처음에 시도는 했죠. 그런데 반응이 안 좋으니까 제대로 이게 가동이 안 됐어요. 그런데 툭 던져버린 거예요. 알아서 해. 나는 이 사람 할 거야. 라는 식이에요. 이게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노림수라고 봐요.
1: 어떤 노림입니까?
0: 예를 들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에 국회에서 헌법재판관을 처리를 했을 때 한덕수 권한대행이
1: 임명을
0: 안 했죠.
1: 예, 예.
0: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됐단 말입니다.
1: 예, 예, 예.
0: 그러니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심의위원회 추천위원회에서 올린 사람은 임명을 안 하고 있어요. 자기가 걸리는 게 우선 첫 번째 두렵죠.
1: 재청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0: 재청을 예. 안 하니까. 예. 그래서 던진 거예요. 공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만약에 임명을 안 하면 당신이 법적 문제가 있을 거야. 라는 식으로 노림수를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봐. 나는 이런 수를 부렸어라고 이제 공을 청와대로 정확하게 넘긴 거죠.
1: 쉽게 말하면 그 이재명 대통령도 손봉기 부장판사를 임명을 안 하면 한덕수 케이스가
0: 맞습니다.
1: 될 수가 있다.
0: 예.
1: 이렇게 몰아간다.
0: 그렇죠.
1: 그러면 청와대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0: 차분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1: 예.
0: 제 경험치로 보면 되게 막 속상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럴 일이 아닙니다.
1: 예.
0: 이건 절차에 따라서 법적으로 차분하게 대응하면 되고요. 제가 생각하는 해법은 예. 결국 국회에서 임명 동의를 거쳐야 돼요.
1: 아,
0: 네, 이 부분은.
1: 청문회 열어가지고.
0: 네, 왜냐하면 대통령은 임명 요청을 하면 국회가 청문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돼요.
1: 어차피 동의권은 국회에 있으니까.
0: 맞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잘 맡겨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1: 그럼 일단 그 청와대에서 임명동의 저기 요청서 보내는 게
0: 그렇죠.
1: 맞다.
0: 예.
1: 그럼 국회가 알아서 부동의해 주면 된다.
0: 네.
1: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0: 네.
1: 윤관영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2: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 시선 집중.
3: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뉴스. 그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6분 집중.
1: 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1: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4: 최근 그 병사한테 강압적으로 팔굽혀펴기를 시켜서 중증 횡문근 융해증, 근육세포가 손상되면서 근육이 녹아내리는 질환을 앓게 한 육군 간부가 군 검찰에 넘겨졌다라는 보도가
1: 있었죠.
4: 있었습니다.
1: 예, 예.
4: 이게 체력 단련 시간에 벌어졌던 일이었고요. 해당 간부는 직권남용 가혹행위 그리고 폭행치상 혐의로 송치가 됐습니다. 이렇게 군 내 가혹행위 소식이 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걸 좀 근절하고자 만든 게 이제 외부 기관에서 개입을 하고자 만든 게 군인권보호관 제도 2022년에 설치가 됐거든요.
1: 이게 국가인권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거죠?
4: 그렇죠.
1: 예.
4: 네. 이게 2014년에 이제 그 선임병의 가혹행위로 사망을 했던 윤승주 일병 사건 이후에 처음 이 인권 문제가 좀 공론화가 됐었고 그러다가 2021년에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가 숨진 이예람 중사 사건을 계기로 이 인권 침해 근절 요구가 더 커지면서 이듬해 2022년에 설치가 됐습니다.
1: 네.
4: 이 군인권보호관이라는 것은 군부대를 직접 방문해서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를 할 수가 있고
1: 네,
4: 필요한 경우에는 군의 시정조치 혹은 권고까지도 할 수가 있는데요.
1: 네.
4: 뭐 권고의 강제력은 없지만 어쨌든 군 내부에서 발생하는 걸 외부기관이 이제 들여다본다라는 점에서 조금 경각심을 줄 수가 있고 또 사건 초기부터 개입을 할 수 있다는 데 의미를 두고는 있습니다.
1: 그런데 그 군의 가혹행위를 전부 감시할 수는 없잖아요. 인권보호관이.
4: 네. 그건 불가능합니다.
1: 예, 예.
4: 왜냐하면 인권침해 예방 차원이라든가 실시간 모니터링 차원에서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는지를 봤는데 군부대 방문 조사를 할 때 이제 특정 주제를 정해서 방문을 하게 됩니다.
1: 네.
4: 그러니까 모니터링 성격이라는 게 이 진정 사건이나 뭐 접수가 들어온 직권 조사를 할 때처럼 개별 조사나 어떤 구체적인 사실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겠다 싶어서 개연성이 있는 걸 가지고 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둘러보는 성격인 거죠.
1: 네.
4: 그러니까 가령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다문화 장병의 인권 문제 같은 주제를 가지고 방문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 한 주제당 방문하는 부대가 보통 10군데 정도 있고 지난해 9개 주제였으니까 총 90군데, 90곳을 갔다는 것이거든요.
1: 예.
4: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부대 수를 생각하면 사실상 실제 방문 조사가 이루어지는 건 극소수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전체를 이게 뭐 사전적 예방적 차원에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0: 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1: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그러니까 군 인권 보호관 측은 어쨌든 군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작은 고충들은 내부에 있는 상담 고충 처리 체계로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라는 답변을 했는데 네. 이게 민간 단체인 군 인권 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피해 접수라든가 상담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두드러진 양상 중에 하나가 이제 새로운 형태의 괴롭힘인데 이게 탈북민 자녀나 중국에 유학 갔다 온 경험 있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말투나 성장 배경이 다르다는 이유로 병영 부조리 그리고 집단 괴롭힘이 이제 발생하는 사례들이 많다고 합니다. 실제 사례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이 중국에서 성장한 탈북민 자녀가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좀 오랜 기간 동안 선임과 동기들한테 군기 잡기 그리고 혐오 발언으로 괴롭힘을 많이 당했고요.
0: 네.
1: 올 4월에 생활관에서 뛰어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0: 아이고, 예.
1: 현재까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인데 이게 군내 집단 가혹행위가 얼마나 적발되기 어려운지 혹은 군 내부의 대응이 얼마나 부실한지를 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했는데요. 당시 부대가 작성했던 발병 경위서를 보면 창문으로 뛰어내려 낙상 피해를 입었다라는 취지로만 적혀 있습니다. 인과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해자가 또 전역을 하면서 이게 일반 검찰로 넘어갔고 그런데 군사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수원지검 공소사실에도 이 사실이 전혀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인데요. 관련 내용을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이야기로 들어보겠습니다.
2: 이 친구가 전신마취를 해서 수술한 게 두 번인데 척추가 다 으스러지고 그런데 그 인과관계는 아무 설명을 안 해놓은 거예요. 현재 이 피해자를 괴롭힌 사람은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 구형밖에 안 받은 상태예요. 곧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검사가 자살 시도를 했다라는 정황을 공소사실에서 빼는 바람에 이 솜방망이 처벌이 될 위기에 놓여 있어요.
0: 그러니까 이 병사 같은 경우는 군 내부에서 뭐 도움을 받을 뭐 여지가 전혀 없었던 건가요?
1: 네, 없죠. 사실 국방 헬프콜이라고 내부에서 장병들의 고충을 상담하는 전화가 있긴 한데요. 그거에 또 도움을 못 받았고 여전히 이렇게 군대 내에서 벌어지는 가혹 행위에 대해서 피해자가 신고를 하는 건 당연히 꺼려하고 있는 그런 인식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군대 내부에서 인권침해 시스템이 정착이 됐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이 군 인권센터에 접수된 사례들을 보니까 인권침해 상담 같은 경우는 지난해 1925건이었는데 이게 전년 대비 87% 증가한 수치입니다.
0: 오히려 더 거의 두 배 가깝게 늘었다는 거죠.
1: 늘었습니다. 예. 그 가장 많은 피해 유형이 이제 병영 부조리였는데 관련 상담도 전년 215건에서 768건으로 257% 증가를 한 정도였고요.
0: 예.
1: 그러니까 신체적 가혹행위처럼 이제 눈에 띄는 폭력도 문제이고 또 관행처럼 굳어져서 적발하기도 어렵고 이런 피해자도 문제라고 인식하기 어려운 그런 괴롭힘의 형태도 상당히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올해 좀 작년에 유독 보였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군대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침해를 좀 방지를 하려면 군 내부 그리고 외부 이렇게 동시에 좀 독립적으로 상호 병렬 형태로 감시 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게 꾸준히 나오고 있는 목소리인 거죠.
0: 자, 군내 가혹 행위는 근절이 안 되는군요. 참 그 국민들 뇌리에 그러니까 아주 깊숙이 박혀 있는 큰 사건도 여러 건이 있었는데도.
1: 그럼요.
0: 그때만 잠깐이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유승민 작가였어요. 수고하셨습니다.
1: 고맙습니다.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4: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3: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4: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5: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6: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7: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0: 대형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조강.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 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2: 네, 시선 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 기상대장 양승만입니다. 우리는 항상 맑고 화창한 날만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날씨가 항상 맑기 많은 곳은 결국 풀한폭이 자라지 못하는 사막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때로는 거센 바람이 불고 때로는 세차게 비가 내리는 날이 있습니다. 당장은 힘들고 지치지만 비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비로소 땅이 단단해지고 새싹이 돋아납니다. 이처럼 인생의 다양한 날씨는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비옥하게 만들어주는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 비에 젖었다면 내일 마주할 눈부신 햇살과 새들의 지저귐을 기대해보세요. 여러분의 모든 날씨를 응원합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0: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오픈 예정 1551 8454 동원 개발.
1: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2: 요즘 그렇죠 뭐.
1: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 드림 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2: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1: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 드림 센터.
3: 신삼성 자동차 학원이 밤 12시까지 교육하는 거 알아?
4: 응, 나 퇴근하고 가서 배우는 걸. 원하는 날짜 시간이 예약되니까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교육받아.
3: 그래서 인기구나. 교통 편리하고 대형 버스 트레일러 시험장까지 갖춘 자동차 학원의 명문 신삼성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4: 삼산현대백화점 앞 울산 260-0003.
5: 같은 차량도 판매 방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더 쉽고 현명하게 내 차의 가치를 높이는 선택. 두바이 무역 수출로 고객을 더하고 거래로 감동을 전하는 대한민국 중고차 수출 파트너 검색창에 두바이 무역.
6: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7: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6: 여러분의 울산문화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시선 집중.
1: 시선 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곽지연 리포터.
2: 네, 온난 습윤한 공기가 유입되기 좋은 기압계라 습하고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도 자주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충남권 곳곳으로 소나기가 한 차례 쏟아졌고요. 오늘 저녁까지 서울을 제외한 전국 곳곳으로 5에서 최고 60mm 정도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7도, 체감 온도가 2, 3도가량 더 높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광주 대구 33, 김해 34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충청 이남 지방으로는 소나기가, 중부 지방으로는 새벽부터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3: 사실 너머의 진실을 쫓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네, 어제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에 대한 찬반 인터뷰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에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오염 정화 문제였는데요. 관련해서 녹색연합이 어제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 내용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 연결해서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4: 예,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일단 이전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어제 인터뷰했던 김영배 의원은
4: 네,
1: 이 정화와 주택 공급을 같이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4: 얼토당토하는 발상입니다. 그러니까 토양 정화는 예, 먼저 어디가 얼마나 깊이 어떤 물질로 오염됐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시작이죠.
1: 예.
4: 그 결과에 따라서 범위가 정해지고 어떤 공법을 적용할지 결정하고 실제 정화를 하는데 제대로 되는지 검증까지 해야 됩니다. 근데 건설공사의 구착 범위는 잘 아시는 것처럼 건축 설계가 결정하지만 그러니까 정화 범위는 오염의 분포가 결정하는 거죠.
1: 네.
4: 당연히 둘이 일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 지하를 판다고 건물 밖으로 퍼져 있는 오염이나 더 깊은 토양, 지하수 오염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오히려 오염 범위도 모르면서 공사부터 하면 오염된 토양과 오염되지 않은 토양을 뒤섞거나 오염물질을 주변으로 확산시키는 경우도 있겠죠.
1: 예.
4: 그런데 정부와 여당 고위 관계자들이 어차피 아파트를 지으면서 땅을 파니까 정화도 같이 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건 현실적으로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발상입니다.
1: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지금 오염 실태 조사부터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4: 네,
1: 지금까지 조사한 거나 추정하는 것으로 볼 때 지금 오염물질, 그다음에 오염의 심각성 정도를 어떻게 지금 추정을 하세요?
4: 용산 미군기지에는 석유계총 탄화수소와 크실레 같은 유류계 오염물질, 그 비소, 납수운, 아연 등 중금속, 그리고 다이옥신과 벤조피렌 같은 맹독성 발암물질까지 확인됐습니다. 이건 뭐 녹색연합 같은 민간단체가 조사한 게 아니라 우리 정부가 미군과 반환 협상을 하기 위해서 환경부를 통해, 당시 환경부를 통해 조사한 내용이거든요.
1: 예.
4: 용산기지 학교, 숙소, 부지 조사 결과를 보면 비소는 주거, 학교, 공원 등에 적용되는 우리나라 현행법상 1지역 기준의 거의 40배, 다이옥신은 35배 정도, 석유총 탄화수소는 23.4배까지 검출됐습니다.
1: 예.
4: 더 심각한 것은 이게 어느 한 부지, 그러니까 전체 부지 중에 어느 일부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전체 구역의 한 82% 지역에서 1지역 우려 기준을 넘은 오염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1: 그러면 이게 지금 집도 안 되지만 공원도 안 된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4: 그렇죠. 그래서 녹색연합은 윤석열 정부가 어린이 정원을 개방할 때부터 강하게 반대했고요.
1: 예.
4: 당시 민주당도 정확히 같은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1: 예.
4: 지금 민주당 대표인 김민석, 당시 정책위원장이었는데요.
1: 예.
4: 용산 어린이 정원 개방을 두고 놀랍고 황당하다고 했고 당시 윤석열 정부는 약 한 15cm 정도 흙을 덮으면서 정화가 끝났다 하면서 개방했거든요.
1: 네.
4: 김민석 의원은 국민과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고까지 했습니다.
1: 예.
4: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상황은 같습니다. 오염된 땅은 공원이든 주택이든 먼저 제대로 조사하고 정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된 후 입장이 달라진 거죠. 예.
1: 그러면 지금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용산 어린이 정원 있잖아요.
4: 네.
1: 여기는 지금 대통령실이 이전을 하면서 거기를 공원 비슷하게 개방을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4: 맞습니다.
1: 그럼 지금 그것이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건강에 지금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세요?
4: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다만 이 문제가 되는 게 이런 중금속, 토양으로 인한 오염물질이 체내에 축적되는 건 단기간에 걸쳐서 그 영향이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1: 아, 잠깐 공원 갔다 온다고 해서 뭐 이렇게 노출되는 건 아니다?
4: 물론 공원 갔다 온다고 해서 노출이 되긴 하는데 그 노출이 노출의 그 위험 결과가 당장 몸이 어디 아프거나 하는 걸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1: 아, 증상이 안 나타난다는 거죠.
4: 예. 시간이 굉장히 오랜 지난 다음에
1: 예.
4: 실제로 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효과로 나타나는 거고
1: 예.
4: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누적 조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치밀하게 하고 있거든요. 선진국에서는. 그래서 당장의 어떤 시급한 위험성이 감지된다 안다 하더라도
1: 예.
4: 당연히 오염물질이 있는 곳엔 시민들이 접근할 수 없게 해야죠.
1: 근데 그러면 오염물질이 있어요. 그러면 네. 오염장어에 걸리는 기간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4: 그 용산공원 특별법 노무현 정부 때 이제 만들어지고 그 이후 쭉 그 보완이 됐던 특별법상 보면
1: 네.
4: N 플러스 7년이라고 용산공원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부지를 반환받은 시기부터 최소 7년 정도가 필요하다. 이 정화기 그 기간만 7년을 두고 있는 건 아닌데요.
1: 예.
4: 실제로 이제 오염 전체 실태를 조사한 다음에 여기서 어느 정도의 정화 기간이 필요하고 어떤 공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겠죠.
1: 그렇죠.
4: 예, 그래서 면적, 그리고 농도, 오염물질 종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놓고 보는 거고 그리고 지금 용산공 같은 경우에는 7년 정도가 최소한 필요하겠다라고 상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1: 최소 7년?
4: 네.
1: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인가 이거는 또 그 오염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조사 기간은 뺀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7년이라는
4: 그렇죠.
1: 거.
4: 그렇죠. 예, 예. 이게 전체 조사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오염 정화만 7년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공원 조성까지도 7년인데 기본적으로
1: 예.
4: 사실 공원 조성이라는 게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1: 예, 예.
4: 조경 공사하고
1: 예, 예, 예.
4: 그러니까 정화 기간이 대다수 차지할 텐데 오염의 어떤 추정으로 봤을 때는 용산 같은 경우에는 7년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기준을 잡고 있는 거죠.
1: 근데 지금 우리가 오염 정화라고 쉽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4: 네.
1: 정화를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한데 물론 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냥 하나의 네. 예를 들어가고 어떤 식으로 정화를 하는 거예요?
4: 최근에 그 부평의 캠프 마켓이라고 미군 기지를 예. 반환받은 곳이 있는데요. 거기서
1: 예.
4: 다이옥신이 검출이 됐어요.
1: 예.
4: 처음에는 일반적인 토용 오염, 그러니까 이제 흙을 파내서 세척을 하거나 아니면 그 흔증으로 인해서 찌거나 해서 오염 물질을 없애는 방식이 있거든요.
1: 아니 흙을 파가지고
4: 네
1: 그걸 물로 세척을 해요?
4: 그렇게 정화를 하기도 해요.
1: 그러니까 그래요?
4: 예. 왜냐하면 중금속 같은 경우가 그 흙 안에 녹여 있으면
1: 예.
4: 비가 오고 나면서 지하수에 영향을 받게
1: 그렇죠,
4: 되고
1: 그렇죠.
4: 지하수는 밑에 흘러다니잖아요.
1: 그렇죠.
4: 다른 지역으로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 예.
4: 별도의 장소에서 그렇게 세척을 하는 방식으로도 토지 오염, 토양 오염 정화를 하는데 여튼 그때 캠프 마켓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비닐하우스처럼 만들어서 열을 가해서 그 다이옥신을 정화 작업을 하는 별도의 작업을 진행을 했어요.
1: 그러니까
4: 오염 물질에 따라서 굉장히 고도화될 수도 있고 그리고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수도 있고 그건 상황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이라고
1: 할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용산공원 전체 부지가 한 90만 평 된다면서요.
4: 네.
1: 어마어마하게 그 넓은 걸 만약에 그런 식으로 오염 정화하다면 이거 최소 7년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4: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거는 뭐 굉장히 그 일부분에 대한 뭐 그 다이옥신이나 아니면 석유탄화수소 그리고 발암물질 굉장히 심한 이야기를 좀 예로 든 거고요.
1: 네.
4: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이 7년이든 10년이든 15년이든 그 기간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4: 근데 그런 조사 없이 아파트를 무조건 짓겠다고 결정해 내버린 다음에 그 기간을 그 이후에 산정한다는 건 상식이 아니죠, 사실.
1: 근데 그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어제 정부에서 네.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용산공원 뭐 전체에 그러니까 집을 짓겠다는 게 아니라
4: 네.
1: 일부 훼손된 땅을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4: 네.
1: 그 일부 훼손된 땅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미군 기지는 없었던 그래서 미군 기지에서 이제 흔히 발생되는 토양 오염 가능성이 별로 없는 데 같은 경우는 여기서 공사를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혹시?
4: 아까 그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정부가 미군하고 반환 협상을 하면서 유해성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1: 예.
4: 근데 거기 나온 결과를 보면 전체 부지 그걸 보면 샘플링 조사를 한 건데
1: 예.
4: 전체 부지 중에 82% 이상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농도가 발견이 된 거예요.
1: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 그 김윤덕 장관은 장교 네. 숙소라든지 군인 아파트 이런 걸 예를 들었는데 이런 데에서도 네. 오염이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4: 당연하죠. 토양 오염 분명히 됐고 이 미군 기지 오염 실태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되게 오랫동안 네. 그 노후한 시설이잖아요.
1: 예.
4: 그 밑에 이제 섬유관 같은 것들이 있어요.
1: 아,
4: 기름이 노출이 되고
1: 섬유관이
4: 보일러로 뗀 기름, 뭐 수송에 사용되는 뭐 연료 이런 것들 섬유관들이 그 노화돼서 거기 이제 토양으로 그대로 스며든 거죠. 그러면 거기가 A라는 스팟에서 스며들었다 하더라도 옆으로 이동하지 않겠습니까?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4: 그러니까 어떤 특정 부지는 안전하다라고 말할 장담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겁니다.
1: 그러니까 지금 사무처장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내려지는 결론은 네. 여기에 지금 그러니까 집 지을 거냐, 공원 만들 거냐는 후순위 얘기다 이거는. 지금 그거 맞습니다. 얘기할 때가 아니고.
4: 네.
1: 오염 실태 조사하고 만약에 오염이 발생 그러니까 확인이 됐다면 반환받는 부지에 대해서는 오염 정화부터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게 최소 7년이다 이 얘기잖아요. 정리하면.
4: 네, 그렇고요. 이 7년이라는 숫자가 뭐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닌데 지금 네.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조사를 하고
1: 네.
4: 실태를 파악한 다음에
1: 네.
4: 어떤 공법으로 어떻게 할지 계획을 잡고
1: 그렇죠.
4: 그리고 나서 정화를 한 다음에 이 정화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춘천의 캠프 페이지라는 미군 기지가 있었는데
1: 네, 네, 네.
4: 저희가 반환 받았거든요. 정화했다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거기 이제 토지 공사를 하려고 땅을 포크레인으로 파봤더니 드럼통 30통이 그대로 나왔어요.
1: 드럼통이 나왔어요?
4: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냐면 예. 검증까지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1: 네.
4: 이런 토양 오염이나 이런 것들은 어려운 거죠. 예.
1: 정리를 하면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가지고 막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그거 논쟁할 때가 아니라 활용이 네. 가능한지부터 논쟁을 해라.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4: 그렇죠. 오염 범위 정확하게 확정된 이후
1: 네.
4: 공사하고 나서
1: 네.
4: 그리고 나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인 거죠.
1: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4: 예, 네, 감사합니다.
1: 네,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이었습니다.
0: 더 넓게 귀 기울이고 더 깊게 살펴봅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기준 김종배의 시선집중.
1: 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5.18 토론회를 개최를 했었죠. 이 문제를 가지고 당원들이 윤리위에 제소를 했는데요. 제소에 앞서서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서명운동을 주도한 분인데요. 최준영 책임당원을 모셨습니다.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십니까.
1: 잠깐 본인 감사합니다.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5: 네, 저는 96년생이고 이름은 최준영이라고 합니다.
1: 네.
5: 그 국민의힘 책임당원 된 지는 지금 한 2년 조금 안 됐고 그리고 당에서 활동을 막 왕성하게 하진 않았어요.
1: 예.
5: 밖에서 그냥 많이 관망하는 입장이었는데 활동은 작년에 대선 캠프에서 청년 연설원으로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1: 그러셨구나.
5: 네.
1: 근데 서명운동은 그러면 어떤 계기로 언제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5: 아, 이게 정확한 데이터는
1: 예.
5: 제가 8월 15일 정오부터 8월 17일 정오까지 3일 동안
1: 예.
5: 온라인으로만 받았는데
1: 예.
5: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해주셨어요. 3,731명 해주셨고 당원 비율이 한 83%
1: 예.
5: 정도 됐습니다.
1: 아, 그래요?
5: 네.
1: 그 이제 이준석 의원이 주최했던 5.18 토론회를 보고
5: 네.
1: 어떤 문제의식이었던 겁니까?
5: 뭐 사실 제가 뭐 주요 관심사가 5.18 민주화운동이 주요 관심사는 아니에요. 예전에 네. 관심이 한때 있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 알고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 지역차별주의를 타파하자 이런 생각이 좀 평소에 많습니다.
1: 네, 네, 네.
5: 제가 30년 넘게 영남 PK에서만 살았는데 호남에 대한 별 감정이 없어요. 우리 세대는.
1: 네. 네,
5: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 청년 정치인들이 좀 나서서 이런 걸 좀 타파해야 되지 않나 싶었는데 이번 5.18 포럼에서 예, 제주명 포럼에서 주동식 의장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호남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호남을 분열시키고 내부적으로는
1: 예.
5: 고립시키고 분열시켜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좀 들여다봤는데 뭐 그뿐만이 아니라 5.18 민주화운동 자체를 폄훼한 것도 있고 안에서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고 그리고 실제로 허화평 이사장
1: 예.
5: 예, 그런 분들과 함께 배석하기도 했던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다.
1: 그러니까
5: 뭐 이렇게,
1: 예, 그거에 대해서 뭐 굳이 여기서 다시 여쭐 이유는 없다고 보고
5: 네.
1: 근데 오히려 이제 그러니까 정당화 논리에 대한 한번 평가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이진수 의원 본인은 이건 그냥 학술 토론이 아니었느냐. 아니 토론도 못하냐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어떤 네. 말씀 주시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5: 뭐 사실 고장난 라디오처럼 뭐 5.18이 성역이냐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5.18 성역이라고 주장하는 건 뭐 최민희 수석 최고위원 말고는 없습니다. 성역이 될 수도 없고 예. 정치인과 역사적 사건이 성역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성역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느냐. 본질을 흐린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냐면 이거를 마치 색깔론 전쟁,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가서 본인을 다소 지지하는 진영과 본인을 비판하는 진영의 싸움을 붙여놓고 본인을 빠져나가겠다. 뭐 이런
1: 역시 그러면 여전사 모드를 탑재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5: 아니요, 저는 여전사 모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여전사 모드는
1: 없다.
5: 허상이다, 신기루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 왜? 예.
5: 이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본인이 본질에 대해서 A를 물어보면 A를 답해야 되는데 예. C는 어때? D는 이렇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고.
1: 정정당당하지 못하다?
5: 맞아요. 그리고 또 어제 뭐 이건 좀 외람된 이야기인데 어제 상임위 과방위에서도 이진숙 의원 관련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어제 이진숙 TV라고 해가지고 본인의 유튜브 라이브가 상임위장에 돌아다녔죠. 상대 의원들의 등 뒤에 돌아다니기도 했고 그래서 상대 의원들도 엄청나게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근데 본인은 거기서 나는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려요. 차라리 본인이 당연히 본인이 보좌진인데 의원의 허락 없이 어떻게 라이브 방송을 키우고 들어오겠습니까?
1: 예, 예, 예, 예.
5: 심지어 썸네일을 뭐 민주당 집단 린치 이렇게 하는 것도 색깔론 전쟁으로 끌고 와서 본질을 흐리겠다. 뭐 이런 걸로 보입니다.
1: 근데 그러면 당의 입장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박성원 수석 대변인이 뭐라고 했냐면 징계 지금 뭐 그 입장 없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당이 주체한 거 아니지 않느냐. 그점이 학술 토론회 아니냐. 이런 이유를 댔거든요.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5: 맞아요. 많은 분들이 그 학술 토론이라는 그 네 글자에 굉장히 많이 분노를 한 것 같은데 저 또한 무슨 이게 학술 토론이 학술 토론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망언들이 오가는 망언 올림픽 수준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그 학술 토론이라는 단어에 많이들 꽂히셔가지고 예. 이 다들 위화감 없이 들었을 수도 있는데 박성훈 대변인은 당의 수석 대변인입니다. 근데 마치 중앙윤리위원회 대변인인 것처럼 징계를 검토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지도부와 중앙윤리위원회가 내통하고 있다라고 자백하는 것과도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당연히 학술 토론이 아니었죠.
1: 예. 예.
5: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저는 망언 올림픽이라고 명명을 좀 하고 싶습니다.
1: 근데 지금 그 밝히신 바를 보면 당이 살기 위해서라도 최고 수준의 징계가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방치를 하면 이게 오히려 당에 해가 될 거다라는 판단인 거잖아요.
5: 맞습니다. 우리 미국의 그레이트 플레이스를 보면 들불이 살짝 나면 그 들불이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저지선을 트랙터로 막 펼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진숙 의원의 이 해당 행위를 방치해 두면 정말 들불처럼 국민의힘을 덮칠 화마가 될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1: 네.
5: 어떤 거냐면 제가 상황을 하나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났잖아요. 김민석 당대표 선출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도 신승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는 건 민주당 내부에 정말 찢어질 듯한 내용이 있다는 건데 우리가 예로부터 고전적인 수법인데요. 이게 내분이 있을 때 외부의 강한 적을 가상의 적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자 우리의 적은 적이다. 저기를 봐라. 저기를 공격해라. 이런 수법을 주로 쓰는데 아마 김민석 대표도 국회로 돌아오면 이진숙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그렇게 전망하세요?
5: 네. 예. 그렇게 상정을 해두고 자 국민의힘 의원들을 한 명씩 비춰가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비춰가면서 자 저 사람은 표결에 참석 안 했다. 저 사람은 반대 표결을 했다라고 하면서 당신도 5.18 폄훼 세력이야. 뭐 이런 정치적 공세를 펼치면서 지금 민주당이 가진 위기를 극복하면서 이진숙 의원을 공격하고 국민의힘 자체를 5.18 폄훼 세력으로 묶어가지고 공격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 차원에서라도 이진숙이라는 사람 저지선을 펼쳐가지고 어느 정도 방어를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논리입니다.
1: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약간 정치공학적 질문이긴 한데 네. 만약에 당에서 이진숙 의원을 이 건으로 징계를 해버리면
5: 네.
1: 민주당이 그거를 근거로
5: 네.
1: 국회 차원의 징계
5: 네.
1: 국회 윤리특위에 올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국회 차원의 징계의 정당성을
5: 네.
1: 당 징계가 부여해주는 결과를 빚을 수 있잖아요.
5: 아 그럴 수도 있는데
1: 예.
5: 저는 근데 어쩔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많은 국민의힘 사람들이 또 내부 총질이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옳고 그름을 우리가
1: 그렇죠.
5: 명명백백히 따져보자.
1: 그렇죠.
5: 무작정 우리 편이 우리 동지가 잘못했을 때 우리 동지의 수급을 상대 적자에게 바치자는 게 아니라
1: 예.
5: 정말 우리가 잘못한 건 털고 네. 그래야 정말 우리가 앞으로 내는 메시지와 네. 언행들에 네. 국민들한테 설득력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차원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저는 3천 명이 넘는 그 당원분들, 그 서명원분들이 다 당원분들이십니까, 근데?
5: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원 비율이 한 83% 정도 됩니다.
1: 아무튼 거의 대부분이.
5: 맞습니다.
1: 그 많은 당원들이 지금 5.18 토론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끼고 징계를 요구했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5: 네.
1: 그러니까 전혀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5: 맞습니다. 이 문제 자체도 예전부터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호남과의 동행, 지역주의 타파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

0: 이렇게 쌓아온 탑을, 공든 탑을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뜨린, 본인 자기 정치를 위해서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그런 상황이다라고 해서 분노하는 거야.
1: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는데, 2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을만 하면 의원이나 네. 언론에 많이 노출되는 당원이 뭐 당직을 맡고 있는 분이겠죠. 이런 식의 발언을 해요. 네. 왜 이게 반복된다고 생각하세요?
0: 이게 전부 그냥 이제 자기 PR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준석 의원도 본인 소신보다는 지금 대처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아 이거 본인 체급을 키우기 위한 자기 정치의 일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결국은 강성 보수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0: 맞습니다.
1: 자기 인가 지지층 만들려고
0: 맞습니다.
1: 그 어제 윤민우 윤리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도 하셨죠.
0: 맞습니다.
1: 어떤 취지실까요?
0: 사실 이 이준석 의원의 이번 행동은 엄청난 해당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당을 사지로 몰아넣은 해당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 이거를 검토조차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네. 네. 너무나 윤민우 윤리위원장이 지금까지 보여온 징계가 네. 형평성에 맞지 않다. 예시를 두 개만 짧게 들여보자면 진종호 의원이 무소속 후보를 지원했다라면서 지금 징계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진종호 의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이 사람들이 말을 못해요. 근데 반면에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의성에 가서 흰옷 입은 무소속 후보의 손을 번쩍 들어주면서 도의원 만들어 봅시다 했습니다. 이 사람 징계 검토조차 안 하고 있어요.
1: 예, 예.
0: 자 그리고 권영진 의원인 문 닫힌 원내대표실에서 막 고성이 오가면서 멱살을 잡았다 해가지고 징계하고 있는데 조광한 최고위원은 소통관 국회 소통관에 가가지고 기자들 앞에서 뭐 EXX 뭐 욕설을 하면서 온갖 그런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했는데 예. 징계 검토 안 합니다.
1: 예.
0: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오니까 예. 지금 우리가 이대로 뒀다가는 윤민우 윤리위원장은 당직자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당원도 아닌데 지금 당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라는 취지로 지금 우리가 서명을 하고 규탄을
1: 아무튼
0: 했습니다.
1: 징계 제소를 하셨는데 네. 윤리위가 응답이 없고 속칭 뭉갠다. 네. 그럼 혹시 2차 계획도 갖고 계시는 겁니까?
0: 저는 뭐 지금 당이 정상화될 때까지 네. 윤민우 윤리위원장도 지금 당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원흉이고 장동혁 대표 또한 국민의힘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원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둘의 어떠한 거취 표명 그다음에 당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강경투쟁을 할 생각입니다.
1: 강경투쟁이라고 한다면 혹시 어떤 그 당원들의 조직화라든지 네. 뭐 이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0: 맞습니다. 그런 것도 당연히 염두에 두고 이런 네. 식으로 목소리를 계속 내는 것 예. 그다음에 어제 기자회견 같은 행위뿐만이 예. 아니고 예. 저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투쟁할 생각입니다.
1: 그런데 오히려 장동혁 대표는 오히려 당원들의 의사가 중요하다. 요즘 최근 들어서 그 얘기 많이 하던데요.
0: 맞습니다. 뭐 당성 그리고 당의 충성을 해야 된다. 당의 예. 충성도 이런 이야기 하던데 사실 그런 당성 같은 이야기는 중국의 공산당이나 뭐 북한의 노동당에서나 할 법 한 예. 발언이고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당원 하는데 당원의 의사를 귀 기울이는 건 좋지만 예. 지금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정치적 관뚜껑까지 닫아버린 윤어게인 노선이라든가 부정선거 음모론 그런 그 교집합 당원들이 솔직히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예. 당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건 부적절하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1: 예.
0: 또 사실 국민의힘은 매년 수백억 원의 국고 보조금을 받는 정당입니다. 그 보조금은 민주당의 권리당원의 세금도 있고 저 같은 사람의 당원 그 세금도 있을 건데 오로지 그 한 줌 당원들의 목소리만 듣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 그럴 거면 신당을 창당해야죠.
1: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네,
0: 고맙습니다.
1: 네, 최준영 국민의힘 책임당원이었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3: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4: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Walk it, walk it. 언제
5: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6: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7: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8: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학생이 주도하고 독서, 예술, 운동으로 삶을 활기차게 채우는 폼프리스쿨 실천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로 지금 신청해주세요.
1: 이어서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2: 김종배의 시선집중 본방 보도 마무리하고 유튜브 연장방송으로 이어갑니다. 고맙습니다.

0: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울산 사랑 법인 대리운전 둘둘 대리운전. 전 직원 100% 보험 가입 업체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범칙금 전액 보상. 법인 대리운전 안전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오직 안전운행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2: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3: 잘 모셨어.
2: 어디로?
3: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2: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3: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2: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4: 오존 주의보 발령 시 노약자, 유아 등 호흡기 질환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하고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야외 수업을 피해야 합니다. 오전 경보 발령 시는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야외 수업 및 체육 활동을 자제하고 오전 발령 대상 지역에는 일부 교통이 제한됩니다.
5: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6: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7: 잠깐만.
5: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7: 아, 답답해. 안 돼.
5: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6: 다이빙 해볼까?
7: 토끼야, 안 돼.
5: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7: 여기 재밌겠는데?
5: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7: 토끼야, 추워?
5: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8: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SK하이닉스가 40조 원 정도를 주주들에게 되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장내에서 자사주를 매입해서 속각하는 형식인데 자세한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K9 자주포가 미국 시장을 뚫었습니다. 일단 테스트용이기는 한데 이게 최종 도입이 결정되면 큰 시장이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막아놨던 아파트 잔금 대출을 풀기로 했는데 현장에서는 여전히 대출받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네요. 어떤 내막이 있는 건지 이 소식도 좀 들어보겠고요. 한 코스닥 상장사의 인수를 두고 자산운용사들끼리 충돌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주 권익에 대한 쟁점도 있어서 한번 같이 좀 들여다볼 만한 사건이네요. 함께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8월 20일 목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2: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 네,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비즈니스워치의 박수익 기자, 매일경제신문의 명지혜 기자, 그리고 하수정 경제전문기자까지 세 분이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1: 자, 오늘 주식시장에서 가장 반가울 만한 소식, SK하이닉스가 이제 주주환원책을 그동안 언제 한다 하다가 갑자기 발표했어요, 어제.
4: 네.
1: 예, 40조 원어치 정도의 자사주를 살 거고, 이게 뭐 기간도 정해져 있다 보니까 하루에 대략 한 6-7천억 원어치 정도를 매입하겠다는 걸로 계산은 나오던데.
4: 네.
1: 좀 전해 주시죠.
4: 네. 그러니까 지난 3월에 이제 삼성전자가 자사주 소각했던 게 이제 16조 원이었잖아요. 예. 그게 직전 최대였는데 하이닉스가 어제 발표한 건 40조 원. 그래서 이제 역대 상장사 자사주 매입 소각 사례 중에서 최대 규모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이제 어제 그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밝혔는데
1: 예.
4: 당장 오늘부터 이제 11월 19일까지 석 달간 2,400만 주를 장내에서 매수해서 소각할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영업일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하루에 한 6,500억 정도 되더라고요.
1: 대충 그래서 네. 거래대금 기준으로 보면 대략 한 10% 정도.
4: 네.
1: 거래대금이야 뭐 매번 네. 바뀔 수 있으니까.
4: 네. 자사주 소각 계획 외에도 그 주주환원 규모를 더 늘리겠다 이런 계획도 공개했는데요. 이제 원래는 3개년,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누적 잉여 현금 흐름의 50% 범위 내에서 이제 주주환원을 하겠다라는 계획이었는데 이걸 50% 이상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좀 이제 열어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번 이 자사주 소각에 더해서 추가적인 그런 주주 환원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1: 잉여 현금 흐름의 50%. 잉여 현금 흐름이라는 게 회사가 돈 벌고 또 설비 투자 나가는 거 나가고 하여튼 이걸 다 쟁여놓으면 회사 금고로 다 들어가는 돈.
4: 네.
1: 그게 이제 잉여 현금 흐름일 텐데.
4: 네.
1: 그거의 반 정도를 풀겠다는 거니까 그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 느낌이에요? 앞으로 3년 동안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 올해는 뭐 이게 한 40조지만 내년에 돈 많이 벌면
4: 네.
1: 또 더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4: 네.
1: 예.
4: 이게 이제 SK 하이닉스가 올해 영업이익이 250조 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설비 투자는 40조 원대 후반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세금하고 이제 운전자본 감안해서 계산을 하면 잉여 현금 흐름은 한 180조 원 수준일 것으로 증권가에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에 주주 환원 기준 아까 잉여 현금 흐름 50% 이상을 적용을 하면은 주주 환원 규모가 최소 90조 원, 뭐 100조 원 정도는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1: 올해 규모로 올해만 보면 올해 영업이익 250조라고 가정하면
4: 이게 근데 기준이 예.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 누적 잉여 현금 흐름을 대상으로 한 거여서 이제 100조 원이 모두 올해 안에 집행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1: 그거는 아닌 거고.
4: 네.
1: 내년에 하면 또 내년 거에다 더 더할 거니까.
4: 네.
1: 네.
4: 이번에 확정된 그 자사주 소각 40조 원을 빼더라도
1: 예.
4: 그래도 한 뭐 50조, 60조 원에 달하는 재원이 현금
1: 추가로.
4: 배당 예, 확대나 아니면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 소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1: 한 200조 벌어서 100조는 쓸게요. 주주들한테 그 얘기군요.
4: 네.
1: 참 돈 많이 벌기는 많이 버네요. 잉여 현금 흐름의 50%를 환원하는 게 그러니까 회사가 버는 돈을 대충 그냥 반은 드리고 반은 또 우리도 미래를 위해서 남겨놔야죠. 어떻게 다 드려요 하는 그런 느낌일 텐데.
4: 네.
1: 나스닥에 상장된 다른 비슷한 회사들하고 비교하면 꽤 너그럽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4: 그 국내 기업 중에서는 사실 주주 환원 규모가 SK 하이닉스가 상위권으로 평가를 받는데 글로벌 기업들하고 비교를 하면은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삼성전자를 먼저 짚어보면 주주 환원 목표가 잉여 현금 흐름에

0: 50% 이렇게 예. 돼 있어요.
1: 비슷하네요.
0: 네. 근데 이제 하이닉스는 그거보다는 조금 열어놨다. 뭐 이런 거고. 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올해 이제 잉여 현금 흐름이 뭐 200조 원 안팎 이렇게 증권가의 전망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르면 이달 중에 이제 특별 배당 같은

0: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아예 그냥 투자하고 남은 현금은 전액 주주한테 돌려줄게요 라는 거를 자본 배분 원칙으로 공표를 해놨어요.
1: 이건 그 말은 100%라는 의미인 거겠죠?
0: 네, 맞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분석을 봤더니 반도체 업종의 잉여 현금 흐름 대비 주주 환원 규모는 평균 80%로 집계가 됐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하는 그 주주 환원 방침은 기업의 투자 규모, 그러니까 캐펙스에 따라서 환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구조잖아요.
1: 번 돈 대비는? 번 돈 다 네. 이제 설비 투자하고 나면.
0: 번 돈도 있고 설비 투자도 빼고.
1: 주주 둘 돈은 없다는 뜻이니까.
0: 네, 투자 예. 규모를 근데 정하는 거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투자 계획이 어떻게 잡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금액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는 좀 체크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다른 나라 IT 기업들은 비슷한 업종이라도 설비 투자하고 남는 돈이 있으면 어이구 돈이 남아 하면서 다 주주들 준다는 거고
0: 네.
1: 이제 삼성 하이닉스는 이제 그동안에는 그렇게 안 했지만 올해부터는 남는 돈이 있으면 어이 돈이 왜 남아 하면서 반은 주주 드릴게요 이제 이런 식으로 결정한다고
0: 네,
1: 보면
0: 국내 기업들도 뭐 금융사들도 이제 주주 환원을 좀 늘리고 있는 추세고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이제 좀 늘리겠다
1: 결국은 네. 왜 똑같이 돈 잘 버는데 마이크론 주가가 더 시가총액이 높아 하이닉스보다라고 생각하면 주주 환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면 그건 설명은 되네요.
0: 네, 그렇습니다.
1: 마이크론은 버는 돈 다 주주주고
0: 아,
1: 삼성 네. 하이닉스는 버는 돈에 기껏 반만 주고 그러니 당연히 주주들 입장에서는 똑같이 돈 버는 회사라도 어떤 회사 사야 될지를 그런 거니까.
0: 이제부터 열심히 하겠다고 하니까.
1: 근데 이게 근데 회사만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라
0: 네.
1: 이게 미국은 언제든지 돈 달라고 하면 유상증자도 하고 자본시장이 크니까 언제든지 돈 필요하면 또 받을 수 있다는 전제인데 돈 다 네. 주더라도. 우리나라는 하이닉스가 돈 필요하다고 해서 저 한 50조쯤 시장에서 조달할게요 하면 조달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또 쟁여놔야 되는 측면도 있겠죠. 또.
0: 네.
1: 한국 자주포가 미국에 수출된다는 소식이 있다는데 반갑긴 합니다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0: 네. 미국 육군, 그러니까 세계 최강 군사력을 가졌다고 평가가 되는데 그 미국 육군에 우리 기술로 만든 자주포가 진출을 합니다. 부품 말고 완성 무기가 이제 미국에 공급되는 게 이번이 예, 처음이에요. 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자주포가 미 육군 그 차세대 자주포 사업의 시제품으로 선정이 된 건데요.
1: 예.
0: 우선 이제 6문을 공급하고 추가 옵션을 포함하면 최대 18문까지 늘어납니다. 이게 문이라는 단어가 이제 대포나 자주포 같은 큰 무기 셀 때 쓰는 단어래요.
1: 한 대, 두 대 이렇게 세는 게
0: 네,
1: 아니라.
0: 그러니까 뭐 여섯 대 뭐 이렇게 뭐 쉽게 말하면 18대까지 늘어난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고 계약 금액이 일단 6문에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00억 원인데 여기에 이제 추가로 12문 더 공급할 수 있는 옵션이 붙어 있어서 총 3,700억 원 수준까지 갑니다.
1: 하나에 한 2,300억쯤 하는군요.
0: 네, 한 대에 이제 뭐 한 이제 6문에 1,400억 원이니까 그렇네요. 그런데
1: 예, 예.
0: 방산 계약치고는 좀 크지 않다라고 보실 수는 있는데 이거는 이제 문을 여는 계약이니까 미군이 이제 앞으로 직접 써보면서 뭐 화력이라든지 기동성이라든지 이런 걸 테스트를 해보고 최종 도입 여부를 결정을 할 텐데 검증을 통과하면 나중에 최대 한 10조 원 규모의 미국 그 육군 사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예. 나옵니다.
1: 그런데 미국은 자주포 못 만들어요? 왜 우리한테서 사가요?
0: 사실 이제 미국이 자주포 원조 국가입니다.
1: 그렇겠죠.
0: 네, 네. 근데 이제 차세대 자주포를 만드는데 오랜 기간 애를 먹었다고 해요. 자주포라는 게 스스로 움직이는 대포를 예, 말하는데
1: 자주적인 포.
0: 네. 그러니까 미국은 궤도형 자주포라는 거에 강화돼요. 그러니까 궤도형은 탱크처럼 이제 쇠사슬 벨트로 이렇게 굴러가는 거고 이거는 험한 지형을 잘 밀고 들어가기는 하는데 무겁고 느리다.
1: 네, 캐터필러 우리 저 포크레인에도 달려 있는 거.
0: 네. 네. 그래서 먼 거리 옮길 때는 아예 이제 트레일러에 또 싣고 날라야 되는 그런 예. 단점이 있고요. 근데 이번에 미국이 필요한 게 뭐냐면 바퀴 달린 그 차륜형 자주포라고 해요. 근데 차륜형은 이제 타이어 달고 가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1: 예.
0: 가볍고 정비할 때도 간단하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전 세계 병력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요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이제 드론 공격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1: 예.
0: 기동성 치고 빠지는 게 관건이 된 겁니다. 그래서 네, 차륜형 자주포를 도입하겠다는 거고 한화가 바로 이런 미국의 수요에 맞춰서 이제 차륜형 자주포를 만들었습니다.
1: 가성비가 뛰어났나 보네요. 우리만 만들 수 있는 기술까지는 아닌 것 같고 바뀌다는 거야 뭐.
0: 이번에 이제 경쟁이 좀 있었어요.
1: 예.
0: 한국 한화가 유럽 방산 대표 주자인 독일 라인메탈, 영국 BAE 시스템즈 그리고 예. 그 미국 방산 유니콘 안두를까지 제치고 계약을 따냈거든요. 그래서 미국

0: 부분이 쓴다는 사실 자체가 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글로벌 방산 시장의 진입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1: 자, 요즘 또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가계대출 총량 규제. 이것 때문에 이제 여름 지나고 나면 대출 받기 더 어렵고 요즘에는 특히 뭐 대출을 뭐 이른바 뭐 오픈런이라고 합니까? 네. 은행문 열기 시작하면 그냥 딱 해서 선착순 두 명 뭐 이런 식으로 끝나고 그것 때문에 아주 정신이 없었는데 네. 이걸 좀 푼다는 소식도 그래서 지난주에는 전해드렸고 근데 현장에서는 또 막 혼란스러운가 봐요.
2: 네, 맞습니다. 일단 정부가 총량 걱정하지 말고 집단 대출부터 공격적으로 풀어라라고 했는데 은행들이 예. 여전히 몸을 사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이랑 지방은행, 인터넷은행까지 모아서 실무회의를 열었는데요. 지난주에 그 8.13 대책으로 생긴 약 30조 원의 그 추가 대출 여력을 예. 은행별로 어떻게 나눌지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번 대책 출발점이 그 잔금 대출이었죠. 그 분양은 받아놨고 입주 날짜는 다가오는데 은행이 돈을 안 빌려주니까 이게 입주를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뒤늦게 재원을 푼 건데도 정작 지금 그 잔금 대출이 안 풀리고 있다는 게 이제 문제라고 합니다.
1: 잔금 대출은 지금 은행들이 이제 한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대출 총량을 각자 은행마다 받아놨다고 들었고
2: 네.
1: 그러니 뭐 우리 다 떨어져서 우리 못해드려요. 또 은행도 있고 그런 구조인데 총 집단 대출은 그거에서 계산해서 빼준다는 거잖아요.
2: 네, 맞습니다.
1: 그런데도 왜 은행들이 안 움직여요?
2: 그 당국 방침은 전체 그 목표 안에 집단 대출이 있긴 하지만 그 말씀 주신 것처럼 개별 은행 총량 관리해서 빼주겠다. 이게 방침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행들 반응은 아, 말씀은 알겠는데 이제 명확하게 지금 확인 안 해주고 인증해주지 않으면 지금 부담스럽다 해서 몸을 좀 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이게 뭔 말이에요. 나중에 정부가 딴 말 할지 모르니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 말이잖아요.
2: 근데 구체적인 기준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 뭐 이게 언제까지 이걸 봐주겠다는 건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총량 계산 정산을 할 때 어떻게 계산될지 지금 확신이 없다 보니까 이제 앞장서서 대출을 풀었다가 나중에 혹시 또 총량 초과로 이제 찍혀버리면
1: 세상에.
2: 네, 다음 배분에서 손해를 볼 수 있어서
1: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진짜 정부가 대출 더 늘리라는 말인지
2: 네.
1: 이 집단 대출 안 나온다고 하니까 그 여론이 부담스러워서 그냥 해본 소리지 진짜 야 진짜 하라고 해서 했어? 눈치 되게 없다 너희들. 이런 얘기 나중에 들을지 우리 지금 되게 불안하고 헷갈립니다. 그 말이잖아요.
2: 네. 그런 좀 헷갈려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1: 그동안 은행들한테 이제 얼마나 그랬으면 그런 건지. 아이고. 그래서 현장에서는 우리는 아직은 공문 받은 거 없어요. 그런다는 거군요.
2: 그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예. 근데 급한 잔금 대출 어떡하죠? 이거는 그러면?
2: 지금 잔금 대출이 지금 예전보다 좀 문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1: 예.
2: 원래 잔금 대출은 입주 시점에 그 감정가, 그러니까 지금 시세를 기준으로 한도를 좀 정하는 게 관행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분양가랑 시세 차이가 좀 큰 단지들이 나오다 보니까 일부 은행에서는 그 몇 년 전 분양가를 기준으로 대출을 또 제한하고 있다고 해요.
1: 예.
2: 총량 부담 때문에 이제 원래 하던 방식에서 좀 뒷걸음질 쳤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다음 달 입주하는 서울 서초구의 DH 방배 같은 경우에는 전용 84제곱미터의 최고 분양가가 약 22억 4천억 원, 22억 4천만 원이었는데요.
1: 예.
2: 지금 호가는 35억 원이 넘고 최근 입주권도 39억 원대 거래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1: 그러니까 입주권 사서 그 들어오는 분은 잔금을 35억이나 30몇억 기준으로 치러야 되는데.
2: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의 60%랑 감정가의 50% 중에 낮은 금액을 한도로 잡아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DH 방배의 경우에는 분양가 기준이면은 13억 원대, 그리고 감정가가 만약에 시세대로 잡힌다면 17억 원이 넘어가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분양가가 한도 기준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1: 네.
2: 그래서 은행마다 이렇게 좀 기준이 좀 제각각인 것도 문제고요. 그래서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이더라도 어느 은행 문을 두드리느냐 에 따라서 수억 원씩 좀 대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주 예정자들이 뭐 발품 팔아서 은행 돌면서 견적도 받아봐야 되고 뭐 오픈런 같은 선착순 문제도 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또 잔금 대출 한도를 감정가로 좀 계산해달라라는 요구가 좀 나오고 있는데
1: 시세로
2: 네 시세대로 좀 해달라.
1: 네.
2: 근데 정부도 사실 이걸 좀 선뜻 풀어주긴 좀 어려워 보이는 게 이 시세를 좀 인정하는 순간 집값 오른 만큼 또 대출이 따라 늘어나는 거니까. 집값 잡겠다는 대책이 좀 대책을 좀 대출을 좀 더 밀어 올릴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될 수 있어서 주저하는 걸로 보입니다.
1: 그러니까 은행들이 알아서 대출하고 막고 하는 거를 놔두면 은행이 알아서 할 일인데 그러면 이제 또 대출 컨트롤이 안 되니까 정부가 지휘할 테니까 은행은 따라오세요.
2: 네.
1: 라고 했으면 정부가 지휘를 빨리빨리 해주든가.

0: 지금 뭐
1: 정부가 신날 때와 신 안 날 때가 전화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가 달라지면 어떡합니까? 은행 창구에서는 하려면 계속 해주시든가. 농협은행은 두 달 만에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또 다시 시작했다는 소식이에요.
0: 네, 오늘부터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인 NH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을 재개한다고 합니다. 약 두 달 반 만에 이제 문을 여는 건데요. 이제 총량 규제 완화 이후에 나온 첫 사례입니다. 이건 뭐 총량 문제는 아니고 기존 대출자들이 갚아나간 돈이 쌓이면서 그 잔액이 총량 목표치 안으로 다시 들어와가지고 지금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고요. 사실 농협은행은 상반기에 가계대출 잔액이 좀 1.9% 늘면서 목표를 초과했던 곳입니다.
1: 예.
0: 그래서 이번 배분에서는 한도를 오히려 좀 적게 받을 걸로 좀 예상되는 곳인데 정작 문은 지금 가장 먼저 연 거고요.
1: 예.
0: 반대로 이제 관리를 상반기에 타이트하게 해서 한도를 더 받을 걸로 예상되는 지금 국민은행, 신한은행은 아직 뭐 얘기는 없습니다.
1: 그럼 상반기에 해놓고 이제 자 이제 하반기엔 얼마 하세요를 아직 신호를 안 주면 대출을 못 해주는 거예요, 은행들이?
0: 네, 지금 그런 좀 은행들은 정확하게 좀 신호를 받고 뭔가 이제 하고 재개를 싶다.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1: 아이고, 그렇군요. 자, 박수익 기자님이 준비하신 네.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인터넷 주소 도메인 등록 업체로 유명한 회사인데 갑이야.
2: 네.
1: 뭐 자회사 중에는 무슨 인터넷 데이터 센터 하는 회사도 있고 이 회사가 자발적 상장 폐지를 전제로 공개 매수를 하기로 했는데 주요 주주들은 반대하고 좀 복잡한 내용인가 봐요.
2: 네,
1: 설명을
2: 맞습니다.
1: 좀 해주시죠.
2: 이 회사가 지금 코스닥 상장한 지가 20년이 넘은 회사인데요.
1: 예.
2: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 도메인 그리고 클라우드 이런 사업을 하고 그 모 회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핵심 자회사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말씀하신 데이터 센터를 하는 KINX라는 회사가 있는데 자회사 모 회사 매출이 비등비등합니다.
1: 예.
2: 그래서 전형적인 중복 상장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상황에서 맥쿼리 자산운용이라는 곳이 가비아 인수를 추진하면서 자발적 상장 폐지를 전제로 공개 매수를 지금 시작했습니다.
1: 예.
2: 주당 4만 8천 원의 일반 주주 지분 전량을 사겠다. 그리고 현재 이와 별도로 가비아의 최대 주주 지분도 역시 공개 매수와 같은 가격에 인수하겠다 이렇게
1: 네.
2: 밝혔는데요.
1: 예.
2: 참고로 이 공개 매수 가격은 공개 매수 발표 전날 종가보다 한 40% 프리미엄이 붙어 있긴 합니다.
1: 네네.
2: 그러다 보니까 시가보다 프리미엄을 줘서 최대 주주 지분과 일반 주주 지분을 같은 가격에 산다. 이거 보기에 되게 좋은 취지.
1: 그림은 아름다운데 기존 그 관행상으로는 좀 이상한 그런 거죠. 그동안 최대 주주 지분은 따로 프리미엄 주고 따로 사고.
2: 네네.
1: 그리고 나서 경영권 확보한 후에 나머지 일반 주주들 지분도 사서 상장 폐지하고 싶으면 그때 가서 또 다른 네. 가격으로.
2: 그렇죠.
1: 하는 공개 매수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2: 근데 이거는 같은 가격에 인수하니까 표면적으로는 좋은데
1: 예.
2: 이게 왜 문제가 불거지냐 하면 이게 이 회사의 3대 주주 얼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이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얼라인의 주장은 뭐냐면 이거는 외형상으로는 일반적으로 제3자가 M&A를 해서 상장 폐지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현 대주주가 일반 주주 몰아내고 비상장사로 전환해서 독점 경영하려는 것이다라는 전혀 상반된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무슨 얘기죠? 맥커리가 네. 맥커리라는 다른 회사 대주주가 아닌 회사가 공개매수 네. 한다면서요?
2: 네. 외형상으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보면 최대 주주가 제3자에게 지분을 넘기면
1: 예.
2: 돈 받고 떠나지 않습니까?
1: 네네.
2: 다른 사업을 하거나 놀거나 하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지금 최대 주주가 맥커리한테 지분을 팔고 그 판 돈을 다시 이 재투자를 합니다. 가비아의 주인이 될 회사에게 재투자를 합니다. 그게 정확하게 맥쿼리의 자회사인데요.
1: 네.
2: 이렇게 되면은 최대 주주는 다시 주식을 가지고 가비아를 경영을 하는 게 됩니다.
1: 일종의 친위 쿠데타 같은 그런 느낌이다.
2: 그렇습니다.
1: 예.
2: 그냥 단순하게 주주나 공동 경영 차원이 아니라 계약 내용을 보면 본인이 다시 대표이사가 될 수 있고
1: 예.
2: 이사 지명권도 있고 주요 결정에 대해서 비토권도 있고 여러 가지 권한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겉으로는 이 4만 8천이라는 가격으로 최대 주주도 그리고 일반 소수 주주도 똑같은 가격에 사주는 것이니까 공정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1: 그런데 대주주는 뒤에서 그 사준 회사를 또 거꾸로 인수해버려서
2: 네.
1: 결국은 또 같은 대주주가 회사를 지배하게 되는 거 아니냐.
2: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회사가 잘 되면 돈을 더 잘 벌고 뭐 배당을 받든지 지분 가치가 높아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셈법이 다르다. 그러면 이 지금은 이 4만 8천 원이 제값이 맞느냐 이런 의문이 나오는 거죠.
1: 결국은 이러나 저러나 공개 매수에 응하든가 말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2: 네.
1: 그 가격이 좀 마음에 안 들고 좀 더 비싼 값 쳐달라는 뜻인가 보네요. 온라인 파트너스라는 곳의
2: 네.
1: 주장은.
2: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주식시장이

0: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대주주가 주식을 팔 때는 예.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모 회장님처럼 뭐 위자료식을 위해서 팔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예. 주식을 살 때는 이유는 단 하나다. 오를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약간의 의문점. 이게 그래서 정보가 제대로 공개가 된 게 맞느냐라는 그런 의문점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온라인 파트너스 측에서 자기들이 이 사업부별 가치를 합산해서 계산해 보니까 이 주당 가치가 한 8만 원 가까이 나오더라. 네. 왜 이 사업부별 가치를 합산해서 산정을 했냐면은 이 가비아라는 회사가 모회사가 있지만 자회사 상장돼 있는 자회사가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센터를 하는 사업 회사 외에도 한 두 군데가 더 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회사의 가치가 더블 카운팅 되면서 좀 모회사의 가치가 좀 저평가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한번 자기들 계산해 봤다. 뭐 이런 논리입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맥쿼리라는 회사가 가비아의 주주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주식 한꺼번에 다 사드리겠습니다. 파세요. 라고 했는데 그럼 가격이 마음에 안 들면 안 팔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1: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팔 사람은 팔고 말 사람은 말고. 안 판 사람이 너무 많으면 또 맥쿼리는 다 살 수 있는 건 아니면 우리 그냥 안 살래요? 할 수도 있는 거고.
0: 네. 그래서 공개 매수의 조건이 일정 지분 확보하지 못하면 계약 파기, 공개 매수 네. 파기 뭐 이런 조건이
1: 있겠죠?
0: 있고.
1: 다 사고 싶으니까. 네. 예.
0: 그리고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 좀 주목할 점은 이거는 다른 공개 매수자들 마찬가지인데 일반 주주들은 공개 매수를 하다 보면 이제 장외거래이기 때문에 양도세 감안을 하셔야 되고
1: 예.
0: 지금 이건 가격 논란이 있잖아요. 여기에 네. 대해서 9월 초까지 회사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는 이런 공개 매수라든지 여러 가지 그 주요 판단에 대해서 상법상 이사 충실의 의무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어떤 법적인 판단 그리고 금융당국의 판단도 좀 더 남아있습니다.
1: 그런 게 있어요. 주주들이 그냥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군요.
0: 이사회가 책임껏 이제 일반 주주와 대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판단하라는 게 상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작년과 달라졌죠.
1: 알겠습니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3: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4: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네, 저희는 또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모여서 경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 저는 기억력이 나빠서 시험을 못 봐요. 툭하면 이 소리를 하는 손자에게 할아버지가 물었다죠. 그럼 어제 본 영화도 기억 안 나겠구나. 에이, 그건 기억하죠. 전화기 비밀번호는? 어우, 그 중요한 걸 어떻게 까먹어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제 알겠지? 시험 문제를 못 푸는 건 그게 아직 너한테 안 중요하고 관심이 크게 없기 때문이야. 수학 공식에 별 관심이 없으니 외워지지 않고, 문제를 틀려도 당장 불편할 게 없으니 중요한 걸 못 느끼지. 죄 없는 기억력은 그만 탓하렴.
2: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4: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5: 문이 열립니다.
6: 안녕하세요. 뭐야? 인사를 했는데 무시하나? 안녕하세요.
7: 예.
6: 뭐야? 인사를 받기만 하네?
4: 이런 경우 많이 겪으시죠? 환한 미소와 함께 주고받는 따스한 인사야말로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게 만드는 작은 기적이 아닐까요? 인사는 주고받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7: 아, 예. 안녕하세요.
4: 아, 몇 층 가세요?
7: 아, 정이 넘치는 사회요?
4: 에? 정이 넘치는 사회요?
7: 예.
4: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0: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1: 오
0: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1: 2
0: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1: 1
0: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1: 9월 남구에 옵니다. IS 동서
2: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 볼트 1932 프라이빗 멤버십 대여금고 볼트 1932 압도적인 보안 직접 확인하세요.
3: 1670-1932 볼트 1932
4: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5: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6: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7: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8: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5: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9: MBC의 9시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미 재무부의 국채 재매입 규모 확대 발표의 영향으로 국채 금리가 하락하며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19일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19.65포인트 0.22%가 오른 53,463.05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 앤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0.21%가 오른 7,707.98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 지수는 전장보다 0.16%가 오른 26,331.09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이란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나흘 연속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10